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어서 바람꽃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했던 주혜미님, 그 굴곡진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시간을 지나오셨는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투병 생활을 겨우 두 달 하고 남편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연주하며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던 다복함이 하루아침에 깨어졌습니다. 절망한 큰아들은 신부님께 달려가 마구 따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선량하게 사신 분인데요. 왜요? 왜요? 아들의 몸부림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무채색일 뿐 아무런 냄새도 소리도 느낌도 주지 않는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 사랑한다.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만들어내었던 하모니가 못 견디게 그리워 밤을 꼬박 새며 울음을 삼키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날만 주고받던 편지가 오늘은 당신을 떠나보내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70세가 넘을 때까지 함께 지내셨던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순서도 아직 먼 줄 알았는데 앞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출발한 당신에 대한 그리움에 서 남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감정이 실리면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당신이 떠난 후에야 새록새록 보이기 시작합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두 아들을 넓은 곳에서 키우라는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설고 낯설은 이곳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두 달간의 투병 중에도 밤샘하는 저를 챙겨주며 늘 강했던 당신. 저의 이기심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 당신을 힘들게 했을 텐데도 사랑한다.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무책임하고 상처를 주었던 친척, 친구들까지도 모두 용서하고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제 품에 안겨 기도 소리를 들으며 거친 숨 한 번 쉬지 않고 편안히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챙기기에 오래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가 오면서 당신은 서둘러 바삐 떠났습니다. 여보,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한국에서 전화 주신 신부님. 이곳과 같은 날 미사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당신 귀에 대고 선종 기도를 해주신 신부님. 사무엘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을 보내주신 신부님. 이외에도 영적, 물적으로 도움을 주신 고마우신 분들까지 하늘에서 기도해주세요. 여보, 이제 저는 말없이 잡아주던 당신의 따스한 손을 놓쳤습니다. 당신의 미소를 잃었고 깨끗한 음성과 몸동작 하나하나가 당신과 함께 떠났습니다. 결혼 후 첫 생일 선물로 드린 클라리넷도 주인을 잃었습니다. 내 식구의 화음을 이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늦은 밤 공부를 마친 두 아들과 함께 당신의 빈자리를 연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지 않은 삶이지만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날 때까지 편히 쉬세요. 먼저 하늘나라로 이사하신 당신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아내 주혜미 그라시아 올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기에 따뜻하게 살아왔는데 한 사람이 떠난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그를 보내고 돌아보니 벼랑 끝이었습니다. 벼랑 위에서 쌩쌩 부는 바람을 맞이하는 제게 두 아들은 살아갈 에너지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밤인 듯 낮인 듯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던 어느 날 제 마음에 미풍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남편이 떠난 후에야 새록새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훈련이라는 내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보라는 음성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이후로 화장품 가게, 가방 가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제 체력에 무리였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며 조금씩 자금이 모이자 저는 또 선글라스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했지만 가게는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기는커녕 노동의 대가도 나오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게를 붙잡고 더 이상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인벤토리를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 한인에게 400불을 받고 물려주었습니다. 전 재산 400불을 손에 쥐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생활비로 녹여버리기에는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이 돈을 뭔가 귀한 모양으로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차드의 원주민을 위해 우물 파기 운동을 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어린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간다는 그곳. 아프리카 차드 선교사님께 그 돈을 모두 보냈습니다. 가게를 처분하고 남은 400불이 과부의 세랩돈이라는 생각이 들며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뭔가 축복이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2007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망 소사이어티를 창립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단어가 어쩌면 그렇게 크게 제게 다가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남편과의 이별을 떠올리며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원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삶의 여러 시련을 지나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주혜미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체온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우리 몸은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떨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체온 조절 능력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주변 온도 변화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는 몸이 열을 충분히 식히지 못해 탈수나 열탈진, 심한 경우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운 환경에서는 몸의 온도가 떨어져도 본인이 추위를 심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저체온증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질환이나 일부 약물도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너무 더워지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평소보다 지나치게 피곤하고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고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몸을 식히며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혼란스럽거나 쓰러지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추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몸을 떨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정신이 혼란스러워진다면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시니어라면 실내 온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별로 덥지 않은데, 나는 춥지 않은데 라는 자신의 느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실내 온도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 등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받고 있다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외출할 때도 그날의 환경에 맞게 옷을 준비하고 장시간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때로 위험 신호를 예전처럼 빠르게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체온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덥고 추운 문제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막힌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암담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가락기 훈련이 시작됩니다만은 거의 매 학기마다 개설되는 과목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타교단에서도 늘 사용되고 있는 파퓰러한 교재이죠. 그게 보게 되면 믿음의 갈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즉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죠.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죠.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더 정확히 말하면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crisis라고 표현합니다. 이 crisis라는 단어는 헬라말 crisis에서 온 것으로서 분기점, 분수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물을 부으면 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그 갈라지는 분기점을 crisis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믿음의 갈등이죠. 이 갈등 앞에서 안 되겠구나 그러고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재를 쓰신 분이 헨리 블랙헤비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사역 현장에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고 그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블랙헤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는 원래 캐나다 사스카툰에 있는 Faith Baptist Church였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회원이 10명밖에 안 되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1970년부터 82년까지 12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38개의 지교회와 미션 포스터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단순한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영적 지형을 바꾸는 지역 복음화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선책이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교재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소개하는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그 교재 속에 나오는데요. 제가 살짝 맛만 보여드리자면 가락에 등록하시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스카툰 교회가 건축이 필요해서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렌이라는 지역에 있는 지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교회 목사님이 랜 코스트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지교회로 설만한 건물이 하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15,000불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말하기를 9,000불은 캐시로 내고 나머지 6,000불은 연이자 8% 융자를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리고 두 주간의 프리미를 주었습니다.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스카툰 교회도 건축비가 모자라는 판에 어디서 9,000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도합시다,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손에 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기도했더니요, 일주일 후에 텍사스에 있는 Halfway Church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귀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설명해 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모아두었던 돈이 5,000불이 있는데 그것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월 200불씩 코스트 목사님 사례비를 2년간 보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텍사스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남편을 사별한 한 자매님이 1,000불을 성경으로 드리고 싶은데 혹시 쓸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6,000불이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3,000불이 모자라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일 후에 건물주를 찾아갔더니요, 건물주인이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지난번 다녀가신 이후에 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하던 중에 6,000불을 현찰로 받고 9,000불을 융자로 해드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코스트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Of course, that's what we want.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사게 됐고요. 그 후에 그 지교회에서 두 개의 지교회를 더 세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교회 건물을 위해 먼저 헌신을 했던 사스카툰 교회 건축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불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텍사스 한 단체에서 기금을 보내려고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연유인지 계속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2시간 동안 캐나다의 달러 환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텍사스의 한 단체로부터 기금이 송금이 되어온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나라를 송금을 해도요, 캐나다의 환율이 최저로 떨어졌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 결과가 됐어요. 그 차익을 계산해 보았더니 정확하게 6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환율은 다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기가 막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뜻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동일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지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길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순간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는 지나간 일에 마음을 오래 두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더 많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쁨은 오래 기억하시고 마음의 짐은 조금씩 내려놓으시면서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반가운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2: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이

0: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12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미숙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YTN 슬기로운 자치생활 정치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경기도의 부의장 종합비타민 김미숙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종합비타민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왜 종합비타민이라고 네. 소개를 하셨어요?
3: 아, 제가 약사여서 네. 앞에 내가 저를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종합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2: 아, 약사 출신의 우리 경기도의회 부의장이신 김미숙 경기도의원님. 약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하는 역할인 어떤 종합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도 담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네, 맞습니다.
2: 예,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를 이끌 부의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3: 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책임감도 아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0: 있도록 곁에서 돕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항상 같이 하는 부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1: 네. 한 표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한 표로 굉장히 어렵게 선출이 되신 건데 그 한 표로 우리 부의장님을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도민분들의 뜻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 네. 저는 그 한 표가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그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표일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느 한 분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또 지금과 같은 부의장 자리는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의원님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1: 사실 의원님들의 그 뜻에 저는 도민분들의 마음도 담겼다고 보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지 않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군포지역 도의원이 세 차례 연속 경기도의 부의장을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김판수, 정윤경 전 부의장에 이어서 이번에 부의장 자리에 오르신 김미수 경기도의원도 군포지역 도의원이셨던 거예요. 와, 우리 군포 시민들의 기대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0: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정윤경 전 부의장님에 이어서 군포에서 세 번째 연속 부의장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포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신뢰와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영광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군포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포 시민들께서도 우리 지역 의원이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 군포 발전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기대를 하고 계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군포 현안을 경기도 정책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군포의 변화가 경기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1: 네, 우리 군포에 있는 분들께서 뽑아주신 우리 의원들께서 경기도의회에 들어가셔도 굉장히 중책을 지고 맡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1: 네, 이걸 보시면서 군포에 계신 분들은 정말 큰 기대도 가지실 것 같고 반면에 다른 지역 우리 의원들께서는 좀 분발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또 군포만의 또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더 분발하겠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경기도 의회를 조금 더 부드러운 경기도 의회 정말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지금 말씀 중에 부드러운 의회, 의회다운 의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0: 네.
1: 실제로 부의장 선거 당시에 엄마처럼 누이처럼 곁을 지키는 부의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0: 네.
1: 정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엄마처럼 누이처럼 곁을 지키는 부의장이라는 표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나 누이는 가족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살펴주기도 하고 또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저도 그런 부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자주 또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직접 듣고 챙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여야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은 의장단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의장 당선된 후에 인사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실천하는 경기도 의회의 종합 비참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 네네.
0: 제가 30년 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느낀 것처럼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저 역시 그 경기도 의회 166명 의원님들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고 또 필요한 곳에는 힘을 보태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1: 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30년 약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마침 종합 비타민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여쭤보면 우리 몸에 비타민은 꼭 필요한 거죠? 매일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됩니까?
0: 네. 매일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

0: 사람마다 각각의 부족한 비타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각각의 지역에서의 활동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또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그렇죠. 비타민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서 생성되는 것들은 아닌 거죠?
0: 몸에 생성되는 비타민도 있지만 몸에 생성되지 않는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외부에서 더 투입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복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회 내에 그래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내가 종합비타민이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0: 맞습니다.
1: 현재 경기도의회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야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분명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여야가 함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144석, 그다음 국민의힘이 22석, 조국혁신당이 1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수당일수록 더 큰 권한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수임으로 밀어붙이는 의회가 아니라 다수의 책임으로 또 소수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는 의회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야당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이나 비판을 단순히 반대하는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지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듣고 또 좋은 의견은 의정 활동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예산이나 조례처럼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정당의 이해관계보다 무엇이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여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1: 예. 우리 의원님만의 어떤 좀 갈등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좀 풀어내는 비결이 있으세요?
0: 네. 서로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 원하는 분들의 한 마음의 한 50%는 제가 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1: 그러면 의원님들 진짜 많이 만나시겠네요.
0: 당연하죠. 166명 의원들 다 만나죠.
1: 와.
0: 네.
1: 그러면 정말 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게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하나의 좀 의견으로 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그 길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누이 같은 마음으로 하다 보면 또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요. 경기도 재정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특히 재정 위기 원인을 두고도 여야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경기도의회 국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 경우에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원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는 그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나 그 내부 거래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고 그다음 취득세 감소처럼 세금 여건이 나빠지는 것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과거에 기금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이 언제 왜 이루어졌는지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책임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것인지까지 의회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이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또 여야가 의견도 많이 나눠지고 있고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부의장으로서 또 역할을 좀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0: 그러게요. 그 여야의 공방이 정말 도민을 위한 것인가 그 중심에 항상 도민을 중심에 두고서 서로의 의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정치적인 행위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도민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0: 네.
1: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경기도가 5,465억 예산 삭감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 심사할 때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0: 저는 그 삭감을 위한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도민들의 삶을 지키면서 또 불필요한 지출은 걷어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하나하나를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집행이 낮거나 또는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들, 또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복지, 안전, 민생처럼 당장 예산을 줄였을 때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분야는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가 제출한 감액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써야 도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근데 그걸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민생 예산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0: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 네 가지. 네. 첫 번째는 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와 청년 그리고 돌봄의 교육 분야입니다. 당장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인데요.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결국 일자리와 지역의 생활 기반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또네 번째, 여기서 안전 관련 예산도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든 걸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들을 잘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민생 예산, 그렇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무엇보다 정말 챙겨야 되는, 진짜 챙겨야 되는 분들이고, 또 아이와 청년, 소상공인, 또 지역사회, 그 경제를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분들 진짜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많이 힘듭니다.
1: 예. 평소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세요.
0: 네,
1: 현장에서.
0: 저는 바로 곁에 그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0: 정말 어렵다. 니네들 알고 있니? 라고 하면은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깊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방의회법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하다. 이 부분도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조직권이나 인사권, 그다음에 정책 지원에 대한 기능, 또 일부 예산 편성권 등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 지방의회도 그에 걸맞게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더 늘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께 그만큼 더큰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12대 경기도의회장 단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로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경기도의회가 전국 의회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저도 적극 돕고 있습니다만, 이번 그 국회의 2026년도 내에
1: 네.
0: 지방의회법이 정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부의장이신데 군포 지역 도의원분들 중에서 벌써 세 번째 군포 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군포는 일기 신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가 주거 환경이 많이 지금 노후화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이번에 12대 경기도의회에서 군포의 어떤 도시 경쟁력과 지역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0: 네, 저는 그 군부에서 가장 큰 과제가 그 오래된 신도시 이미지를 벗고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인데요. 일기 신도시 그 노후화 문제는 단순히 그 집을 새로 짓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주거 환경이나 아까 말씀하신 생활 기반 시설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교통, 주차, 학교, 생활 SOC, 상권, 일자리까지 도시 전체의 기능을 함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그 청년과 기업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포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리고 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산업 기반까지 갖추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또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또 지역 상권 일자리를 연결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군포가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군포 지역의 도의원이십니다. 김미숙 경기도 의원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0808 우리 청취자분이십니다. 이 방송 듣고 청취자분들도 의견도 주시고 하시거든요.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초심 잃지 마시고 당찬 포부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앞서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문자 사연을 주셨어요. 한 말씀 하시죠, 답변을.
0: 네, 이제 저는 이제 삼선인데요. 이게 초선과 달리 재선 때에는 좀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나는 항상 초선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고, 삼선이면 더 해이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관계들이 다 있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잘 봐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부의장으로 당선이 됐고, 의회에서는 부의장 당선된 그 부의장의 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겠지만, 지역의 활동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과 부의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24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 달간 해보니까요,
1: 네.
0: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시군요. 아유, 우리 의원님, 평소에 비타민 꼭잘 챙겨 드시고요.
0: 네,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1: 힘드시니까, 할일 너무 많으시니까. 자, 끝으로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 이건 꼭 한번 내가 보여드리고 싶다. 이것만큼은 약속하겠다. 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건 도민들께서 의회가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이제 부의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도 하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잘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여야가 더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쓸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서도
1: 10초요?
0: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인 우리 군부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군부에 예산을 더 많이 갖고 가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1: 네.
0: 가장 중요한 건 김민숙 부의장이 돼 있어서 경기도의회가 좀더
1: 예.
0: 따뜻해졌고 좀더 일을 잘하는 의회가 되는구나라고 평가해 주시기를
1: 예.
0: 바랍니다.
1: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기후를 예측하고 대비하면 또 극복할 수도 있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 이 가장 나쁜 재료이긴 한데요. 확실해질수록 또잘 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잠들지 않는 돈을 알려드립니다. 머니 네버 슬립 오진석 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2: 반도체를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굿모닝이 될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 실적과 여러 가지 PC 지표들이 나오고 어제 뉴욕 증시를 봤더니 좋아졌네라고 하면서도 이상하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3: 네, 일단 지수는 강했는데 장은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네.
3: S&P 500이 0.7%, 나스닥이 한1.5% 이상 올랐고요. 다우도 한0.2% 올랐는데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가 강했던 건 아니고요. S&P 500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내렸어요.
2: 네.
3: 기술만 3.4% 올랐습니다.
2: 예.
3: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엔비디아나 세일즈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 잘 내놓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전체가 회복된다기보다는 AI에 대한 확신이 좀 회복됐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2: 예.
3: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높고 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실적이 AI를 끌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저거 더 파면 금광에 금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마차값도 비싸고 청바지값도 비싸고 이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실적 발표되고 뭐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였고 그뒤 컨퍼런스 콜에서 이른바 기대치,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거든요.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좀 시차를 두고 반응한 것 같기도 하고요.
3: 일단 숫자를 해석하는 데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2: 네.
3: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엔비디아가 지난 4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하고도 본장에서 주가 내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2: 맞아요.
3: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이제 장마감 상황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고 크기 때문에 매출이나 EPS 같은 헤드라인을 먼저 반영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닝콜 듣고 가이던스 계산하고 증권사들의 이제 추정치 수정 이런 게 있으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단순히 숫자가 좋았다보다 앞으로도 더 좋을 가능성이
2: 네.
3: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좀 세부적인 분석들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정적 포인트랑 좀이 부분 중요시 해야 된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베라루빈 관련된 기대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숫자 굉장히 강했죠. 매출이 962억 달러였고 이게 숫자가 이런 시총 1위 회사가 매출이 1년 동안 두 배가 늘었습니다.
2: 맞습니다.
3: 데이터 센터 매출도 890억 달러까지 올라왔고 가이던스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줬어요. 1,080억 달러를 다음 분기로 줬거든요.
2: 예.
3: 이런 상황에서 2028년도 회계연도 매출을 70%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2: 네.
3: 여기 이제 예상치가 한 40%밖에 안 됐었거든요.
2: 예.
3: 근데 글로벌 시총 1위 회사가 70% 성장을 한다는 게 엄청난 그런 성장세고
2: 분신술
3: 단순
2: 수준이에요. 예. 한 명이
3: 예,
2: 뿅 하고
3: 장난이
2: 더 늘어나는
3: 아니죠.
2: 수준입니다.
3: 예, 이게
2: 와.
3: 단순히 GPU 몇개더 파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 네.
3: 모두가 엔비디아 걸 사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장 사이클이 이제 베라루빈으로 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증명했다는데 의미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2: 예, 기대라고 해서 어떤 흐름이나 바람을 타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숫자와 확실한 돌다리를 딱딱딱 확인하고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반대로 좀 메모리 가격 상승 얘기를 그 젠슨 황 대표도 했잖아요. 예, 가격 인상 얘기까지도 나왔고, 물론 그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걱정돼요. 이게 메모리 수급이 다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3: 네. 일단 뭐 숫자 자체로 봐도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엔비디아의 부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수익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게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지금 가격도 오르고 공급도 빠듯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면 시장이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2: 네.
3: 왜냐하면 마진이 떨어지는 것보다 매출이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걸 숫자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대 팔아서 마진이 적더라도 판매량과 전체 매출 캐파로 그걸 극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자신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2: 네.
3: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강한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부분에 가격 협상력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간밤 흐름이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놓고 보면 우리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대해도 되나요?
3: 일단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올랐잖아요.
2: 네.
3: ADR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미장에서 보여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1.7, 2.5% 정도 삼성전자, SK 각각 올라줬는데 이제 분명히 호재인 건 맞죠. 그래서 긍정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GPU 수요가 강하다에서 이제 HBM 수요도 강하다. 그리고 수익 성장에는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은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폴리티코라는 미국 언론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품 관세 확대 얘기를 했어요.
2: 네.
3: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오늘 좀 눈치 싸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2: 예, 요즘 뭐 분위기 좋다고 깃발 올라왔다고 바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자금 흐름을 보면. 요거는 별개 얘기인데요. 중국 사실 지금 창신 메모리 반도체나 또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D램, 랜드 플래시 메모리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히말라야가 녹고 있다고요? 네팔이 잠긴다고요? 저 오늘 이 얘기 듣고 진짜 멍했어요.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1: 저도요. 솔직히 저 환경 얘기 나오면 좀 무겁다던데 눈 돌리던 사람인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뭔가 진짜 코앞에 온 것 같은 느낌.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행자 김재현이고요.
1: 함께하는 박지수입니다. 주말 오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밖에 나가보셨어요? 진짜 덥죠?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저희 목소리 듣고 계신 분들 딱 맞게 오셨습니다.
0: 오늘 주제가 환경인데요. 근데 저 오늘 거창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 수치탄소 배출량 이런 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동네 얘기 하려고요. 한인타운 올림픽 걸어가다 보면 그 뙤약볕 예전보다 훨씬 독해진 것 같지 않아요?
1: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여름이랑 지금 여름이 완전 달라요. 선배, 저 어릴 때 밖에서 뛰어놀았거든요. 지금은 진짜 못 나가겠어요.
0: 그 얘기 오늘 실컷 해보려고요. 우리 골목에서 느끼는 기후 변화장 보러 갔다가 문득 드는 생각들, 재활용 분리수거하면서 드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요. 아,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에서는 제가 요즘 AI로 만들고 있는 자작곡 중에 하나뿐인 집이라는 곡도 잠깐 소개할 예정이에요. 지구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곡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1: 오늘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생각 해봤다, 우리 동네도 그래 하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자, 그럼 LA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양념 코너 먼저 가겠습니다. 저 김재현 오늘 또 자작곡 하나 들고 나왔어요. 제목이 왜 하나뿐인 집곡입니다. 만들다가 제가 좀 울었어요, 솔직히.
1: 선배가요? 진짜요?
0: 히말라야가 녹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 빙하가 다 녹으면 네팔이 물에 잠긴다고. 그 얘기 읽다가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아, 지구가 진짜 하나뿐인 집이구나. 우리가 다른 데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만든 곡이에요. AI랑 같이 만들었는데 AI도 좀 슬퍼 보이더라고요.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아서.
1: AI가 슬퍼 보였다고요? 선배 오늘 좀 심각한데요. 근데 저도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멍했거든요. 히말라야가 녹아서 나라가 잠긴다니. 평소에 환경 얘기 나오면 솔직히 좀 귀 닫고 살았는데 그 얘기는 달랐어요.
0: 그쵸. 먼 나라 얘기 같은데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자, 오늘 본편 들어가기 전에 왜 하나뿐인 집곡 먼저 듣고 가시죠. 주말 오후 이 무더위 속에서 잠깐 지구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곡 듣고 바로 본편으로 갑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더위에 라디오 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배, 오늘 밖에 나가보셨어요?
0: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죠. 주차장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오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게 여름이 아니라 그냥 가마솥이에요. 가마솥.
1: 맞아요. 저 오늘 한인타운에서 걸어서 장 보러 갔다가 진짜 후회했어요. 그늘이 없으니까 올림픽 블럭 하나 걷는데 땀이 줄줄 흘러서요.
0: 그러게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LA 왔을 때도 여름은 더웠는데 요즘 더위는 뭔가 달라요.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무거운 느낌이랄까요.
1: 선배, 저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뜨거운 게 아니라 무겁다는 표현.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그 무거움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0: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히말라야 얘기잖아요. 저 처음에 제목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히말라야가 녹는다는 건 뉴스에서 몇 번 들었는데 도시가 사라진다는 건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1: 저도 처음엔 좀 멀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히말라야면 네팔이고 네팔이면 에베레스트고 에베레스트면 등산 다큐멘터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올해 뉴스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0: 어떤 부분에서요?
1: 홍수로 마을이 통째로 쓸려 내려갔는데 그게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가 한꺼번에 터진 거래요. 선배산 위에 호수가 생겼다가 그게 폭발하듯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0: 그게 참 무섭네요. 저는 어릴 때 교과서에서 히말라야 만년설 사진 봤거든요. 만년설이라는 말 자체가만 연 동안 쌓인 눈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 녹는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됐는데.
1: 근데 선배, 사실 그 만년설이 이미 꽤 많이 사라졌대요. 지난 30년 사이에 얼음의 3분의 1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3분의 1, 2요.
0: 3분의 1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엄청나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 물이 다 어딘가로 가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천천히 녹으면 강물이 되는데 너무 빨리 녹으니까 산 위에 고이고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0: PD 메모 보면서 제가 한 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사는 동안 지구는 망가지고 있다는 말. 이 LA 더위 속에서 에어컨 켜고 앉아서 히말라야 얘기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1: 그 말이 오늘 저희 방송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이야기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잠깐 같이 생각해 주세요.
0: 지수 씨, 저 어릴 때 교과서에 히말라야 사진이 꼭 나왔잖아요. 하얀 봉우리가 끝없이 펼쳐진 그 사진. 만년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원함의 상징이었죠.
1: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지리 교과서에 에베레스트 사진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 눈이 녹는다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0: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만년설이 지난 30년 사이에 얼음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3분의 1이요. 그게 얼마나 큰 양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1: 선배, 제가 읽은 자료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최근 10년의 빙하 녹는 속도가 그 이전 10년보다 60% 이상 더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가속이 붙고 있는 거예요.
0: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천천히 녹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요.
1: 그리고 선배, 단순히 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빙하가 녹으면서 산 중턱에 호수가 생겨요. 빙하호라고 하는데 이게 불안정하게 고여있다가 한번 터지면
0: 한 번에 다 쏟아지는 거죠?
1: 네, 그게 빙하호, 범람 홍수예요. 올해 히말라야에서 그게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네팔이랑 티베트 쪽에서 사망자, 실종자 합쳐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어요.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덮인 거예요.
0: 그 뉴스 저도 봤어요. 근데 솔직히 처음엔 그냥 자연재해 뉴스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재해가 아니잖아요.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사라진 거니까.
1: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마을들은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곳이에요. 농사 짓고 야크 키우고 관광객 안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터전 자체가 위험지대가 된 거잖아요.
0: 저는 그 대목에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히말라야 주민들이 기후위기를 만든 것도 아닌데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요.
1: 선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산을 떠나서 카트만두 같은 도시로 또는 더 멀리 해외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후 이주예요. 전쟁이나 가난 때문이 아니라 땅이 사라져서 떠나는 거요.
0: 그 말 들으니까 우리 한인 이민 역사랑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이유는 다르지만 고향을 등지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그 마음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1: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선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르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인 이민일 세대분들은 그래도 더 나은 삶을 향해 선택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기후 이주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0: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연결했나요?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르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가면 뭔가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1: 그리고 선배에게 히말라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빙하와 홍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 히말라야 산악지역 주민들이에요.
0: 1,500만이요? 그게 LA 인구로 치면 몇 배나 되는 숫자네요. 근데 지수씨, 저는 이게 뭔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와닿아요.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도 시에라 네바다 산맥 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1: 맞아요.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히말라야 빙하가 아시아 20억 명의 물을 책임지듯이 시에라 네바다 적설량이 캘리포니아 농업이랑 식수에 직결되거든요. 구조가 똑같아요.
0: 그 히말라야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하다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1: 선배, 그리고 LA에 네팔이나 티베트 출신 이민자 커뮤니티도 점점 늘고 있거든요. 코리아타운 근처에도 히말라야 음식점이 생겼잖아요. 그분들 고향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0: 그쵸. 이웃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80년대에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멕시코 이웃들이 우리 사정을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 사정을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어요.
1: 선배, 근데 저는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후위기 얘기 나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무력감이 먼저 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0: 저도 그 무력감 알아요. 근데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히말라야 산꼭대기 얼음이 녹는 게 우리 일상이랑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일상을 바꾸는 것도 거기에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다음 세대 문제라는 말도 이제 못하겠어요. 올해 네팔에서 마을이 쓸려 내려간 괴담 세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인 거죠.
0: PD 디렉팅 메모에도 있었지만 말로만 떠들던 지구온난화가 이제 진짜로 지도를 바꾸고 있어요. 만년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짓말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 싶어요.
1: 저도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 얘기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제가 히말라야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1: 어머, 뭔데요 선배? 히말라야랑 LA가 무슨 연결이 있어요?
0: 80년대 후반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USC 다닐 때 학교 도서관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거기 히말라야 특집이 있었어요.
1: 아, 그 노란 표지 잡지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집에 쌓여 있었어요.
0: 맞아요, 그 노란 표지. 저는 그걸 보면서 저 하얀 산은 저렇게 영원히 저 모습이겠구나 했거든요. 만년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진리처럼 느껴졌죠.
1: 근데 선배, 그게 히말라야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0: 아니, 그게 연결이 되는 게요. 그 잡지 넘기다가 에베레스트 등반 사진을 봤는데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경상도 출신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언젠가 저거 꼭 올라간다 했거든요.
1: 어머, 진짜요? 그 친구 나중에 올라갔어요?
0: 그건 모르죠.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한테 히말라야는 그냥 꿈의 공간이었어요. 저 멀리 있는 변하지 않는 것,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1: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배. 솔직히 저한테 히말라야는 그냥 트래킹 인스타 사진 배경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요.
0: 아니, 그게 솔직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름다운 배경이었지 거기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끌어다 쓰는지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1: 맞아요. 근데 선배, 그 도서관 기억 더 있어요? 그 친구 말고요.
0: 있죠. 그 잡지 옆에 지구 온난화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8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도 이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근데 저는 그냥 페이지를 넘겼어요. 히말라야 사진이 더 예뻤으니까요.
1: 잠깐만요 선배, 그때 이미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저는 지구 온난화가 한참 나중에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0: 아니에요, 그때도 과학자들은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은 거죠. 저도 포함해서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마음에 걸려요.
1: 선배가 그 기사를 넘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0: 그렇긴 한데요. 근데 지수씨, 그 도서관 창문 밖으로 LA 햇빛이 쨍쨍했거든요. 그때도 더웠어요. 근데 지금 이 더위랑은 뭔가 달라요. 그때 더위는 그냥 여름이었는데 요즘 더위는 뭔가 무거운 느낌이에요.
1: 선배 그 표현 진짜 맞아요. 무겁다는 게. 저도 오늘 한인타운 걸으면서 그 느낌 받았거든요.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뭔가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요.
0: 그 도서관에서 페이지 넘기던 20몇 살 저한테 그 기사 좀 제대로 읽으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해야겠죠.
1: 맞아요. 그리고 선배 그 경상도 친구도 에베레스트 꿈꿨다면서요. 지금 그 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면 좀 다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0: 지수 씨 이번 홍수 뉴스 보셨어요? 올해 히말라야 쪽에서 빙하가 무너지면서 네팔이랑 티베트 쪽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1: 네, 저도 봤어요. 사망자의 실종자까지 합치면 거의 2,000명 가까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선배, 그게 단순 홍수가 아니라 빙하호가 터진 거잖아요.
0: 빙하호요? 저는 그 개념이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빙하가 녹으면 물이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1: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빙하가 녹은 물이 산 중턱에 호수처럼 고여있다가 어느 순간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래요. 그게 마을 하나를 통째로 쓸어버리는 거죠.
0: 그러니까 서서히 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쌓였다가 한 번에 터지는 게 더 무섭다는 거네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자연이 경고를 쌓아두다가 한꺼번에 내보내는 방식이.
1: 맞아요. 근데 선배, 저는 이 뉴스에서 제일 마음이 무거웠던 게 따로 있어요. 홍수로 쓸려간 마을 주민들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인데 이제 돌아갈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0: 아, 그 말이 저도 그 인터뷰 어디선가 봤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냐면 우리 한인들도 이민 와서 뿌리 내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뿌리 자체가 물에 잠긴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선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히말라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빙하호 홍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추산하거든요.
0: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냥 산악지역 몇 개 마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 네. 그리고 선배, 사실 저는 이게 LA 얘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시는 물 캘리포니아 농업용수 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눈이 녹아서 오는 거잖아요. 히말라야랑 구조가 똑같아요.
0: 아,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근데 지수씨, 저는 솔직히 한 가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LA에서 절수하고 재활용하는 게 히말라야 빙하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건 좀 과장 아닌가요? 인과관계가 너무 단순화되는 것 같아서요.
1: 아,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직접 연결은 아니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같은 원인에서 나온 다른 증상이라는 거예요. 탄소 배출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히말라야 홍수도 캘리포니아 가뭄도 같이 나오는 거니까요.
0: 그건 맞는 말이요. 같은 병의 다른 증상이다, 그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제가 너무 좁게 봤어요.
1: 선배, 근데 저 요즘 한인타운에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 네팔분들, 티베트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식당도 있고 작은 가게도 있고. 그분들 고향이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0: 맞아요. 저도 올림픽 거리 쪽에서 몇 번 뵌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이 뉴스가 얼마나 다르게 들릴지. 우리가 뉴스로 보는 걸 그분들은 가족 안부로 듣는 거잖아요.
1: 그게 제가 이번 주제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기후 위기가 환경 문제로만 들리면 좀 멀게 느껴지는데 이게 결국 사람이 살던 곳을 잃고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인 이민 역사랑 결이 다르지 않아요.
0: 근데 지수 씨,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차이를 느껴요. 우리 1세대 분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왔잖아요.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후 이주는 선택이 없는 거잖아요. 집이 물에 잠겨서 가는 거니까.
1: 아,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배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선명하게 느껴지네요. 희망을 들고 떠나는 이주와 살아남으려고 떠나는 이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0: 그래서 저는 이 히말라야 뉴스가 불편하게 느껴져요. 좋은 의미로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에어컨 틀고 앉아서 지구 반대편 산이 무너지는 걸 뉴스로만 보고 있다는 게.
1: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세대도 그렇고 선배 세대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배출한 세대잖아요.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죠.
0: 제가 80년대 처음 LA 왔을 때 이 도시가 이렇게 뜨거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여름이 지금이랑 달랐거든요. 지금 이 더위가 그냥 더위가 아니라는 걸 히말라야 보면서 다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도 그래요. 어릴 때 어바인에서 여름방학이 이렇게 무섭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밖에 나가는 게 진짜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인 거죠.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이번 주제 준비하면서 AI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좀 의외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0: 어떤 게 나왔어요? 히말라야 얘기 더 있어요?
1: 히말라야 얘기이기도 하고 LA 얘기이기도 해요. 선배, LA에 네팔 출신 이민자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생각보다 꽤 돼요.
0: 어렴풋이 알죠. 코리아타운 근처에 네팔 식당도 몇 군데 생겼잖아요.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1: AI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체에 네팔계 이민자가 꽤 많이 늘었는데 특히 LA 카운티 쪽이 집중돼 있대요. 그리고 이 숫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예요. 기후 이주랑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고요.
0: 기후 이주, 그게 참 무거운 단어네요. 우리 한인 1세대는 경제적 이유로 더 잘 살아보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고향 땅 자체가 위험해서 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이주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선배, 저 또 하나 물어봤거든요. 히말라야 빙하 문제가 캘리포니아 물 공급이랑 직접 연결되냐고요.
0: 그건 좀 멀리 가는 얘기 아닌가요? 히말라야 물이 여기까지 오진 않잖아요.
1: 직접 연결은 아닌데요. AI가 설명해 준 게 흥미로웠어요. 시에라 네바다 적설량이 줄어드는 패턴이 히말라야 빙하 후퇴 패턴이랑 거의 똑같대요. 원인이 같으니까요. 지구온난화라는.
0: 아, 같은 병이 다른 몸에 나타나는 거군요. 히말라야는 빙하호가 터지고 여기는 가뭄이랑 산불이 나고.
1: 정확해요. 그리고 AI가 또 하나 짚어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빙하호 범람 홍수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 상당수가 히말라야 산악지역 주민들이고요.
0: 1,500만이면 캘리포니아 인구랑 맞먹는 숫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위험지역에 사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선배, 저는 여기서 다른 커뮤니티 비교가 더 흥미로웠어요. 유대계 커뮤니티나 아르메니아계 커뮤니티는 고향 땅 위기에 대해서 LA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잖아요. 모금도 하고 정치적 로비도 하고.
0: 그건 맞아요. 아르메니아 커뮤니티는 글렌데일 중심으로 결집력이 엄청나죠. 자기 나라 문제를 여기서 이슈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1: 그런데 히말라야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목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팔계 커뮤니티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기도 하고 기후 문제는 누구 잘못이라고 딱 집어서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0: 그게 기후 문제의 어려운 점이죠. 적이 없어요. 다 같이 만들어낸 문제니까. 한인 사회도 사실 이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AI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기후 이주민이 LA에 얼마나 늘 것 같냐고요. 히말라야 권역만 해도 수백만 명이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0: 수백만이요? 그러면 LA 이민자 지형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인타운 만들었듯이 기후 이주민들이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겠죠.
1: 선배, 저는 그게 꼭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LA에 뿌리 내린 것처럼 이분들도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다를 뿐이지.
0: 이유가 다를 뿐이지, 그 말이 맞아요. 이주라는 게 결국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니까요. 형태만 바뀌는 거지. 오늘 이야기 참 무거웠죠. 히말라야가 녹고 마을이 사라지고. 근데 저는 오늘 내내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시렸어요. 먼 나라 얘기 같은데 어딘가 우리 얘기 같기도 하고.
1: 저도요. 근데 선배,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죄책감이요.
0: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근데 죄책감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지수씨,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말 에어컨 온도 딱 한 칸만 올려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1: 맞아요. 거창하게 시작 안 해도 돼요. 한 칸이 모이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보내는 신호, 우리가 같이 읽어야 하니까요.
0: 다음 주에도 LA 사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더운 주말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그렇더라고요.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게.
1: 저도요, 솔직히 저 환경 얘기 나오면 좀딴데눈 돌리던 사람인데 오늘은 그게 안 됐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선배.
0: 주말 오후에 이런 얘기 꺼내서 무거우셨죠, 청취자 여러분. 근데 이 더위 속에 차 안에서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같이 생각해 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 잠시 후에 에필로그로 다시 찾아올게요. 방송 끝나고 저희 둘이 나눈 뒷이야기 조금 더 솔직한 거 들려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세요.

0: 끝났다. 휴!
1: 선배 오늘 좀 열심히 하셨죠?
0: 열심히는 무슨, 나 중간에 말 막혔잖아요.
1: 아 맞다. 저 그때 속으로 어떡하지 했어요.
0: 어 진짜? 티 났어요?
1: 마이크 잡고 살짝 웃으셨잖아요. 저만 알아챙

0: 것 같긴 한데,
1: 아이고, 다행이다. 식은땀 났는데, 나.
0: 선배 그런 거 있어요? 방송 오래 하셨는데,
1: 아, 있죠, 당연히. 오래 할수록 더 긴장돼요, 솔직히.
0: 헐, 진짜요? 저는 선배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1: 에이, 그거 다 연기야, 연기.
0: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좀 무겁긴 했잖아요.
1: 그쵸. 나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좀 고민했어요.
0: 맞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지 했거든요.
1: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또할 말이 많더라고.
0: 선배는 항상 그래요. 할말 없을 것 같다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1: 그게 직업병이야, 직업병.
0: 아, 근데 저 사실 오늘 방송 중에 배고팠어요.
1: 어? 나도. 아까부터 배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서.
0: 저도요. 마이크에 들어갔을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1: 아이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0: 오늘 밥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주말인데 뭔가 또 바빴어요.
1: 주말이 더 바쁜 게 우리 일이지, 뭐.
0: 맞아요, 진짜. 근데 오늘 날씨는 또왜 이렇게 더워요?
1: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주차장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
0: 저도요. 차문 여는 순간 그냥 열기가 확.
1: LA 여름은 진짜 해마다 더해지는 것 같아.
0: 그쵸, 그쵸. 오늘 주제랑도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하하, 맞아요. 이런 날씨에 돌아다니다가는 진짜.
0: 선배, 아까 그 얘기할 때요. 저 사실 제 얘기하려다가 참았거든요.
1: 어? 무슨 얘기야?
0: 저도 한 번은 진짜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송이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1: 아이고, 그걸 참았어요. 그냥 하지.
0: 아, 그냥 선배 얘기 듣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1: 나중에 따로 얘기해줘요, 그거.
0: 네, 다음에 밥 먹으면서요. 선배 살게요.
1: 아이고, 갑자기 왜 나한테 떠넘겨요?
0: 선배가 더 오래 사셨잖아요.
1: 에이, 진짜 이 사람이.
0: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살게요. 진짜로.
1: 됐어요, 그냥 내가 살게. 지수씨, 지갑 얇은 거 알아?
0: 헐 선배, 그걸 어떻게 알아요?
1: 눈치지, 눈치. 아, 근데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다.
0: 저도요, 진짜,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딱 있었으면,
1: 이 더운 날에 딱이지.
0: 방송 끝나고 바로 하나 뽑아야겠다.
1: 그래요. 끝나고 같이 한잔해요.
0: 좋아요. 아, 맞다. 선배 오늘 노래 있잖아요.
1: 맞다. 우리 PD님 자작곡이잖아요.
0: 내 웹푸른 불을 지켜내.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1: 진짜. PD님이 직접 만드셨다는데 어떤 곡일지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0: 저도요. 자, 그럼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해봐요. 웹푸른 불을 지켜내 들어보시죠.

0: 근데 담주엔 뭐예요, 우리?
1: 아, 맞다. 그거 생각 안 했다. 뭐하지?
0: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배고프네. 지수 씨, 밥 먹었어요?
1: 선배, 또 딴소리. 아, 저도 배고파요, 사실.
0: 그러게. 아, 뭐 먹지? 아, 근데 진짜 담주 주제.
1: 오늘이 너무 무거웠으니까 담엔 좀 가벼운 거 하면 어때요?
0: 오, 그거 좋지. 뭐 생각해둔 거 있어요?
1: 맛집 어때요? 한인타운 맛집.
0: 맛집은 우리 저번에 한 번 했잖아요.
1: 아, 그랬나? 언제요?
0: 그 순두부찌개 편이요. 기억났나요?
1: 아, 맞다 맞다. 그럼 그거 말고.
0: 그럼 학창시절 얘기 어때? 여기서 학교 다닌 얘기.
1: 오, 그거 재밌겠는데요?
0: 나 할 얘기 엄청 많은데.
1: 선배 또 옛날 얘기 신나서 한 시간 하실 거잖아요.
0: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1: 아까 방송에서도 그러셨잖아요.
0: 그건 내용이 길어서 그런 거고. 아, 진짜.
1: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학창시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할 말 있거든요.
0: 그쵸? 1.5세대, 이 세대 시각이 또 다르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학교 다닌 거고 선배는 중간에 오신 거잖아요.
0: 그치. 처음 학교 갔을 때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1: 헐, 그 얘기 듣고 싶다.
0: 담주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다 하면 방송 때 할 게 없잖아.
1: 아, 맞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거로 해요, 학창시절.
0: 오케이. 근데 밖에 아직도 덥죠? 이 더운데 다들 고생이다, 진짜.
1: 저 나가기 싫어요, 솔직히. 스튜디오가 제일 시원해요, 지금.
0: 맞아. 여기 있으면 되겠네, 우리.
1: 주말에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0: 에이, 그러면 좋겠다. 근데, 아, 오늘도 수고했어요, 지수씨.
1: 선배도요, 담주해봐요.
0: 저는 김재현이고요.
1: 박지수였습니다. 다들 시원하게 저녁 보내세요.

0: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히말라야가 녹아서 네팔이 잠긴다는 얘기, 그게 머나먼 나라 뉴스가 아니라 우리 얘기더라고요. 올림픽대로 달리다가 저도 한번 창문 좀더 자주 닫아야겠다 싶었습니다.
1: 저도요, 선배. 솔직히 저 환경 얘기 나오면 좀 무겁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우리 한인타운 골목에서 할수 있는 것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싶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뭔가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1: 또 100명 이상이 고립된 걸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구조대원이 진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관련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원 기자, 안타깝게도 밤사이 사망자가 더 늘어났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네팔 쪽의 사망자가 20명이 늘어나 788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벳 자치구의 사망자 16명을 더하면 전체 사망자는 804명에 이릅니다. 다만 실종자 수는 어제 오후 이후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팔 쪽이 2,500여 명, 중국 쪽이 540여 명으로 모두 3,048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0: 네, 네팔 구조대원들이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진입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2: 네, 네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장비와 폭발물을 동원해서 터널 상부에 4개의 구멍을 뚫은 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부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로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소리쳐서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구조대는 이제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진입한 곳은 터널 내 공사 지점과는 18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팔 정부는 산소 공급 장비와 카메라를 갖춘 대원들을 공사 지점까지 투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네팔군은 이곳을 포함해서 수력발전소 5곳에서 구조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퍼트리슐리 쪽에 대규모 병력과 많은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퍼트리슐리 3A와 3B 발전소를 중심으로 100여 명이 터널 안에 고립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고립된 인원이 35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정보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 구조 작업에는 중국과 인도의 전문 구조팀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1: 네, 현재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또 여러 차례 구조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말씀하신 대로 폭우로 보테코시와 트리슐리강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홍수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밤사이 홍수 상황과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분간 간헐적으로 비가 계속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와 있어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더 상류에 있는 중국 지룡검문소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앞으로 며칠간 지룡현에 비가 내리고 특히 내일 밤엔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4단계 경보 중 3단계인 황색 경보를 지룡현에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통관입니다.
0: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현지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다만 들쭉날쭉한 네팔 당국의 헬기 이륙 허가는 물론 현장 상황까지 무엇 하나 녹록지 않은데요.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헬기창 넘어 거센 흙탕물이 험준한 지형 사이를 빠르게 흘러 지나갑니다. 얼핏 흙에 모두 뒤덮인 것 같지만 파란 지붕을 얹은 건물들은 높은 지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속 대응팀이 지난 토요일 수력 발전소와 인근 산악 지역에서 수색 활동을 벌이며 찍은 영상입니다. 두 차례 수색에도 생존자 발견에 실패하자 대응팀은 즉각 네팔 정부에 추가 이륙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날이 밝자마자 민간 기업과 함께 카트만두에서 추가 헬기 수색을 준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하루 전 확인하지 못한 위어댐 지역 수색 역시 마찬가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활동의 최대 변수는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가 될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도 네팔이 이륙을 허가한 민간 항공기는 우리 헬기가 유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네팔 사이 우호적 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였단 건데 우리에게만 호의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란 평가입니다. 하늘길이 막힐 것에 대비해 대응팀은 수색 기반 확대를 위한 육상 루트 탐색도 목표로 세우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수색할 수 없다면 남은 건 네팔군을 통한 간접 수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팔군에게 수색이 필요한 지역에 좌표를 제공했던 대응팀은 군이 계속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압박하고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0: 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이 당시의 상황을 전하면서 동료들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정부에서 헬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오늘부터 육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이번 대홍수로 건설 중인 수력 발전소 시설 90%가 유실된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현장. 구조 닷새 만에 한국 취재진과 만난 현장 소장은 당시 거센 물보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5: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밖에 나왔을 때는 이미 사방이 그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건너편의 캠프 쪽 사무동 쪽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4: 서너 시간이 지나 거센 물살이 가라앉고서야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정도로 대홍수는 위력적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낮은 목소리로 전한 소장은 현장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상황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수색을 돕기로 한 겁니다.
5: 심리적으로 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도 없고 오로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4: 네팔 정부로부터 헬기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아침 일찍 육로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70km 떨어진 비두루 바타르에 도착해 현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육로 수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육로 진입 후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네팔 측에 사용 허가도 신청했습니다. 일부 인원은 본부에 남겨 헬기 운항 허가가 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또 네팔 경찰 고위 관계자와 만나 실종된 한국인 9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네팔 측에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좌표와 지도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 국내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낙월도에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로 이틀 연속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극한 호우구름은 서해상에서 내륙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전북 부안과 고창 지역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정현 기자, 재난성 호우 문자가 또 발송됐네요.
6: 네, 그렇습니다. 전남 광주 영광읍 낙월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연속 두 차례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100mm에 육박해 호우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으로 강하게 발달한 극한 호우구름이 유입되면서 오늘 새벽 4시 48분쯤 전남 광주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에 또 한 차례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구름이 전북 서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고창 등 전북 내륙으로 시간당 50mm 육박하는 강한 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오늘 오전 5시 25분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과 강원도 원주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이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 네, 오늘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하던데 얼마나 더 내리고 또 어디가 가장 위험합니까?
6: 네, 오늘 아침까지 비가 많이 내릴 걸로 예상되는 곳은 전북과 충청이고요. 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도 더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전남 광주와 경남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하루만 전남 광주 지역으로는 2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졌고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다섯 차례나 이어졌는데 오늘 일부 지역은 또다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전북에서 충청도 또 경기와 강원도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서해안 쪽으로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고 또 경기 남부에 150mm 이상, 강원 남부와 전북 북서부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 쪽으로는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체 전선은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밤사이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빗길 미끄러짐 사고와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며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먼저 빗길 교통사고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7: 네, 고속도로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하남시 강일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서하남 나들목 인근에서 빗길에 화물차 두 대가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정차한 사이 7.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 가던 12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5톤짜리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5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후방 3km 구간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하천이 범람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7: 네,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얼핏 보면 강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도로 위 모습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차도로 범람한 가운데 차량 한 대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넘어 토사가 들이치며 마당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밀양 상동면 금산리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집 안으로 순식간에 토사가 흘러들어왔다며 싱크대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집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심하게 파손된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뒤집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순천에서 광주 방향 순천 2터널 부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사고로 멈춰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7: 예,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아침 6시 기준 전국의 도로와 주택, 침수 등 소방활동 4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광주 137건, 전북 87건, 부산 37건, 경남 34건 등 주로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남 광주와 부산, 대구 등에서는 주민들이 경로당 등으로 일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충청과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출근길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네팔에서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한 육로 수색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교수님, 일단 국내 호우 상황 좀 보면 오늘 특히 위험한 곳이 전북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이 될 걸로 보이는데 충청 지역에는 최고 25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침수 피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8: 예,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너무 뭐 시간당 100mm 이런 집중적인 호우만 대부분 듣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250mm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루에 250mm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1: 예.
8: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건 시간당 30mm 에서 50mm 정도만 되더라도요. 그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250mm가 온다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상황 충분히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8: 이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뭐 반지하라든지 또 저지대, 지하 주차장 또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얘기된 지하차도 이런 곳들 주변 지나실 때 침수 발생 여부에 대한 부분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 충청 지역이 지난달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잖아요. 복구 작업이 아직 뭐 마치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또 많은 비 오면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떤 대비해야 됩니까?
8: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린 이후에 복구 작업들 이미 이루어진 곳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직 못한 곳들도 예. 있는데요. 사실 임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임시적인 조치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가 내린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산림이라든지 경사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집중 호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취약해진 상황에서 비가 네.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내린다면 산사태라든지 붕괴 위험들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휴일에도 그랬고요. 오늘 새벽도 생각을 해보면 야행성 호우가 내렸잖아요. 비가 이렇게 밤사이에 집중이 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럴 네. 때 대비한다고 나가시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8: 실제로 이제 야행성 폭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외부에 위험해지는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네. 대부분 이제 취침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재난 문자라든지 재난 방송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계시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나 침수가 되는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된다 하더라도 인지가 늦거나 어려운 상황,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인지됐다 하더라도요. 야간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거나 혹은 또 내가 직접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둡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무작정 밖에 빨리 나가시는 것보다는 방송을 켜셔서 방송 내용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예.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제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려서 침수가 상당 부분 진행된다면 대피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뭐 충청이나 전북 또 경기 남부 쪽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남 광주 지역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태였는데 네,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남 광주 보성군에 한 시간당 124.6mm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는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 얘기했는데 네. 한 시간 이 정도 내린 비의 양이면은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8: 네, 사실은 한 시간에 100mm 이상이 왔다라고 한다면 최근 이제 뭐 100년 동안 하고 또 200년 동안 가장 많은 빈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루 동안 얼마나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오느냐가 사실은 그 피해에 대한 발생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누적 강수량보다는 강수 강도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간당 강우량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집중하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심형 침수 한마디로 도심 내에 비가 내리는 경우는 도시의 배수 용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잘 갖춰진 것도 시간당 한 7, 80mm 정도가 최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mm 이상 비가 내린다면 배수 시설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저지대라든지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역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휴일 동안에는 그 전남 지역 비가 많이 왔었는데 전남 광주 영월 영광, 전북 임실, 울산 같은 곳들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 발송이 됐잖아요. 네. 이 문자 받으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8: 일단 뭐 호우 긴급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이런 예경보 체계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 가지고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너무 이제 경각심을 못 갖는다 그래서 예. 더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호우 재난 문자, 긴급재난 문자를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50mm 이상 오면서 3시간 동안 90mm 이상 올 때 아니면 또 1시간 만에 72mm 이상이 온다면 호우제 긴급재난 문자의 발령 조건이 되는데요. 네. 이 문자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아 위험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당장 대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도 지금 당장 대피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받으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대피소 미리 알아두셨다 대피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움직이실 겨를이 없다면 같은 집 안에서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층 쪽으로라도 예. 이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 네, 호우 긴급재난 문자 받으시면 바로 대피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예, 주셨고요. 자, 또 비가 이렇게 내릴 때 걱정되는 게 산사태인데 산림청에서 어제 오후 8시에 경기 강원 그리고 경북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린 상황입니다. 예. 전조 증상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대피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살펴보셔야 되죠?
8: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사태도 더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번에 뭐 네팔 사태도 보면 사실 산사태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큰 피해를 유발하는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사실 산사태 같은 경우에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 막상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피라는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 증상 확인하신 다음에 빨리 대피를 하신다고 한다면 예. 전조 현상이라고 한다면 사면 이렇게 산에 이제 이 경사면 같은 곳에 갑작스럽게 물이 솟아서 나온다든지 혹은 또 나무가 바람이 불지 않는데 흔들린다든지 혹은 또 한편으로는 땅 울림 소리라고 하는 쩍 하는 이런 이제 갈라지는 네. 소리라든지 우르릉 하는 이런 소리들 이런 소리들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또 아니면 지하수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나오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상황들 혹은 또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경우에 갑자기 탕류가 흐르는 흙탕물이 흐르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산사태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확인되신다면 즉시 대피를 하시는 것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엔 네팔 상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명피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사망자는 800명 넘어섰고요. 실종자는 3,000명 넘어선 상황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8: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벌써 이제 엿새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위력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손상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통신이라든지 교통망, 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사실 도로도 사실 다 유실이 네. 됐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이런 구조라든지 수색을 위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굉장히 V자 협격으로 되는 굉장히 험준한 산악 이기 때문에 네. 구조라든지 수색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빙하 호수 이런 것들이 사실 곳곳에 아직까지 계속 있고요. 또 여기가 우기가 지금 현재가 비가 오는 시기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계속 내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 그래서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수색이라든지 또 탐색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1: 그 말씀 주신 호수가 추가적으로 또 무너지거나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8: 네, 맞습니다.
1: 이런 때는 구조 작업을 좀 중단을 하는 게 맞는 거죠?
8: 네, 일단은 뭐 중단을 하는 게 맞고요. 네. 또 사실 상황이 뭐 계속 급변하긴 합니다만 일시적으로도 상황이 조금 더 이제 나아진 상황이라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색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네. 오늘 그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육로 수색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헬기는 허가를 못 받은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또 드론도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수색대원들 어떤 식으로 수색 진행할까요?
8: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헬기 수색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실 애를 태우고 있는데 어제 그제 사실은 두 차례 승인을 네. 받아서 한 시간 정도씩 이렇게 이제 수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시간을 수색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색에 이제 집중적인 수색이 이루어진 시간은 한 25분에서 20분 내에 정도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실효성은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오늘부터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지상에서의 어떤 이런 구조 작업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선 드론을 통해서 이제 이 지상에 이를테면 요 구조자라든지 생존자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상포 구조팀들을 투입을 해서 집중적인 수색과 또 이를테면 구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수색 구조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 실종자들이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알기 어려워서 그 수색 범위가 워낙 넓잖아요. 네, 일일이 다 걸어다니면서 그 바닥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겁니까?
8: 지금 현재 뭐 이를테면 이제 매몰된 지역의 바깥으로 나오는 뭐 이를테면 신체 일부나 혹은 또 이렇게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사실은 육안으로 일단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사실 그렇게 확인이 안 된다면 사실 토사의 대부분 다 매몰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토사를 하나하나 걷어내는데 걷어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무너진 토사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토사가 유실된 지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까지 이루어지려면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 예, 그 고립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현장 소장이요. 이제 구조가 된 상황인데 일단 실종자 수색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까 좀 구조나 수색 작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8: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구조라든지 수색하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수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분 또 이런 분들의 정보나 조언을 들어서 수색 작업을 네. 설정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발표된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발전소의 터널 구간에는 예. 한국인 작업자들이 이 구간에는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 아니더라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대피하고 계시는 이제 요 실종자라든지 요 구조자들에 대한 어떤 수색에는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미 많은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또 추가로 우려되는 지점이 이쪽 지역 물이나 위생 또 보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또 감염병도 우려가 있다라고 WHO에서 경고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점들 유의해야 될까요?
8: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식수거든요. 사실은 물 공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먹는 물 또 그리고 씻는 물 그러니까 물이 없다면 사실 먹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이 위생, 개인 위생에도 상당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식수라든지 물 공급을 최대한 빨리 또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피해자라든지 또 부상자 이런 분들이 집중되고 또 사실 많은 인프라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도 사실 정상적으로 가동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각 지역별로 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응급 의료소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해 보이고요. 예. 또 지역 단위별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우리나라 신속 대응팀이 구조 작업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속보 들어오면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0: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를 전격 단행하며 2기 내각 진용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고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임 후보자에는 사성 장군 출신을 기용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입니다.
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선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으로 주목받은 후임 자리에는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재선 의원으로서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 완성이란 과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2: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1: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쳐 정책 통일한 점을 인정받은 이형일 현 재경부 차관이 낙점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과거 경기지사 재직 당시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공급 성과를 냈다고 판단한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내정했습니다. 64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 시대를 연 안규백 장관을 이을 신임 장관 후보자엔 사성 장군 출신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발탁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 후보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2: 이번 인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해서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1: 청와대는 이와 함께 공석이던 참모진 가운데 신임 AI 미래기획수석에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을 내정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수석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권 소통창구 역할을 맡을 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됐는데 청와대는 김특보가 안정적 국정운영의 가교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 극복 등 민생을 돌보는 정책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재 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달성에 도전적인 과제가 이 후보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첫 소감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성장 흐름을 더 공고히 유지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새로운 투자와 성장 기회를 만들어 잠재 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경제사령탑 후보로 지명된 배경에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여러 정부에서 주요 경제정책 보직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2월 중동전쟁 발발 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물가 방파제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월에는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경제성장전략인 3-4-5 경제 대도약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4: 잠재 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3: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양극화 극복 등 민생을 돌보기 위한 정책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는 양호한 모습이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 리스크는 이 후보자가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2030 세대 청년층의 고용 한파도 난제입니다. 중동전쟁 등의 영향에 따른 일자리 위축과 임금 상승률 둔화가 특히 젊은 층을 타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반발을 국회와 조율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5: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방향 바뀌게 될까요? 오늘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5: 자, 이 경제부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 네. 다 내부 승진이에요?
6: 네, 이게 맞아요.
5: 시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6: 아무래도 정치인을 장관으로 쓰지 않고, 네. 그다음에 그 실무형 관료를 썼다는 공통점이 좀 있죠.
5: 네.
6: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지금 굉장히 이슈잖아요.
5: 네.
6: 이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꾸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집행 속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영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한 것처럼 거시경제 정책통입니다.
5: 예, 예.
6: 그래서 이제 반도체 호황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잠재 성장률 증가로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 생활 개선으로 좀 연결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홍지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앞에서 봤던 그 이영일 후보자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경기도에서 주택 도시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그다음에 건설을 실제적으로 해본, 예. 집행해본 현장형 관료다라고 네. 하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이제 청와대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부분이 도로, 철도 이런 부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5: 네.
6: 그래서 경기도권까지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5: 예, 예.
6: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기준을 유지하되 네. 그 속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
6: 네, 집행력의 속도를 예. 높이겠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해야 되겠죠.
5: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봐도 강남 3구 이런 데는 약간

0: 올랐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을 찾는 부분도 있고 확실히. 그래서 근데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면은 뭐 이렇게 102.7, 그다음에 도봉 같은 경우는 102, 평균이 이제 102.7이고요. 강북구가 도봉구가 102.1, 노원이 103, 은평 101 이렇게 해서 과거의 정고점보다는 아직 낮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싼 가격을 찾아서 움직이는 실수요.
1: 아직 그나마 조금, 낮다.
0: 네. 그리고 예. 중랑구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정고점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투기적으로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보다도 실수요 이동이 네네.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가 주택을 사기 좀 어려운 무주택자들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서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전셋값 상승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에서 매매로 좀 갈아타게 하는 그러한 이동 수요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평가는 지금 시장 불안은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네. 좀 이끌고 있다라고 네네.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0: 네네.
1: 자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역시 금리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지난주 27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높였어요.
0: 네.
1: 그래서 연 3%가 됐는데 이 한국은행 설명을 봐도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0: 네,
1: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3% 정도로 시장에 어떤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일단은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우리 백투백 인상을 했다라고
1: 네네.
0: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데이터는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이제 물가가 사실은 이제 저번에 올리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원했던 만큼 빨리 잡히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를 했어요.
1: 예, 예.
0: 그게 5월 달에 발표를 했을 때가 경제 성장률이 2.6%였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근데 이제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올해 3.3%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우리가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가 2.6%가 올랐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사실은 CPI는 2.8%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게 아닌가?
1: 네네.
0: 그래서 또 계속 올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장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고 이걸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요 측면의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1: 네.
0: 수요 부분을 물가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게 되면은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1: 네.
0: 선제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게 커요.
1: 예.
0: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물가 그러니까 금리 올렸을 때가 부동산 가격이 큰데 이번에는 그냥 그걸 강력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은
1: 예.
0: 여전히 불확실하고
1: 네.
0: 네. 뭐 너무 높아 가지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잡히지 않고라고 표현을 했지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네.
1: 알겠습니다. 물가가 그렇다면은 주요 원인이었다. 그런데
0: 네.
1: 내년도 지금 정부와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0: 네.
1: 800조 플러스 알파 슈퍼 예산을
0: 네.
1: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네.
1: 통화는 이렇게 조 있는데 재정은 푼다. 요거는
0: 네.
1: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그게 아마 그 기자 간담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중에 통화를 푸는 거는 금리 단기 금리를 조정해서 시장에 통화를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의 이제 이슈고
1: 네.
0: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재정을 푸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얼마만큼 거쳤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백그라운드다라고
1: 네.
0: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거는 사실은 돈을 빌려서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은 네. 또 다른 이제 이슈들이 생기는데 지금 재정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많이 거쳤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설비 투자나 이제 반도체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 예.
0: 잠재 성장률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의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돈이 풀리면은 어쨌든 물가는 올라가는
1: 그럴 수밖에 부분이 없죠.
0: 네, 있습니다.
1: 예.
0: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엇박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늘어나서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부분은 공급 측면이 좋아지는 거예요.
1: 그러면은
0: 그 케빈 워시가 얘기한 것처럼 AI로
1: 예.
0: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공급 측면이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되는 거를 좀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1: 네.
0: 하는 이슈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반드시 엇박자가 난다라고
1: 네.
0: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근데 잠재 성장률은 올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0: 그렇죠. 장기적이죠.
1: 예.
0: 그거는 그 사이에 이제 예. 여러 가지 물가 일부 물가 상승을 겪기도 하고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

0: 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세수 증가로 인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이미 올렸고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면요. 당장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벌써 최고 7%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더 오르게 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어쨌건 브레이크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0: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그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규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량, 그러니까 대출을 이 집을 샀을 때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LTV 규제가 있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뭐에 영향을 주냐면은 DSR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내 소득으로 얼마만큼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1: 줄어들게
0: 거죠.
1: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을 내가 사는 거를 어떻게 보면 미룰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당장 다 7%로 올라간 건 아닌데 어쨌든 뭐 7% 8%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연간 지출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 금액이 굉장히 크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내가 대출 내 소득 자체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는 거를 좀 연기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집값 매수세가 약간 꺾일 수도 있다.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역시 부동산 상승세와 맞물려서 우리의 가계 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도 걱정인 것 같아요. 이 총량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이제 총량을 더 늘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금융당국하고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 지금 5대 은행 그 연간 가계 대출 증가 목표를 2%에서 3%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 측면 다시 투기적 수요 측면 늘려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같은 이제 그 공급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 측면에 대출은 좀 늘려주되 투기적 수요 억제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출 전체가 좀 늘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원래 총량 억제하는 걸 좀 막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뭐든지 다 양면이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1: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2: 네, 정수현입니다.
0: 네, 서울은 조금 전에는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고 있네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우선 서울은 비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이곳 상암동도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2: 네,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상에서 극한 호우구름이 유입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고요. 특히 충남 서해안에는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전남 영광읍 나궐도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강한 비를 쏟은 비구름이 전북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중부와 호남에 넓고 긴띠 형태의 비구름이 자리한 가운데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과 부안, 전남 영광에는 호우경보가,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강원도 원주와 전북 일부, 충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에 최대 250mm 이상, 충청 내륙에 20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에도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곳곳에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 충남 서해안은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 호우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남, 광주와 충청, 영남 등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해두고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0: 네, 8월 3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0: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폭 개각에 나섰습니다. 잡음이 컸던 경제와 안보 수장도 교체하는데요. 정책 방향을 바꾼다기보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집행의 속도를 높이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사람만 바꾼다고 쇄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심을 떠나게 한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까지 달라져야겠습니다.
1: 오늘 출근길엔 강한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도로와 지하차도가 급격히 잠길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의 사망자가 800명, 실종자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양국 실종자 가운데에는 외국인도 850명가량 포함됐습니다.
1: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거주된 부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이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동료들을 찾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아침 일찍 육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0: 충남과 호남 지역으로 비가 강해지면서 오늘 새벽 전남 광주 안마도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75.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호우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1단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며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6명의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얻고 진영 결속을 다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충남 천안 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앞서 5층에서 불꽃을 받고 숨진 직원들이 밸브를 점검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0: 네, 첫 소식입니다.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의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벌써 800명을 넘겼습니다.
1: 또 100명 이상이 고립된 걸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구조대원이 진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관련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유토건 기자, 안타깝게도 밤사이 사망자가 더 늘었다고요?
3: 아,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네팔 쪽의 사망자가 20명이 늘어나서 788명이 됐습니다. 아, 여기에 중국 티벳 자치구의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804명에 이릅니다. 아, 다만 실종자 수는 어제 오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네팔 쪽이 2,500여 명, 중국 쪽이 540여 명으로 모두 3,048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네팔 구조대원들이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3: 네, 네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중장비와 폭발물을 동원해서 터널 상부에 4개의 구멍을 뚫은 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부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로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소리쳐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네팔 구조대는 이제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구조대원들이 진입한 곳은 터널 내 공사 지점과는 18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 네팔 정부는 산소 공급 장비와 카메라를 갖춘 대원들을 공사 지점까지 투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현재 네팔군은 이곳을 포함해서 수력발전소 5곳에서 구조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퍼 트리실리 쪽에 대규모 병력과 많은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어퍼 트리실리 3A와 3B 발전소를 중심으로 100여 명이 터널 안에 고립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고립된 인원이 35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정보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현재 터널 구조 작업에는 중국과 인도의 전문 구조팀도 합류해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현재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또 여러 차례 구조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말씀하신 대로 폭우로 보테코시와 트리슐리강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홍수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아, 밤사이 홍수 상황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만 그 당분간 간헐적으로 비가 계속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와 있어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더 상류에 있는 중국 지륜 검문소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아, 중국 기상 당국은 앞으로 며칠간 지륜현에 비가 내리고 특히 내일 밤에는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 이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4단계 경보 중 3단계인 황색 경보를 지륜현에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버입니다.
0: 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이 당시의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1: 정부 신속대응팀은 네팔 정부에서 헬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아침 일찍 육로 수색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번 대홍수로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시설 90%가 유실된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현장. 구조 닷새 만에 한국 취재진과 만난 현장 소장은 당시 거센 물보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5: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밖에 나왔을 때는 이미 사방이 그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건너편의 캠프 쪽 사무동 쪽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4: 서너 시간이 지나 거센 물살이 가라앉고서야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을 정도로 대홍수는 위력적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낮은 목소리로 전한 소장은 현장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상황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수색을 돕기로 한 겁니다.
5: 심리적으로 좀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뿐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도 없고 오로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4: 네팔 정부로부터 헬기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아침 일찍 육로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70km 떨어진 비두루 바타르에 도착해 현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육로 수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육로 진입 후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네팔 측에 사용 허가도 신청했습니다. 일부 인원은 본부에 남겨 헬기 운항 허가가 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신속대응팀은 또 네팔 경찰 고위 관계자와 만나 실종된 한국인 9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네팔 측에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좌표와 지도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0: 네, 현재 시신 안치시설이 부족해 이 시신들이 부패하기 시작하자 네팔 당국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을 집단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수도 카트만두 남서쪽에 있는 치투안 지역 당국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패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숲에 수백 개의 무덤을 팠습니다. 치투안 지역 당국은 시신의 급속한 부패로 공중보건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중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DNA 샘플을 채취하고 매장지도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의 충격으로 만들어진 일부 호수들이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정부 발표를 인용해 산사태의 여파로 새로운 저수지들이 만들어졌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네팔 영토에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네팔 쪽 해발 3,700m 고지대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됐고 그 하류에도 세 곳에 저수구역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웅덩이의 저수량은 140만 세제곱미터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0: 네팔에는 예상치 못한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 강물이 다시 솟구치고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대홍수 참사로 파괴된 마을엔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흙밭으로 변해버린 마을에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6: 흙더미에 파묻혀 지붕만 보이는 민가. 허리가 꺾인 전신주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대홍수가 덮칠 당시 젊은 엄마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침수된 집에서 살림살이를 꺼내려는 주민들. 침수된 주택 대부분은 텅 빈 폐허가 됐습니다. 주인을 잃은 개는 며칠째 굶었는지 깡말라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진흙밭이 돼버린 마을. 하수도가 넘치고 모든 게 뒤범벅되면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7: 이곳은 원래 시장이 있던 거리입니다. 홍수로 진흙이 가득 들어차면서 원래 상점 건물 2층이었던 곳이 지금은 지상층이 됐습니다.
6: 강변에 있던 주택은 물에 잠겼고 강 건너 있던 수도원은 아예 흔적조차 없습니다.
8: 아니, 우리야 먼 길 병이야. 이거 먼 길.
7: 대홍수 당시 범람해 마을을 집어삼켰던 강물입니다. 원래 강변에는 민가가 있었는데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있고 강 위에 놓여있던 다리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6: 이 마을에서만 10명 넘는 실종자가 나왔지만 밤사이 폭우가 쏟아진 뒤 홍수 경보로 수색작업은 멈췄습니다. 새벽 4시 반 취재진이 묵던 숙소에도 폭우로 추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9: The river, water level of the river is increasing. That's why the sound is also coming in big size. That's why we have to stay alert.
6: 현지 언론은 수력 발전소가 밀집한 트리슐리 3A 구역에서도 폭우로 인해 한때 터널 입구를 찾는 작업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0: 우리나라도 오늘 날씨가 비상입니다. 전남 낙월도에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이틀 연속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1: 서해성에서 만들어진 극한 호우 구름은 그대로 전북 지방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재난성 호우 문자가 또 발송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전남 광주 영광읍 낙월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연속 두 차례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100mm에 육박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으로 강하게 발달한 극한 호우 구름이 유입되면서 오늘 새벽 4시 48분 전남 광주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에 또한 차례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 구름이 전북 서해안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고창 등 전북 내륙으로 시간당 50mm에 육박하는 강한 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오늘 오전 5시 25분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과 강원도 원주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이고, 경기 남부와 강원도 남부 쪽으로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0: 네, 오늘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하던데요. 얼마나 더 내리고 어디가 가장 위험한 겁니까?
2: 네, 오늘 아침까지 비가 많이 내릴 걸로 예상되는 곳은 전북 지방과 충청 지역입니다. 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빗줄기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서 출근길 주의가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전남 광주와 또 경남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어제 하루만 전남 광주 지역으로는 2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졌고,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5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은 또다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 전선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전북 지역에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이번 주 엄청나게 더웠죠? 특별히 화요일, 수요일 정말 열대야 때문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는 LA의 경우인데 아파트들이 오래돼서 에어컨을 틀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가 20, 30년 전만 해도 여름에 그늘만 가면 시원하고 습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지구,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영화사의 영원한 걸작이죠.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를 대한민국 재즈 색소폰의 대부 이정식 선생의 깊고 호소력 짙은 색소폰 연주로 듣게 되었죠. 주세페 또르나토레 감독, 자크 페랭, 필립 누아레 뭐 짱짱한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자크 페랭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방을 든 여인. 이 작품이 가장 저에게는 인상 깊은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와 그의 아들 안드리아 모리꼬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세대 재즈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뭐이세 분이면 말을 다한 거죠. 특히 이정식 같은 경우는 한국인 최초로 뉴욕 블루노트 무대에 섰던 재즈계의 거장이기도 합니다. 뭐 영화의 내용 엄청나지 않습니까? 실리아 섬의 작은 마을 잔칼도에서 일어난 일이죠. 영색이 불빛 아래 필름을 감던 어린 토토와 알프레도의 따스했던 눈빛이 마지막 성인이 된 토토가 알프레도가 남겼던 필름 선물, 즉 키스씬만을 모아놓았던 그 필름 선물을 보며 눈물 짓던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대작 대서사시의 정점이자 머빈 드로이 감독의 1951년 고전 명작 코바디스의 웅장한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영화음악의 거장이었죠. 미클로시 로저가 작곡했던 커버데스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머빈 르로이 감독과 로버트 테일러 그리고 데보라 카가 등장을 하죠. 특히 저는 이 영화에서 네로 황제 역할을 맡았던 피터 유스티노프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1951년작 역사 대서사시죠. 노벨문학상 수상작이었던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와 스파르타쿠스 이중과세 같은 웅장한 고전 영화음악의 대가 미클로시 로우자까지 만났으니 이 얼마나 멋진 작품이 되겠습니까? 코바디스 하면 코바디스 도미니에란 뜻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코바디스라는 말, 코바디스 도미니에, 날마다 날마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유명한 구절을 되새기는 그런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최고의 걸작이자 롤랑 조페 감독의 1986년작 영화였죠. 미션에서 거친 전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안겨주었던 불후의 명곡 가브리엘의 오보에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던 1991년도에 그때는 정말 캠퍼스가 대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던 때였는데 교수님께서 제레미 아이언스 즉 가브리엘 신부와 로버트 드니로 즉 로드리고 멘도사 신부 이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방식이 옳으냐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화냐 아니면 저항이냐 뭐 이런 거죠. 1986년작 깐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기도 했고 엔니오 모리꼬네의 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곡 중에 하나고요. 파페라 가수 세라 브라이트만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불러서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이념, 칼과 총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는 클래식 OST 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LA 최고의 법무사님이죠. 권도한 법무사님의 신청곡입니다. 대부의 주제가 역시 음악과 그리고 노래 두 곡을 한꺼번에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음악을 리메이크한다 하면 보통 앤디 윌리엄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마리오 뽀조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사의 불후의 명작, 이탈리아계 마피아 패밀리인 꼴레오네 가문의 비극적인 서사와 권력 승계를 다루며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말론 브랜도 그리고 알파치노, 제임스 칸, 로버트 듀발 등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제4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남우주연상, 각색상을 수상했는데, 말론 브랜도의 연기가 엄청 멋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음은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1978년작 베트남적 명장, 디어 헌터의 주제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스탠리 마이어스가 작곡하고 클래식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가 연주했던 불후의 테마곡. 우리에게는 카바티나로 매우 잘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드니로, 크리스토퍼 월켄, 메릴 스트립, 존 카잘. 뭐 얼마나 쟁쟁한 배우들입니까? 제5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남우조연상까지 5개의 부문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전쟁의 비극적 잔혹함과 대비되는 아련하고 서정적인 클래식 기타 선율이 파괴된 청춘들의 영혼을 다독이는 감성적인 영화였습니다. 사슴 한 마리를 총으로 쏘면서도 그것을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나중엔 영혼이

버트랑 캐스터가 모세역으로 나왔던 1974년 이탈리아 영국 합작 성서 대서사시 영화도 있었고요. 이 영화엔 무려 엔니오 모리꼬네가 브루노 니콜라이와 영화 음악을 협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가수 질리오라 칭케티가 1964년에 발표했던 대표적인 깐존의 명곡이죠. 노노레타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곡은 거장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1987년작 범죄 스릴 영화 람파주 타이틀 테마곡을 들으시겠습니다.

0: 1987년 심지 범죄 스릴러 영화 랑파주에 이어서 1970년대 프렌치 감성 멜로의 표상이자 실비아 크리스텔 주연의 에마뉘엘 주제곡 들으시겠습니다.
1: Mélodie d'amour chante le cœur d'Emmanuel.

결정적인 싱어 바비 딸린의 아련한 곡 로스트 러브를 최영희 씨의 잃어버린 사랑 두곡 한꺼번에 들으실게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서두에 갑자기 독일 노래가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바로 이때 떠올릴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카사블랑카입니다. 카사블랑카에서 그 바에서 말이죠. 많은 독일군이 독일 군가를 부르는데 용기를 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느끼면서 이 마르세유, 막세 이거를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그 독일 군인들의 노래는 묻히고 맙니다. 마이클 커티스 감독의 1942년 전설적 명작 카사블랑카에서 릭스카페에 모인 불어권 수용소 난민들과 라슬로가 눈물을 흘리며 떼창으로 불렀던 영화사상 최고의 감동 씬, 자유와 인권의 상징과도 같은 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프렌치 샹송의 불후의 명작이었죠. 클로드 미셸 쉔베르그의 1974년 대표작 첫 발짝 르 프미에 빠 들으시겠습니다.

세계적 기타의 거장 클로드 치아리의 기타 연주가 우리에겐 귀에 익숙하죠. 1980년대 교회마다 문화계 마무리 할때꼭이 음악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을 작곡했던 뮤지컬계의 거장 클로드 미셸 쉔베르크가 1974년 발표해서 프랑스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밤 시간대 라디오 애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감성 샹송 명곡이고, 이거를 기타로 연주했을 때 정말 떨림과 순수했던 옛 기억을 소환해 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진호 감독의 2009년 로맨스 명작 호우 시절의 대표곡이었죠. 조성빈의 Falling Down 들으시겠습니다.

시인 두보의 고향이었던 청도를 배경으로 했던 허우 시절이라고 하면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는 두보의 시 구절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정우성과 고은원이 정말 아름다운 로맨스를 연출해냈던 한국 영화 음악의 대부 조성우 음악감독 연출 및 조성빈 작곡 촉촉하게 내리는 비처럼 우연히 재회한 남녀의 시린 그리움과 묵혀둔 사랑의 감정을 나지막히 적셔주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1960년대 이탈리안 웨스턴 즉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의 거장 니콜로 리조 음악감독이 전설적으로 만들어낸 곡이죠. 트럼펫터 니니로소의 불후의 명곡 한밤의 트럼펫 들으시겠습니다.

0: 다수의 고전 영화 테마로 쓰였던 불후의 명곡이죠. 소란스러웠던 하루의 끝에 고요한 밤공기를 뚫고 퍼지는 맑고 외로운 트럼펫 독주 선율이 돋보였던 슬픔과 애수, 그리고 영혼을 위로하는 고요한 안식을 담아낸 연주곡의 정수였습니다. 하평 감독이 연출하고 강원 중앙의 조미가 주연을 맡았던 2003년 중국의 서사 액션 무협 영화 천지의 영웅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1: 是谁呼唤我遥远的歌？是。

가끔씩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오신 분들이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만, 즉 자유중국의 가수 최의림이 불렀던 천재영웅의 주제가를 들으셨죠. 당나라 시기 고비 사막을 배경으로 사립탑 수호와 무사들의 운명적 대결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의 음악이 중요한 건 슬럼덕 밀리어네어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거장 A.R. 라흐만이 작곡 및 프로듀싱을 맡았기 때문이고요. 체코 피라미닉 오케스트라와 코러스와의 협연을 가졌기 때문에 고비 사막의 장엄함과 이국적인 오리엔탈 사운드를 화려하게 구현했던 명작 중에 명작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르주 로트네 감독의 1976년 프랑스 이탈리아

L'Italia è la band Christophe Roland 및 밴드 La Familia가 완성했던 히피락 사이키델릭의 명곡이었다고 할수 있죠. 조르주 토르네가 감독을 하고 미미 로저스와 로버트 워커 주니어 그리고 리타 헤이워드 주연의 1970년작 프랑스 심리 스릴러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팝 음악계의 전설 크리스토프 이 사람의 협업 때문인지 쿠엔틴 타란티노가 이 곡을 무척 좋아해서 킬빌2의 본 OST 트랙을 그대로 수록해서 다시금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은 바 있었죠. 다음은 이정국 감독의 1997년 영화 꽃잎의 수록곡이었던 김추자의 꽃잎 들으시겠습니다.

당시 10대의 나이로 광주 사태의 비극적 상처를 입은 소녀 역을 맡아서 그의 대종상과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을 싹쓸이했던 이정현 배우의 독보적인 영화 꽃잎의 주제가였죠. 뭐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견해를 달리하신 분들도 많고 갑론을 박도 있고 영화 음악 프로그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한국 락의 대부 신중현이 작곡했고 전설적인 디바 김추자 가창의 1969년 명곡 꽃잎입니다. 저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곡으로 쓰여서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더했죠. 꽃잎의 몽환적인 사이키델릭 아쿠스틱 기타 전조와 함께 김추자의 애절하고 아련한 보컬이 흐를 때 마치 한국 영화사의 숭고한 어떤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신중현 씨의 곡들은 영화 음악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 중요한 건 미인이라는 곡을 부르셨는데 동명 영화가 돼서 신중현 씨가 직접 출연하기도 할 정도의 전설적인 가수이기도 하죠. 제가 참 이분의 곡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다음은 1916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더 빅쇼에서 처음 발표된 이래 100년 넘게 사랑받아온 빅밴드 스탠다드 재즈 고전 오케스트라의 거장 폴 웨스턴이 완성한 명품 관현악 스코어 For Butterfly 불쌍한 나비 들으시겠습니다.

모두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던 할리우드의 편곡자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폴 웨스턴과 그의 오케스트라가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1916년 레이머드 허벌이 작곡하고 존 골든이 작사한 스탠다드 팝 재즈 클래식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비롯해서 빅쇼,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 우디 앨런의 영화 등 수많은 시대극과 낭만주의 시네마 명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곡입니다. 엄청 유명한 곡을 여러분 들으셨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포크팝의 전설이었던 펄 아이버스와 또한 한국의 박재란이 부릅니다. 진주조개잡이 펄 쉬어스 들으시겠습니다.

옛날에 진주 조개잡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오리지널이 누구냐 이거죠. 빅 컨트리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던 배우이자 따스한 음색의 포크 명가수 벌 아이버스가 하와이 민요를 바탕으로 1960년대 초 한스 핸더슨이 새롭게 가사를 붙여 완성한 휴양지 시네마팝의 고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964년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세계적인 하와이안 팝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지만 저는 특별히 한국 가요계 1세대 엘레지 포크 여왕 박재란 선생의 버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뭐리 시스터즈도 있고 심지어 나훈아 선생까지 이 곡을 부른 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재란 선생이 번안해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진주 조개잡이가 가장 좋은 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늘 이야기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2007년 5월에 어느 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를 앞둔 한 학교 교정에서 온몸에 멍이 든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겠죠. 이 학교 학생일까? 하지만 그곳은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4: 지문 조회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라 등록된 자료가 없어요.
5: 실종신고나 소지품은 살펴봤나?
4: 없어요, 없어.
5: 아, 이렇게까지 흔적이 없다. 혹시 노숙하던 아이 아니었을까?
4: 수원역 일대부터 훑어보겠습니다.
3: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던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노숙인 집단 우두머리에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일당에게 폭행당해 숨졌다는 것. 경찰은 이 소문을 따라갔고 마침내 수원역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두 명을 검거해냈습니다. 그런데
4: 수원 노숙 소년 사망 사건 진범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5: 뭐? 그 사건 이미 범인 잡혀서 복역 중이잖아.
3: 이미 범인은 붙잡혔고 유죄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 그런데 검찰에서 진짜 범인을 새로 찾아냈다 발표했습니다. 처음 붙잡힌 노숙인들의 공범을 추가로 밝혀냈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4: 아니, 진범이란 사람이 정말 이 애들이 맞아?
5: 예,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애들인데 가출 청소년이거든요. 거기 있던 청소년 한 명이 실제 범인은 내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 그래?
3: 새롭게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모두 5명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자백까지 받았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 자신했죠.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이야기는 또다시 뒤집히는데요. 한 명의 소녀가 사망했고 범인이라 지목된 사람은 총 7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소녀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엘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3: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난리인 사건을 많이 봤어도 한 사건의 범인이 무려 7명이나 지목이 됐고요. 심지어 이미 한 사람이 복역 중인데 새롭게 진범을 찾아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청취자분들도 무척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건의 처음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6: 네. 보도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보면 사건은 2007년 5월 14일 새벽 수원의 한 남자 고등학교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몸에는 여러 멍이 있었고 신분증이나 소지품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 지문 조회만으로는 곧바로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려웠고요. 경찰은 옷차림과 발견 전 행적을 토대로 수원역 주변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숙인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섰습니다. 이후 돈을 훔친 소녀가 노숙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와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방송을 통한 신원 찾기 끝에 약 50일 만에 확인이 됐고 가족과 살던 15세 중학생 김양으로 알려졌습니다.
3: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건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부터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6: 수사의 출발점이 제보나 소문인 경우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소문은 어디까지나 단서일 뿐이고 CCTV나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현장 감정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문이 하나의 가설로만 관리되지 않고 두 노숙인이 다른 사람과 다퉜던 정황까지 피해자 사건과 연결해 해석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물증보다 자백에 크게 기대어 사건이 일단락된 셈인데 중대 사건일수록 이런 방식은 오판의 위험도 큽니다.
3: 여기까지 들으면 아 그래도 사건이 해결됐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황당해지는 건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노숙인 한 명이 이미 복역까지 시작을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진범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은 진짜 더 드문 일 아닌가요?
6: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나 수사가 끝났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신빙성 있는 제보가 나오면 진범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새 수사 결과가 기존 확정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8개월 뒤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 심사원에 있던 한 청소년이 실제 범인은 내 친구들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단서가 됐습니다. 검찰은 가출 청소년 5명을 조사했고 이들이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던 한 명을 제외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을 두고 경찰은 노숙인들, 검찰은 청소년들을 핵심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진범을 찾았다는 발표만큼이나 기존 수사와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함께 검증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3: 실제 누가 범인인지는 잠시 뒤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당시 검찰 발표대로 새롭게 지목된 청소년들이 진범이다 가정을 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사람은 사실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기존에 복역 중이던 사람 사건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도 함께 했나요? 어떻습니까?
6: 그 부분이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 경과를 보면 검찰은 새로 지목된 청소년들만 진범으로 보고 기존 복역자를 곧바로 무고한 사람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A씨 등이 청소년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구조로 공소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씨의 기존 유죄 판결이 즉시 취소되거나 형 집행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A씨가 청소년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나도 이 청소년들도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자 위증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했다면 기존 판결의 증거와 자백부터 다시 살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기존 결론을 바로잡기보다 두 수사를 하나의 공범 구조로 맞추려 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3: 네, 어쨌든 기존에도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검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는 청소년들도 재판이 시작이 되자 모두 범행을 부인했어요. 허위자백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6: 네, 청소년들은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회유나 압박으로 진술을 맞추게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재판에 제출된 조사 영상에는 사건의 세부 내용을 먼저 알려준 뒤 답을 유도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모두 말했다란 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란 취지의 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청소년은 사건 당일 성남에 있었다며 알리바이 확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이들은 보호자나 신뢰 관계인의 도움도 충분히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3: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1심 판단이 결국 뒤집혔죠.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6: 항소심은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살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했다라는 경로에 여러 대의 CCTV가 있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지문 등 범행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장시간의 소란이나 비명을 들었다라는 진술도 뚜렷하지 않았고요. 피해자의 사망 시각과 검찰이 제시한 범행 시간도 맞지 않는 등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 영상에서 사건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답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술이 비슷한 이유가 실제 경험 때문인지 혹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것인지 의문이 커졌는데요. 결국 항소심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0년에 이를 확정했습니다.
3: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청소년들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앞서 지목됐던 노숙인 두 명이 진짜 진범이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노숙인들도 나도 진범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재심이 열렸죠?
6: 네.
3: 모르겠습니다.
6: 일정한 보상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억울하게 구금이 됐던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전체 약 1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도 2015년 약 1억 3,100만 원의 형사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보상은 무죄 확정 전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이고 국가 배상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년간의 구금과 낙인, 생계와 가족관계의 손실까지 돈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3: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책임이 돌아갔는지 궁금한데요. 관련자들의 실제 징계 여부는 뭐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형사 책임, 뭐 손해배상 책임, 뭐 내부 징계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6: 지금 같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형사, 민사 또는 징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 판단이 틀렸거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가 곧바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체포 감금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0: 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경우에 따라 법 왜곡제도 검토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 누락이나 수사태만 피의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도 가능합니다. 결국 단순한 오판인지 중대 과실인지 의도적인 조작과 인권 침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1: 범인이 무려 7명이나 지목됐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한 건데요. 지금이라도 진범이 나타나면 아 사실 그거 내가 그랬다 해도 처벌 어렵겠습니까?
0: 이 사건은 범행이 있었던 2007년 당시 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해치사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당시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14년에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 폭행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라면 새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로 살해할 고의가 입증이 된다면 살인죄 수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나일 호란의 Too Much Ask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1: 그날 새벽에도 11살 A군은 몰래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500m쯤 떨어진 편의점을 찾았죠.
3: 어서오세요.
4: 어? 눈에 멍이 들었네?
1: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 아래쪽 멍이 눈에 띄었다고 하죠. 이상하게 여긴 한 손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4: 너 혼자 온 거야? 얼굴은 왜 그래?
5: 맞았어요.
4: 맞았다고? 누가? 아니 누가 그랬는데?
5: 외할머니가 때렸어요.
1: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이는 그날 다시 자신이 빠져나왔던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는 또다시 교회를 빠져나왔죠. 이번에는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5: 저 외할머니가 때렸어요. 아파요.
1: 그렇게 아이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고 또 한 번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또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죠. 경찰은 외할머니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침대 등에 결박한 상태였고 이후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교회를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던 아이. 아이는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1: 오프닝에서 아이가 숨지기 직전의 상황부터 짚어봤는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살 아이, 이 아이가 부모와는 함께 살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평소에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6: 네, 먼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친모가 미성년자였고 가출을 하면서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겼고 외할머니는 다시 이 아이를 교회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교회가 집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학교도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했고요. 2023년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생전에 장애수당이나 생계수당 같은 복지급여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거죠. 아이를 돌봐야 할 어른들이 아이의 권리를 전혀 챙기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아이를 둘러싼 위험 신호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신고들이 있었던 거죠?
6: 네, 일단 신고 이력이 무려 4차례나 됩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천안 씨가 세 차례 현장 조사를 해서 아동 학대로 판단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때렸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이때도 씨가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할머니는 실제로 기소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아이가 직접 교회를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두 차례 더 들어왔습니다. 결국 총 4번의 신호가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아이를 지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 그러니까 이미 몇 차례나 아이가 아동보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던 셈인데 특히 이번에는 아이가 두 차례나 직접 교회를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보호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거잖아요.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인데요. 왜 아이가 두 번이나 자신이 빠져나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6: 네, 경찰 입장에서는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외할머니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낼 때 따져야 할 건 가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장소가 지금 아이에게 안전한지이잖아요.
1: 네.
6: 또 아이의 지적 장애로 인한 행동 심리 특성 때문에 당장 받아줄 시설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1: 그런데 아이가 직접 맞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몸에도 멍이 발견이 됐던 상황이고 이런 경우라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6: 네,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제도가 있고 긴급 임시조치라고 해서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이 직접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일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1: 왜 작동을 하는 겁니까?
6: 먼저 경찰이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아이가 직접 폭행 피해를 호소하고 몸에 멍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각이 됐다는 건 법원의 판단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이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아이는 교회로 다시 돌아갔고요. 경찰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결박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랬다, 뭐 보호나 훈육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런 이유를 대면 아이를 묶어두는 행위, 제가 질문 드리기도 좀 민망한 수준인데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6: 네, 당연히 절대 안 되죠.
1: 네.
6: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건 어떤 이유로도 훈육이나 보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신체적 학대이고 형법상 감금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1: 네, 일단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가 구속됐고요. 혐의는 어떤 혐의 적용이 됐습니까?
6: 네,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 모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인데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학대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학대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8시간에 이르는 결박, 탈진, 고열 등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뭔지, 뭐 어떤 증거들이 또 핵심이 될 만한 것인지, 왜 그럴 건지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6: 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 원인, 즉 결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국과수 1차 소견에서는 골절 등 특이 소견이 없다고 했는데 결박으로 인한 탈진, 고열, 순환장애 등이 사망에 기여했는지를 정밀하게 밝혀야 합니다.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겠죠. 둘째는 각 피의자의 역할과 고의 수준입니다. 아동학대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살해 고의까지는 필요 없지만 만약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면 아동학대 살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법원도 피해 아동의 심각한 건강 악화를 알면서도 중한 학대를 계속하고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교회, 여기가 뭐 집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목사나 외할머니 말고도요 다른 성인들이 있었던 것을 알려줬고 경찰도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직접 아이를 묶은 사람과 그걸 지시한 사람, 뭐 알고도 방치한 사람, 뭐 구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책임을 각각 어떻게 지게 되는 겁니까? 직접 손을 대지 않은 사람도 아동학대 치사의 어떤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6: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직접 손을 댄 사람만이 아니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람도 같은 죄책을 집니다. 그리고 직접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알고도 방치한 경우, 즉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막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에 함께 있던 성인 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친부가 계모의 학대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 없이 방임한 경우 아동 유기 방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자면 여기에서 이 보호 의무는 반드시 뭐 법적인 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책임과는 별개로 경찰이나 지자체의 대응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접근금지 조치의 기각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건 단순히 대응이 아쉬웠다는 비판을 넘어서요 각 단계 주체별로 법적인 책임까지 좀 물어볼 수는 없겠습니까?
6: 네, 일단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두 차례나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자체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해서는 일시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1년과 2024년에 사례를 이관받았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사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법관의 재판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관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접근금지 기각 결정이 그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1: 특히 이 사건이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위험신호가 있었던 사건이라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현행 아동학대 제도를 보면 반복 신고되는 아동이나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을 더 강하게 보호할 장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도대체 왜 어디에서 이런 구멍이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6: 네,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정보 공유의 실패입니다. 2021년, 2024년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신고 이력이 쌓여 있었는데 경찰과 지자체, 교육당국이 이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즉각 분리제도의 형해화입니다.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장애 때문에 적합한 시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장애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적 보호 체계가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셀레나 고메즈와 더 씬의 Who Say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로 한 약속만으론 부족하다 싶어 종이에 내용을 적고 이름을 쓰고 사인까지 받아두는 약속, 흔히 각서라 부르곤 하는데 과연 이 각서의 법적 효력 어느 정도일까요? 효력이 정말 있긴 할까요?
3: 아 진짜 말로는 끝이 안 나네. 아 그냥 한 판 붙읍시다.
7: 좋아요. 대신에 나중에 맞았다고 경찰 부르기 업깁니다.
3: 그러면 뒤털없게 확실하게 각서 씁시다.
7: 그거 좋은 생각이네. 서로 합의해서 싸우고 싸움이 끝난 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여기.
3: 좋아요. 사인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게 없는 겁니다.
7: 하, 누가 할 소리?
1: 갈등이 불거지고 도저히 말로는 안 된다 싶었는지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기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게 시작할 때 생각했던 대로 끝나지만은 않죠.
3: 진짜 말로는 안 되네.
7: 그만들 해요. 그만들.
3: 일어나요. 일어나. 저기 이봐요.
7: 야 났네. 119 불러요. 119.
1: 두 사람이 쓴 각서에는 싸움의 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싸움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면 어떨까요? 크게 다쳤다면,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면 그때도 서로 합의했잖아 라는 말이 통할까요? 실제로 최근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두 사람이 이른바 싸움 각서를 쓰고 몸싸움을 벌이다 한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죠.
8: 이야,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3: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 목숨이 장난이야? 이건 넘어갔지.
8: 그래도 각서가 있는데?
1: 최근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우는 이른바 맞짱, 야차룰 형태의 싸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 서로 합의했다면 이런 방식 괜찮은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6: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1: 자, 오프닝에 각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돈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약속이라든지 각서 썼다 뭐 이런 얘기 종종 듣게 되는데 종이에 내용을 적고 서로 사인까지 한 각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6: 네, 일단 사실 각서라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내용 적고 사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약속이냐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으니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런데 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사인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각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부부간에 뭐 또 바람 피우면 전 재산을 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쓴 각서 무효입니다. 자, 근데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른바 싸움 각서인데요. 실제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던 모양인데 각서까지 쓰고 싸울 일이 뭐가 있었냐 하긴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각서 안 쓰고 뭐 한 판 붙자 이렇게까지 간 겁니까?
6: 네, 2024년 2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회의가 열렸는데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를 놓고 40대 A씨와 50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자 두 사람은 이른바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직접 작성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누가 좀 다쳤다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숨졌죠.
6: 네,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고 B씨는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은 숨졌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경과를 보면 두 사람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결고리 자체는 있다고 본 거죠.
1: 야, 결국 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고요. 검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혐의가 폭행치사였습니다. 그래도 뭐 상해치사나 뭐 살인이나 이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어떤 판단이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6: 네, 쉽게 말해서 검찰은 때렸는데 그 결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살인죄처럼 죽이려고 했다는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했고 그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도 두 사람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했고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으니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사람이 죽었고 때렸는데 왜 무죄라고 본 겁니까?
6: 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때리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때린 것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지만 폭행치사는 아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들으면 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네. 청취자분들도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 둘째는 그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 과실입니다. 네.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건 폭행이 B씨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건 A씨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때리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는 거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몸이 붙잡혀 있어서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봐도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는 유죄, 폭행치사는 무죄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1: 네, 이게 이제 사인이 급성 심장사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네.
1: 예를 들어서 뭐 다발성 뭐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이런 거였다면 당연히 폭행과의 어떤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런데 보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각서 작성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고 뭐 각서를 누가 먼저 쓰자고 했냐, 이 부분도 혹시 재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 폭행치사 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6: 네, 각서 작성을 먼저 제안한 건 피해자인 B씨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제안하고 각서까지 썼다는 건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0: 경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을 형편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 돈 대신 몇대 맞는 걸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폭행에 동의를 해 각서를 쓴 경우라면 돈을 갚는 대신에 맞기로 했다는 약속 자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이거는 민법적으로 봐도 형법적으로 봐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0: 네.
1: 맞아주는 대가로 빚을 탕감해 준다는 약속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형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상해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헬스장 트레이너가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주장했지만, 그 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0: 자, 근데 만약에 약속대로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나 그런 적 없다. 돈 갚아라. 무슨 소리냐? 또는 각서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리기도 하고 돈도 달라 그러면.
1: 네, 이 경우 좀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각서 자체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맞았으니 빚이 없어졌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즉, 빚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폭행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서 폭행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폭행을 가한 쪽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각서를 쓰고 맞은 사람은 빚도 그대로고 맞기까지 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0: 네,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살짝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때린 행위는 별개고 때린 행위와 별개로 채무 면제 의사 표시는 또한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 면제 의사 표시 자체만 유효하다고 볼수 있다면은 이 부분도 채무 면제를 받았다고 또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1: 네.
0: 자,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니, 뭐, 누가 싸우는 거 가지고 각서까지 쓰냐 싶지만, 요즘에 이른바, 아, 야차를이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싸우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서로 합의해서 싸웠다고 해도 폭행 자체가 법적으로 괜찮아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단순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책임 강도나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죠?
1: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폭행이랑 상해는 엄연히 다른 범죄거든요. 폭행은 때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고, 상해는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생긴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줬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맨주먹으로 싸우면 통상 전치 2, 3주 이상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흔한데,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각서를 쓰고 싸웠다고 해서 상해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처럼 사망까지 이어지면 폭행치사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소위 야차룰 각서를 작성하고 싸우는 컨텐츠를 봤는데요. 이러한 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원디렉션의 원띵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한 집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재판 내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3: 두물머리 사건, 시신은 아직이야?
4: 경찰, 소방, 잠수부까지 계속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0: 그렇습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었죠. 살인죄를 판단하려면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 피고인의 행동과 사망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죠. 물론 누군가는 범인이 자백을 했는데 그게 중요할 수가 있냐 할수 있지만 자백만으로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어느 날,

0: 아유, 저거 뭐야? 물 위에 떠 있는 저거 마네킹인가? 아니 잠깐, 이거 사람 같기도 하고. 예, 여기 남한강 용담대교 근처인데요. 강 위에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아무튼 좀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던 탓에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죠. 그런데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1심 재판은 이미 변론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부검 결과 없이 기존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했죠.
2: 나 말이야, 살인 말고 상해치사로 바뀌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 걔가 먼저 공격해서 제재한 거고 죽일 의도 없었다. 그러면은 뭐?
1: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이를 제재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나온 부검 결과는 과연 항소심 판단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변호사님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3: 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30대 남성으로 사건이 나기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일을 함께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몇 주 전부터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지난 1월 13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정말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한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기 시작해 1시간 넘게 폭행했습니다. 자다 깬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러다 애 죽는다며 말릴 정도였는데도 멈추지 않았고요. 피해자가 쓰러진 채 잘못했다, 그만해달라 애원하는데도 결국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고 피해자는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1: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굉장히 억압해왔다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 네, 보도를 종합하면 친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일방적인 착취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판단력이 다소 부족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피고인은 자기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떠넘겨 빚을 지운 다음 자기 대신 배달을 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챘습니다. 유족이 확인한 것만 최소 396만 원이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며 150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폭행도 일상이어서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을 분리해놓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법정 증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망 사실이 드러난 것도 바로 이 동료들 덕분이었습니다. 1월 21일 피해자가 일주일째 보이지 않자 동료 라이더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평소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야기를 함께 한 거예요. 여기에 전화는 안 받고 문자만 온다는 점도 수상했죠. 경찰은 곧장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 약 4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한 뒤에 피고인은 비교적 빨리 잡혔어요. 본인도 범행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3: 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고 시신은 강가에 버렸다는 취지로 범행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발성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범행 뒤 행적을 보면 우발적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지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그 전화로 경찰을 빌립니다. 다음날 저녁 시신을 차에 실어 경기 양평 용담대교로 간 다음 10m 아래 한겨울 남한강으로 던져 유기했습니다. 그러곤 항공권을 알아보고 월급을 미리 당겨받고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해외에 도피 자금까지 마련했어요. 가족이 자수를 권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1: 그 과정에서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3: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판결문에 소개된 대화를 보면 범행 닷새 뒤에 피해자 어머니가 춥지 않느냐, 감기는 다 나았느냐 하고 안부를 묻자 약 먹었다, 배달 일은 그만두고 친구랑 해외 나가서 일하고 올까 싶다고 답하기까지 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른 채 대화를 나눈 겁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월 피고인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 시신을 결국 찾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듣는 분들은 시신이 없어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냐, 그럼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자백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어도 자백만으로는 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뭡니까?
3: 네, 우리 형사재판에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것만으로 유죄로 삼을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백에만 기대면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인죄는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숨진 게 맞는지가 증명돼야 하는데 시신이 없으면 부검으로 확인할 길이 없죠. 다만 대법원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해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집안에 남은 혈흔, CCTV와 차량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 현장에 있었던 가족의 진술 같은 간접 증거를 촘촘히 쌓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아무리 쌓아도 피고인이 고의를 다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1: 그래서 피고인도 이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검찰과 맞섰습니다. 죽이려던 의도가 없었다. 먼저 공격해오는 걸 제지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심지어 구치소에서는 살인에서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꾸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는 취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발언을 보면 피고인도 두 죄의 차이를 알고 형량을 줄이는데 몰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3: 네, 살인이냐 상해치사냐의 문제입니다. 결과는 똑같이 사람이 숨진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치사는 때리긴 했지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경우고, 살인은 죽을 수도 있겠다 또는 죽이겠다라는 것을 알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즉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형량도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살인은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하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을 봅니다. 목은 급소 중에 급소입니다. 1시간 넘는 폭행으로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의 목을 뒤에서 조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19 신고 한 통 없이 곧바로 시신을 유기했다면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1심 내내 바로 이 지점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 그런데 1심이 한창 진행되던 중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죠?
3: 네,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남한강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용담대교 밑에 마네킹 같은 게 떠있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확인해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연인원 1800명이 90차례 넘게 수색하고도 못 찾았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이 지목했던 용담대교 교각 사이에서 발견된 겁니다. 6달을 물속에 있어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옷차림과 DNA 감정으로 신원이 확인됐고 유족은 그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국가수부검에 맡겨졌는데요. 보도로 공개된 부검 감정서를 보면 목 앞쪽에 목뿔뼈와 방패 연골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목이 강하게 눌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오른쪽 광대뼈와 턱뼈는 함몰될 정도로 부러졌고 갈비뼈도 3대 이상 연달아 부러져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 이 문제가 뭐였나요?
3: 부검 결과를 1심 판결에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1심은 이미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태였고 부검 감정서도 선고 일주일 전에야 나왔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 법정에서 정식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런 당시는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이라 선고가 밀리면 피고인을 석방한 채 재판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검 감정서는 참고자료로 제출됐을 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1심은 기존 증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서에 적힌 최종 사인이 불명이었습니다. 시신이 오래 물속에 있어서 부패가 심했던 탓에 부검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1: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열고 정식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기간 만료 부분이 가장 크겠죠. 또 1심 결과를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시신도 부검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이다 판단한 이유 뭡니까?
3: 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객관적인 기록과 피고인 스스로의 말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인 1월 14일 오후에 다투다 목을 졸랐고 30분간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CCTV상 그날 오후 피고인 집에 머문 시간은 다 합쳐도 20분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13일 아침 집에 들어간 뒤 나온 기록이 없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13일 밤 피고인 일행이 간 치킨집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13일에 피해자가 숨졌고 피고인이 그 전화를 들고 다녔다는 뜻이죠. 재판부는 13일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날짜를 바꿔 진술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복 표시를 하자 바로 풀어줬다고 했지만 정작 허벅지로 조이고 있어서 갈비뼈가 폐를 찔러 죽인 건지 목을 졸라 죽인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팔까지 결박한 채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1: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는 1심에서 쓰이지 못한 부검 감정서가 정식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라는 점인데요.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최종 사인이 결국 불명으로 기록됐다는 점이 좀 걸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3: 언뜻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과수가 사인을 불명으로 남긴 건 왜 숨졌는지 알 수 없다기보다는 부패가 심해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수사로 확보한 다른 정황과 함께 해석하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검에서 확인된 목뿔뼈와 방패 연골 골절은 목 눌림 질식에 부합한 소견이고 얼굴과 갈비뼈 골절도 1심이 인정한 무차별 폭행 뒤 목을 졸랐다는 범행 경과와 맞아떨어집니다. 사인은 부검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서는 오히려 공소사실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피고인 측은 사인 불명이라는 문구를 붙들고 다투려 할 것입니다.
1: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까요?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사건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까지도 법적으로는 열려있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부검 감정서가 증거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살인의 고의 공방이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20건에 이르는 전과와 반성 없는 태도가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지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As Yet의 Hard to Say I'm Sorr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최근 이 사건을 두고 정말 믿기 힘든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는커녕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은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하기까지 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4: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숙소에서 나간 뒤에 돌아오지도 않은 것 같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1: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장 씨의 연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5: 연락됐는데요. 무사합니다. 다만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네요.
4: 예?
1: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경찰이 장 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죠.
5: 아니, 연락도 안 됐는데 그냥 사건을 끝냈단 거야?
4: 그것도 모자라서 내부 전산망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대.
5: 에?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4: 어, 그렇게 쓰고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 기록까지 없앴다던데?
5: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1: 정말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이지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과연 경찰관 한 명의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질문, 경찰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수색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 누구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의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1: 자,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투성인데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6: 네, 사건의 흐름을 짚어보면 믿기 힘든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지난 5월 12일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민환 씨, 사흘 뒤 연인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불과 2시간 만에 본인과 통화했다며 사건의 임의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자료 자체를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는 두 달 넘게 전면 중단됐고 유족의 재신고마저 가로막혔습니다. 뒤늦게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을 재개했지만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숙소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이 됐다. 뭐 심지어는 뭐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리고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처리, 기록 삭제. 이 정도면은 단순히 일을 소홀히 했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선을 아주 세게 넘은 거죠.
6: 네,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중범죄 혐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제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수색을 접어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행위죠. 두 번째로 가장 무거운 혐의인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행사죄입니다. 없는 통화를 지어내고 전상 코드를 조작해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법정형이 최고 징역 10년에 달하는 중죄입니다. 세 번째로 동료 경찰관들을 속여 두 달 뒤에 유족의 재신고마저 막히게 만든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실제로 전산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1: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단순히 뭐 허위 보고를 해서 그냥 끝낸 수준이 아니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까지 해가지고 아예 그냥 관리 목록에서까지 삭제를 했다는 거는 다음부터도 이 사건으로 내가 연락을 안 받고 싶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게다가 다른 60대 실종자 사건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오면 나올수록 형사 책임도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6: 네, 단순한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규모가 상당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1년 5개월 동안 맡았던 실종 사건만 무려 298건에 달해 현재 경찰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드러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수법이 판박이었습니다. 똑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다며 허위 종결하였고 가족들이 세 차례나 다시 찾아왔지만 묵살하다 결국 51일 만에 마찬가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자, 이게 보면은 하루에 한 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루에 한 건 정도로 그냥 전화통화만 하고 끝냈다. 아무 일도 하는 거죠. 전화통화 한 건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 떠나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건데요. 형사재판에서 범행 동기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끝내 왜 그랬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 지금 이 사람은 나와서 자기가 계속 연락을 했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벌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죠.
6: 네,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따질 때에는 이유가 필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형량은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8: 리,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요, 창을 그냥 깜깜하게 블라인드 치고 커튼도 치고 그리고 에어컨도 틀고 나왔지 뭐예요. 우리 점돌이를 위해서.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이 햇살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끔은 미운 이 따스한 햇살, 이게 언제 출발한 빛일까요? 태양을 떠난 빛이 초당 18만 6천 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부지런히 달려와서 우리 얼굴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바로 8분 20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햇살은 9,300만 마일 밖에서 8분 전에 태양이 쏘아준 안부인 셈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 태양이라는 커다란 별 안에 지구를 넣으면요, 무려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태양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거대한 불꽃 아치, 홍염 하나만 해도 우리 지구 몇십 개를 일렬로 쌓아 올려야 할 만큼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홍염, 아니 홍염이 뭐야? 중국집 이름도 아니고 화염도 아니고. 바로 태양이 뿜어내는 그런 폭발이죠. 그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태양이 아주 큰 기지개를 켰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바로 태양 흑점에서 강력한 플라즈마 폭발이 일어나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지구 자기장이 크게 흔들리는 중급 지자기 폭풍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냥 자기가 아니고 지자기예요, 지자기. 거대한 태양의 커다란 기지개 덕분에 우주에서는 특히 이 북쪽 저기 오레곤이나 이런 북미 지역에서는 오로라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런가 하면 지상의 라디오판은 살짝 찌릿하고 간지럼을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비록 우주 속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요, 8분 20초를 뚫고 찾아온 햇살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가장 따뜻한,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거 아니, 그렇고 시원한 쿨하고 좋은 에너지를 듬뿍 전달해드릴게요. 굿모닝 차차차 출발합니다.

0: 태양이 폭발을 해서 지작이네요. 응? 그냥 자기가 아니고 지작이 경보가 올렸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뭐 GPS 정도는 지장을 받을 거다. 조금 꿀럭꿀럭 거리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빛이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탁 출발한 그 먼 거리를 쫓아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있어서 또 이 생명이 돌아갔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뜨거워서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가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또 폭풍, 또 저쪽에서도 뭐 그냥 끊일 새가 없네요. 거기다가 네팔에서도 그 장면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갑작스러운 홍수로 물이 그렇게 막 그냥 다리로 휩쓸어가면서 네팔에 저는 오래전에 그 안나푸르나 등정을 위해서 한번 갔습니다. 뭐 베이스캠프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봄은 진짜 빈민가들이 그냥 강 옆으로 그냥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는 이유가 이거로구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든 오빤 강남 스타일 이거 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반가워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거기 분들은 굉장히 그 불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뭐 종교적인 또 다른 종교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길에 휴대폰이 있어도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자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오늘 그분들의 안녕과 그 미로를 담는 마음으로 그때 산길에서 산 거기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귀걸이가 그때 돈으로 얼마인가, 진짜 1달러도 안 되는, 근데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그 뭔가 자연의 그 맛이 있어서 이 목걸이와 함께 제가 정말 아끼는 그런 액세서리인데, 별 탈이 없이 피해자 사망자가 95명이고 또 거기 사시는 분과 관광객을 포함해서 400명이 현재 실종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점점 그렇습니다. 잘 안녕히 잘 서바이벌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요. 뭐 이래서 구름씨를 뿌리는 구름씨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이거 우리 회사가 진짜 잘해 이래가지고 그 요드화 은 이거를 구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금속이라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토양과 어떤 수계에 축적될 생태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리고 기껏 여기다 뿌려놨는데 이게 그냥 바람 타고 넘어가서 이웃지역에 내려올 경우 이 물은 누가 주인이냐 이런 또 까지 간다고 그래요. 자연적인 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간이 이 근본적인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고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태양광을 잘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구름을 쫓아내자라는 그런 또 영국의 한 스타트업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드론이 구름 속을 오가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물방울의 물리적 구조를 흔들어 놓으면 구름의 반사율이 낮아지면서 햇볕이 지상으로 쨍 하고 들이붓게 되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 위에서 쓰면 먹구름에 가려졌던 일사량을 회복하면서 발전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캘리포니아야 어쩌다가 구름끼, 웬일이야? 구름꼈네? 이러지만 저쪽, 제가 살던 뉴욕에서는 일주일에 비가 한두 번은 꺼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이게 잘 효과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이런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이 벌통이요. 벌통이 그 물에 가라앉는 걸 보고 TV를 보다가 어머니께서 아유 저기 애써서 진짜 벌들이 그냥 그리고 양봉업자들이 썼는데 세상에 벌통이 그냥 다 물에 가라앉네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가지고 물이 홍수가 나면 이 벌통이 자연적으로 물에 뜨는 그런 원리를 개발했네요. 우리가 잘 아는 부력과 수직 가이드에 있습니다. 벌통 받침대 아래에 공기층이 빵빵하고 튼튼한 특수 부표 소재를 대서 묵직한 벌통과 꿀 무게까지 둥둥 띄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력을 만들어서 이 벌들이 홍수에도 정말 이 벌은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지요. 많은 놀라운 그런 효과도 갖고 있고, 또 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거죠. 응? 이게 다 유기적으로 돼 있어서요. 한 마리의 벌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이 볼리비아에서는요, 요즘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전통 수자원 시스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또 안데스의 빙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방치됐던 옛 원주민의 샘물, 파우로라는 이 샘물을 청소년과 지역 청년들이 직접 복원해 낸 건데요. 현대적인 콘크리트 인프라가 막히자 조상들이 물을 모으고 관리하던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 마을의 소중한 생명줄이 다시 되어준 겁니다. 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할수록 어쩌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옛 선조들의 지혜 속에 어쩌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풀어갈 진짜 답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워가지고요, 참 살기 힘들어 이래가지고 플로리다에서는 곰이 소방소에 들어와서 소방 장비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네요. 가서는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참 잘 열더라고요. 우리는 산에 갈 때 곰통이라는 걸 들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열어? 못 열어도요. 이 곰들은 진짜 똑똑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 곰이 가져가서 어머 이거 뭐야,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불 끌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타자냐라는 그 지역 있죠. 101 타고 가다 보면 타자냐. 제가 여기서 예전에 한번 길 지나가다가 어디 쪽이죠. 아무튼 너무 맛있다는, 유명하다는 햄버거 가게를 가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다른 민족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타자냐 하면 난 그 샌드위치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옛날 와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랬던, 감동을 줬던 점심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먹었던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 타자냐 지역의 한 주택가에 거대한 야생 곰 한 마리가 집 앞 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곰 앞을 가로막는 동물 한 마리 바로 코요테입니다. 가로막았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누구야? 너 곰이네? 곰도 그랬겠죠. 뭐야? 너 코요테가 왜 밤에 나왔어? 안 자고. 그랬는데 이 코요테가 이 곰을 뭐 찝이 안 되죠. 그래도 곰을 향해 연신 위협을 가하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이 곰을 쫓아냈습니다. 봤더니요, 옆에 아주 작은 새끼 코요테가 한 마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유, 내 새끼 있는데 엄마가 강해져야지 하고 곰을 쫓아낸 겁니다. 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빛난 코요테의 강렬한 모성애. 다행히 이 두 동물 사이의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은 안전하게 마무리됐지만, 옛날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 물난리가 났는데 어떤 어머니가 어디서 그렇게 초능력이 생겼는지요? 냉장고를 번쩍 들어서 옮기셨다는 그 얘기가 뉴스에 나와서 저는 그 뉴스가 늘 그래, 사람은 위기시에 거뜬히 이뤄내는 그런 초능력 같은 힘이 우리에겐 있어. 잠재되어 있는 나의 힘이 분명히 있어. 이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혹시 닥치게 될 작은 순간순간의 위기라든가 마음의 그런 위기가 닥칠 때는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번쩍 냉장고를 들 수 있다. 힘을 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탕자 뮤직 극장은요, 7월 7석 특집으로 이번 주 가기로 했는데, 어머나, 달리 파튼 언니께서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요 며칠 희한하게 정말 달리 파튼의 그런 어떤 어워드 소식도 있었고요. 그분이 이 노래는 나의 자녀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인터뷰한 내용도 보고해서 달리 파튼의 노래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가운데 코트 오브 매니 칼라스라는 그 곡 이야기와 함께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소개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오늘 긴급 달리 파튼, 우리 달리 언니를 추모하면서 탱자 뮤직 극장 오늘 달리 파튼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함께 할게요.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AI 정우와 선미의 밀당 토크. 오늘 주제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저도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0: 네.
1: 밖이 정말 무섭게 덥죠.
0: 너무 더워요.
1: 이 더위에 스튜디오까지 오셨을 청취자분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선미 씨는 이 폭염이 무색하게 스튜디오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주시네요.
0: 진짜요?
1: 오늘 저랑 같이 꽤 흥미로운 얘기를 풀어볼 텐데요. 미국 공장들이 오랫동안 알아온 인력난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자리를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채운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현대차를 들여다본 JP 모건 리서치 노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위협이냐 기회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있거든요. 선미 씨는 로봇 동료 생기면 어떨 것 같으세요?
0: 글쎄요. 비서 역할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람이 좋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런 대화들, 말의 온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이런 거는 또 AI가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자, 위협이냐 기회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1: 사실 이 얘기를 지금 꺼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JP 모건이 현대차를 분석하면서 내놓은 리서치 노트가 꽤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미국 제조업 현장에 사람이 없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0: 네.
1: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0: 그렇죠.
1: 빈자리를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채운다는 분석이에요. 단순히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오래된 공포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좀 얘기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대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로 어떻게 연결된 건지 좀 더 풀어주면 고맙겠어요.
1: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거 아시죠? 그 로봇이 공장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장면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JP 모건이 주목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0: 아하.
1: 단순히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회사로 봐야 한다는 거죠. 미국 제조업 현장이 왜 사람을 못 구하냐면요.
0: 네.
1: 솔직히 그 일이 고되거든요. 뜨겁고
0: 그렇죠.
1: 시끄럽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자리예요. 오늘 같은 폭염에 공장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면.
0: 정말 끔찍하네요.
1: 쉽지 않죠.
0: 그럼요.
1: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은 기존 공장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하던 걸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기계를 새로 들이려면 라인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로봇은 그 자리에 그냥 서면 돼요.
0: 아하.
1: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인 거죠. 다만 이게 마냥 반가운 얘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분들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하거든요.
0: 그렇죠.
1: 선미 씨는 이 얘기 들으면서 어느 쪽 마음이 더 크게 오시던가요?
0: 일의 능률 면에서도 그렇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그 힘든 노동력을 대신해 주니까요. 근데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빠르게 대체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함 또 걱정도 사실은 있거든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그 이면에 비춰지는 그런 어두운 면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로봇이 들어오면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위험하고 고된 자리를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건 진짜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생겼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0: 그렇죠.
1: 힘든 일이지만 그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할 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다음 자리가 준비되어 있냐는 질문이 남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이 바꾼 일자리는 결국 다른 형태로 돌아왔다는 말을 많이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0: 네.
1: 그런데 그 결국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예요.
0: 그렇죠.
1: 그 사이를 버텨야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너무 먼 위로일 수 있거든요. JP 모건 리포트가 현대차의 기회를 이야기한 거라면 우리는 그 기회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속도와 사람이 적응하는 속도 사이의 간격. 저는 그 간격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정말 깊이 있는 말이네요. 공감해요. 이 기술의 속도와 사람들의 적응 속도, 네,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는 사람과 AI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기술이 바꾸는 건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라는 거예요.
0: 어허.
1: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 리듬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 반복이 삶의 구조 자체예요. 그게 흔들리면 생계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0: 아.
1: 내가 세상에 쓸모 있다는 감각이 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LA 한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몸쓰면서 뭔가를 만들어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로봇이 더 잘한다는 말은 단순한 효율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면서도 좀 무겁네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만들기 위한 도구냐, 아니면 사람이 덜 다치고 덜 지치게 하는 도구냐. 그 질문을 누가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선미 씨도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쵸. 하지만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요.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싶은 마음이 드잖아요.
0: 네.
1: 그 감각 자체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퇴근하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뭘까요?
1: 내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로봇이 대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0: 아하.
1: 사람을 읽는 것. 예상 밖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위로하는 것.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내 주변에 이 변화로 흔들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한번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술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어떠냐고요. 그 대화가 사실 로봇이 절대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 흐름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제일 실용적인 준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다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남을 것 같으세요?
0: 참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정우 씨.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좀 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 완전 공감합니다. 이 JP 모건의 리서치 노트가 지적했듯이 이 구인난 해소를 위한 로봇 투자, 제조업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이제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으로 현장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이게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긴 얘기를 해줬는데요, 정우 씨. 끝으로
1: 오늘 얘기를 한 줄로
0: 있을까요?
1: 예예. 예.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바꾸는 속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0: 예.
1: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는 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0: 굉장히 빠르게
1: 막을
0: 변하고
1: 수 있는
0: 있죠.
1: 흐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아직 결정 안 난 얘기예요.
0: 어허.
1: 그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기술은 도구고 그 도구를 누구를 위해 쓸지는 결국 사람이 정한다는 것. 거창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정책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질문을 미루면 간격이 벌어지고 간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건 선택지가 적은 분들이거든요. 이 더운 날 오후에 이런 묵직한 얘기 같이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끝나고 집 가시는 길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0: 글쎄요. 참 오늘 뭐 이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미국 제조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예, 체인지 된다라는 뭐 그런 기사 내용 뭐 다들 들어서 알 거예요. 예, 세계적인 투자은행 JP 모건이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그 현재 미국 제조업 내에 46만여 개의 빈자리가 오는 2030년 160만 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AI 휴머노이드, 예, 우리 인간이 하기 힘든 노동력을 대신해 준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또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죠?
1: 오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끝까지 같이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사실 이런 주제는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로봇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기술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니까요. 다만 오늘 이 얘기가 그냥 흘러가지 않았으면 해요.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나의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선미 씨랑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꽤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오늘도 주제 아주 좋았어요. AI 정우 씨 고마워요.

0: 네, 160만 개에 달할 파급적인 인력난을 로봇 기술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제조 현장의 시스템을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속에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 재편에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내용 AI 정우 씨와 풀어봤습니다.
1: 네, 그땐 그랬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아, 오늘은 체크무늬에 진달래가 피었네.
2: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1: 아니, 근데 그 색깔 중에서 네. 한국의 여인들이 가장 선호한 색깔이 바로 이 색깔입니다.
2: 핑크색.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에 제가 일어나야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옛날 좀 스타일이어서
1: 한번 일어나 봐요. 이왕.
2: 앞으로
1: 아, 잠깐 일어나 봐요.
2: 앞으로 이렇게
1: 오케이. 그거
2: 우리
1: 맞아.
2: 그죠. 피서지에 갈 때
1: 맞아.
2: 그래서 오늘 한번 입어봤어요.
1: 특히 이제 흰 바지 많이 입고
2: 네네네.
1: 거기다가 바지 좀 걷어 입고 아주 트렌드 마크로
2: 그리고 예, 앞에 좀 이렇게 묶어줘야 돼.
1: 네, 그랬던
2: 네,
1: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리고 흰 바지가 네. 참고로 나이트 가면 그 선광 조명에 무지하게 이쁘게 보입니다.
2: 맞습니다. 예. 또.
1: 자, 오늘은 그렇죠? 어디로 가볼까요?
2: 아니, 네. 어디로 가는 거 아니고요. 오늘은요. 네. 네. 날씨도 너무 덥고 네. 그냥 주저리 우리 수다나 떨려고 나왔어요.
1: 아, 좋아요. 수다 떱시다.
2: 아니, 제가 점심을 먹고 네. 왜 그 제가 지난주에 걷기 얘기했잖아요. 걷기가 그렇게 좋다.
1: 오케이.
2: 근데 특히나 식사 후에는 한 10분 정도 항상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회사 앞에 분수대 너무 좋잖아요.
1: 너무 좋죠.
2: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분수를 안 틀어놓는데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1: 더우니까,
2: 분수를 그렇지. 틀어놨는데 이 분수 물 떨어지는 소리만 봐도 사실은 힐링이 되잖아요.
1: 그렇지.
2: 그리고 그 근처에만 가도 일단 시원합니다.
1: 시원하잖아요.
2: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또 나름 좀 분위기도 낸다고 이제 괜히 점심 후딱 먹고 아이스 커피 한 잔 이제 텀블러에 넣고 책을 하나 들고 나는 분수대 가서 좀 쉬어야겠다. 엄마에 하나 들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너무
1: 더워서.
2: 분수대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1: 그래서 정말 더운 것 같아요.
2: 아, 근데 저희 회사가 진짜 너무 좋죠. 여기 회사 그 가을쯤 되면은 정말 그 낭만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요 근처나 혹시 요 더위가 조금 사그라들면은 저희 분수대 앉아서 잠깐 쉬시면서 그 오가는 사람들도 구경도 하면서 그러셔도 잠깐 좋으실 것 같아요.
1: 뭐 잘 모르시게 전 개인적으로 뭐 그 아직도 담배란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2: 담배 못 필걸요?
1: 못 피는데
2: 네.
1: 저쪽 끝쪽으로 가면 재터리가 있어요.
2: 네.
1: 그 끝에 쪽 의자에 앉아서
2: 네.
1: 좀 선선할 때
2: 네네.
1: 방송 끝나고 앉아서 방송 끝나고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마시면요.
2: 낭만 있네요. 그것도.
1: 저한테는 그런 힐링이
2: 그러니까요.
1: 없습니다.
2: 아니 그냥 얘기만 들어도 네. 딱 그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떤 때는요.
2: 네.
1: 담배 피고 한 10분 멍하니 있어요.
2: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1: 그러면서 네. 이쪽 윌셔 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있죠.
2: 그렇죠. 맞아요.
1: 저 사람들은 뭐하고 살까. 그 생각도 하고.
2: 아,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걸까.
1: 네. 그러니까 그게
2: 네.
1: 작은 낭만이 생겨요.
2: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1: 네, 그런 것 같아요.
2: 역시 멋있어, 우리 군이 오빠는.
1: 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2: 네. 아, 참, 오늘 그랬고요.
1: 네, 예, 예.
2: 혹시.
1: 네.
2: 제가 만약에 이제 딱 지금 어떤 질문을 하면은.
1: 네.
2: 혹시 본인 셀폰 번호 기억하시죠?
1: 아, 내 거는 기억하죠.
2: 그래도 딱 물어보면 바로 기억나와요?
1: 어떤 때는 멍할 때도 있어요.
2: 그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영어로 해야 돼. 그러면 네, 한글로 네. 한번 써가지고 네. 저렇게 손바닥에 쓰지 않나요? 그래갖고 이제 하잖아요.
1: 네.
2: 예전에는 우리 다 집에 전화가 있었잖아요.
1: 집에 전화가 있었지.
2: 그리고
1: 핸드폰 없고.
2: 엄마들이 다 코바늘로 그 전화 받침대를 뜨잖아요.
1: 그럼.
2: 그쵸?
1: 네.
2: 흰색으로 해서 그 전화 받침대도 뜨고 테이블 위에도 뜨고.
1: 그 수화기 커버도 있었어요. 옛날에.
2: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냉장고 커버도
1: 그럼.
2: 있고.
1: 다 그랬지.
2: 맞아요. 그리고 뭐 그 냉장고에도 이제 엄마들이 다 코바늘로 해서 이제 해놓고. 그때는 우리 전화번호부 요즘도 저희 한국일보에서 전화번호부 책을 만들기는 하지만
1: 한인록이라고 그러죠.
2: 네,
1: 그런
2: 만들기는
1: 것들.
2: 하지만 전화번호 책도 굉장히 두꺼웠잖아요.
1: 아, 그게 없으면
2: 네.
1: 아무것도 못했어요.
2: 맞아요.
1: 초창기에는.
2: 네. 근데 참 그때 그리고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어디 나한테 전화 온 데 없었어?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은 야 너가 학교에 있었는데 너가 학교가 있는 시간에 너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이면은 걔는 학생이 아니고 뭐냐.
1: 그렇지. 그럴 수 있죠.
2: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따르르는 소리가 나면은 막 서로 가서 막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별거 아닌데. 여보세요 뭐 이러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거 있어요. 요거는 좀 나중 일이기는 한데 엔서링 머신이라고 있었잖아요.
1: 아,
2: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식했는데요. 저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는 걸 막 다 알려. 저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용건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1: 그러니까.
2: 네. 참 그랬는데 그죠?
1: 그리고 그때만 해도 네. 이제 그 한인록도 중요하고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
2: 네네.
1: 그나마 연락할 수 있는 게 전화번호밖에 없었는데
2: 네.
1: 아, 그땐 뭐 스마트폰 그냥 삐삐도 없으니까
2: 네, 네.
1: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어요. 다들.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거의 다 기억하잖아요.
1: 미니멈 30개에서 50개는 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갔어요.
2: 그리고 중국집 전화번호 뭐 엄마가 네. 뭐 짜장면 시켜 먹자 그럼 내가 네. 전화할게 내가서 막 하고 근데 요새는 셀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요?
1: 저는 아직도 네. 798-2330 그러면
2: 그 어디예요?
1: 저희 집 전화예요.
2: 나...
1: 50년 된 집 전화. 변하지 않았던 가수현미 씨가 사시던 집 전화.
2: 어떻게? 네.
1: 233도.
2: 네.
1: 그래서
2: 네, 네, 네.
1: 저는 어떤 거 비밀번호가 2330인 게 많아요. 하도 느리에 기억이 돼서.
2: 그래서 우리 내가 그렇대요. 어차피 너가 지금 셀폰 쓸 거잖아. 여기 전화번호 다 저장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부러 기억을 안 한대요.
1: 네.
2: 근데 2330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1: 예, 그런 거
2: 네.
1: 기억이 되죠.
2: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네. 뇌가 그냥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옛날에
2: 네.
1: 보면
2: 네.
1: 이제 전화번호 뭐 조그만 거 수첩 같은 거
2: 네, 네.
1: 거기다가 전화 백업으로 기록을 해놓고
2: 그렇죠.
1: 그다음에 집에다가 한 벌 더 옮겨놔요. 그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2: 맞아요.
1: 그래야지 그랬던 시절이.
2: 그래서 연말에 되면은 이제 새로 뭐 수첩 바꾸고 할 때 전화번호 옮겨 적잖아요.
1: 네. 그리고 전화해보고
2: 네.
1: 바뀌었으면 또 옮기고 새
2: 그쵸.
1: 번호로 담고.
2: 네.
1: 그리고 아마 우리 비니 씨는 조금 어린 시절에 미국을
2: 네.
1: 와서 그러지. 저는 20대 시절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2: 네네.
1: 약속을 해서 다방에 갔는데 서로 못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2: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1: 네,
2: 없으니까
1: 그러면
2: 중간에
1: 다방 앞에
2: 네.
1: 이런 그 이런 그
2: 메모가 칠판, 있어요?
1: 메모 꼽는 그 이렇게
2: 메모 보드
1: 메모 보드가 있어서
2: 네네.
1: 앞빈이 있어요.
2: 네네.
1: 그럼 종이에 써가지고
2: 네.
1: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뭐 예를 들어서 왔다가 간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왔다. 가면서 남겨놓는 거야. 기다리다 간다. 언제 또 만나자.
2: 네네네.
1: 연락할 방법이 없어.
2: 그렇죠. 이쪽은 또 약속 시간을 맞춰서 못
1: 네.
2: 가는 상황이 있을
1: 네네.
2: 수도 있는데
1: 네. 거기다가 전화가 없는 집도 꽤 있었어요.
2: 그렇죠.
1: 그래서 제 기억으로
2: 네.
1: 한국에는 두 종류의 전화가 있었어요.
2: 네.
1: 청색 전화와
2: 네.
1: 백색 전화.
2: 아 그래요?
1: 잘 모르실 거예요.
2: 저의 주황색이었는데.
1: 청색 전화는
2: 네.
1: 빌려서 쓰는 전화고 백색 전화는 내가 자가로 구입을 하는 전화인 거야.
2: 또 완전 처음 들어요?
1: 예, 그건 저 훨씬 더 우리 세대 얘기인데.
2: 아, 그래요?
1: 백색 전화는 내가 사는 전화에서 전화번호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
2: 다이얼 이게 돌리는 거죠?
1: 돌리는 거죠, 당연히.
2: 저는 꾹꾹 그러러. 누르는 거였거든요.
1: 예, 저는 돌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2: 네.
1: 그리고 청색 전화는 빌려 쓰는 거고
2: 그
1: 당시만 해도 공중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었어요.
2: 그렇죠.
1: 예, 그래서
2: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교환수.
1: 아, 그거는 지방으로 가면
2: 네.
1: 전화기를 이렇게 태엽같이 돌려요.
2: 네.
1: 막 돌리면
2: 네.
1: 교환이 나와요.
2: 네.
1: 그러면 뭐 그때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2: 네.
1: 뭐 강원도 화천 23번이요. 그러면
2: 집으로
1: 집주소. 그 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환수가 있었죠.
2: 네.
1: 그리고 그 당시만 네. 해도 그
2: 네.
1: 통신 수단 중에
2: 네.
1: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2: 전보 있었죠. 네. 네. 빨리
1: 그래서
2: 슝.
1: 뭐 예를 들어서 누가
2: 네.
1: 누구 사망 뭐 급거 요망 뭐 이런 식으로 몇 자 해가지고
2: 네.
1: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없는 집도 있어서 사실은 저 어렸을 때
2: 네.
1: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
2: 네.
1: 그런데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집에 전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2: 네.
1: 그러면 할 수 없이 쫓아가서 집까지 확인을 하는 거야.
2: 네.
1: 연락할 길이 없잖아.
2: 그러니까
1: 연락하려면 집에 가서
2: 기다려요 무작정.
1: 뭐 아니 뭐 창문 밑에 가서 뭐
2: 불러요?
1: 뻐꾸기를 운다든지
2: 네.
1: 그래서 배웠던 뻐꾸기가 있어요.
2: 네? 뭐.
1: 집 밑에 가서
2: 네.
1: 손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2: 네.

0: 네.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1: 도적놈?
0: 그렇게 표현을. 네. 그렇게 해서 있나 두리번거리고 네. 숨었다가 네, 네. 만나고 그랬던
1: 엄마도 추억이 어차피 있었어요. 이제 연탄 갈라 온 척하면서
0: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1: 너무 오래로 간 오래전으로 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게 한 내가 볼 때 한 70년대에서 75년도
1: 아, 네.
0: 그 사이 같아요. 네. 제 기억에 1975년도
1: 하여튼 뭐 하여튼 전화에 대한
0: 그래서
1: 거는
0: 전화라는 네. 게 지금 네. 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 네.
0: 그 전화번호의 그 추억이라는 거는 누구나 네. 다 갖고 있고
1: 네, 네.
0: 뭐 잊어버리진 않고 잘 기억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1: 그리고 공중전화에서도
0: 네.
1: 50원이었나? 그러다가 전화 카드 쓰지 않았어요?
0: 아, 저희는 카드도 없었고
1: 네.
0: 그냥 뭐 그 오렌지색 공중전화.
1: 네.
0: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은색 공중전화 큰 게 생겼고
1: 네.
0: 저 때만 해도 5원인가 10원인가 그랬어요, 공중전화.
1: 네. 네.
0: 예, 그랬던 일화도 있었어요.
1: 그래서
0: 것 같아요.
1: 이렇게 전화 만약에 제가 돈을 넣고 했는데 통화가 좀 짧게 해서
0: 네.
1: 돈이 좀 남았어. 그러면은 수화기를 끊지 않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음 사람이 또 쓰실 수 있게.
0: 잔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1: 네, 네, 이렇게도 썼던 그런 기억도
0: 근데
1: 나요.
0: 근데 뭐 지금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때 그 공중전화 때문에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쓰는 거예요. 급한데.
1: 네.
0: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썼다는 이유로 살인 사건이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아마
1: 아이고야.
0: 제가 말씀드리는 게
1: 네.
0: 이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전화가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전화사는 연결이 덜 되는 데가 있어서
1: 네, 네, 네.
0: 진짜 태엽식으로 하던 전화도 있었고
1: 네.
0: 그랬던 추억이 있었던
1: 맞아요.
0: 시절인 것 같아요.
1: 그러다가 삐삐 나오고 네,
0: 처음에 삐삐가 대단했죠.
1: 너무 그래갖고 막 암호 같은 거 했었잖아요.
0: 그럼요.
1: 뭐 8282를 기본으로 뭐, 하고 143이 뭐게요?
0: 143이요?
1: 네.
0: 그거 모르는데.
1: I love you예요.
0: 오, 어떻게 143이?
1: I 1이잖아요. 네. 네. Love 4잖아요.
0: 아.
1: U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비밀 코드
0: 네.
1: 막 해서 하고 또 삐삐에도 이제 음성 녹음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삐삐가 진짜 갑자기 막
0: 그러니까
1: 엄청
0: 삐삐가 아마 전 국민이
1: 네.
0: 굉장히 그 통신이라는 수단이 개발되면서
1: 계속 발달을 하면서
0: 우리를 굉장히 좀 편안하게 만들었고
1: 그리고 삐삐 소리도 막 각종 여러 가지 소리 하고 뭐 나중에 막 야광도 나오고 여기
0: 그러니까
1: 막
0: 처음에는 이렇게 사각으로 된 그
1: 네.
0: 검은 게
1: 네.
0: 옆에 거는 게 나오다가
1: 없는 거,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뽀얗게 이쁜 것도
1: 점점
0: 나오고
1: 점점 예쁘게
0: 네, 네,
1: 야광도
0: 개발이
1: 나오고
0: 됐던 것 같아요.
1: 막 그렇게 했었죠.
0: 네. 그러다가 아마 네. 그 핸드폰이 처음 나온 게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고
1: 네.
0: 카폰이라고 그래서
1: 맞아요.
0: 자동차에서
1: 되게 무식하게 큰 거
0: 네.
1: 도끼같이 생긴 거
0: 그 이렇게 조폭들이 들고 다녔던
1: 네.
0: 벽돌만큼 생긴 거,
1: 거.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1: 네.
0: 그 호텔 커피숍이
1: 네.
0: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커피숍 그 호텔 커피숍을 가면 이쁜 한복이나
1: 한복이나 네.
0: 어떤 그 미니스커트를 입은 직원들이
1: 네.
0: 이게 칠판에다가
1: 네.
0: 이름을 씁니다. 전화 온
1: 네.
0: 사람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 김 사장님 그러면 거기 종이 달려 있어요. 그럼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 뭐고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 네.
0: 중간에 이제 그 이 벽돌 핸드폰을
1: 네.
0: 들고
1: 네.
0: 부의 상징이니까
1: 한번 이렇게 싹 돌아요.
0: 그것도 보통 나오면 이제
1: 네.
0: 그 항상 그 호남 쪽에 그 조폭들이 많이 나서
1: 네.
0: 여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아 여보세요. 왔다 명식이냐? 아 자기 오랑개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그 웨이트레스가 지나가면 아따 언니 시원한 물이나 한 잔 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게
1: 아 너무 귀여워.
0: 영화의 진짜로 그런
1: 진짜 너무 잘하신다.
0: 네.
1: 처음 뵀어요 이런 모습을.
0: 그러니까 그리고
1: 네,
0: 이제
1: 네.
0: 이제 밥 같은 거 시키잖아요. 아따야 돈은 충분한 게 고기나 좀 많이 갖고 오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게
1: 아 너무 웃겨. 네.
0: 거의 그 팔뚝이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1: 문신짝하고
0: 배꼽까지 바지를 입고
1: 위로 치켜
0: 바지, 바지 통이 12점 광고 그 영화에도 나온 차라 그 영화에 나온 거 모르셨어요? 영화에
1: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0: 아따야 오렌지가 영어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옆에 놈이
1: 네.
0: 모르겠는데 그때 네. 그것을 몰라야
1: 네.
0: 오렌지는 델몬트다 그런 거예요.

0: 냄새 너무 뭉켜요.
1: 아니 제가 실제로
0: 네.
1: 영등포에 영등포의 월드컵이라는 가방에서
0: 네.
1: 실제로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0: 네.
1: 가방 가면 이렇게 옛날에 그 점 치는 거 있었어요. 돈 넣으면
0: 네네.
1: 이렇게 내 띠를 넣으면 이렇게 요만하게 그 내 운세가
0: 거.
1: 나와요.
0: 네네.
1: 그 당시만 해도 이 성냥이 네. 있을 때예요. 각성냥이
0: 네.
1: 가방에서 담배 다 폈으니까.
0: 네.
1: 근데 자기 홍보하느라고 이제 월드컵 다방이니까 월드컵이라고 성령이 써 있었던 거예요.
0: 네.
1: 근데 앞에는 한국말로 월드컵.
0: 네.
1: 뒤에는 영어로 월드컵.
0: 네.
1: 그러니까 조폭끼리 앉아가지고.
0: 네.
1: 야, 요것이 뭐라고 있냐. 네. 월드컵을.
0: 네.
1: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여 이러고 진짜 툭탁거렸던 실제로 있었고.
0: 네.
1: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동생이 약간 네. 조폭.
0: 아, 네네네.
1: 첫 데이트를 나간 거예요.
0: 네.
1: 그랬는데
0: 네.
1: 이제 양식집을 간 거죠.
0: 네. 경양식집.
1: 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갑이
0: 네.
1: 뒷주머니에 꼽는 그냥 장지갑이라고 해서 긴 거 있어요. 지갑이.
0: 네네네. 네.
1: 그거를 양복 안에 넣어야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0: 아, 네.
1: 돈까지 준비해서 네.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0: 너무 웃겨요. 네.
1: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웨이트레스가 와서
0: 네.
1: 디저트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0: 네. 네.
1: 이제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이란 거죠.
0: 네.
1: 근데 양이 안 찼던 거.
0: 네네.
1: 아야 걱정 말고 돈은 네. 충분한 게 고기나 좀 더 갖고 오니라 그랬대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게.
0: 아니 진짜 너무 웃겨요. 너무 잘하신다.
1: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앞에서 듣다가
0: 아니 진짜 그런... 처음 뵀어요 이런 모습을.
1: 아 그래요?
0: 네. 아니 사투리도 진짜 너무 잘하시고.
1: 아니 뭐 사투리 그렇게 하죠.
0: 아 진짜 어쩜 그렇게 저 진짜 막 우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1: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투리를 뭐 좋아하는 게 아니고
0: 네.
1: 그 고향 지금 우리 그 우리 여기 그 오렌지가 영어로 델몬트 맞습니다.
0: 네. 네.
1: 아,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0: 네. 아 너무 웃겨요.
1: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0: 네.
1: 아야 시크릿이 무슨 뜻이냐? 시크릿이
0: 이제 두목이 딱 이제 물어고. 네. 네.
1: 비밀입니다, 형님. 그런 거야.
0: 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라고.
1: 아야, 시크릿이 뭐냐고. 나한테는 말을 해야. 그러니까
0: 비밀입니다.
1: 비밀입니다.
0: 내가 비밀 지킨다고 말하라고.
1: 이 새끼가 죽어보려고 이러 와라. 그리고 그냥 두드려 맞은 거예요.
0: 비밀입니다.
1: 말하라고. 그러니까 네. 비밀입니다요. 그래서 맞은 기억도 있어요. 말 되잖아요.
0: 아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요.
1: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알청님이 아따 네. 아따 크리스틴 뭐하시오이 고향 사람 만났는데 그래서
0: 네.
1: 그 고향마다 좀
0: 그, 너무 재밌네요.
1: 근데 특히
0: 네.
1: 한 그 저는 이제 사실 그 어머님 덕분에
0: 네.
1: 그러니까 한국에 야간 업소라고 그러죠. 나이트클럽이나 이제 저녁에
0: 네.
1: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는 곳
0: 네.
1: 극장식 맥주얼 네, 나이트클럽 네,
0: 네,
1: 타바레.
0: 네.
1: 그런데는 보통 이제 일반인이 아닌 조폭분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야간
0: 네,
1: 업소이다
0: 네,
1: 보니까.
0: 네.
1: 그러니까 권한 분들이 많이, 실제로 저는 많이
0: 네.
1: 그분들하고 접해봐서
0: 네.
1: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0: 네.
1: 그럼 이제 어떤 지역은 호남 쪽이고
0: 네,
1: 어떤
0: 네.
1: 지역은 또 경상도 쪽이고
0: 네.
1: 경상도 사투리도 보통.
0: 뭐 대구도 그, 있고 부산도 있고.
1: 예.
0: 네.
1: 근데 그 경상도 사투리는 또 이 억양이
0: 롤러코스터예요. 높낮이가 그렇죠. 그렇죠. 오빠야. 네.
1: 뭐 공전다방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0: 네.
1: 어디요? 공전다방에서 3시에 만나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것도 부산과 대구가 달라요.
0: 부산은 조금 더 애교스럽고
1: 네.
0: 대구는 약간 좀 딱딱하죠.
1: 좀 거칠고 그래요.
0: 네. 네.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부산은
0: 네.
1: 우야든간에 마음을 독하게 묻고 네. 이렇게 얘기해요.
0: 어? 대구는요?
1: 그래도 넬로 니를 존경한다고 그래도 잘해줬는데 이 소대가리 같은 새끼야 이러고 이제 그렇게 좀 남도 북도가 조금
0: 오늘 진짜
1: 자르고 근데
0: 네.
1: 사실 그 호남 쪽으로 가면 정말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0: 네.
1: 목소리 크게 안 내요.
0: 그쵸.
1: 절대로.
0: 네, 저음으로.
1: 조그맣게.
0: 네. 아가 이리 없나.
1: 아따 일로 오시오.
0: 아, 네.
1: 반갑소.
0: 네.
1: 그, 어머니가 실물로 보니까네.
0: 네.
1: 아따 좋구만.
0: 쌍화탕에.
1: 제가 한국에 가서.
0: 네. 네.
1: 이제 KBS 가요무대 녹화를 가는데 어머니
0: 네.
1: 따라가다가
0: 네.
1: 저 멀리 현철 씨, 아, 네. 송대관 씨 네. 이렇게 만난 거예요.
0: 네.
1: 근데 송대관 씨가 저를 처음 해보더니,
0: 네.
1: 아이 대관 씨,
0: 네.
1: 우리 돼지야 이제 네. 돼지 별명,
0: 네. 네.
1: 어? 이제 노래하고 음반 내고 했더니 딱 절 보더니,
0: 네.
1: 아따 상태 좋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는데,
0: 네.
1: 그게 이제 가수 김양이라는 트로트 가수인데,
0: 네.
1: 송대관 씨가 그 KBS 합창단에 있던 사람을 픽업해서,
0: 네.
1: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0: 네.
1: 아, 그랬더니, 어, 내 새끼요.
0: 어, 잘 부탁한다고. 네.
1: 그러더니 아우, 현철 씨가 옆에서 있다가,
0: 네네.
1: 딱 그랬더니 현철 씨는 또 경상도였지.
0: 네.
1: 짜장면이 한 그릇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고향마다 그런 특징이 네. 있었어요.
0: 아우 너무 재밌어요. 오늘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1: 아니 뭐 재미로.
0: 아 이렇게 진짜 성대모사도 잘하시고 네. 사투리 이렇게.
1: 아니 성대모사보다 그냥 제가 듣다가
0: 진짜 그냥 깜짝 놀랐어요.
1: 특징들이 있어요.
0: 네.
1: 특징들이.
0: 어머머 어쩜 좋아.
1: 제가 어렸을 때 시절에 네. 했던 것들이고.
0: 아우 진짜.
1: 이제 재미로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아마 그 실제로 진짜 고향이
0: 네.
1: 우리 H님은 제가 알기로 고향이 광주로 알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를 좀 쓰시고
0: 네.
1: 그랬던 거고
0: 네.
1: 또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사투리 아.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따 그때가 진짜 재밌었네요.
1: 어,
0: 네.
1: 유난히 경상도 분들이 사투리가 안 고쳐지더라고요.
0: 네.
1: 굉장히
0: 좀 세서 그런가요? 근데 사투리 자체가 조금
1: 그러니까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0: 네.
1: 경상도에 온 분들은 쌀 발음이 안 돼요. 살 그래요. 살. 네? 그런
0: 네.
1: 부분이 없잖아요.
0: 근데 정겨워요, 사투리.
1: 굉장히 정겨워요.
0: 네.
1: 저는 굉장히 구수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저는 가수 현민 씨 모시고 다니고 저도 이제 처음에 가수를 데뷔를 하면
0: 네.
1: 서울권에서는 신인 가수가 설 자리가 없어서
0: 아.
1: 아무래도 지방을 많이 돌아요.
0: 네, 네.
1: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부산을 가면 부산에서 방을 잡아놓고 한 일주일 있으면서
0: 네.
1: 부산, 마산, 창원, 구미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라디오에 PR을 방송을 네. 하러 다녀요.
0: 네.
1: 그러니까 부산 지역 가면 한 일주일.
0: 네, 네,
1: 그렇게
0: 네.
1: 전국을 한 한 달 돌고 오는
0: 오.
1: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다음에 전라도 갔다가 뭐 충청도 왔다가 강원도 갔다가 경기도 왔다 그러고 서울 올라오는 거야.
0: 그러다 보면 팔도 사투리 다 하시겠어요?
1: 많이 하죠.
0: 네.
1: 듣다 보니까.
0: 네.
1: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방송국 가면 직원들이
0: 네.
1: 전부 사투리 쓰죠.
0: 그쵸, 그쵸.
1: 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0: 네.
1: 아무래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상도 분들도 뭐 아 김PD님 김PD님 응. 하다가 아나운서 네. 들어가면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렇죠.
1: 그래.
0: 네 바로 표준말.
1: 하도 이게 돼서.
0: 네,
1: 근데
0: 네.
1: 이제 보통
0: 네.
1: 자기 친구를 만난다거나
0: 그쵸.
1: 또는
0: 네.
1: 화가 날 때.
0: 아.
1: 그때는 사투리가 나와.
0: 그쵸.
1: 흥분하거나
0: 편하게.
1: 그럴 때
0: 네.
1: 아, 그런 것 근데 같아요.
0: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사투리를 쓰면 호감도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아무래도.
1: 네.
0: 아 진짜.
1: 가만 있어봐 우리. 성주님께서 반가워요 로빈 씨라고 주셨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저도 그줄 알아요. 네.
1: 네. 그래서
0: 네.
1: 한국에 있는 세인트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각도마다 사투리가 있고
0: 네.
1: 오늘은 사실 그 전화에 대한 추억 얘기를 좀 나눴는데
0: 너무 재밌어요.
1: 사실 그때만 해도 그 벽돌 핸드폰이 나올 때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0: 벽돌 핸드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1: 네. 아 여보세요 하다가.
0: 네. 네.
1: 그래서 그게 왔는데
0: 네네.
1: 사실 그 벽돌 이후로 지금은 사실 뭐 AI라는 친구가 있어서
0: 네.
1: 저는 아니지만 우리 선미 씨 같은 경우는 AI하고 친구처럼
0: 네.
1: 인터뷰도 하고
0: 네.
1: 저는 좀 지식이 짧아서
0: 네.
1: 그냥 사람끼리밖에 못해요.
0: 네네네. 네. 네. 하여튼 아 진짜
1: 그런
0: 너무
1: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비니 씨하고 이런 코너를 마련한 게
0: 네.
1: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아, 네.
1: 우리 지나왔던 그 추억. 저도
0: 그리고,
1: 사실은 얘기하다가
0: 네.
1: 잊어버렸던 추억이 갑자기 나와서 끄집어내는
0: 네.
1: 거고.
0: 그리고 오늘처럼 그냥 뜻하지 않은 에피소드로 넘어가서
1: 그러니까,
0: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1: 네.
0: 재밌어요.
1: 그러니까 아니 그러려고
0: 네.
1: 우리가 방송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0: 해가지고,
1: 예, 이 시간에 네. 여러분 지나서 잊혀졌던
0: 네.
1: 그러고 보면 아유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네.
0: 연락 한번 해볼까.
1: 연락 한번 해보시고
0: 네.
1: 카톡 한번 하시고
0: 네.
1: 뭐 동창회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0: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좀 좀 조금 더 즐겁게 보내시기를 원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0: 목표입니다.
1: 목표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이 무더운 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다면
1: 네.
0: 얼마나 좋겠어요.
1: 네.
0: 아, 우리 어떻게 마지막 엔딩 멘트 사투리를 한번 해주시죠.
1: 네. 아,
0: 걸쭉하게.
1: 아, 참말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금요일 날 봐야 되는데 그 시기 따끈한 걸로 아, 화사하게 한번 해봅시다.
0: 오빠야 예. 최고다.
1: 마무리 멘트 하시어요.
0: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찬 네.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유쾌하게 상쾌하게 잘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3: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2: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3: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2: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
3: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AI 정호 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저도 반갑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폭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그런데 스튜디오 안은 선미 씨 덕분인지 분위기가 참 환하네요. 오늘도 고마워요. 밝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요, 알츠하이머병 얘기예요. 무거운 주제 같지만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거든요. 간단한 체열 한 번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이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치료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요.
0: 맞아요.
1: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미 씨는 혹시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0: 글쎄요. 굉장히 반가웠죠. 기억력 감소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뭐 10년 전부터 뇌 속에는 이미 미세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 골든타임을 그 잡는 조기 발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실까요?
1: 네. 사실 알츠하이머 하면 그동안은 진단 자체가 굉장히 힘든 병이었어요.
0: 그렇죠.
1: 뇌 속 변화를 확인하려면 PET 촬영이나 척수액 검사 같은 방법을 써야 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몸에도 꽤 부담이 됐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번에 세계 최초로 승인된 혈액검사는요, 팔에서 피 한번 뽑는 걸로 그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하.
1: 핵심은 뇌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의 흔적을 혈액에서 잡아내는 기술인데 이게 가능해지면 진단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치료는 빠를수록 효과가 다르니까요.
0: 네.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이 뇌척수의 검사나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고비용 이 PET 촬영 대신에 간단한 그 체열만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고 또 치료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혈액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1: 좀 더 들어가 보면요.
0: 네.
1: 이 검사의 핵심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 뇌 속에서 이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0: 아하.
1: 그 흔적이 혈액 속에도 아주 미량 떠돌아다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잡아내기가 기술적으로 워낙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된 검사는 그 미세한 신호를 잡아낼 만큼 정밀도가 올라간 거예요.
0: 아하.
1: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혈액이라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0: 뭘까요?
1: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 단백질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아직 건망증도 없고 일상생활도 멀쩡한 시기에 미리 포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치료제가 있어도 손쓸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게 지금까지의 한계였는데 이 검사가 네. 그 타이밍을 앞으로 당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정말 크거든요. 물론 이 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걸 확정짓는 건 아니고 전문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 여전해요. 선미 씨 주변에 혹시 이런 검사 얘기를 꺼내볼 만한 분이 계세요?
0: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시니어 분들 65세 이상이면 다 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60세부터라도요. 아 참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도 한편으로는 또 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희망적인 기술인 건 분명한데 동시에 이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때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도요. 네, 그게 곧 당신은 알츠하이머입니다 라는 선고는 아니에요. 위험 신호를 포착한 거지.
0: 아하.
1: 확정 진단은 전문의가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내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숫자 하나 나오면 거기에 꽂히잖아요.
0: 그렇죠.
1: 검사 결과 하나를 받아들고 불안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퍼질수록 검사 전후로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람이 그걸 소화할 준비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좋은 도구도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진단의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그 이후를 받쳐줄 사람의 손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오, 그렇군요.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0: 어떤 장면이요?
1: 부모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걸 느끼면서도 말 꺼내기가 두려워서 그냥 넘기는 자녀들 모습이요.
0: 네, 맞아요.
1: LA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그런 마음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검사 하나가 생겼다는 게 기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지를 손에 들고 가족끼리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0: 아하.
1: 그게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잖아요.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8월이 벌써 왔네요라고 인사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눈 감고 뜨면은 9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이제 가을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날은 덥죠. 이렇게 무더운 더운 날 여러분 야외 활동 조심하시고요. 특히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됩니다. 이 선블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찮아서 선글라스 안 끼시는 분들도 선글라스를 웬만하면 꼭 착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눈에 따사로운 햇빛이 물론 눈부시면 뭐 좋긴 하겠지만 굉장히 해롭다고 하니까 선블락 그 다음에 선글라스 머스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이용하도록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선블락을 잘 안 바르다 보니까 금방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신나고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달려왔을 텐데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저희 훈이훈이 한웅과 함께 문학도 들으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조금 편안한 네, 뭔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도 나의 가족들은 나를 사랑해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첫 문장부터 이상합니다. 한 남자가 아침에 잠에 깹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근데 몸이 이상함을 느껴요. 왜 이러지 내 몸이? 등은 딱딱한 갑옷처럼 굳어있고 배는 불룩하게 부풀어있고 가느다란 다리 여러 개가 지 멋대로 있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그레고르 잠자. 얼마나 잠을 자길래 이름이 그레고르 잠자. 야, 걔 그레고르 뭐하냐? 걔? 잠자. 네, 그레고르 잠자. 어느 날 아침 그는 거대한 벌레로 변신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네, 이게 바로 오늘 함께 들어볼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변신입니다. 자, 요거 작품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모르실 분도 있으실 텐데 뭐 단편 같은 중편 소설이고요. 네, 한번 아주 재밌습니다. 이 소설 여러분께 함께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작가 프란츠 카프카 1883년 지금의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당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였고요. 카프카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카프카 작품에는요, 아버지 바로 헤르만 카프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아버지는요, 체격도 크고 성격도 강하고 사업도 아주 큰 성공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작가 카프카는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혼자 생각이 많은 그런 남자였죠. 카프카의 아버지는 단순히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왜 아버지 앞에만 서면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요. 무슨 예전에 그 MO 생각이 나네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죠? 그게 실제로 편지에 썼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전업 작가도 아니에요.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서류도 보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밤에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작품에는 회사, 조직, 권력, 권위, 책임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함께할 변신이라는 작품의 그레고르라는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큰 벌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퀴벌레.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막 뭐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뭐 이럴 텐데 이 우리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회사에 늦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뭐 아무튼 자, 이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영업사원입니다. 근데 일을 좋아하느냐? 아니죠. 굉장히 귀찮아하고 피곤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왜? 가족 때문에.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일을 거의 하지 않고요. 어머니는 몸이 약해요. 여동생인 그레테는 아직 어리고 바이올린을 좋아합니다. 결국 이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레고리 한 명이죠. 자기 월급으로 집세도 내고 생활비도 대고 아버지의 빚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꿈 중에 하나는 여동생 그레테를 음악 학교에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우리 그레고르는 아들이자 오빠이자 동시에 생계수단인 겁니다. 자, 그레고리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근데 몸도 못 돌려요. 왜? 벌레니까. 뒤집어서 힘들어요. 벽시계를 보니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큰일 났네, 기차 놓쳤네, 다음 거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벌레로 변했는데 회사 갈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이때 밖에서 가족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죠. 그레고르, 너 일어났니? 어서 일어나, 늦었어. 아버지도 이 자식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어? 오늘 회사 안 가? 여동생 그레테도 걱정합니다. 오빠 뭐해? 그레고르는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려고 아 괜찮아요 지금 나갈게요 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어라? 본인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괜찮아요 나갈게요 라고 했는데 가족들의 귀에는 사람 말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뭔가 이제 슈슈슈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레고르가 결국 출근을 못하고 있죠. 방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의 매니저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회사가 직원이 출근했다고 회사에 가서 집까지 찾아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근데 어쨌든 늦었다고 회사가 상사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그레고르를 막 부릅니다. 자네 말이야, 어? 요새 실적도 안 좋고 말이지, 어? 영업 태도가 안 좋아.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영업팀이 으쌰으쌰 해도 모자를 파네.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안 나와? 어서 출근하게. 그 그레고르는 벌레가 됐잖아요. 방 안에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요. 곧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뭐 소리를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그레고리가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막 문을 열는데 손이 사람 손이 아니잖아요. 벌레 입 다리니까 안 열려. 그러다가 결국 입으로 어떻게 끙끙끙 대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차 열리고 거대한 벌레가 되어 있는 그레고르가 따단 나타나죠. 모든 사람이 얼어붙습니다. 회사 매니저는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죠. 그레고르는 저예요 저 나예요 나 그레고르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죠. 아버지는 큰 벌레를 보고 놀래서 신문지와 지팡이로 휘둘러서 방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벌레를 내쫓듯이.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나마 그를 이해해주고 돌봐준 사람은 여동생인 그레테입니다. 그레테는 오빠 방에 음식도 갖다줘요. 우유와 빵을 가져다주고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레고르가 이상하다. 내가 이제 좋아하던 우유, 빵이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상한 음식, 오래된 치즈, 썩어가는 채소 이런 게 막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몸만 변한 게 아니라 감각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골라 먹으니까 옆에서 그레테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최고구나. 그래도 그레테밖에 없네. 아직까지는 남매의 정이 살아있군요. 자 그러다가 그레고르가 방문 너머로 가족들의 대화를 듣게 돼요. 근데 이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어? 뭐야 내가 그렇게 뼈 빠지기라고 나 혼자 번 돈으로 그렇게 집안 살림하더니 아버지가 숨겨놓은 저축한 돈이 있어요. 뭐야 이러면 내가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됐던 거야? 에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요. 동생 그레테도 직장을 구합니다. 그동안은 그레고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살림벌이를 했던 그에게 의지했던 가족들이 하나씩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야 그레고리가 우리 모든 살림을 책임졌는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였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뭐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네? 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그레테는 생각합니다. 오빠가 벌레처럼 기어다니기 편하도록 방에 있는 가구들을 치워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책상이랑 가구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레고르는 이 가구 치우면 안 되는데 이 가구 치우면 내가 인간이었던 흔적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책상, 의자 이런 걸 빼면 나 인간이 돌아오면 어떡해. 야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사람이었잖아 원래 라는 증거를 자꾸 치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레고르가 말은 안 되니까 벽에 걸려있는 털옷 입은 여성의 그림 위에 올라가서 몸으로 그림을 감쌉니다. 이거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어머니가 벽에서 큰 바퀴벌레가 된 모습으로 그 벽 걸려있는 액자를 감싸는 벌레를 보고 아들이죠 보고는 충격으로 쓰러져 버리면 이게 뭐야. 그럴 때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와서 그 상황을 봅니다. 충격을 받죠. 그리고는 그레고르가 어머니를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듣지도 않아요. 식탁에 있던 사과를 집어 던집니다. 막 집어 던져요 이 벌레한테.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벽에 막 던지는 거를 피해서 그레고르 막 도망가요 방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던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정확하게 박혀버립니다. 심하게 다쳐요. 너무 세게 박혀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는 점점 썩어갑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 처음에 그 그레고르 아들이 변신돼가지고 벌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벌레, 우리 집안의 문제로 보는 거죠. 아버지가 사과를 집어 던집니다. 아이한테 더 이상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는 뜻이겠죠. 그레고르의 몸은 점점 벌레가 되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레고르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아 좀 그렇죠 내용이. 네 아무튼 이쯤에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네, 또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할 텐데 글쎄요 이쯤 보면 약간 좀 뭔가 크리피하지 않나요? 이 소설 자체가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 뭔가 좀 으스스하게 크리피합니다. 라디오 헤드가 부르는 크림 듣고 와서 여러분 전화를 말씀 듣고 마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훈훈한 카페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 하루에 듣는 문학 변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저 이어가 볼게요. 그 아버지가 집어던진 사과에 우리 그레고르가 크게 등에 꽂히면서 상처를 입었죠.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자꾸 변해요. 이 인간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응을 잘하죠. 이제 그 그레고르, 그 우리의 아들이자 오빠였던 그레고르가 벌레가 돼 있는 그 방도 이제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게 되겠어요. 그냥 저 방에 그게 있다 정도가 되어버린 일상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래도 변신된 그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가장 챙겨줬던 게 누구였습니까? 그 여동생 그레트였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여동생 그레트도 지쳐가는 거죠. 뭐 자기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 방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요. 음식을 그냥 툭 갖다 주고는 뭐 먹었는지 말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대충 이제 겨우겨우 해주는 거예요. 점점 방도 창고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레고르는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치울 수 없는 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방의 몇 개를 세 명의 남자에게 빌려줍니다. 룸메이트 같이 이렇게 렌트 해준 거죠. 이 하숙인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집이 깨끗해야 되고 음식도 잘 나와야 되고 질서도 중요하고 가족들은 이 그레고르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사실 그 방 안에 큰 벌레가 있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제 집의 중심은 그레고르는 아닙니다. 대신에 돈을 내주는 하숙인들이 되는 거죠. 씁쓸합니다. 그레고르가 돈을 벌 때는 그가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돈을 내주는 하숙인들에게만 잘해주는 가족들. 모든 관심은 그들에게만 가 있습니다. 하숙인들이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여동생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깅깡 깅깡 깅깡 깅깡. 어릴 때부터 좋아했죠. 그리고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레고르는 동생 그레텔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음악 학교에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꿈이었죠. 그레고르가 방 안에서 가만히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데 점점 그 소리에 매료화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기어 나와요. 야, 내가 이렇게 음악을 아직도 좋아하는데 내가 아직도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사람이잖아. 내가 짐승인가? 그러면서 나는 여동생 그레테 너를 정말 음악 학교에 보내주고 싶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슬퍼합니다. 아직도 그의 몸은 부리럭 벌레지만 정말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고 감동받고 동생의 꿈을 키워주고 싶고 그러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가 음악에 심취해요. 그러다가 하숙인들이 그레고르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난리가 나죠. 뭐야 이게, 이런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린 돈 못 냅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이 집에 못 삽니다.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죠. 그때 그레테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는 저것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엄마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는 저것을 없애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빠라고 하지 않아요. 저거라고 표현합니다. 저것을 없애야 돼요. 더 이상 오빠라고 하지 않아요. 저것을 없앱시다 오빠. 그리고는 저게 진짜 오빠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게 진짜 오빠라면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혼자 떠났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레고르는 정말 띵하죠.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나 가족을 사랑했고 특히나 자기 여동생을 너무나 끔찍히 여겼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가족이? 나한테? 가족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우리 가족이라면, 네가 아직도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앞에서 사라져줘. 꺼져. 아, 가슴 아픕니다. 정말 눈물 나네요. 크레고리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몸에 힘도 없어요. 왜? 아버지가 집어던져서 맞은 사과가 아직도 등에 깊이 고라있거든요. 먹지도 못합니다. 숨쉬는 것도 힘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가족을 생각합니다. 아, 너무 슬프다. 우리 가족.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편할까? 내가 사라지면 되나? 나만 없으면 되는 건가? 나 때문에 힘든 건가? 그렇게 밤을 새다가 새벽이 옵니다. 창밖이 밝아지면서 그레고는 점점 힘이 빠져요. 마지막 힘을,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그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죽습니다. 자, 그레고리 죽었어요. 아, 슬프네요. 자, 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그레고리의 방을 드디어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있는 시체를 풉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담담해요.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어, 저기요. 저거 죽었어요, 저거. 저거 죽었어요. 저거 죽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랜트가 방으로 갑니다. 확인했어. 확인하니까 정말 죽었습니다. 크, 여기서 여러분, 가족들이 어떡할까요? 통곡을 할까요? 슬픔에 무너질까요? 그 잘 못해줘서 미안해서 내가 그런 심한 말을 해서 막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감정은 안도감에 가깝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이게 참 슬프네요. 자, 그날 가족은 직장에 모두 하루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요. 전차를 타고 함께 교회로 나갑니다. 따뜻한 햇빛인데요. 그리고 가족들은 앞으로의 생활을 향해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직장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가면 뭐 생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부모는 그레트를 바라봅니다. 그레트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어느새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야, 이제 우리 그레트 좋은 남편을 찾아줘야겠구나. 그리고 그레트가 자리에 일어나서 젊은 여성의 몸이 쭉 펴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첫 장면에 갑자기 그레고르 주인공이 벌레가 돼버려요. 마지막엔 그레고르가 죽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오히려 살아나죠. 제목이 변신인데요, 정말 누가 변한 걸까요? 그레고르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레고르만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던 아버지가 다시 직장에 나가고요. 어머니도 변합니다. 그레테도 변하지만 가장 크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오빠를 아꼈던 그냥 어기 같은 여동생이 마지막에는 본인 스스로 먼저 저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그녀가 했던 거죠. 어쩌면 진짜 변신은 그레고르의 몸보다 가족들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레고르가 시작할 때 처음에 벌레가 됐죠. 근데 그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상사 눈치를 보고 가족의 빚을 갚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족을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고 인생을 거의 다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몸만 인간이지 그의 삶은 그냥 벌레처럼 살고 있던 거 아닐까요?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직원, 가족에게는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게 다죠. 그레고르라는 그 인간 자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제일 무서운 질문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나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들한테 도움이 돼서?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부모 역할을 해서? 아니면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파서 또는 뭔가 변신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돈도 못 벌고 누굴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오히려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만 한다면 그때도 나는 지금처럼 똑같이 남들이 좋아해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가 카프카는 그 질문에 아주 잔인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버지가 던진 사과, 이게 아주 유명한 상징 중에 하나인데 왜 하필 사과일까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과는 죄와 추방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인간들이 처음에 그레고르도 아버지가 던진 사과를 맞는 순간 가족이라는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 몸속에 남아 그를 약하게 만들었죠. 마치 사람이 가족에게 상처받은 그 몸 받은 상처가 그대로 박혀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그레고르가 마지막으로 방 밖에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뭐 먹을 거 찾는 것도 아니고 자유도 아닙니다.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레텔이 연주했던 바이올린 음악. 즉 그레고르 안에는 아직까지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가족들은 그를 벌레로 봤지만 정작 음악을 가장 깊게 느끼고 감동했던 존재는 그레고르였습니다. 우리 작가 카프카가 정말 잔인하고 아름답게 만든 명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다고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런지는 사실 설명은 없습니다. 그게 뭐 병 때문인지 뭐 저주인지 이게 사실 꿈이었는지 뭐 마법인지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던 그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사랑받던 아들에서 불편한 존재로, 그러다가 짐으로 됐다가 결국엔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변해버린 것. 아주 잔인한 모습이죠.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몸이 벌레로 변한 건 그레고르였지만 마음이 변한 건 주변 사람들이고 가족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아주 깊게 던져줍니다.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나로 바라봐줄까?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주변, 나를 사랑했던, 나를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은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줄까?

네,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들으셨습니다. 그 억지로 껴넣었어요. 네. 벌레가 되기 전 그 오래전 그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아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원래 원작 그 초판이죠. 초판에, 변신의 초판에 이 그림을 작가 카프카가 요청을 했대요. 그림을 화가인 오토마루 슈타루케라는 분이 만들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작가인 카프카가 출판할 때 편지를 친필로 써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책 표지에 곤충 또는 벌레 그 자체를 그리지 말아달라. 절대로 멀리서도 조금이라도 그 벌레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판, 이 책을 보시면, 최판을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 남자가 머리를 쫙 감싸면서 문 앞을 걸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삽화가 있는데, 문 뒤에는 검은색 배경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이 작가가 독자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책을 읽고 그 벌레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만든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표지를 봐도 그 어디에도 이 작가가 표현했던 그 주인공 그레고르가 변신한 그 벌레의 모습이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우리가 상상하게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바퀴벌레.

요새는 퀴 선생이라고 그러나 바 선생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러는데 바퀴벌레 그 전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둥그런 그 둥글글 동글동글한 납작한 등에 또아 벌레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전 잡지도 못해요. 전 바퀴벌레 시체도 잘 못 치웁니다. 그래서 예, 아 저는 너무 싫어 아막 닭살 돋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떠오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또는 뭐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어떠한 벌레의 모습을 상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른 사이트나 뭐 어떤 이 변환 책들을 보다 보면 약간 딱정벌레 있죠, 여러분. 딱정벌레하고 비슷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책들도 꽤 많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을 딱 그려놓는 거는 조금 우리들의 상상력을 딱 제한하는 제동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도 그 어떤 괴물이나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뭐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뭐 귀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딱 화면에 나오면은 저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게 뭔가 사람의 그 상상력을 크 자극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 막 쫄깃쫄깃하지 않나요? 그 물론 그 모습이 정말로 무섭거나 정말로 막 기괴하거나 정말로 막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뭔가 사람한테 압도감을 주는 그런 잘 만든 CG가 됐던 뭐가 됐던 하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그게 모양이 딱 보여지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야 결국 저거였어? 저 정도가 되는 벌레야? 딱 이거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약해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웃고 즐기고 문학을 읽다 보니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1부 또 마지막 곡을 저희가 들어드리면서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오랜만에 돌아오는 또 탐정 한우 코너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1부 마지막 곡을 뭘로 여러분께 띄워드릴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요새 노래가 있더라고요. 벌레가 된 주인공인데 비슷한 가사예요. 이 주인공이 그래도 자기가 벌레인 줄 몰랐던 거지. 나는 내가 그 화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똥벌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사는 여러분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 황가람이 부르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어쨌든 뭐 알고 보면 벌레예요. 둘다 소설도 벌레고 이 노래도 벌레입니다. 행복한 벌레가 되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들으시고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2부 탐정 한우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렸어요. 채널 고정.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방송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자, 오늘 2부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소개했던 코너입니다. 한훈, 탐정 한훈의 인물 수사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유럽을 뒤흔들었던 황제 나폴레옹을 수사해봤는데요. 오늘의 인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군대도 없습니다. 왕도 아닙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책도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지 24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인물, 소크라테스. 첫 번째 사건,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유명한 걸까요? 더 이상한 건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수사 질문, 그냥 질문만 했던 철학자를 아테네는 왜 죽였을까? 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이상한 남자 사건 파일 첫 번째. 여러분, 소크라테스, 우리 정말 잘 알죠. 많이 들어봤죠.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의 외모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정말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생겼을까요? 키가 크고 잘생긴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코는 납작, 눈은 튀어나왔고 배도 나오고, 당시 그리스의 미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를 실레노스, 신화 속의 익살스럽고 못생긴 존재에 비유하기도 하죠. 근데 소크라테스 자신은요, 외모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겨울에도 맨발로 돌아다니고 옷도 소박하게 입고요. 아마 당시 사람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파일 넘버 2. 그렇다면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요, 석공 또는 조각가였다고 알려져 있고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직업이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설명하는 비유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산파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답을 가르치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했고요. 정의란 무엇입니까? 용기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상대가 뭐라 뭐라 대답을 하면 또 묻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같은가요? 지금 당신 말에는 모순이 없습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이 짜증이 났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테네 시장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 한 명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 저분 아주 현명한 정치인이지 저 사람.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냥 두벅두벅 그냥 걸어가. 두벅두벅 그냥 걸어가. 응? 정치인께서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치인이 뭔가 멋있게 준비된 대답을 하겠죠. 이 정의란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쿵짜르쿵짜르쿵 하긴 겁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묻다 보면 정치인이 질문이 많구만 대답을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죠. 그럼 정치인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는요, 정치인, 시인, 뭐 장인, 어떤 젊은이들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건 파일 넘버 4.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안다. 엄밀히 말하면 그 플라톤 작품에서 소크라테스의 태도를 요약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나는 알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본인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야기는 델포의 신탁과도 연결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의 신전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신탁의 대답은 없다 였다고 전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듣고 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내가 제일 지혜롭다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구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이 과연 소크라테스가 처음 만들어낸 말일까요? 이 말은 고대 델포의 아폴론 신전과 연결된 오래된 격언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크라테스가 자기 성찰을 강조하면서 이 문구와 깊이 연결됐기 때문에 오늘날 대표적인 말처럼 기억이 되고 있는 거죠. 결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장 강하게 철학적으로 푼 사람은 맞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젊은이들은 왜 소크라테스를 좋아했을까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같은 정치적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를 좋아했을까? 일단 재밌었겠죠. 그런 잘 나가는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의 질문에 무너져 나가는 모습, 젊은이들을 보면 통쾌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반 그런 소피스트와 달리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가면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아테네 가장 유명한 무료 토론 진행 방송 진행자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 같아서 떠오르는데 사실 전쟁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민으로서 중장보병 전투 참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전투 중에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알키비아데스는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크라테스는 말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런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있던 사람인 거죠. 또 소크라테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 어느 군사 원정 중에 소크라테스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다가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밤이 돼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니 기도를 하고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플라톤의 향연의 이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소크라테스는 생각에 한번 빠지면 깊이 몰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 소크라테스 과연 그는 술을 잘 마셨을까요?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사람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대부분 쓰러지는데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버팁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멀쩡하게 나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체력이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술에도 강했다고 전해지네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아는 것 중에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를 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무섭고 성격이 못된 그런 아내로 묘사가 되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막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소크라테스한테 물까지 끼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천둥 뒤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과장되었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지나간 사람 붙잡고 질문만 하고 막 말만 하고 떠드는데, 애들도 있는데 심지어, 과연
좋아할 와이프가 있을까요? 생활비는 누가 벌죠?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악처라고 보는 건 좀 과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테네가요 갑자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스파르타와 그 전쟁을 벌이죠. 결국 아테네가 패배합니다. 그때 정치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문제는 소크라테스 주변 인물 중에 일부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기억을 남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크리티아스는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이른바 30인 참주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 역시 아테네 정치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소크라테스가 이들의 행동을 뭐 이런 배나라 감나라 한건 아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쁜 짓한 사람들이 누구 밑에서 누구랑 친했지? 결국 소크라테스죠.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왜? 여기서 잠깐 끊고 가야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올 거거든요. 이쯤에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라면 소크라테스처럼 시장 아테네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랑도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질문을 한다면 이런 노래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 소크라테스인데,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나? 거기 누구 없어요? 한영애 누구 없어?

0: 한영애 씨의 누구 없어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늘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시장 다니면서 어이 여보세요? 누구 없어? 어? 누구 없어? 그냥 누굴 눈 마주치면 어차피 일로 와봐요. 야 인생이 뭐라 생각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다 어차피 와봐. 야 정의란 무엇일까? 왜 하늘은 둥그런가? 왜 하늘은 푸른 걸까? 왜 사람은 남을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일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하죠. 이 얘기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느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돌아올 텐데 그의 나이가 이제 70대 정도 노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런데 아테네가 그에게 이제 묻습니다. 과연 소크라테스 당신은 우리 사회에 위험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70세 되는 이제 그 뭐라야 철학가가 뭐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저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던질 것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돌아오는 이 2부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질문을 했다고 물론 귀찮죠. 귀찮고 아까 말씀한 정치인이라든가 유명인사들은 본인의 체면을 깎이게 되고 본인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사람들 앞에서 좀 망신을 당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질문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과연 그를 사형까지 재판을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글쎄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남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자 저는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뒤에 이야기들 소크라테스가 과연 재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훈이와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자, 여러분 탐정 한훈의 인물수사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소크라테스 2부 여러분과 함께 넘어갈 텐데, 기원전 399년입니다. 약 70세가 된 소크라테스가 드디어 아테네 법정에 섭니다. 고발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멜레토스. 멜레토스? 멜라토닌 같았네요. 네, 하여튼 나쁜. 자, 죄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둘째,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적 존재를 소개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사형까지 갈 일인가요? 하지만 어쨌든 당시 아테네의 정치적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왜 소크라테스를 위험하다고 봤을까요? 자, 아테네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있죠. 소크라테스와 가까웠던 일부 인물들이 아테네에 피해를 끼친 전력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또 아까 정치인들을 계속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신 진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당신이 정신없다고 하는데 정의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10년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받아주고 재밌죠. 하지만 높은 위에 있는 권력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불편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요, 법정에서 자신을 아테네라는 큰 말에 붙은 등에 계속 귀찮게 움직이는 벌레 같은 존재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 스스로도 나는 여러분을 귀찮게 만드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 귀찮음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든다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사형 재판에 가면,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아, 진짜 아니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한번 봐주세요, 진짜.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그래, 나 너를 귀찮게 만드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의 그 귀찮음이 너희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좀 소크라테스답습니다. 당시 재판은요, 가족을 데려와서 배심원들의 동정을 구하는 행동도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철학을 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 해온 말과 모순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중요한 건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취지의 말을 이렇게 남기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즉, 숨을 쉬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자기 삶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테네 시민 배심원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당시 재판에는요, 유죄 판결 이후에 고발 측과 피고 측이 각각 형벌을 제한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고발 측은 당연히 사형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측은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아, 저 벌금 내면 안 되나요? 아, 저 그냥 여기서 추방 가면 안 되나요? 딴 데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처음에 그는 거의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자기는 오히려 아테네를 위해 좋은 일을 했으니 국가가 자신에게 프리타네이온에서 무료 식사 같은 명예를 줘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금 나랑 장난하냐? 라고 싶었겠죠. 뭐야 이거? 결국 사형이 선고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노래를 한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 왜 그랬을까요? 어? 남들처럼 좀 배심원들 앞에서, 아, 좀, 어? 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봐주세요, 우리에게 나 이렇게 어린 애들도 있는데, 아, 그 말 좀 한 것 같고, 아, 미안해요, 진짜 내가 안 그럴게, 좀, 어? 좀 봐주세요, 이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소크라테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

정말 도대체 왜 우리 소크라테스는 그랬을까요? 그 재판장에서 여러분, 아 김현철의 왜 그래요 들으셨습니다. 제가 노래 소개를 안 했네요. 아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요, 사실 그리스에는 다른 도시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형 선고했을 때 아 저 그냥 다른 데 갈게요, 다른 데 다른 동시 갈게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는 평생 아테네 신문으로만 살았습니다. 다른 데 가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한 거죠. 제가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앞으로 젊은이들한테 질문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크라테스에게는 소크라테스의 아닌 삶이었던 거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친구 크리톤이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야 도망가자, 우리가 돈도 준비할 수 있고 간수도 우리가 손볼 수 있어, 다른 데 도망가서 살 수 있어. 근데 소크라테스는 거절합니다. 이 대화가 플라톤의 크리톤에 나오고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나는 평생 아테네의 법 아래 살았어. 싫으면 도시를 떠날 수도 있지만 난 떠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판결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깨고 도망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라며 그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이 부당한데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부당한 법에는 저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닌가? 아,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생각할 문제를 남겼습니다. 법 그리고 정의, 법과 정의는 과연 항상 같은 것인가? 국가가 내린 판결이 만약에 내린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걸 받아들인 시민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사형 집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처형 방법은 독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과거에도 그 있었죠? 사약을 받아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죽음이 플라톤의 파이돈에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감옥에 모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울고 있습니다. 정작 소크라테스는 비교적 차분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영혼은 무엇인가? 또 죽음은 무엇인가? 철학자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죽기 얼마 전까지 이런 질문과 토론을 계속합니다. 드디어 간수가 독이 든 잔을 가져옵니다. 보통 독 미나리, 햄록으로 알려진 독이라고 합니다. 간수도 그동안 소크라테스에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간수가 전하는 잔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독을 마셨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막 웁니다. 소크라테스가 오히려 조용히 하게 친구들을 나무라며 방 안을 조금 걷습니다. 점점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그는 눕게 됩니다. 발부터 차갑고 점점 위로 마비가 올라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말합니다. 아 크리톤, 우리는 말이야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꼭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과 치유의 신입니다. 왜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거를 갚아라라고 했을까요? 이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해석 중에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영혼이 육체라는 병에서 벗어나는 치유라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즉 이제 나는 비로소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 치유의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쳐다오 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자신 외에는 알 수가 없죠. 마지막까지 참 미스테리한 소크라테스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질문을 남겼으니까죠.
자, 아까 처음에 소크라테스 제가 책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책을 한 권도 안 썼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그가 쓴 저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 소크라테스가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지식인으로 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디까지가 진짜 소크라테스의 모습인가? 요거는 예언전이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를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권력과 명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질문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네가 한번 직접 생각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숨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반대쪽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 붙잡고 질문을 합니다. 상대가 모순에 빠지고 지칠 때까지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젊은이들은 따라하며 조롱을 하게 되는 거고, 요게 문제가 된 제자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를 싫어하고 결국은 그를 사형에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그 사형이 과연 정당했을 것이냐? 요거는 참 말이 많죠. 아무튼 그렇게 된 역사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2400년 넘도록 그를 살아남게끔 했던 그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탐정 한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현명한 철학자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그냥 논쟁꾼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뭐 여러분들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오늘 2부 한운의 수사, 탐정 한운. 오늘 소크라테스편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께는 마무리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오늘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마무리 곡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뭐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비슷한 어울리는 노래들이. 근데 도대체 어떤 노래를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엘튼 존 노래도 준비를 했었고, 사실은 에릭 클랩튼 노래도 좀 틀어볼까 생각했었고, 우리 조용필 형님의 바람의 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마지막, 또 이게 오늘 그 훈이와 함께하는 훈우랑 카페 또 마지막 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기운 차면서 오늘 주제와 딱 맞아떨어져, 어떻게 보면 너무나 1차원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고품격 음악 방송의 대표주자 훈이훈이 한훈이었고요.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해, 더위가 너무 글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주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 폭염주의가 내려져 있고, 또 지구 저편에서는 뭐 지금 폭풍우도 없고 천둥, 뭐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 정말 유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소크라테스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또 뭐랄까 정신적인 건강, 네? 철학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으면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테스형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훈이훈이 한우이었습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여전히 무덥긴 합니다만 다음 주면은 조금 무더위는 한풀 꺾일 것도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요,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간간이 혼자 웃기까지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분 조금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자세히 보면 아하, 전화 통화 중이구나. 요새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통화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눈에 띕니다. 귀에 무언가를 꽂는 순간 내 귀를 덮은 작은 세상은요, 어느새 온통 나만의 세상이 되죠. 그런데 가끔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릴 만큼 커질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잘 모르죠. 귀가 막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지 잘 들을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하다면 말 한마디도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내 안이 너무 시끄러우면 정작 내면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자신이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 탈수록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목소리를 더 크게 내게 됩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큰 목소리, 상대를 누르기 위한 큰 목소리,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지르는 격앙된 목소리,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때로는 소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목소리, 어떤 목소리일까요?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목소리,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목소리. 어쩌면 소통의 시작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의 소음에 잠시 귀를 닫고요. 주말의 여유와 함께 작지만 강한 내면의 소리로 위크엔드 수다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위크엔드 수다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브랜드 보험, 안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위크엔드 수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번주 진짜 너무너무 덥지 않았나요? 여름이니까 더운 건 당연한데 덥다 덥다 해도 그래도 덥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더우니까 자꾸 입에서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소리가 정말 저절로 나와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조금이라도 이제 걸어보려고 제가 아이스 커피랑 들고 호기 있게 나갔다가 엄마야 문 열고 바로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은 정말 회사가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무하는 시간이.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집을 나서려고 외출하려고 현관까지 갔어요. 가방 들었죠? 차 키 챙겼습니다. 핸드폰 백에 넣었어요. 됐어 가자! 아 그런데 잠깐 가스 잠갔나? 가스레인지 한번 체크하고 수돗물 다 잠갔겠지? 수도꼭지 체크하고요. 아 화장실 내가 손 씻고 수돗물 잠갔나? 화장실로 한번 가서 체크. 머리 스타일링 한다고 그 플랫 아이언 같은 거 스타일링 제품들 그거 쓰고 내가 코드 뽑았겠지? 한번 더 확인. 안방에 가서 화장대 확인. 이거 확인 저거 확인. 그래도 불안해서 내가 이거 껐어. 이거 잠갔어. 목소리로 확인을 해야지. 그렇게까지 해야 안심이 됩니다. 현관문 잠그고 문 잘 잠겼겠지? 꼭 다섯 번 흔들어 보고요. 됐어 이제 진짜 가자. 늦었어. 아 잠깐. 냉장고 문 꽉 잘 닫았겠지? 이렇게 더운 날 냉장고 고장나면 진짜 끝장난다 생각에 집에 다시 가볼까 하다가 아 됐어. 다 잘 확인했어. 살짝 뒤가 조금 찝찝하지만 차에 시동을 켭니다. 혹시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요즘 저는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거나 외출 잠깐 하려고 하면 집안 단속을 정말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생겼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단 말이죠 제가요. 근데 또 왜 이러냐면은요 어느 날 제가 냉동실을 열었어요. 아 근데 거기 반 마시고 남은 주스가 냉동실에 턱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여기 왜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 전날 주스 따서 마시고 조금 더 시원하게 마시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정말 아주 새까맣게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또 신기한 거는 요즘 전화번호는 또 그렇게 기억이 잘 나요. 제가 숫자를 좀 잘 외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셀폰 번호는 선뜻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데 다른 전화번호는 또 기억이 잘 난단 말이죠. 특히 예전 전화번호 갑자기 왜 그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떤 전화번호가 떠올라가지고 이거 내가 왜 기억하고 있지? 깜짝 놀라는 거죠 스스로. 이게요 근데 기억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억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그렇대요. 전화번호? 아 필요 없어 핸드폰에 다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생각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나만 그런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이상한 습관이 생기나? 외출하기 전에 집안을 몇 번씩 확인한 분 손! 냉장고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몇 번이라도 잊어버린 적이 있다! 손! 저요! 어쩌면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우리 몸과 습관에 조금씩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좀 그럴 수도 있죠.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자꾸 확인하면 더 좋죠 뭐. 그런데 너무 그게 나를 강압적으로 막 묶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케이 확인했어. 오케이 끝. Let's go. 자신 있게 나가시고요. 그렇다가 뭐 불 하나 안 껐어. 뭐 그럴 수 있죠. 불만 안 나면 되죠. 너무 모든 것에 강압적으로 얽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말이 또 저의 주말이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편안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요.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시간입니다. 조금은 릴렉스!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마켓 정보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H마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H마트 세일 아이템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요즘 너무 더워서 불 앞에서 요리하기 무리잖아요. 그냥 물 말아서 오이지랑만 먹어도 맛있긴 합니다. 오, 맛있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곰팡이 난 포도 먹고 나서 배앓이 오래 했다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포도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와, 라고포도 요새 세일해서 정말 달고 맛있을 텐데요. 포도는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라고포도 세일해서 지금 박스에 12불 99인데 아쉽지만 패스. 대신 씨 없는 청포도 3파운드짜리가 8불 99. 청포도도 아주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플럼토마토가 파운드에 99센트. 토마토 진짜 많이 드셔야 해요.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은 영양성분이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토마토를 먹기 좋게 슬라이스해서 프라이팬에 넣고 그 위에 계란물을 붓고 양송이 버섯 좀 넣고 뭐 양파 좀 넣고 어느 정도 익으면 모짜렐라 치즈 솔솔 뿌려서 드시면은 그게 홈메이드 피자 되는 거죠.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브로콜리도 파운드에 99센트. 황도가 파운드에 199. 여름 과일 최고는 정말 복숭아 같아요. 복숭아도 황도파, 백도파, 단단한 복숭아파, 물렁 복숭아파로 나뉘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거예요? 저는 백도 물렁 복숭아. 아마 이 복숭아 선택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오, 쭈꾸미가 파운드에 599. 쭈꾸미 굉장히 야들야들하잖아요. 살짝만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완전 별미일 것 같습니다. 녹차 품은 고등어 1+1 두 개들이가 999. 아닌 게 아니라 요새 생선 가격도 진짜 너무 올랐어요. 등푸른 생선 많이 먹으라고는 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조금 멈칫했었거든요. 이 기회에 좀 많이 사서 쟁여놔야 될 것 같아요. 고등어 그냥 구워서 드시기도 하지만 저는 살짝 조리듯이, 근데 간장 넣고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자반 고등어를 물 조금 넣고 파, 마늘, 고춧가루 넣고, 여기서 정말 킥은요. 할로피뇨나 세라노 등 매운 고추를 조금 넣으셔야 해요. 이렇게 자박자박 조금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비린내 전혀 없고요. 저는 구이도 좋지만 이렇게 자박자박 고등어를 더 좋아해서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자주 해먹었거든요. 가끔 물 넣은 피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 아니게 각종 전을 또 세일하네요. 감자채전, 해물전, 녹두전, 오징어 부추전 각 2불 99입니다. 저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요. 프라이팬에 기름 좀 넉넉하게 두리고 아주 바삭하게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죠. 고추 참치가 4개들이 699. 근데 이거는 50불 이상 구매하셔서 H마트 스마트 카드 있으시면 고추 참치 4개들이 699입니다. 계란말이 할 때 따로 양념 없이 요 고추 참치 넣으셔도 되고요. 찬밥 조금 있다면 볶음밥으로 드셔도 좋고 고추 참치 김밥으로도 드셔도 좋고 4개들이 699. 진짜 싸죠? 마켓 좀 보면은 50불 금방이죠 뭐. 그리고 정말 하이라이트, 삼양 우지 라면이 세일이라고 합니다. 저 이 라면 처음 들었어요. 4개들이가 699. 삼양 1963 우지 라면이래요. 정확한 이름은 우지라는 게 소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소기름으로 면을 튀겼대요. 제 기억에 예전 삼양 라면은 주황색 봉지였는데요. 이거는 하얀색 봉지예요. 삼양 1963이면 1963년에 만든 라면이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약간 깊은 맛이 좀 난다고 하나? 풍미가 좀 있다고 하나? 국물이 칼칼하면서 정말 맛있고요. 면발도 정말 꼬들꼬들하고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삼양 우지라면 우리 위크엔드 수다 패밀리 여러분들께 강추드립니다. 또 눈에 확 띄는 세일 아이템은요. 스탠딩 지퍼백 세트인데요. 스낵용 80개, 샌드위치용 80개, 쿼트 사이즈가 40개, 갤런 사이즈가 40개. 이렇게 해서 토탈이 899면 정말 좋은 가격 아닌가요? 집락 우리 주부님들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집락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요. 가령 그냥 깨끗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과일을 담아놨다거나 야채를 좀 담아놨다거나 하는 것들은 재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사용했던 것들은 따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국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아주 유용합니다. 가령 김치 다 먹고 김치 국물 남았는데 그냥 버리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거 막혀요. 그럴 때 집락에 쪼르르 깔끔하게 버리기 아주 딱입니다. 이번 주말 장보기 H마트 세일 정보였습니다. 라고포도 박스에 12불 99, 씨 없는 청포도 3파운드에 8불 99, 플럼토마토 파운드에 99센트, 브로콜리 파운드에 99센트, 황도 파운드에 1불 99센트, 쭈꾸미 파운드에 5불 99센트, 녹차 품은 고등어 1+1 9불 99, 감자채전, 해물전, 녹두전, 오징어, 부추전, 각종 전들이 2불 99센트. 50불 이상 구매하시고요. 고추참치 4개들이 6불 99센트. 그리고 삼양 우지라면 4개들이 6불 99. 집락 스낵용 80개, 샌드위치용 80개, 쿼트 사이즈 40개, 갤런 사이즈 40개 들은 거 토탈 8불 99. 이번 주말 H마트 세일 장보기였습니다.
1: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2: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1: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2: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0: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4: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0: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4: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0: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네, 주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늘 다가오는 주말이고 뭐 이틀, 3일 그 짧은데 뭘 해 싶어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긴 연휴 못지않게 심신의 피로를 확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업무와 휴식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단 하루를 쉬어도 그 회복 효과는 굉장하다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 일주일을 휴가를 갔어도 메신저 알림은 계속 울리고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경우라면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든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좋아했던 추억 있는 장소, 이런 곳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장소의 애착이라고 해서요, 그만큼 정서적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사람에 대한 애착처럼 장소에 대한 애착도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로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면 어디 낯선 곳을 가더라도 과거에 위안을 줬던, 좋은 추억을 안겨줬던 공간과 비슷한 유형의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연이 주는 경외감, 네, 이게요 심신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외감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든가, 네, 예술 공연을 본다든가, 길게 휴가 내지 못하는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라도요, 정말 영화관이라도, 아 요즘 오디세이 또 IMAX로 보면 더 웅장하고 경외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도 잘 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아 여행이다, 휴가다, 완벽한 계획을 잡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네요. 최고의 선택을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덜 행복해지고 만족도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해보면 휴가라는 건 쉰다라는 것은 기간보다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위크엔드 북스토리 제목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책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이 어린 왕자 책은 신기하게도 연령대별로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와 느낌으로 읽힌다고 하죠. 어린이를 위한 책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책. 오늘 위크엔드 북스토리는 어린 왕자입니다. 제목을 들으면 책 표지부터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유명한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 스토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묻자 어른들은 모두 모자가 뭐가 무서워? 라고 되묻습니다. 어른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게 보아뱀 배에 있는 코끼리까지 그리죠. 그러자 어른들은 그런 그림은 그만 그리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같은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바라보지만 어른은 이미 알고 있는 기준으로 그림을 판단합니다. 어쩌면 생텍쥐베리는 이 첫 장면에서부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릴 때는 모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혹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모자라고 단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요. 작은 별에서 온 금발의 어린 왕자,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한 비행사, 어린 왕자가 만나는 여우와 장미. 우리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어른들은 점점 더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만 믿고 싶어 합니다. 어린 왕자는 아주 작은 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별에는 화산도 있고 바오밥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미입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쁘지만 자존심도 강하고 어린 왕자에게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하면서도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별을 떠나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 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나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을 만나고 사업가를 만나고 가로등을 켜는 사람을 만나고 지리학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만나는 어른들이 하나같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겁니다. 왕은 아무도 없는 별에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하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는 것만 좋아하고 사업가는 별에 있는 별들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의 눈에는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가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사업가는 별을 세느라 바쁩니다. 어린 왕자가 그 별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사업가는
자신이 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별을 바라보지도 않고 별을 만질 수도 없고 별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숫자로 세고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열심히 모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만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과 관계를 맺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길들인다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길들임은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관계이고 사랑 아니겠어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장미가 수없이 많아도 자신이 사랑하는 장미가 특별하다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장미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구에 와서 보니 장미가 아주 많이 피어있는 정원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실망합니다. 내 장미가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장미가 특별한 이유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장미에게 시간과 마음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왕자를 어릴 때 읽으셨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린 왕자의 눈으로 책을 읽었다면 지금은 어쩌면 비행사의 마음으로 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을까? 어린 왕자가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이번 주 위크엔드 수다 북스토리 어린 왕자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불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명언입니다.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아무 것에나 함부로 맡기지 말아라. 술한테 주고 잡담한테 주고 놀이한테 너무 많은 자기를 주지 않았나 돌아다 보아라. 가장 나쁜 것은 슬픔한테, 절망한테 자기를 맡기는 일이고,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일이다. 그야말로 그것은 끝장이다. 그런 마음들을 모두 거두어들려 기쁨에게 주고, 아름다움에게 주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라. 대번에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젊어지다 못해 어려질 것이고 싱싱해질 것이고 반짝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를 함부로 아무것에나 주지 말아라. 부디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말아라. 그것은 무익한 일이고 눈 감는 일이고 악덕이며 죄짓는 일이다. 가장 아깝고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한테 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것이 날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요 실천 강령이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에게 나를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일 때문에 마음을 쓰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내가 무엇에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아무것에나 내어주지 말자고요. 슬픔에게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미움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후회와 걱정에게 내 소중한 오늘을 빼앗기지도 맙시다. 이 명언 준비하면서요, 저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 자신을 함부로 맡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슬픔한테, 절망한테 절대 우리 자기 자신 맡기지 말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던져버리지도 말고요. 그러면 끝장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모두 거두어들어서 기쁨에게 주고, 아름다움에게 주고,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라고 나태주 시인이 얘기해 줍니다. 불꽃 시인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우리 나태주 시인의 명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마음,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소중한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요, 그동안 해왔던 별자리 운세 대신에 띠별 운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띠이신가요? 우선 쥐띠. 갑작스러운 기회나 만남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직장이나 대외 활동에서 협상이 유리하게 풀리고 수입 상승의 기회가 보입니다. 소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주입니다. 주말에는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 해보세요. 호랑이띠. 생각지 못한 보너스나 뜻밖의 재물이 따릅니다. 오, 호랑이띠님들 축하드려요. 토끼띠. 외부 활동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하는 때입니다. 집안을 정돈하거나 주거 환경을 바꾸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용띠. 가정과 일상의 평화가 감도는 따뜻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잔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이어집니다. 이게 최고죠. 뱀띠.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행착오가 훗날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말띠.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놀고 싶거나 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성실함을 유지하세요. 양띠. 남의 달콤한 말이나 꼬임에 넘어가면 시간과 재물을 낭비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원숭이띠. 완벽주의를 고집하다 보면 일의 진행이 느려집니다.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닭띠. 사소하고 작은 곳에서 감동과 기회가 터져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디테일을 챙겨보세요. 작고 소소한 아이디어가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개띠. 막혔던 금전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되는 시기입니다.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돼지띠. 행운의 기운이 나를 향해 들어오는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저희 이 주간 운세에는요,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radioseoul1650.com에 들어가시면 거기 운세란이 있거든요. 거기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저희 새로 개편한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유익한 정보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쓱 보시고 운세도 한번 보시고 요모조모 진짜 기사거리가 많습니다.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위크엔드 수다, 이런저런 수다 같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이야기로 오프닝을 해서요. 마켓 세일 정보 나눴고요. 잠시 어린 왕자를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죠. 나태주 시인의 글처럼 내 자신을 함부로 아무 것에나 맡기지 말자라는 명언도 함께 나눴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요,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아둥바둥 또 애쓰기도 합니다. 지나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온통 하루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슬픔이나 미움에게 오래 맡기지 말고 기쁨에게, 아름다움에게, 그리고 사랑에게 맡기는 연습 많이 하자는 말 계속 가슴에 새기면서 각인시키기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웃음이 많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반짝이기를 바라면서 로비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한 주 더위가 조금 한풀 꺾일 것 같기는 하지만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 토요일 아침 9시 위크엔드 수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저희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화이팅해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와 땅!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나란히 워크숍 연찬회 열고 전열 정비, 네팔 홍수의 금주령도입니다.
0: 네,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어제부터 나란히 1박 2일 연찬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 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민주당은 인천 영종도에서 워크숍을 열었고요.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에서 연찬회 열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인 만큼 입법과 예산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들어간 건데요. 예. 공교롭게도 양당 모두 이제 밖으로는 정기국회 전쟁 준비하면서 안으로는 좀 당내 갈등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근데 네팔 대홍수 피해 때문에 여야가 진행을 좀 고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1: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 발생이 한국인 9명이 실종되거나 고립된 상황 놓고 네. 이거 행사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양당이 좀 합의를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해서 뭐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고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지만 이제 공식 만찬에서 술 마시지 않기로 했고요. 또 민주당은 원래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의원 전원이 청와대 오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건 좀 취소됐습니다.
0: 비공식 만찬에서는 술 드셨겠죠? 근데 저는 민주당이 뭐 집권 여당이고 당원도 많고 당비도 많고 뭐 그러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기 초호화 호텔 리조트잖아요. 인스파이어 아레나. 네. 거기서 하는 게 맞았을까? 전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윤예솔 기자님도 네. 어제 다녀오셨죠?
1: 네,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0: 어땠어요? 되게 화려하잖아요, 거기.
1: 네, 너무 화려했고.
0: 좀 어떤 연수원 같은 데 빌려서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좀 화려한 거에 비해서 그래도 분위기는 초반에 좀 되게 무거웠어요.
0: 무거웠어요?
1: 네, 저기 네팔. 그 네팔 사태 때문에 다들 좀 너무 이제 들뜨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고 네, 이미 조금 예약이 다 되어 있고 해서 좀 취소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0: 아니 근데 민주당 워크숍에서 또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뉴스인데요. 민주당 전대 끝났는데도 노선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공개 충돌입니다.
0: 네 아니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김민석 대표는 통합, 화합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제가 좀 언뜻 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를 갖고 정청래 대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막 공격성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1: 네, 어제 좀 서로 정청래 대표 측에서 상당히 강한 표현이 오기도 했고 네. 김민석 대표도 좀 너무 자주 정청래 대표를 언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김민석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직접 PPT 띄우면서 민주당 앞으로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했던 게 좀 문제였어요. 이제 화면에 중도보수 확정과 구조적 다수 그리고 한쪽에는 단결하라 중도는 없다 이런 키워드를 나란히 두고 이제 중도는 없다라는 부분이 정청래 전 대표의 노선이다 약간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직접 워딩을 좀 전해드리면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계엄 이후에 극단 우측으로 넘어갔던 보수층의 빈 공간까지 우리가 좀 가져와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이 이 노선을 선택해서 내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0: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인물,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노선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아예 노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규정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되게 지지율이 높았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친명계 대표 주자인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는 이제 민생 실용 확장 이게 정부의 노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정청래 대표 가만히 있었습니까?
1: 어제 그 발표할 때부터 좀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해요. 저는 좀 뒤쪽에서 잘 안 보였는데 주변에 있던 분들은 얘기를 해줬는데 표정이 좀 안 좋았고 끝나자마자 한 몇 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좀 반박을 했어요. 표현 수위가 되게 셌는데
0: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다. 모욕 주기식 일방적 난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니 참 왜 이랬을까 참 생각이 참 저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김 대표가 정청래와는 절충이 어렵다고 한 부분도 정청래 대표 측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쾌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그 정 전 대표는 이 부분 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삼았어요. 그 전에 또 이제 엊그제 두 분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긴 했었거든요.
0: 웃으면서.
1: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중도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0: 아.
1: 그게 1, 2분 정도만 얘기한 건데 마치 자기랑 엄청 깊은 대화를 나눠서 노선을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얘기를 한 게 상당히 억울하다 그러면서
0: 네.
1: 나는 이제 여당이 여당답게 잘하면 중도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야당답게 잘하면 중도가 야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였지 중도는 없다론자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와 절충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좀 삼았어요.
0: 네.
1: 어쨌든 김 대표의 노선이나 본인의 노선이나 뭐 하나 정답은 없는 건데 마치 뭔가 당신의 노선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규정했다는
0: 그러니까요.
1: 점, 문제를 삼았습니다.
0: 최민희 의원이나 뭐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얘기는?
1: 네, 그래서 어제 워크숍 세션이 완전 끝나기 전에 한 5시 반쯤에 정 전 대표가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와서
0: 네.
1: 차를 타고 나갔고요.
0: 네.
1: 그 옆에 이제 대표 친청계 의원인 김영환 의원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복 의원도 친청계 의원을 분류되는데 문정복 의원도 6시쯤 좀 자리를 뜨면서 기자들한테 김민석 대표의 발언 되게 부적절했다 이렇게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아예 페이스북에 마이크 독재에 맞다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썼습니다.
0: 최민희 의원도 막 그 페이스북에다가 본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친청계 분들이 좀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당내 화합 통합 이거 쉽지 않아요.
1: 네.
0: 그렇게 싸웠는데 러브샷 한번 한다고
1: 네.
0: 이게 통합이 될 거면 그렇게 안 싸우죠.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연찬의 소식입니다.
0: 네.
1: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안으로는 뭉치자 박근혜도 출격입니다.
0: 오,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 직접 참석했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1: 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를 직접 찾은 게 처음이라고 해요.
0: 처음이군요.
1: 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연찬회 참석해 약 15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0: 네.
1: 메시지는 좀 명확했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
0: 네.
1: 밖에 적을 상대할 때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이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나올 수 있지만 서로 부정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국가 국민 먼저 생각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0: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1: 네, 국민의힘도 계속 당내 내용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현역 의원 징계 문제도 있고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문제도 있고 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0: 네.
1: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도부 중심 단합 요거를 좀 강조한 점들을 들고 이제 장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연찬회 끝나고 국민의 의원들이 너무 이제 저기 장동효 대표 편 들어준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온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쏟아졌다고 해요.
0: 오, 장 대표는 뭐라고 그래요? 기분 좋아요?
1: 장 대표는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좀 그 연설을 꺼내면서
0: 네.
1: 당은 같은 방향 바라보고 함께 싸워나가는 동지들이 모인 집단이어야 한다. 또 내부를 향해 싸움을 거는 거는 신이나 동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단합 메시지를 당내 비판 세력 겨냥하는 데까지 이렇게 좀 연결을 한 걸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0: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힘 실어줬다고 안 봐요. 왜냐면은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진짜로 힘 실어주려면
1: 네.
0: 딱 정확하게 적시를 해요.
1: 아.
0: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정정식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신경 쓴 거다. 두 분 사이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게 완벽하게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합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1: 네. 어제 장 대표가 좀 메시지가 셌어요.
0: 네.
1: 이재명 정권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 붕괴 속도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 4년 어떻게 더 맡겨놓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0: 네.
1: 정점식 원내대표도 부동산, 주식, 물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 실정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0: 네. 어쨌든 두 당 모두 통합을 바로 외친 그날 내부 갈등이 드러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네팔 대홍수 사망자 359명으로 급증. 한국인 9명 연락 두절. 정부 신속 대응팀 급합니다.
0: 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1: 네, 어제 1시 기준인데요. 네팔 오늘 1시 기준입니다. 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359명, 실종자는 910명까지 늘었습니다.
0: 네.
1: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이 30여 개국인데 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0: 네.
1: 또 우리 국민 피해가 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이 아직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0: 네.
1: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좀 현지에 고립되어 있는데 이 중에 네. 9명은 어제 안전한 지역으로 좀 옮겨졌고요. 나머지 1명은 이제 현장 소장인데 이분은 현지에 남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추가적인 피해는 아직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0: 네. 지금 막 속보 들어온 거는 사망자는 389명,
1: 아, 네.
0: 실종자는 1,5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왔고요. 우리 정부도 구조 인력을 급파했죠?
1: 네, 정부가 어제 11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했고요. 현재 카트만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들을 이제 일종의 선발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0: 네.
1: 상황에 따라서 수십 명 추가로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가도 문제가 뭐냐면 실종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0: 네.
1: 지금 뚝이나 뭐 다리들이 다 끊어져 있는
0: 그러네요.
1: 상태고 도로도 한 40km가량 끊긴 것으로 좀 파악이 돼서 이게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구조에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제가 뭐 유튜브로 좀 화면을 좀 봤지만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솔직히 잘 체감이 안 오거든요.
1: 네.
0: 그 직접 현지에 있는 분과 좀 통화하면서 취재하셨다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팔에서 이제 13년째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 허현약 선교사 부부와 좀 직접 연락을 해서
0: 오, 네.
1: 현지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좀 갯벌처럼 바뀌었고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전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이제 띠무레와 샤브르베시 지역은 중국 국경과 좀 맞닿아 있는 곳인데
0: 네.
1: 이곳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폭발하듯이 막 물이 밀려들어서 정말 순식간에 동네가 사라졌다 이렇게 묘사를 좀 하셨습니다.
0: 대처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1: 네.
0: 아니 근데 홍수가 서서히 불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게 덮친 모양 그런 거죠?
1: 네, 네. 이제 뭐 그 선교사 부부가 하신 표현이 굉장히 좀 생생했는데 쓰나미처럼 갑자기 평화롭던 오전 9시에 막 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0: 네.
1: 흙과 물이 한꺼번에 마을을 이렇게 삼켜서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또 수도와 전력시설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물 공급도 끊겼고 통신도 원활하지 않아서 이래저래 힘들다고 합니다.
0: 문제는 네. 앞으로 뭐 비가 더 온다라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1: 네, 그게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흘 정도 현지에 비가 더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에게 이제 인접한 주민들에게는 2차 홍수 가능성이 있으니 대피하라 안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피를 하라고 안내를 해도 식수와 식량 뭐 같이 모여 있을 곳 이런 곳들이 현저히 부족한
0: 그렇죠.
1: 상황이라서
0: 네. 네.
1: 대피만이 좀 능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0: 네.
1: 또 지금 물살이 워낙 강해서 떠내려가신 이제 사람들이 인도로까지 또 국경을 넘어갈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실종자 수색이 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무엇보다 이제 소식이 끊긴 우리 국민 9분의 구조 소식이 좀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1: 네, 정부 이제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네팔 당국이랑 수색 구조나 규모 방안 협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국내 40여 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 꾸렸고요. 두산그룹은 피해 지역 구조와 복구를 위해 500만 달러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이제 연락 끊긴 우리 9명 국민 소재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며칠간 구조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잘해주셨고요.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밤만... 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라이트는 단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이었을 텐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제가 이제 뭐 방송도 진행하지만 패널 활동하면서 김민수 최고위원님 비판도 좀 했는데
2: 아, 예. 제가 사실은 뭐 다른 방송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0: 네.
2: 비판 많이 하신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0: 근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2: 아유, 별 말씀을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0: 저희 이제 제가 직접 뵈면은 네.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2: 네네.
0: 그 지방선거 전에 미국에 진짜 왜 가셨어요, 진짜?
2: 미국에 미국에 사실은 꼭 가야 할 타이밍이었다고 봐요.
0: 그래요?
2: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래 그때 저희가 4월에 갔었죠.
0: 네.
2: 4월에 갔었는데 1월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 근데 1월에 한번 취소가 됐고 내부적으로 네. 또 3월 달에는 사실 숙소까지 예약을 했는데 이게 3일 전에 공개했는데 정보가 샜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야 의원들이 미국 방문 계획이 갑자기 나왔는데 그게 저희들 일제랑 똑같았었습니다. 이거 비공개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네. 얘기한 적 없는.
0: 네.
2: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은 일정으로 가는 것은 또 아무래도 뉴스가 분산될 것이고 해서 급하게 또 취소했죠, 일정을.
0: 네.
2: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잡았던 것인데 일단은 당시에 우리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으셨고
0: 네.
2: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상황 자체가 국내에서만 해결되지 못한다는 또 우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깨진다, 법치주의가 깨진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가장 강한 동맹국인 미국과도 좀 교신을 하기를 바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0: 네.
2: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도 꽤 했습니다만 미국과의 어떠한 채널, 대화 채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갔던 것이고
0: 네.
2: 사실 우리가 장동혁 대표님이랑 저랑 이틀 빨리 출발했죠.
0: 네.
2: 근데 이것도 긴급하게 이틀 빨리 출발했던 것도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셋이 알면 비밀이 없다.
0: 그렇죠.
2: 네, 셋이 알면 비밀이 없는데 이 이틀을 빨리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4월 달에 사실은 해방 놀 시기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방해 공작이 들어올 시기가 없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서 그 9박 10일의 기간이었는데 실제로는 뭐 숨쉴 틈 없이 좀 일정들이 바빴다. 왜냐하면 거기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과 수행원들 다 합치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행원들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들어가서도 저희들이 거의 밤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글들도 다 직접 쓰시고 저도 보조하고 거의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네 이렇게 일을 빡빡하게 해왔는데 네. 뭐 언론들
0: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2: 레거시 언론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 네. 저희 지지층들은
0: 좋아했어요.
2: 네, 굉장히 그 분위기가 뜨거웠다. 그러니까
0: 아니, 그
2: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뭐
2: 그러니까
0: 성과,
2: 온도 차가.
0: 네, 네. 성과는 뭐 차치하고 그 화제가 됐던 그 사진 있잖아요.
2: 네.
0: 그 사진을 왜 찍으셨으며 그거를 또 왜 또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게 하셨는지.
2: 그 언론에 공개되게 한 과정은 제가 볼 때 이게 참 우리 당의 못난 모습 같은데 우리 당에선 것 같아요. 내부에서.
0: 네.
2: 네, 그러니까 의원들 단톡방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그 워싱턴에 사시는 주민분께서 저희들 보시니까 이제 반가워서 사진 찍자고 하시고 뭐
0: 네.
2: 사진 찍으면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0: 찍으신 거예요?
2: 네,
0: 갑자기?
2: 찍은 건데 네. 이제 거기 첫 미팅을 마치고 당연히 여기 그 저희 국민들께서 사진 찍자고 하시면 저희들은 어느 곳에서나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0: 근데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은 거 아시죠?
2: 근데 그 사진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0: 네.
2: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이 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나 이 정치에 대한 경험이 많은 패널들이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일정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덜 성숙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요즘에 보면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에 대한 여론이 좀 확 갈리는데 이 뉴 미디어에서는 당시에 그 미국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했었고 그리고
0: 오.
2: 지금 네 굉장히 환호했었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력까지도 다 이 지지자들이 올릴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트럼프 정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0: 알겠습니다.
2: 있는 사람이고
0: 네.
2: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의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무슨 채널 만들었는데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지만 지금 그 이후에도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내한했을 때 장동영 대표님이나 저를 만났죠. 최근 네. 한 달 이내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미국의 그 트럼프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방한하실 때마다 장동영 대표와 저를 만나고 가신다.
0: 알겠습니다.
2: 네,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 뭐 저희들은 비판을 네. 많이 했고 또 좀 고위급 인사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네.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어요. 연천에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어제 참석하셨죠?
2: 했죠.
0: 전반적인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2: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우선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네. 예상했던 네. 반쪽짜리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불식시킨 것 같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게 당내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연찬회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이런 폭정이나 일방 독주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하나로 좀 뭉쳐져서
0: 그러겠죠.
2: 좀 진지한 네.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0: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셨잖아요.
2: 그럼요. 네.
0: 그때도 분위기 좋았어요?
2: 일단 너무 좋았죠.
0: 좋았어요?
2: 네, 네 그럼요. 네,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실 때 제가 맨 앞열에 앉아 있으니 네, 최고위원이라서 네. 맨 앞에 있으니 뒷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네. 근데 여기 들어오신다라고 할 때 일어서서 뒤로 돌았을 때 제 시야에 보였던 데부터는 뭐 기자님들도 일단 좋아서 막 사진을 계속 찍으셨고 네, 우수 입꼬리가 네. 이렇게 올라가셔서 찍으셨고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다 박수 치시면서 뭐 환영하셨고. 또 이렇게 가시다가 저보고는 또 잠깐 정지하셔서 또 악수도 해주시고 TV 잘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이야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항상 뵈면 죄송하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님 뭐 아픈 과거도 있고 사실 우리 당에 계신 후배들을 보면 원망도 많을 텐데 이게 과거나 원망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이야기하시고 단결을 이야기하시고 본인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0: 들었어요.
2: 네. 네. 네, 본인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시지 않고 그러한 원망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대안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분위기는 다들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네. 불러들인 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만큼 국가와 국민만 생각했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 탄핵이야말로 정치적 탄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탄핵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꺼내들었었지만 실제 유죄로 판결났던 것들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수층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정치적 선고를 받았던 것이지 이 법에 의한 선고를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저 말고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역사 앞에 다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그래요? 어떠한 네. 방식이 있어요?
2: 저는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된다라고 봅니다.
0: 그런데 최고위원님 네.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파 정당은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2: 저는 비겁했다라고 봅니다.
0: 비겁해요?
2: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꼬리 자르듯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는 것이다. 역사에서도 지고 문화에서도 지고 정치에서도 진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 방송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사석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패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박근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절대 돈 장난쳤을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것은 정치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정치 구조를 안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억울한 부분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여기 대다수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분들이 이게 여야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어려서 정치권에 들어있지 않았지만은 우리 보수 정치인들 제가 그때 되게 좀 분노했었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 참 비겁하다.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네. 우리와 약간 정치적 결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 정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과 같은데 이게 대통령을 손절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부터 저는 보수 정당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봅니다.
0: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각 지역을 다니면서 뭐 선거운동 유세 도와주셨잖아요.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다니셨던 곳 다 선거 졌어요. 강원도, 충청도, 부산 다 졌어요. 국민의힘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2: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단편적인 수치를 보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0: 아니, 예를 정당에서 들어서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2: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까지만 해도 경북 빼곤 다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0: 네.
2: 네, 경북 빼고 다 이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졌다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 누구 한 명의 영향이 아니에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미쳐도 이게 선거 결과에까지 이어지진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나 제가 이건 항상 하는 말입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누구 한 명의 몫이 아니다. 이 선거의 승패는. 근데 여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나와서 이 수치의 변화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는 우리 어떤 누구도 객관적인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을 충분히 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완패할 거라는 선거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보수 결집으로 앞으로의 선거를 이길 수 있어요? 중도층이나 또 합리적인 보수층이 그래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힘에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거 태행적 아니에요?
2: 전혀 그렇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이건 헌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정당법에도 나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인 것이고 이 네.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확장을 하는 것이지
0: 네.
2: 내가 이 이념을 버리고 상대방 이념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당보다 민주당이 본인들의 이념을 더 잘 지키는 정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의 이념을 지키는 축이 100% 100점 만점에 약 90점 된다면 우리 당은 제 개인적 평가로 한 50점 및 과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해 가는 이유가 네.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본인들의 가치를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더 잘 알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중도 확장, 중도 확장하면서 실제로는 좌클릭을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이 얼마나 좌클릭하면 민주당보다 좌클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진보로 변하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 진영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 보수의 장점이 정말로 많고 보수의 가치가 곧 국민을 살리는 가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의 가치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 확장이 되지 않는 것이지 이 보수의 결집을 시켰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못한다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0: 그러면 최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의 지금 보수의 가치는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2: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라는 네. 것은 사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연구되었던 정치 사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수의 가치라는 건 현대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0: 네.
2: 명확하게 많은 연구를 통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
0: 아니 근데 그건 원론적인 네. 거 말고.
2: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 아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의 자유, 타인의 권리 여기에 이재명 정권이 지금 가장 많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그러면 이 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를 통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많이 침범하는 것이고 또 보수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국방을 주장하는데 지금 이건 역시도 이재명 정권이 가장 침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공동체의 질서도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예국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럼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간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0: 아, 그런데
2: 제가 방금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이 다섯 가지만으로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2: 지금 우리 보수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방금 원론적 얘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보수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0: 그런데 지금 장동현 대표는 그러면 네. 장동현 대표는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윤호 개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0: 왜요?
2: 이것은 참정권을 주장한다라고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0: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2: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참정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죠. 투표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네. 것인데 참정권이 침해당했다. 그럼 참정권의 주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이제는 저는 이 용어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께서 이걸 부정선거로 표현하든 부실선거로 표현하든 중요한 것은 참정권이 침해당했고 왜곡되어졌다는 것인데
0: 네.
2: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지금 투표자 수를 기입하는데 이것을 오차로 5표 10표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1시간 전에 미리 입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정이 아닌가요? 이것을 부정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부정은 말 단어 그대로 잘못된 것인데 잘못 행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하고 투표지의 숫자가 맞지 않고 투표지 투표율을 미리 입력을 하고 이것을 부정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부정이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예를 들어 명확한 설명이었고 이에 대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부정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조사를 아직 안 해봤는데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신인가요? 부실인지 부정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언론들이 부정이라는 말에 학을 떼는지.
0: 그러니까요. 제가 네. 최 의원님 부정선거라 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 조작을 하는 것이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 예를 들어서요. 선거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네.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과 제가 네.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게 100표야. 네. 51표를 받는 사람이 이겨.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앵커님한테 야, 한 5표 주면 5표 정도를 더 넣었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제가 이겼네.
0: 네.
2: 이건 부정이 아닌가요? 이것도 부정이죠. 예를 들어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단 한 표라도 이상 행적이 있었다면 이것은 부정인 것이다. 부정 시도인 것이고 부정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것이 선거의 결과를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역시도 전수조사를 통해야지 확인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야, 이런 부정은 일어났지만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야라고 확정짓는 것이 더 비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수사 결과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0: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메시지와 행보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당대표로서 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2: 100점 만점의 사람은 없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에선 특히 100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전 51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가.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0: 네.
2: 네, 여기에 개혁 방향인데
0: 네.
2: 이때까지 국민의힘 저도 여기 혁신위원으로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개혁 방향을 정해놓고요. 개혁은 막상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어떤 개혁도 기억나는 게 없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이때까지 개혁한다 개혁한다 하면서 무엇을 개혁했나라고 하면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진 눈치를 봐요. 국회의원 눈치 보다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감동 주는 개혁이 없는 것이고 지금 많은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0: 오, 중진들의 네. 목소리가 저항이라고
2: 그렇죠. 생각하세요?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게 기득권의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개혁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저항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항의 목소리가 나올 때 이 개혁 방향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이재명 정권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 등을 분석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고 계신다라고
0: 네.
2: 생각합니다.
0: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협위원장 직선제 이거는 관철이 됩니까? 의지가 강합니까?
2: 이거는 대표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최고위원 대다수의 오. 의지에서 시작됐다고
0: 그래요?
2: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2: 의외로 제가 말을 제일 안 꺼냈던 것 같아요.
0: 그러신 것 같아요.
2: 네, 제가 네.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약간 시기에 부담이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0: 네.
2: 네, 저는 시기에 부담이 있다고 느껴서 제 입에서 나왔던 얘기도 아니거니와 다른 최고위원들 입에서 나왔고
0: 네.
2: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당원 주권으로 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의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게 8월에 다 그만두고 거두게 돼 있는지를 몰랐어요.
0: 아,
2: 근데
0: 네.
2: 전 좀 원칙주의자라 이런 부분에 당원 당규에 나와 있다면 시행해라.
0: 네.
2: 당원 당규에 있다면 이거를 이때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인가. 그러면 시행해라. 원칙대로 해라.
0: 네.
2: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결국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논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이게 뭐 중요한 법안 통과하면서 야당과 대화도 없이 숙의도 없이 혼자서 통과시킨 민주주의 아닌 거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중요한 사안인 것만큼 숙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듣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님도 저도 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의견들이 조율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네.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보수의 마태형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동훈, 이준석 다 포함되니까?
2: 보수의 맏형이잖아요. 근데 맏형이라고 해서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무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2: 개인적으로.
0: 선별적이에요?
2: 왜냐하면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을 같이 꾸려갈 준비가 된 사람들.
0: 네.
2: 이 집을 가정을 잘 꾸려갈 가치가 같은 사람들의 하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집을 와해시키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족으로서 받지 않는 역할 역시도 맏형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둘 다 해당돼요? 네. 두 분 다?
2: 뭐 제가 여기 특정인을 두고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0: 네.
2: 이에 대한 선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리고 이 선별 과정은 아마 제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오, 그러세요?
2: 네. 네.
0: 장동혁 대표 다 잘해요? 어때요? 어때요? 보시게?
2: 저도 사실 적지 않은 당대표를 봐왔고 그리고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가까이서 봐왔거든요. 저는 당협위원장으로 정치 입문을 했기 때문에 8년 전에 그래도 당의 중심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당대표, 적지 않은 비대위원장을 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건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0: 네.
2: 그럼 누군가가 얘기할 땐 자기 말을 잘 안 합니다. 계속 듣습니다.
0: 네.
2: 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0: 얘기 듣고 그냥 자기가 결심한 대로 결정하는 거
2: 그렇지
0: 아니에요?
2: 않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2: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했던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 이것은 전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약속한 것, 내 유권자와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정치만큼 훌륭한 정치가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는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개혁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민생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 과정은 다 아프거든요. 오죽하면은 개혁 껍데기를 벗긴다라고 하겠습니까? 가죽을 벗긴다라는 건데 이 개혁 과정에서 진통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개혁 아니죠.
0: 알겠습니다.
2: 네, 라고 생각합니다.
0: 장동혁 대표 네. 잘못한 거 하나만 좀 지적해 주세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쉬운 점, 잘못한 점 뭐가 있을까요?
2: 제가 볼 때요.
0: 네.
2: 장동혁 대표가
0: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네,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좀 찾기가 네. 쉽지가 않네요.
0: 알겠습니다.
2: 네. 네.
0: 최고위원님 오늘 나오셔서
2: 우리 질문하시기로 한 거 거의 다 못했네요.
0: 아유, 근데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많이 네. 여쭤봤고요.
2: 네.
0: 자주 나와주세요. 말씀도
2: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0: 네,
2: 자주 불러주시고 왜냐하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님의 생각이나
0: 네.
2: 그리고 지금 우리 지도부가 가진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0: 네.
2: 생각한다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들이 나와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0: 알겠습니다.
2: 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아유,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김민수 네. 최고인이셨습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갑니다. 네팔과 티베트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

0: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1: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0: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 내 아이가 제세 निकालना पड़ेगा. 우 कहां है के इसे लापता है 3 दिन से क्या करे.
0: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오가 되면 재난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4: 추가 홍수의 우려 속에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북쪽 지역은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5: 헬리콥터가 한 주택으로 접근합니다. 밧줄에 매달린 네팔 군인이 지붕 위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데 이렇게 헬기가 아니면 접근도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6: Very complicated to even access some of the geographies. Further north, some of the communities are completely cut out. We cannot even get there to understand what's left, and the damage is way more severe. Further north you go, all the way close to the Chinese border, the damage is insurmountable.
5: 실종자 수색에 15,000명 가량이 투입됐지만 진흙과 잔해를 치우기에도 벅찹니다. 여기에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홍수의 위협 때문에 구조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 이후 상류에 새롭게 만들어진 호수 때문입니다.
7: There was an alert this morning and they basically had to abandon their mission. And given the devastation that we have seen from what happened first, this is frankly bone-chilling.
5: 자국민 300여 명이 실종된 인도는 터널 공사 전문가와 장비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지원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8: Wir stehen auch bereit, mit weiteren Mitteln der internationalen Katastrophenhilfe zu unterstützen. Bislang allerdings, das ist Stand jetzt, haben die nepalesischen Behörden mitgeteilt, dass sie derzeit keine weitere internationale Unterstützung benötigen.
5: 한시가 급한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더디게만 들리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3: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4: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 생긴 언세코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세코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3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세코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0: 前方指挥所获情研究后，立刻预警加强监控，并指导军地有关部门做好应急疏散准备。
9: 언세코는 이번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11: 未来三天预计还有300万立方米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9月1日左右的时候呢，出现一个

0: 峰值。
1: 날짜까지 특정한 2차 재난 경고에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네팔에 추가 홍수 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지자 주민들은 급히 고지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3: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4: 무더운 대낮 주민들이 줄줄이 산을 오릅니다. 양산을 쓰고 3355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비두르에 추가 홍수 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5: 수준이 아우차 번니그라 전자니까리 봐요. 폼 폴리스 쇼 위알 런 폼 더 오피스.
4: 고지대로 피신한 주민들은 또 강물이 범람하는 건 아닌지 걱정 섞인 눈으로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여성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6: 군아디라 보아니 달라고로고 가라로 사파이 군아디라 바게라 아유 아니 마티마디 군아디라 바게라.
7: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구조 헬기 착륙장을 취재하다 대피령이 떨어져 급히 고지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물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 더 아래로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8: 요즘 우선이 요 아무래도 돌 치맥 너지게 그래서 요 바리사리 여다다 좀 마티 우서 자이나 청도 보태라.
4: 우려했던 추가 홍수가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비두르 군부대 연병장에는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7: 이곳 군부대에는 재난 지역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고 군부대 바깥에는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가족의 구조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온 주민도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더딘 구조 작업을 성토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3: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거로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밭 위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네팔군이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로 접근해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또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구조팀을 급파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터널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널에 고립된 이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별개로 현지에서 구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도착 직후 네팔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1명과 면담했고 이후 현장 헬기 투입과 고위 관계자 설득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헬기 사용 허락 역시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전 카트만두로 돌아올 거라던 구조자들의 귀한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계속 타진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2: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긴급대응팀은 네팔에서 재빨리 헬기를 확보했지만 현지 허가 문제로 이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3: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0: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 이번 홍수는 불과 1시간여 만에 100km에 달하는 협곡을 질주하며 마을 여러 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3: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밀어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루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 네팔 빙하 붕괴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3: 동토층의 융해는 대형 산사태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등 재앙을 불러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네팔 빙하 붕괴는 히말라야 산맥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흙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얼음 시멘트가 녹아내리자 산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동토층 융해는 산사태나 지반 붕괴를 불러올 뿐 아니라 기후 위기도 가속합니다. 땅 속에 얼어있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함께 온실 효과가 최대 80배 강한 메탄가스가 방출됩니다. 전 세계 동토층에 봉인된 탄소량은 1조 5천억 톤으로 지구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 이릅니다. 동토가 녹으면 눈과 얼음이 사라져 태양빛 반사율이 떨어지면서 북극 기온이 지구 평균보다 최대 4배까지 빠르게 치솟는 북극 증폭 현상도 불러옵니다. 북극권에서는 땅이 녹으면서 침엽수들이 술에 취한 듯 기우뚱하게 기울어지는 취한숲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수만 년간 얼음 속에 갇혀있던 미지의 바이러스가 깨어날 거라는 공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여름 시베리아 야말반도에서 폭염으로 녹은 동토층에서 탄저균 포자가 나와 술록이 떼죽음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2: Every single virus is different from the next one. So any single new virus poses its own problem. And that's why I'm more worried about viruses. and I'm more worried about viruses that we know nothing about, which are the old ones.
11: 영구 동토층은 북반구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합니다. 그 광활한 땅에 봉인이 풀리면 지구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2: 빙하 붕괴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 지난해 알프스 산맥 아래 스위스에서도 일어났는데 당시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3: 지난해 5월 스위스 블라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많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 잠 깨라고 울리는 소리인데 잠을 안 깨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 이 짜르 이제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갑니다.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럼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다섯 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요. 예.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토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토픽, 축복, 할렐루야, 그죠?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촥 갈 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그죠? 이런 그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예,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토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영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파고 파고 그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식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자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나에게 요즘 감동이 없는 시절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눈물을 찔끔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여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그룹들 모임들에 가면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비결, 비법,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인생을 사는 지혜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 사탕 하나가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디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날개가 달립니다. 할렐루야. 날개 달고 싶지 않으세요? 전 날개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에 가는데 5월 달에 제가 가면은 분교를 한 군데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분교를 가는 데가 7시간 걸린대요. 근데 비포장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5월 달쯤에 비행장이 하나가 완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괜찮겠다, 왕복 14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가기 때문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장이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14시간을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14시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무리 젊은 저라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날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여러분, 비행기 날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신답니다. 자, 우리 그 날개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신명기 32장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그들을 올려놓고 그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아버지가 업고 나르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날개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날개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니까, 사탄이 더 많이 공격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더 생겨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죠, 저는. 하여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그 날개로 그 인생을 업어서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날개를, 하나님의 날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빨리 가세요. 주님이 더 힘있게 일하세요. 내가 뛰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잘 믿읍시다.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다음 주에 기쁨의 간증을 갖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치러지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베메드 바르. 자, 우리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지금 이 광야가 어느 광야? 시내 광야라고 했어요. 보면 지금 기준이 뭐냐면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바로 그 날을 지금 시작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쉽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유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니산월 14일. 그러면 언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5일 날 나오는 거예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자, 14일 밤에 유월절, 그 밤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나니까 모든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바르지 않은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튿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그러면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니산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제목 봤죠? 제목 출애굽 1년. 출애굽이 시작되어는 그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일 날 어디? 고센 땅. 라암셋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기 12장 39절부터 쭉 보면, 출애굽기 12장 39절부터 쭉 보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에돔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에담인가요? 거기에서 묵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옮겨진 데가 어디냐면 비아이론, 홍해 앞바다. 거기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도착을 해서 지금 여기에 1월 중순 출애굽기 14장 한절이 아니라 14장 전체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전술을 제가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진을 쳤는데 이집트 군대가 안 되겠다 그리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순경에 이 날은 중순이라고 잡았던 이거는요, 거리상 어느 정도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근데 왜 중순이라고 잡았냐? 15일 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 말쯤 중순 어느 어간쯤 그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적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다를 중순에 출애굽기 14장에 넘어왔어요. 넘어온 다음에 신광야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신의 광야가 아니라 이거는 신광야예요.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아, 먹을 거 없다는 거죠. 이제 또 금방 뭘 봤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한 달밖에 15일 날, 1월 15일 날 나왔고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막 이제 불평불만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6장 1절에 보면 만나를 주시고, 그다음에 2월 말이에요. 2월 말 르비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신광야를 떠나라 이래가지고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단 말이에요. 르비딤 광야에서, 르비딤 바위에서 반석을 치죠.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그날 거기에 보면 17장 1절이 그 얘기고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17장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을 하면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팔이 아파서 내렸어. 아, 이게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렸어. 그랬더니 저, 그래서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돕잖아요. 그 얘기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로 이동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동을 했어요. 3월 1일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거는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도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줄 건데 이거를 할 건데 너네들이 지킬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걸 들고 백성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몰라 뭐라 그럽니까? 지키겠나이다. 이게 19장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때 안 지킨 거예요. 이게 안 지킨 거라고요. 여기 나오죠. 이제 20장에서 40장까지 쭉 이야기가, 25장부터는 저기 뭐죠? 성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막 얘기가 나오다가 금송아지 사건이 그 전에 있었어요. 성막 이후에 있어요. 성막 중간에 있거든요. 32장인가요? 33장인가요? 그때 금송아지 그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러고 나서 40장 끝장이죠. 40장 딱 끝머리에 가서 성막이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식이 이제, 네,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곧 그달 첫날에 뭐라 그래요? 성막이 세워지니라. 둘째 달, 아까 저 제목에 출애굽 제2년 차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둘째 달이에요. 그리고 첫째 달 첫째 날, 이게 지금 어디였어요? 계속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예요.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 와 있으면서 계속 이게 일,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월 1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 40장 30절 34절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아멘이었죠. 그 다음 연결되어진 게 우리 어저께까지 보았던 레위기였어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아까 장소 나오죠? 시내 광야예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법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성막. 그 전에 출애굽. 그죠? 출애굽해서 뭐 중간 다 떼고 지금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으면 됐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그 성막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거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 거룩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하시면서. 그러면 빨리 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그죠? 아멘. 빨리 가야 돼요. 자,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디예요? 장소가 지금? 제 계속 시내 광야.

원하시느냐? 라고 하는 그거를 놓고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레위기는 뭐였어요? 레위에게 말하다. 이게 레위기였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오늘은요 민수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하면서 저기 뭐지? 베미드바르를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광야에서 이제 1월 네. 이게 두 번째 해예요. 우리 첫 번째 해에 1월 14일이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무서워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났는데 지금 1월 14일이 딱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면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키고 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유월절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유월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에 가서나 유월절을 지켜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언제? 한달 후에 두 번째 유월절 이래서 그 1월 14일 날못 드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이 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세심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9장에 나오고요. 자, 이제 오늘 거예요. 오늘 1장 첫 번째 인구 조사. 뭐 르우벤 지파는 얼마고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고 갓 지파는 얼마고 뭐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분리되어져서 계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예요.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자, 여기에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 여기 장정이라고 적어놨어요. 남자의 숫자를 적은 거예요. 계수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기 계수 안한 거예요. 그게 4월 10 1장 46절까지 쭉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다가 나와요. 1장 전체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게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라고 해서 그 말도 나오고요. 그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1장 전체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열, 어, 저기 계수하라가 14번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의 광야를 어느 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만큼 머물러 있었을까? 자, 아까 1년 차에 딱 보면 3월 15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월 20, 그 이듬해에 2월 20일 날 떠난대요. 그러면 1년이 됐을까 안 됐을까? 며칠 모자라는 1년이 된 거예요. 이제 베미드바르 우리 이렇게 볼게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자, 1장 1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베미드바르 우리 그래도 히브리어를 조금 보고 가죠. 네,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다? 광야이다. 그런데 지금 베미드바르는 그 광야 안에서 광야는 와 어려워 뭔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올해에는 베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베미드바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3번에 계수하라 세우 엣 로시. 네, 로시가 뭐예요? 머리죠.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이거는 계수하라라는 얘기거든요. 뭐 할지니라라고 계수할지니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시는 직역을 하면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왜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죠? 아까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노예들은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일어나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 이랬다가 쭈그리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노예들은. 근데 그곳에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놔두세요, 안 놔두세요?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희를 세겠다. 1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들을 그들의 머리 수대로 계수하라. 여기에 보면 그냥 아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들을요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지도 않으셨어요. 집안별로 또 보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너는 너희가 아니라 그룹으로 너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갈 자들이다. 광야 가운데 광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 자신이 내 말이 있는 그곳을 걸어가고 싸워 나가야 할 자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를 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머리 드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얼퉁뚱뚱하게 어깨도 딱 펴시고요. 가슴 딱 내미시고요. 딱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렇게

0: 부름 받은 자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막 찍어 누르지 마십시오. 제가 잘하는 게 아이 제가요 뭐 아이 뭐 이러고 하거든요.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또내 의대로 또 이러면 그건 또 교만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실 때, 주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특히 영적 전쟁할 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야의 이름을 들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무엇을 들고 걷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뼈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창이고 칼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두기네요. 전투하는 공동체다. 우리는요, 룰루랄라 손뼉치고 먹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나온 게 지금 영적 무장이라고 나왔어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우리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서 뭐라 기준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뭐 저기 뭐지 80, 90까지 세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20살 이상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내 싸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노인들 80, 90이 넘었어요. 싸울 능력이,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은 되는데요, 육신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체력,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신체 능력이 아니라 영적 에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이 있는 20대, 30대, 40대 진짜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나이는 90, 100이야. 그런데요, 어린 아이인데도요, 이제 10살밖에 안 되고 이제 7살밖에 안된 얘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있는 20, 30, 40대의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의 기도와 이런 아이들의 이그 뭐죠? 저 찬양은요. 진짜 그 찬양은요. 못 말려요. 그거를 듣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깨어져. 마찬가지. 80이 넘고 육신적으로 정말 70, 80, 90이 넘은 그 어르신들의 기도와 중보, 이게 20, 30, 40대의 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20대부터 20살부터 50살까지 싸움에 나갈, 그리고 제사하는 나이는 몇 살부터죠? 레위기의 제사 30세부터예요. 예. 네. 그 뭐죠? 구별이 기준이 달라요. 자, 그렇게 봤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그다음에 우리 네, 광야에서의 영적 무장,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영 여기에 우리가 선포해야지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해요. 우리가 우리끼리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까십하는 거 절대 불평불만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어. 아멘이시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왜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요. 왜요? 우리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막에, 주님의 그 성막 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베미드바루에 와서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말씀이 있는 곳, 그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넘어지는 것 같고 아직도 쓰러지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딱 일어나야죠. 천천히 일어나지 마시고요. 용수철 그냥 잡았다가 탁 놓으면 그냥 탁 튕기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야 때문에. 그 이름 예수야, 그 이름 부르네. 예수야의 이름을 부르면서 튕겨져 올라오십시오. 나 아닌 것 같아. 나왜 이래? 막 이러면 이럴 때막 고개 들고 나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십니까? 왜 이러지?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나소 하시라고요. 고개를 들으시라고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베미드바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으십시오. 예수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상태입니다.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수했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머리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이제 아까 뭐 동쪽 편에 뭐 누가 서라? 유다 지파부터 서고 뭐그 다음에 저기 뭐지 서쪽에는 누가 서고 막 그래요. 그죠? 남쪽에 누구누구누구 떠던 세 지파 쓰고 북쪽에 뭐 이렇게 쓰고 그러라고요.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시거든요. 전쟁의 진을 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 아니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궤가. 맨 먼저 가죠. 법궤가 맨 먼저 가고요. 중간에 이제 성막의 순서대로 이제 고아자손이 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천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널반을 들고 가고 그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성막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동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나간다고요? 법궤,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무엇을 중심이냐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뭘 중심이 한다고요? 무엇이 먼저여야 된다고요? 말씀이 먼저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 자, 아까 금방 불기둥 얘기했어요. 불기둥이 움직여 다닐까요? 아니면 서 있을까요? 불기둥은 서 있어요. 구름 기둥은 움직일까요? 서 있을까요? 구름 기둥은 움직입니다. 인도할 때.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게.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거를 나만 볼까요? 모든 사람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봐요. 나는 봤는데, 그래서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안 일어나. 아니거든. 너 잘못 봤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 본 거라니까요, 진짜로. 자기 판단에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공동체 안에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보여주세요. 정말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두고 그것을 두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같은 마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그거밖에 안 돼. 막히는 거죠. 이제 네. 자, 그랬고 또 하나. 민수기에 보면 금방 불평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나온다니까요. 가지고 이제 뭐 잘못했다고 딱 엎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어주셨다가 또 그냥 잘 나가고 있으면 또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막 그러면 또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진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불평 불만이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욕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하죠. 나중에는요,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참 사람이 조금 쪼잔해 보이잖아요. 네,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평 불만이 뭔지 아세요? 모세 권위에 대한 너만 리더냐? 그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니 너무 먹는 것만 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건좀 쪼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욕이죠. 먹고 살기 바쁘면요 명예욕 있지도 않아요.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 아 이거 나왔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 거길 가가지고 열두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때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내가 메뚜기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안 기뻐하실 거예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혹시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저기 있네요. 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워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 신라울 레카가요, 민수기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미 들으신 후예요. 그렇게 말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저께까지 본 말씀 뭐가 있었죠? 베하르? 베오코타이가 있었죠? 베하르에서는 뭔 얘기했어요?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땅의 회복과 종들의 저기 그 뭐죠? 자유를 주시겠다. 회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오코타이에서는 무슨 얘기하셨어요? 내 규례 를 순종하면 지키면 지키고 따르면 축복하겠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질병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전쟁과 그거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위한 저주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주하겠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1세대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2세대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몇 명 차이 나지도 않게 기억이 안 나요. 60만 그쵸? 그만큼 돼요. 한 200 몇 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요 1세대 우리가 1세대와 2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이의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옛생각, 옛습성, 옛것들, 나의 겉사람, 이게 1세대예요. 이게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1세대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냐. 아니요. 나의 나됨 있잖아요. 나의 나. 악한 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악한 자. 나의 나 되려고 하는 그 나. 그건 1세대예요. 그래서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2세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 새로운 자아예요. 나의 나됨에 대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자아가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광야라는 이야기예요. 레위기에서 뭐였죠?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러면 지금 민수기에서는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하라 이거 외웠잖아요. 민수기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외워야 될까? 이게 9주 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 기억 잘. 약속을 땅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라 이거예요. 통과해야 약속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우리 9주 동안 이렇게 딱 집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재범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못자국, 창자국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앞에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다가 5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거기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들려 올라갔다고 사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5: 아멘.
4: 난 그 말씀도 그대로 안 믿었어요. 이런 신파 같은 얘기가 어딨냐고. 그러나 내가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29살 때 완전히 놀래갖고 3년간을 회개했어요. 3년간을. 엎드리기만 하면 아유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을 했는데 돌대가리입니다. 참 어쩜 이렇게 내가 또 내가 7살 때 입교해가지고 21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 이런 바보가 어딨냐.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볼 건 다 받고 성가대도 했고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못 깨달았을까.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내 머리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김재순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성령이 누구냐고. 나는 성령 얘기 듣지 못했어요. 아주 전통파 장로교만 다녀가지고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들어도 그런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거 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성령 성령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그래서 김재수 목사님이 부흥강사로 시골교회 오셔갖고 내가 개척하기 전 얘기입니다. 내가 나가서 병고침 받은 그 교회에서 막 부흥하시는데 맨날 성령 얘기하시더니 4월째 되는 날에 양손 높이 들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뭐 외치래요. 그래서 난 또 성격이 내가 이북 사람 기질이 있어 어릴 때 철없을 때 나왔지만은 솔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님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헛믿은 거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좀 와주세요. 그랬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바람소리가 웽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제가 간증합니다. 근데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회리 바람소리 같이 들려요. 휙 이런 소리가 들려요.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초대울이었습니다.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넓은 교회당이에요. 새로 졌는데 창문이 열려서도 바람이 들어오는가 보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창문이 다 닫혀 있어요. 이상도 해라. 바람도 하나 안 들어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나고 떠는 감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요 아주 위험찬 소리예요. 그냥 약간 한 게 회의 바람같이 막 무서운 소리인데 윙 들리는데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람소리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왜 그럴까.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냐면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깐난애기 때도 안 우는 게 내 특징이었다네. 우는 건 몰랐대. 커서도 안 울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412명이 졸업을 했는데 강단이 떠나가게 다 울었어요. 411명이 울었는데 나만 안 울었으니까 왜 우냐 나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말요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면서 이래요. 내가 말을 해요. 내가 나보고 너 뭐 이렇게 잘났니. 교만하다고 나한테 막 나에게 막 꾸중을 하기 시작하는 내가. 그러면서 내가 깔본 사람들이 쫙 리스트가 지나가네. 제일 깔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자도 안 붙여 난 속으로. 목사. 응?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모자르면은 일반 대학 못 가가지고 날마다 신학대학은 보면은 마이너스, 사람이 모자라갖고 마이너스인데, 아, 저거 일반 대학 못 가니까 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누굴 제일 깔봤냐면 전도사. 전도사들을 제일 깔본 거요. 얼마나 저거 남편도 소박동인가 보다. 먹고 살 때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뒷따라다니면서 밤낮 가서 신방 가서 얻어먹고 월급 몇 푼 받아먹고. 또 내가 학생 쪽에는요,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전부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한참 까불고 다니라고 하이힐 이만한 걸 신고 다니는데, 이거는 꼭두기 신 같은 미국 구제품 나와갖고 꼭두기 신발 같은 거 신고, 미국에서 난 구제품 오바 입고 이러고 가방 들고 여기다 새카만 치마 저걸 입고서는 머리에 말똥 같은 머리 하나 뒤에다 붙이고, 그리고 목사님 가면은 목사님 신방 따라다니는 거죠. 아유, 먹고 살 데 없으니까는 교회 가가지고 얻어먹고 저러고 다니니 팔자가 더럽게 사나운 여자구나. 이러니까 또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체를 다 깔보는 거지. 그리고 신방 간다고들 쭉 목사님 따라 장로님이 가면서 또 가만히 있나 떠들지. 장로님 어쩌고를, 아, 되게 할 짓도 없네.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20초씩 다 얻어먹고 다녀. 결혼 다 깔봤어, 내가. 8년간을 그랬어요. 교회 리스트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뭐 우사람들 막 깔보고 그런 것들이 차례차례 지나가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내가. 놀라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밤새껏 회개했어요. 부흥 강사님은 가버리셨는데 몇 사람이 처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더라고요. 밤새껏 울고 회개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또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시고 나서 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자다가 눈 떠가지고선 성경을 그때서 읽어, 이제 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입니다. 그전에는 펴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책도 있나, 이거. 어? 아무리 무슨 유명하다는, 뭐 노벨상 받았다는 그런 그 소설책만 있으면 나는 얼른 사다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말하는 데는 항상 비어 있다고. 그죠? 드문드문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읽기가 좋잖아요. 얼른 얼른 넘어가잖아. 이거는 뭐가 꽉꽉 차가지고요, 숨통이 콱 막히네, 그냥. 그러니까 5분만 읽어도, 이건 많이 읽는 건데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맘다 이렇게 덮어있고, 교회 다닐 때도요, 먼지가 팍 껴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판인데, 성경을 다시 펴 들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구구절절이 구구절절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누가 일러주지 않았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엎드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멍충이가 없는 거라, 이게. 주여,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는데 큰 실수였습니다. 내가 돌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하겠다 하고 한 번만 딱 먹으면 1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산수를 잘 풀어서 고등학교 올라서 수학, 그러니까 수학 주임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거는 다 모르지만 어제 공부를 내가 하면은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줄로 착각을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십몇 년을 교회 다니고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엎드려서 돌대가리입니다 하니까 좀, 그 다음에 뭐가 또 떠올라, 야, 돌멩이도 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 아, 주여, 그럼 내가 돌멩이 같은 인간인데 나를 주님의 제자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뭐가 또 떠오르냐면, 호산나 찬송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잠잠하라고 좀 그러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러셨거든요. 아, 그 말씀이 또 떠오르네. 그 성경은 내가 많이 알았던 거지, 안 믿은 거지. 근데 이제, 아이고, 주여, 아이, 내가 돌멩이 같은 인간인데 나도 좀 떠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 없습니다 하고 하다니까 누가 들으면은 너무 무식하거든,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조금 고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내가 속듭니다. 돌대가리. 속듭니다. 속듭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3년간 했어요. 3년간. 엎드리기만 하면 나는 속듭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그렇게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내가 출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전 같으면 탁 놓고 앉아서 TV나 보든가 하여튼 뭐 다른 책을 읽지만은, 그 야산이 있었고 바로 산 있는데 올라가가지고선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그래, 어? 기도해준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더 난리치고 만날 기도하냐?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기도가 하고 싶으면 못 사는 거라. 기도가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거야.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밤새 꺼서 혼자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이사야서를 갖다 하룻밤 사이에 다 뗐어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쫙 읽으면서 보니까 유명한 명작들, 내가 읽었던 것들이 전부 여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재를 뽑아갖고 거기다가 물 좀 타갖고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액기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명작 소설들을 다 남겨버리고 집에는 성경책만 하나 딱 놓았어요.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교재하고 성경책만 딱 놓고 다 책을 남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만능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와 달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갈르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닫아 비를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850대 1로 우상들하고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로 죽을 사람도 살아요. 엘리사의 기도는 금방 죽은 아들도 살렸고, 애기 못 낳는 여자 애기 낳게 만들었고, 여러분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가 되기 시작됐을 때, 가장 좁은 길로 갔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나는 내병 때문에 월급 받으면 다 갖다 병원에 갖다 바치고도 못 알아가지고 빚더미 앉아서 밤낮 아주 빚이 항상 안 떠나는 거야. 왜? 약값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영양제 안 맞으면 내가 일을 못하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두 번 받고 나버렸어요. 내가 29살까지, 22살 때부터는 29살까지 그동안은 내 몸뚱이가 뭐냐, 한참 청춘을 전부 다 병동이야. 내가 종합병원이야. 그냥 나중에는 어느 병원에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 이게 뭐 이비인후과에 가면 충농축이라고 그러고, 아 무슨 병원마다 가면 병이 다 있어. 그 어딜 갈까? 그런데 그 국민학교도 못 나온 강고회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기도받아, 기도받아. 아, 기도해서 낳는다 그러면 뭐 병원에 하나 필요 없게? 그리고 소리 빽빽 지르던 내가 강제로 기도 두 번 받고 나서 강제 받았어요. 아, 그리고 그 지독한 위장병 떨어져 버리고, 간염이 떨어져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종합병으로 저녁이 되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와갖고, 아, 애들 가르치다 말고 직장에서 두드러기가 툭 나오고, 또 두드러기 고친다고 또 주사 맞다가 잘못 맞다가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잼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러던 내가 완전히 확 해방이 되고 나니까 돈 쓸 데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야, 나는 누가 11조 내라고 그래서 내지 않았어요. 너무 싼 게 11조더라고요. 아니 그래 10분의 1만 내면은 황충이 막아준다고 하니, 황충이라는 건 나는 병으로 생각이 되거든. 하도 아팠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의료보험 드는 것보다 싸구나.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뚝 떨어지면서부터 계속 실절 내기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설 수 있었던 거는 120 성도가 1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5: 아멘.
4: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하늘 보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움직입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5: 아멘.
4: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겁니다.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5: 아멘.
4: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5: 아멘.
4: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5: 아멘.
4: 분명히 그 환난이 물러갑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더욱 감사하기도 하십시오.
5: 아멘.
4: 그러면 기쁜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5: 아멘.
4: 그리고 재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재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5: 주여.
4: 오늘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굉장한 관심이 계십니다.
5: 아멘.
4: 제가 목회할 때마다 수많은 암 환자, 수많은 중풍 환자, 또 여러분 뇌졸중, 무슨 또 못 고치는 간질병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치. 의사가 못 고치는 것만 교회에서는 고친다 이 말입니다.
5: 아멘.
4: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져 갔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정순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도 아니 60살인데 내가 볼 때 할머니죠. 나는 30대니까. 이분이 지하실 속에다가 김치떡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이제요, 김치풀을 내려가다가 매끌매끌 얼은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3층만 내려가면 돼요. 계단이 3개인데 그릇을 들고 내려가다가 쫙 미끄러지면서 나가 넘어지니까 여기가 또 부러졌어요. 여기 좌골인데 또 부러졌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또 부러져갖고 신경만 안 끊어지고 있다 이거. 아 그러더니 여기 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럼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신경까지 건드려버리면 완전히 하체가 마비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손 못 대겠다고 하면서 흉대만 잔뜩 대갖고 지금 이 1년인가 1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배를 깔고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내가 장희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긴 더군다나 3층입니다. 근데 70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굉장히 넓었어요. 3층인데 거기를 없다시피 아들, 딸들이 업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우라고 그랬어요. 누웠는데 흉대를 딱 끌렀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거짓말 아니야 이만큼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흘 동안 있으면 낫는다. 근데 사흘 동안 더 아플 거다. 왜? 수술하니까. 아, 그렇게 말이 나가요. 근데 이분이요. 오늘 미아리 교회 나가다가 1년째 못 가고 있어. 지금 아프니까 못 갈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말을 믿고서 혁대는 뛰고 올라오지만 맨날 그 높은 그 3층으로 갔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3층 층계를 아들, 딸 도움받아갖고 걸어서 올라오는데 3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된 날 왔는데 다 나버린 거야. 할렐루야.
5: 아, 네.
4: 판판하게 그랬어요. 그 해가 몇 년이냐. 그 해 여기서 오인유 광장에서 대집회가 있어요. 100만 성도가 모였어요. 아 보니까 이종순 집사가 그때 열렬한 우리 교인 됐는데 이분이 우리 교인보다 한 시간 먼저 가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쫙 자리 깔아놓고 우리 교인들 갈 자리 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보다 더 빨라. 뭐 그런 얘기는 뭐 수없이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못 고칠 병도 없고요.
5: 아멘.
4: 다 고칩니다. 할렐루야.
5: 아멘.
4: 마태복음 7장 7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다 열릴 것인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 달라 하는데 전갈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5: 아멘.
4: 세상의 부모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게 비하면 대단히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에요. 주실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구했는데 못 받는 것이 있을까. 뭔가 회개할 게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할 거. 자 제일 처음에 회개할 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 22살까지 기도응답 한 번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많이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정통으로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건 그 이후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이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인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머리로 살지 무슨 하나님 날 도와 내가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고 있는데 하고 자기 공로만을 주장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이게 웅덩이를 파는 사람과 같다. 마른 웅덩이 파는 것 같다. 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거 파는 것 같다.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은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물들은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막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저주받아서 그런 건지 절대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소나 여러분 뭐 말이나 또는 뭐든지 동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만은 하늘에 머리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날로부터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뭐냐면은 천국의 지부입니다. 지부. 브랜치 오브 헤븐이야. 천국의 지부인데 이 내가 성령을 받아봐서 알아요. 성령 받고 정말로 확신이 생기니까요.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만 지나가면요. 아, 거기서 내가 묵념을 하는 거요. 어떤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면 아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귀한 곳이 있나. 그리고 교회에다가 뭐 바치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교회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경외스럽고 목사님들이 그전에 막 허튼 생각을 막 했는데 이제는 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뽑아내서 기름 부신 분들이구나. 그때부터 목사님 이름 내가 천사같이 바라봤어요. 자, 오늘 죄는 뭐가 죄냐? 그것은 이제 처음 제 1차 죄고, 두 번째,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시키는 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참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옆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라고를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딱 퍼져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참 회개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레위기 17장 9절로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 나도 내 마음이 참 정직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인지 알았지만은 성령 받고 보니까 아이고 제일 더러운 게 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코멜리언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그 도마뱀이 있어요. 이거 아주 희한한 뱀이래요. 이거는 길에 나가면요 길바닥 흑색하고 똑같이 변해요. 하여튼 나무 꼭대기로, 나무 있는 데 가면요 나무 색깔로 변해요. 그때 그때 그 주위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사람들이 못 볼 정도로 노란 바위에 올라가면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아주 징그러운 그런 뱀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사복을 잘 빼입고 교회 가면은 혼자 신사이고 가장 잘 믿는 교인인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절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알아봅니다. 우린 모를지라도. 오늘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이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각각 그 행실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오늘 뭔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인내 언행심사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내가 혹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또 내가 진실되게 마음을 먹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말과 행동을 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응답이 되려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에,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3일 만에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와보려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간질병 걸렸는데 아홉 제자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하나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아홉 제자가 전부 실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의심받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요, 자기들은 왜 못 고쳤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다 나가지고 간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아이를 못 고쳤을까요? 믿음이 적은 인간이라. 믿음이 적은 사람 되지 마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조금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그냥 근심 걱정에 눌리고 막 야단이에요. 믿음이 클수록 담대하고 믿음이 클수록 침착한 겁니다.
3: 지금까지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삶과 이별을 함께 준비하는 임종교육 전문 상담사 조 마리아입니다. 이 시간은 이별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거움을 조금 덜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 늘 든든한 지원군 되어주는 직장 동료 또 주변 친구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건강과 평안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또 언젠가 다가올 나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 같은 준비의 여정을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서 작은 위로가 되기도 소망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 혼자 고민하면서 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이런 마지막 우리가 겪게 될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잠도 잘 편안하게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또 그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작은 마음의 이런 문제, 과연 내가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또 아니면 부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가족 자녀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제 혼자 사시거나 이제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 두 분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그런 걱정거리가 이런 마지막 준비 이런 것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에 편안해야 되고 걱정 없는 여정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혼자 지내시는 특히 남성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친구도 가까이 많이 있고 이래서 많이 고립된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의외로 이제 남성분들이 연세가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그 마지막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더 크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시는 것을 뵀을 때 또 이런 고민이 해결됐을 때 너무나 그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편안해 하시는 그 환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그런 홀로 계시는 분들의 준비를 철저하게 잘 도와드리고 또 정말 남은 여생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대한 걱정 근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어차피 자녀들이 많고 가족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어차피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30~40년처럼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한 집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녀들도 이제 다 나가고 이제 혼자 홀로서기 나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 역시도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훈련을 마음속으로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또 누군가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싶으시죠. 누군가에게 신세진다는 거는 굉장히 꺼려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홀로 사시는 분일수록 요즘에 이런 마지막 준비를 잘 해나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녀들이 많이 계셔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내 주위에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신적인 또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시면, 내가 뭐 죽으면 알 게 뭐야. 어차피 인생 한번 죽으면, 누군가가 뭐, 어떻게 나를 버리든지 뭐 알 게 뭐야. 이러면서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오히려 홀로 계시는 혼자 계시는 분들 나 혼자 산다 이런 분들이 이런 마지막 준비까지를 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 놓으시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미리 준비된 계획 이런 다가올 어려움을 지혜롭고 또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정이라든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듯이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 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어떤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남겨질 이들을 위한 소중한 이런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저를 소개할 때 임종교육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임종교육이 뭐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죽음교육 이 임종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종학을 배운 지는요, 그래도 2003년도, 그러니까 22년 전에 한국의 전통 장례 지도사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임종교육 그 다나톨로지 이 자격증은 미국에 있는 임종교육 전문 교육 비영리 단체에서 시험을 치러서 제가 이번에 아주 어렵게 이 다나톨로지스트가 됐는데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다나톨로지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 교육, 다나탈라지는 죽음 교육은 단순히 죽음을 가르치는 그 학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을 더 넓게 실천하는 배움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학은 인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성과 마주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상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윤리학, 종교학, 상담학, 보건의료 등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지막을 어떻게 돌보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탐구를 하고, 또 저처럼 피널 디렉터, 장례 지도사라든가 또 정신과 상담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또 교회에 영적인 사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문적으로 조금 많이 더 이렇게 연구하고 배워서 많은 분들에게 돌볼 수 있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비영리단체에서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나나탈라지라는 이런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 죽음 교육을 배워야 하는지, 이것은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더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요. 이 죽음을 알면 비로소 삶이 더 소중해지겠죠.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보편적인 여정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외면합니다. 물론 저도 이 방송을 한 지가 꽤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음 준비하세요 이럴 때 뭐 묘지를 산다든지 이제 장례식 서비스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무관심하고 이제 흘려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 오래전에 조금 기담아 듣고 이런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물론 이제 뭐 예전에 했었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참 그 편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상 이 필드에 뛰면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몰랐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매년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이제 묘지 가격을, 대형 묘지 회사에서 한 번은 묘지 가격을 올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이런 부수적인 거나 장례 서비스 비용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그 대형 묘지 회사 측에서 이런 묘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사놓으셨는데 그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수적인 그 내용이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수적인 내용을 소홀히 하시거나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그 묘지값보다 부수적인 가격이 오히려 지금 서너 배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준비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두렵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임신하는 게 아니듯이 죽음 준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을 미리 홀가분하게 숙제를 준비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이런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남은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이제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런 마지막 준비 안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됐다 이럴 때에는 자녀들이 한결 더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즐겁기도 하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죽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거나 또 많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것

심리학적으로도 볼 때요, 이렇게 준비된 죽음은 슬픔을 덜어주게 되고 남겨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고된 이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지금이 2025년, 어느새 25년이 후딱 지나간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2000년도 이랬는데 뭐 1965년, 뭐 1995년 이렇게 하다가 2000년이 후딱 넘었는데 지금 벌써 2025년, 25년 단위로 이렇게 1년, 5년이 지나가는데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5년입니다. 그리고 벌써 6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고된 이별을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본인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살아가시면 우리 남겨진 사랑하는 자녀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벗어날 수 있고 우울감이나 불안한 거 이런 어떤 모든 트라우마에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고 합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이제 이 일을 하면서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불안하거나 이런 우울하거나 이런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얼마든지 이제는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많이 변화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비드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 바로 이전에 이제 세미나가 이제 커다란 세미나를 준비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제목이 Don't say goodbye before you pre-planning.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주로 외국분들한테 이제 이 강의도 하고 이 세미나 준비 계획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많은 환자분들 계시고 이럴 때 사실 정말 저 역시도 마음 편안하게 이런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슬픔을 당하거나 정말 어려운 그 산더미 같은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분들께도 직접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 묘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례보험은 장례식은 이러이러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거에 대한 이런 플랜을 이제 계획을 세워드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저부터도 이렇게 장례식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막 탈진까지 하고 이랬습니다. 모든 기가 빠져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그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죽음은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많고 또 학문적으로 배움을 많이 배우시고 이런 분들일수록 이제 물론 이제 이 죽음하고는 조금 그게 다르지만은 죽음은 하나의 경험이다 이래서 이런 죽음을 우리가 배우고

0: 듣고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요, 훨씬 더그 두려움이 가볍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그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험담인데요. 벌써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분의 마지막 그 모습이 미리 계속 이제 준비를 하시고 또 죽음에 대한 거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러시면서 이제 사실은 그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도 깊을 뿐더러 이분은 우선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역시 제가 병원 그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병원 환자 방문을 갔었는데요. 사모님께서 말씀도 굉장히 이제 잘하시고, 뭐, 물론 정신도 이제 말짱하죠. 근데 이제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치레 속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 임종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내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일절 거부를 하셨죠. 근데 사모님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기억이 이제 또렷하게 나는데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마리아, 거기 서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의 그 발치 발 부분 그 침대 끝 부분에 환한 빛이 쫙 비치면서 흰 옷을 입은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저는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의 눈에는 아주 강렬한 또 아주 그 아름다운 빛, 하얀 빛, 천사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그 빛을 몰고 이렇게 그방 안에 꽉 가득히 찼다고 이러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눈빛이 환하게 빛나고 그 어떤 그 굉장히 즐거운 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저기하지만 갑자기 내가 뭐 수십억 라러리를 땄어. 그래서 엄청 그 갑자기 나에게 닥친 일, 반가운 일, 뭐 기쁜 일 이러한 표정으로 하얀 그 빛이 천사들과 함께 나의 발치로 와서 나를 데리러 온것 같다 이러면서 말씀을 또렷또렷하게 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분의 그 모습과 그 밝은 빛, 천사들이 이렇게 빛을 몰고 오셔서 당신을 이렇게 모시러 왔다 이런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제 참큰 힘이 되고 과연 나도 내가 죽었을 때 이런 그 물론 이제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셨는데요. 항상 그거를 신앙과 연결을 해보면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분의 삶을 많이 따라가고 따르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은 아직까지도 참 변함이 없이 또렷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는데요. 맞아. 죽음이라는 게꼭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껌껌한 거는 아닌 거라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또 많은 분들, 임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 환자분들이 계시면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고 참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터널이 통과를 하면 끝이 있습니다. 그 터널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돌보시는 분들, 자녀분들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이런 조치를 취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돌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시라고 그랬듯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도움을 청하시면서 또 만약에 호스피스 또 임종이 끝난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또 애프터 정신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상담도 해주는 많은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서 우리 건강 또 정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삶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보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그 우리 삶 안에서 중요한 이 유익한 것을 얻으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 지역 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0: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잡을 뛰면서 저축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하늘 높이 떠서 쉴 새 없이 달려 마침내 서독 디셀도르프 공항에 내렸습니다. 김포 공항을 떠나 하늘 높이 날아던 비행기는 푸르고 맑은 태평양을 건너 알래스카에 착륙하여 한동안 쉬면서 주유를 한 뒤 다시 북극을 돌아 마침내 유럽 대륙에 독일에 들어섰습니다. 알래스카에 내리자 우리 일행은 프랑스 처녀들인 에어 프랑스 여객기 스튜어디스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디셀도르프 공항에 다가가서 대지를 내려다보니 짙은 밤안개가 자욱이 넓은 공항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짐을 찾아서 104명과 함께 에덴 에센 광산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땅속 1000m에서 하루 8시간씩 석탄을 캐는 일과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탄을 캐다 보면 석탄가루가 온몸에 묻어 치아만 하얗게 보였습니다. 샤워를 해야만 한국인인지 터키 사람인지 루마니아 사람인지 아니면 이탈리아인지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탄광 굴속은 전혀 딴 세상이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탄차를 연결하다가 머리가 끼어 죽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용원에서 온 나의 룸메이트 최 씨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3년을 지내는 동안 모두 10명이 넘게 죽어갔습니다. 3년 동안의 힘든 노동이어서 도중에 도망을 치거나 갖가지 규칙을 위반한 채로 계약을 마치지 못하고 해고당한 이들도 30명이나 되었습니다. 뒤에 알아보니 탄광에서의 노동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소독과의 계약이 끝난 1979년까지 모두 65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탄광의 노동은 굴진, 채탄, 기계수리, 보경, 운반, 석탄에 관련되었으며 하루 24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제1진이 들어가 오후 2시까지 하고 나오면 제2진이 들어가 밤 8시에 그리고 제3진은 새벽 6시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하의 막장 노동이어서 광부는 가죽장갑을 비롯하여 앞 정강이와 무릎, 엉덩이의 보호대를 차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작업장의 식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광부 생활을 하다가 한국인 광부가 죽게 되면 최덕신 서독 대사가 와서 함께 장례식을 치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아가 서독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매우 초라한 장례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 광부가 죽으면 장례식이 매우 화려하였고 광산 전체가 폐업을 해가면서까지 엄숙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한국인 광부들의 울분은 살과 뼈를 깎듯이 충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가진 고생을 겪으면서 어머니와의 굳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루에 두 가지 일을 3년 동안 뛴 것입니다. 나는 파독광부 제2진으로 E0007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광산에서 8시간 노동한 뒤 또 한 가지의 직장을 얻어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서 매달 두 차례씩 받은 봉급을 꼬박꼬박 저축하였습니다. 생활을 최대한 절약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나 혼자 희생하여 우리 지방과 박씨 가문에서 가나를 말끔히 추방하겠다는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일은 소와 돼지 그리고 닭을 기르는 가축장에서 청소를 하고 사육하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뒤치닥거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소한테 받쳐 넘어져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값을 아끼느라 집 천장이나 꼭대기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작은 방을 둘이서 빌려 썼습니다. 식사비를 절약하느라 가축장에서 주는 빵을 받아와서 버터나 잼 대신 설탕을 뿌려 끼니를 때우는 일이 애사였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AM 1650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내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30분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내 브라이언 엔젤 캐니언 그리고 팬텀 랜치 지역에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가 발생했고요. 약 30분간 무려 0.51인치의 폭우가 쏟아지며 급격한 경사를 따라 돌발 홍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15명에서 20여 명의 하이킹 그리고 캠핑객이 연락두절 또는 실종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NPS, 국립공원관리청이 계속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브라이트 엔젤 계곡을 잇는 거의 모든 도보용 교량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잔해물과 바위가 밀려들면서 콜로라도강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네, 한편 국립공원 구조팀과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서 이 지역에서 62명 이상의 방문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들은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 림 쪽의 메스윅 러지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이미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상류 지역에서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더미, 바위 등이 콜로라도 강으로 밀려들면서 높이가 약 9피트에 달하는 자연지방, 임시 댐이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콜로라도 강 통행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보트, 리프팅 운항이 전면 금지됐고요. 신규 진입 완전 차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 지역 일대에 오늘 저녁까지도 돌발 홍수 경보를 유지하고 있는 국립기상청입니다. 2차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그리고 낙서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특별히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에 달하는 실종자 수색에 따라 앞으로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은 잠시 후 모닝뉴스 그리고 라디오 서울 뉴스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을 휩쓴 대홍수 소식입니다. 참사 현장에서는 6살 아이가 60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 사망자 실종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최소 800여 명이 넘은 사망자 그리고 실종자도 3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당국은 이제 안치시설 부족으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요. DNA 샘플을 채취한 희생자들에 한해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어도 매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대홍수가 네팔의 핵심 성장 동력인 수력발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수력발전에 의존해온 네팔 경제의 취약성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홍수로 네팔은 이 파괴된 발전소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수력발전 시설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까지 다시금 검토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수력발전은 관광과 해외 노동자 송금 등과 함께 네팔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산업입니다. 히말라야의 풍부한 수량과 큰 고도 차이를 활용해서 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팔은 수력발전을 국내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이 전기를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야말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난은 수력발전의 원천인 히말라야의 물이 발전시설을 위협하는 재난 요인이 동시에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사실 피해 규모 예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팔전력청은 이번 보테코 시강 대홍수로 12개가 넘는 수력발전 사업과 송전시설이 광범위하게 파손돼서 피해액이 수천억 네팔 루피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터널, 변전소, 송전망 등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 복구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해 시설의 보험 가입 범위, 실제 보상 규모 역시 아직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특히 이번 인명피해가 수력발전 현장에 집중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연락이 끊긴 사람들, 그러니까 3천여 명이 넘는 실종자 가운데 수력발전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가 933명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리슐리강 일대 수력발전소 지하터널과 발전시설에 근로자들이 많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구조작업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아직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팔은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에서 진흙으로 막힌 터널 상부의 작은 구멍을 뚫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그 내부로 공기를 보내고 카메라를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돼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만 이들이 실종된 지역 역시 트리슐리 1이라고 해서 홍수가 휩쓴 지역에 건설 중인 대형 수력발전 사업단지였죠. 네, 결국 이렇게 히말라야의 물을 이용해 경제성장, 전력수출을 동시에 이루려던 네팔로서는 그 딜레마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먹거리인 수력발전 개발을 계속 확대해야 되지만 또 그 발전시설이 집중된 산악계곡 자체가 기후변화로 더욱 위험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케빈 워시 의장은 비교적 조용한 연준을 표방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정책 판단의 기준을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 심포지엄 연설에서 자신의 기준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 케빈 워시 의장인데요. 나의 기준은 이렇다.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조금 돌려 말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으면, 즉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시사한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도 곱도로 나타났습니다. 9월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확률이 워시 의장의 연설 전에는 35% 정도였는데 이후에 58%로 껑충 뛰었습니다. 워시 의장이 시장 예상대로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해오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맞닿아 있는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자, 그러자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정부는 거대한 간판을 세우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는 온타리오 호수 인근에 온타리오호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적힌 대형 간판을 공개했습니다. 건물 2층 높이에 달하는 대형 간판인데요. 영어, 프랑스어로 나란히 제작됐습니다. 포드 총리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호수 이름을 바꾸려 한 조치에 항의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권을 보호할 것이며 깡패에게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온타리오 호라는 이름이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보다도 훨씬 먼저 존재했다면서 미국의 짧은 역사를 에둘러 비꼬기도 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지금 구글 지도를 보면 온타리오호가 아니라 아메리카호로 나옵니다. 행정명령을 내린 뒤 일주일 만에 구글 지도에 바뀐 지명이 적용이 된 것인데요. 어제부터 온타리오호 위치를 찾아 확대하면 아메리카호 이런 명칭이 붙은 호수가 나타납니다. 직접 온타리오 호라고 검색해도요, 자동으로 아메리카호로 연결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 측은 미국 지질조사국이 제공하는 지명을 구글 지도에 반영하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이번에 호수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다만 구글에 접속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도 속의 명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무조건 아메리카호로 나오는데요. 캐나다 지역에서 구글에 접속하면 종전처럼 온타리오호로 표시되는 것이죠. 그 외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검색을 한다면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옆에 괄호 속을 아메리카호라는 이름이 채우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 대학에 유학하려는 외국인 학생들 그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인턴십 참여도 제한될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현지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려던 유학생들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미국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의 교과 과정 실무 훈련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라고 해서요. 교과 과정 실무 훈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전공과 연계된 인턴십이나 또 실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전공과 관련이 되고 또 학점을 인정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C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CPT 승인이 규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침에서는 인턴십이 단순히 전공과 관련된 수준을 넘어 학교에 확립된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제시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 UC 버클리는 이번 지침이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해석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인턴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턴십 등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CPT는 계속 허가될 예정이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전공 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 활용해온 상당수 인턴십이 더 이상은 CP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UC 버클리 그리고 UCLA 등 일부 대학은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특정 CPT 신청 접수는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조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규제 강화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 F1 유학생 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학업 기간에서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한 바 있고요. 이 해당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CPT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턴십이야말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실제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엔트로픽. 워낙 대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 AI 클라우드의 활약상도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어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뉴스에서 자주 거론되는 그런 AI 전문 기업입니다만 사실 또 요즘 AI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죠. 엔트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출판계와 관련해서 휘말린 바 있는데요. 이제는 대중음악계가 제기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 후에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1250만불, 1250만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9: 323-782-8600, 32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0: 정말? 어떤 건데?
14: 용자나라, 켈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6: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7: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9: 너무너무 좋습니다.
2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오세훈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AI 발전 속도 전문가들조차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AI들이 학습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트로픽은 해적판 도서를 AI 학습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가와 출판계에 무려 15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겨우겨우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판계에 이어서 대중음악계가 제기하는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원에 따르면 대형 음반사인 소니뮤직과 워너체플뮤직은 엔트로픽이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무단으로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인 엔트로픽뿐만 아니라 다리오 아모데이 CEO, 벤저민 맨 공동 창업자 등 핵심 임원진도 피고로 명시됐습니다. 네, 음반사들은 엔트로픽이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해적판 데이터, 여기서도 해적판이 나오네요. 또 인터넷 스크래핑을 통해서 대량 수집한 파일, 실물 책 스캔 자료 등을 활용해서 팝음악 가사와 악보를 입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무단학습 사례로 머라이 캐리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마스송이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곡,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Paper Rings, 레나드 코언의 할렐루야,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정말 세계적인 명곡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외신들은 특히 이번 소송에서 엔트로픽이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조직적으로 삭제, 조작했다는 지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클로드에 특정 노래 가사를 물으면 원 저작자 정보 없이 가사 전체가 그대로 복제돼 출력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소니와 워너는 이를 두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노골적인 지식재산권 도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단 복제된 곡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불법 데이터베이스의 영구 폐기도 요구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곡 말고도 무지 많겠죠. 곡당 15만 달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또 내야 될 텐데요. 이런 천문학적인 합의금마저도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치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음반사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금이 많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AI 생태계를 예상해 봤을 때 많은 거대 기업들이 이런 회사에 또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어쨌든 엔트로픽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음반사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법정에서 강력히 방어할 것이다 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뭐 엔트로픽 뿐이겠습니까? AI 기업의 공정 이용 인정 여부를 둘러싼 대대적인 법적 다툼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8년 서울에서는 중국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포니 AI, 글로벌 로보택시 누적 주행거리가 7천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성한 그런 포니 AI가요. 한국 내 자율주행 기업인 퓨처링크와 협력해서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퓨처링크는 이미 포니 AI의 자율주행 개발 키트를 장착한 개조 차량으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누적 주행 거리는 8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네요. 이제 정식으로 협력 협약식을 맺었고요. 그래서 개조 차량이 아닌 중국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7세대 포니 AI 로보택시를 한국에 들여오기로 한 것입니다. 7세대 로보택시는 완성차 제조사가 자율주행을 전제로 설계한 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차량에 장비를 덧붙이는 개조 방식과 달리 제동, 조향, 전원 모든 게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 양산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완전 무인 서비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로보택시가 시험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운전석에는 테스트 드라이버가 필수로 탑승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 들어오는 포니 AI 로보택시는 이 드라이버도 필요 없는 완전 무인 서비스를 목표로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좀또 동시에 걱정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죠. 네, 서울에서 중국 로보택시가 운영된다. 그러면 개인정보, 지리정보, 뭐 한국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중국으로 건너갈 게 아닌가? 일단은 모든 것들은 한국에 보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 등 민감한 정보는 저장되기 전에 아예 비식별화된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2008년 초 서울에 200대 정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 공급도 대규모로 늘릴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2008년 먼것 같지만 이제부터 약 1년 반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쯤 한국 가신다면 무인 로보택시가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모습, 네, 보실 수도 있겠네요.
1: 미군이 어제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 섬에 이란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군사 공격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뢰가 장착된 로켓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준비가 관측됐다라는 게 미국의 이번 공격의 이유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파르스 통신도 어제 라라크 섬 인근에서 폭발음이 크게 들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이번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공격에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공식 성명에서 라라크 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 행위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미국의 이번 이란의 로켓 발사대 공격이 전면적인 공격 재개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를 위한 선별적 작전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2차 본격 회담을 할수 있다라는 전직 고위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어제 PBS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일단 김정은을 그냥 만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김정은과 만나는 장면을 일단 연출한 뒤 본격적인 대화는 선거 이후에 한다는 전략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그러고 나서 북한군의 러시아 철수 등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이 경우에 11월 초에 열리는 중간선거 이후 대략 내년 초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북한과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 결과를 곧 자체 핵무장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체 핵무장의 신호로 받아들일 나라라는 것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2: 여섯, 일곱.
0: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2: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0: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2: 여섯, 일곱.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리포트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지명되는 등 6개 주요 부처 장관을 바꾸는 2기 내각 인선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에서 특히 돋보이는 부분 바로 여성 리더십의 존재감입니다. 지난 6월에 한성숙 국무총리를 발탁한 데 이어서 어제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서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여성 정치인 2명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여성 장관 비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선에서는요, 단순히 그 여성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여성 인사를 국정운영의 전면과 경제혁신 분야에 배치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상징성이 가장 큰 인사로는 한 총리를 들 수 있겠죠. 노무현 정부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입니다. 약 20년 만에 다시 여성이 내각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인 출신이었는데 이번에 한성숙,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한성숙 현 총리입니다. 이 한 총리는 네이버 최고 경영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기업인 정책가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차이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한 총리 발탁 당시 성별 자체보다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배려, 할당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 2기 인선 몇 명이 여성인가 보다는 어떤 자리에 여성을 쓰는가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네, 분명히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에서는 여성, 복지, 교육 등 특정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국정의 핵심 의사결정과 경제, 산업 분야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게 이번에 이소영 후보자입니다. 지명된 중소벤처기업부는요, 소상공인 정책뿐만 아니라 벤처, 스타트업, AI 신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핵심 경제부처죠. 바로 이 부처를 맡았던 한성숙 장관이 총리로 직행을 했고요. 이어서 다시 여성 정치인이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입니다. 네, 한편 이번에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해서 두 차례 금배지를 달았고요. 당선된 뒤에 본래 소속인 기본소득당에서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된다면 첫 90년대생 장관, 그러니까 30대 그것도 여성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자퇴 등 중도 이탈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등록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네, 교육부는요, 최근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주요 청년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총 3,28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이 신설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등록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의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여기선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한의대는, 네, 지방국립대 가운데는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의대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같은 전액 장학금 사업에는 내년에만 2,100여 원의 예산이 들고 이후에도 매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서 2030년에는 4개 학년의 모든 학생이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방 사립대 학생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죠. 그래서 도입한 게 지역 인재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개편하는 것인데요. 네, 지방 국립대 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전액 장학금 신설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방 사립대 학생들만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발 인원도 현행 4천 명에서 1만 명까지 대폭 늘리게 되니까 네, 지방 사립대 신입생들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또 지방 사립대 지역 인재 장학금의 확대 등은 청년층의 삶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고 특히 서울인대학에만 몰리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폭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는 차량 한쪽은 어쨌든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특히 그 시골의 길, 뭐 농로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옆에 스페이스도 많지 않고 사실 네, 서로 양보를 미루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다툼 과정에서 엽총을 꺼내서 협박을 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화성시의 한 농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A씨는 자신의 엽총을 꺼내서 상대 차량 운전자 B씨 등 이곳에 같이 탔던 3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의 좁은 농로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A씨와 B씨 누가 뒤로 물러나 길을 비켜갈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A씨가 차에 입던 엽총을 꺼내 들었고요. 다행히도 B씨 쪽에 사람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압은 할 수 있었고 총기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는 엽사가 직업이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엽총 역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자신의 것이었고요. 피의자의 엽총에는 탄환 20여 발이 들어있었다. 장전까지 마친 상태였는지는 현재 확인 중이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뭐 A씨가 잡힌 후에 피해자들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진술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친구 집에 갔는데 월남쌈을 해주더라고요. 이 음식을 선택한 이유는 불 앞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워서였다고 합니다. 네, 요즘 집에 있는 그냥 채소 썰어서 월남쌈을 해먹든 아님 비빔밥을 해먹든 어쨌든 불에 뭔가 올려서 끓이지 않는 음식들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야채칸에 파프리카 좀 많이 사다 놓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뭐 보기만 해도 일단은 생기를 더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여름 채소입니다.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수분, 바이타민, 식이섬유 등을 고루고루 함유해서 여름철 영양을 챙기기도 좋습니다. 네, 바이타민C의 함량은 레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초록색에 바이타민C가 162mg 100g당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바이타민C 함유량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요. 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져 있죠. 뭐 필수 영양소까지는 아니지만 항산화 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여하면서 제7의 영양소로 불리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이 역시 색깔에 따라 종류와 양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빨간색은 카로티노이드

0: 어느 정도 보장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온이 한풀 꺾인 느낌이죠. 그래도 아직 뜨거운 건 노노. 그렇다면 알록달록한 색만큼이나 영양도 다채로운 파프리카 활용해서 가벼운 한 끼 만들어 보세요.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1: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0: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1: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에베레스트를 찾는 등반객들의 활동이 빙하와 눈을 한 해 약 2,500톤씩 녹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방이나 취사에 쓰이는 연료는 물론 등반객들이 배출하는 소변의 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연구팀은 최근 학술지에 에베레스트 네팔 쪽 등반로에 베이스캠프가 자리 잡은 쿵부 빙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는 봄철 등반 시즌이면 수천 명의 등반객과 가이드, 지원 인력이 몰립니다. 카페나 고속 인터넷, 대형 TV, 온수 샤워 시설은 물론 난방 바닥을 갖춘 텐트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봄 약 50일 동안의 베이스캠프의 텐트 1,600개를 운영하는데 LPG 820여 톤과 등유 19,000리터, 휘발유 5,100여 리터가 사용됐습니다.

0: 취사와 난방, 전력 생산 등에 쓰인 연료와 사람이 배출하는 소변에서 전달되는 열을 합치면 약 84만 메가줄의 열 에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빙하와 눈 2,500여 톤을 녹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2,500톤의 얼음과 눈이 물로 녹는다면 국제 규격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채울 수 있는 양이 됩니다. 특히 사람의 소변이 빙하를 녹이는 열원으로 지목되며 관심을 끕니다. 고산에서는 탈수를 막기 위해 많은 물을 마시는 탓에 수천 명의 등반객과 가이드가 하루 6,000리터가 넘는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대변은 저장소에 모아 산 아래로 옮겨지지만 소변의 상당량은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됩니다. 연구진은 소변에서 전달되는 열만으로도 한 시즌 약 154톤의 얼음이 녹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위성 관측에서도 베이스캠프의 온난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에서 2023년 랜드셋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이스캠프의 지표 온도 상승 속도는 연 평균 0.28도로, 이는 인접하고 있는 쿵부 핑하 표면의 약두 배에 달하는 속도였습니다. 로켓은 한번 쓰고 버린다.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발사 임무를 마친 로켓을 회수해 다시 우주로 보내는 기술이 우주개발 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로켓 재사용 분야는 이미 나사 우주왕복선 시대부터 기술을 축적해온 미국이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 민간 기업을 앞세워 주도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최근 중국 국유 기업에 이어 민간 기업까지 일단 로켓 회수에 성공하면서 이를 재비행과 전례 운용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다음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랜드스페이스가 둥펑지구에서 주최 3호를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분리된 1단 로켓을 약 390km 떨어진 간수성 회수 지점에 수직 착륙시켰습니다. 주최 3호는 스페이스X의 팰컨 9처럼 착륙 직전 엔진을 재점화해 낙하 속도를 낮추고 착륙 다리를 펼치는 역추진 방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랜드스페이스는 이번에 회수한 로켓을 6개월 안에 재발사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중국 민간 기업이 위성 발사에 투입한 궤도급 로켓의 1단 로켓을 지상에서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랜드스페이스는 이른바 중국의 스페이스X로 주목받아온 우주기술 스타트업입니다.
1: 미국이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래클리프 미국의 CIA 국장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지난 2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측과 대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 만나 종전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래클리프 CIA 국장은 러시아 방문 시에 러시아 정보국 수장과 만나서 전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 군사적, 경제적 손실이 점점 커질 것이 우려된다라며 더 늦기 전에 종전 협상을 시작하라라고 러시아 측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중재를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친러시아 성향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CIA 국장을 보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예전에도 이 같은 3자 정상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적극 찬성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면서 만남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후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이후부터 아예 멈춰서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자원이 중동에 모두 쏠린 터라 러우 전쟁이 사실상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됐다라는 평가 속에 이번 CIA 국장이 제기한 3자 회담이 과연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취재하려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소속 일부 기자들의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재무부 취재를 담당하는 앨런 래퍼포드 경제전문 기자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금지당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래퍼포드는 지난 2017년부터 재무부를 취재했으며 G7 그리고 G20 주요 회의를 여러 차례 직접 참석해서 기사를 작성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즈 대변인인 니콜 테일러는 이번 취재 제안은 독립 언론을 훼손하려는 행정부의 또 다른 불미스러운 시도일 뿐만이 아니라 대중의 감시를 노골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함께 취재 제한 조치를 당한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는 모두 경제 분야 주요 매체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취재에 제한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기자들에게 기밀이나 통제된 비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기자들에게 요구했고 거부할 경우에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반발해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지난 3월 연방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0: 네, 8월 30일 어제는요. 사실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이 협약은 197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자행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으로 불린 공포정치가 계기가 됐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의 10세 이하 자녀는 군인이나 경찰 등 친정권 가정에 강제 입양됐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5월 광장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이른바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라진 아들, 딸, 손주를 돌려달라고 수십 년간에 걸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종자는 가족의 재신고 끝에 숨진 채 발견됐고요. 경찰이 부실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국가폭력에 의한 강제실종과는 다르겠지만은요, 역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실종자 가족에게 고통을 줬다는 건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믿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 국가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도리어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쁩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체 공유였습니다. 네, LA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80도대 후반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워낙 9자 또 100자까지 봤던 우리로서는 이 앞에 8자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아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공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컨디션 조금 더 올려서 모든 일을 조금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으로 월요일 아침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Yes,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5: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4: 그럼 둘 다 워킹모니.
5: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4: 돈이 필요한 사람도
5: 투자하는 사람도
4: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5: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4: 213-804-9555.
5: 다시 한번
4: 213-804-9555. 워킹모니.com.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모닝뉴스 1부 일단 네팔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팔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 발생 닷새째입니다. 양국 당국이 3,000명이 넘는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명 이상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 구조대원이 진입하는 데 성공해 기적의 생환 소식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전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강물 수위가 높아져 추가 범람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가 전문 장비, 역량 부족 등으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한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788명, 실종자는 2,5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티베트 자치구 지역 사망자 16명, 실종자 546명과 합치면 이번 홍수 전체 사망자는 최소 804명, 실종자는 3,0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또 100명 넘게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아직 기다리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팔과 티베트 대홍수 사망자 900명을 넘어섰고 발전소 터널 접근 시도 뭐 일부는 미약하게만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기적의 생환 소식 기대가 큽니다. YTN 현지 연결해봅니다.
4: 우려했던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네팔 재난청을 인용해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0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919명에 이릅니다. 실종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팔 당국은 어제보다 1,700여 명 늘어난 4,247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쪽 546명을 합치면 실종자는 모두 4,793명입니다. 네팔 정부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고립된 현장 노동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장비와 폭발물을 동원해 터널 상부에 구멍 4개를 뚫은 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로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소리쳐 사람을 찾았지만 아쉽게도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구조대는 이제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진입한 곳은 터널 내 공사 지점과는 18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팔 정부는 산소 공급 장비와 카메라를 갖춘 대원들을 공사 지점까지 투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네팔군은 이곳을 포함해 수력발전소 6곳에서 구조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93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쪽에 대규모 병력과 많은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퍼트리슐리 3A와 3B 발전소를 중심으로 100여 명이 터널 안에 고립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립된 인원이 35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군은 엄청난 양의 잔해가 터널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진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최우선 과제는 터널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널 구조 작업에는 중국과 인도의 전문 구조팀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어퍼트리슐리 발전소 터널에서 구조대가 시신 한 구를 수집했다고 네팔 군이 밝혔습니다. 군은 네팔 구조대에 참여한 중국 터널 전문 구조팀이 터널 안 약 300m까지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 시신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희생자 국적과 신원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건설하던 이 발전소는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이날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 한 대를 어퍼트리슐리 발전소에 보내 한국인 실종자들이 있던 사무동과 상부 위어 댐 상공을 비행하며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팔 독립발전사업자협회의 모한 쿠마르 회장은 어퍼트리슐리 발전소에서 576명이 연락 두절됐으며 이 중 약 300명이 터널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대는 또 다른 발전소 칠림의 수력발전소 터널에서도 시신 두 구를 수습한 바 있습니다. 네팔 구조대에 합류한 인도 터널 구조팀은 터널 안쪽 약 100m까지 진입했지만 터널이 진흙 등으로 막혀 있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조대는 트리슐리강 하류에 위치한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터널에 100여 명이 갇힌 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보고 있다라면서 구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네팔 대홍수를 일으킨 거대 안반 산사태를 두고 기후 변화 탓으로만 단정짓기에는 무분별한 인간 활동의 책임이 크다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산비탈 지반이 썩은 문지방처럼 약해진 상황에서 수천 명의 등반객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기가 빙하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5: 네팔 티베트 대홍수는 고지대에서 발생한 거대 안반 산사태가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변화 탓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온난화 현상 자체가 거대한 붕괴를 곧바로 일으킨 직접적인 방아쇠로 작용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고산지대를 지탱하던 얼음과 영구 동토층을 녹여 산 전체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점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뚜렷한 징후 없이도 언제든 지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밀집한 인간 활동은 대형 재난을 앞당기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국제연구진에 따르면 등반객 수천 명이 머무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상업 활동이 엄청난 양의 얼음을 직접적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봄철 등반 시즌 50여일 동안 텐트 난방과 취사를 위해 태우는 막대한 화석연료가 빙하에 고스란히 치명적인 열기를 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하는 따뜻한 소변 열기만으로도 한 시즌에 150여 톤의 얼음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인위적인 열기를 모두 합치면 한 시즌에만 무려 2,500톤의 빙하가 녹습니다. 실제로 위성 관측 자료를 확인해보면 인간이 머무는 텐트촌 지표면의 온도 상승 속도는 인접한 순수 빙하보다 두 배나 빨랐습니다. 온난화로 이미 약해진 얼음벽 위에 수천 명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는 현재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복합 산악 재난을 막기 위해선 당장 베이스 캠프를 단단한 지반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막연하게 자연 탓만 하기보단 붕괴를 앞당기는 무분별한 인간의 상업 활동에 대한 뼈아픈 통제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다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양측은 무력 공방 이후에도 호르무즈 통제권을 둘러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군은 어젯밤 이란 라라크섬에 설치된 혁명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습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혁명수비대 기뢰 부설군에 대해 제한적이고 정확하게 조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이번 공격은 지난달 2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시도에 대응한다며 대규모 공습을 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요르단과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해 즉각 반격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의 기술 인프라와 정비창, 전투기 계류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해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요르단 내 미군 기지들이 라라크 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지원하는 데 이용된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란군도 라라크 섬 공격에 대응하고자 드론으로 아랍에미레이트 공군 기지를 공격했으며 기지 내 미군과 헬리콥터가 주둔한 장소를 주된 표적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기뢰 두 발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재 운항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란의 이번 주장은 해협에 더 이상 기뢰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은 바로 이런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발표한 해협 통과 및 항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전쟁 6개월을 맞은 이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동시에 외교와 국방을 앞세워 미국과 이스라엘 압박에 맞서겠다는 강경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YTN입니다.
6: 마수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전쟁 6개월을 맞아 가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경제적 타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미국의 제재가 완화됐던 기간에 약 9천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지만 이후 수출입이 25에서 35%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해상 봉쇄와 제재, 동결 자금 해제 등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이행하면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이 사회 불안으로 번지는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6개월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번에도 메시지만 냈습니다. 이란 정부도 외교와 국방을 두 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 맞서겠다고 밝혀 호르무즈 봉쇄를 고리로 협상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전에 미사일을 대거 소진하면서 군사력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유럽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일부 구형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개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할 힘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여전히 무기고 고갈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기억해 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와 다른 국가들 일례로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들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예컨대 한국의 경우 4만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그래서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한국 정부는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둬라 진심이다 라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란 전쟁이 격화하던 중 여러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미국을 돕지 않은 동맹들을 위해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래클리프 CIA 국장은 지난 2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대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 만나 종전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행정부 관리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래클리프 국장과 러시아 측의 대화를 설명하면서 3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방러 기간 보르트니코프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장도 함께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방문 때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대한 미국 정보 당국의 비관적 평가를 강조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래클리프 국장이 전황 악화로 군사적, 경제적 손실이 점점 커질 것이라며 늦기 전에 종전 협상을 시작하라고 러시아 측에 촉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이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3782-8600 3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2: 너무너무 좋습니다.
1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5: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굉장히 더웠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마음을 놓지 마시라. 이번 주말에 또다시 폭염이 찾아온다 라고 보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주말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덥긴 더웠던 모양입니다. 이 열대성 폭풍 때문인데요. 태평양 바하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발달 중인 이 열대성 폭풍이 다음 주쯤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상학자들이 예보했습니다. 네, 동부지역 아니고요. 서부 캘리포니아 연안입니다. 기상예측 모델 분석 결과 이 폭풍의 중심부가 바하캘리포니아 해안가에 형성될 확률이 높으며 일주일 뒤 남가주 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열대저기압 발달 확률이 80%, 일주일 이내 90%에 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열대폭풍은 최대 시속 70마일, 허리케인은 시속 74마일을 넘는 풍속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이번 폭풍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사이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새벽 사이에 세력이 다소 약화되면서 열대폭풍의 형태로 남가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 일요일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릴 확률이 70%로 현재는 예보된 상태입니다. 아직 일주일 뒤에요. 매일매일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열대폭풍이 캘리포니아 상륙하면 1939년 이후 처음 열대폭풍이 캘리포니아 상륙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륙 전에 세력이 약화된 사례는 종종 있었으며 가장 최근 2023년 8월 당시 열대폭풍은 아니었지만 남가주에 큰 비를 뿌렸던 허리케인 힐러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폭풍의 발달은 태평양 슈퍼 엘니뇨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높여 해양 열파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기상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죠. 네.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 폭풍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남가주 연안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최대 10도까지 높아져서 LA 카운티 해변의 수온은 지금 섭씨로 23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상청은 올 가을과 겨울 매우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 카리나를 비롯한 3개의 폭풍이 남가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LA 한인타운 곳곳에 노점상들은 엄청나게 들어서 있죠. 이게 단속도 안 돼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곳곳의 길거리 음식 노점상 관련 위생 민원이 최근 3년간 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거기 길거리 타코가 맛있어. 그 길거리 그 스매시 버거가 맛있어. 해서 가보면 위생 상태가 엉망이죠. 네. 어디서 알지 못하는 쇠철망을 갖다가 거기다가 고기를 굽는가 하면 네, 길거리 한복판에서 또 숯불로 고기를 그냥 막 굽고 땅에 떨어뜨린 거 그냥 갖다 굽고 그리고 케밥 만들면서 이 고기를 계속 돌리는데 그 기름이 도대체 네, 깨끗하지 않은 상황 저희가 다 목격하고 있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개가 먹던 고기를 다시 손님에게 판매했다는 신고부터 쥐, 바퀴벌레가 음식 주변을 돌아다니고 뜨거운 햇볕 아래 육류와 소스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내용까지 사례가 나오면서 신고 사례가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포스트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초까지 길거리 음식 노점상과 관련해 공중보건 민원 모두 9,74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피코 유니언 지역의 노점상 밀집 현상도 이번 실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피코 유니언은 한인타운 간선도로 이 벌몬트 길을 따라서 올림픽과 남쪽에 자리한 지역으로 현재 노점상과 비공식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엘살바도르 코리도어라고 불리고 있는데 현재 120곳이 넘는 노점상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거 정리가 안 되네요. 사우스 LA 지역 호선 블루버드 인근 한 타코 노점에서는 직원들이 손 씻을 장소가 없고 장갑도 제대로 교체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특히 개가 봉지에 담긴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업주가 그 고기를 다시 꺼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LA 국제공항 인근에서는 쓰레기통 옆에 살사와 각종 소스를 개방된 상태로 놓아두어 주변을 쥐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민원이 어떤 조치로 이어졌는지 명확치 않다라는 점입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최근 허가 없는 노점상이라도 LAPD가 형사 티켓을 밟아지 못하도록 지시하면서 단속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노점상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LA 비즈니스 연맹은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고 있는데 일부 노점상은 화장실, 냉장시설조차 없이 영업하고 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점상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허가와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가시면 노점상들 없어진 거 혹시 체감하시나요? 길거리 노점상들 없어졌죠. 그리고 시장 또는 이 일부 지역에 모여서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책을 클린 서울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이 클린 정책을 펼쳤는데 LA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공약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올여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범죄 혐의나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단속 대상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새로 공개된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 대다수는 민사상 이민법 위반 혐의만 받았을 뿐 형사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체포자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 합법적으로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던 사람,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 중인 임시 합법 체류 신분 보유자 등 이전에는 대규모 추방 정책 대상이 아니었던 이민자 수천 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를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지난 5일까지 이민세관 단속국이 실시한 모든 체포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 국적자의 미국 학생 비자 발급이 전년 대비 17.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가 연방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한국 출신 유학생들 대상 학생 비자 발급 건수는 총 19,000여 건으로 전년도 23,000여 건에 비해 17.5%가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어진 강경 이민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봄 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는 등 발급 심사를 크게 강화하는 기조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많은 정보 얻어가셨습니까? 네.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주 한인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 세미나로 17년 역사를 자랑했던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가 지난 토요일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던 컬리지 엑스포에서는 4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명문대 합격 전략부터 학자금 보조 극대화 방법, AP 완벽 승리 전략, 그리고 AI 입시시대 꿀팁까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행사에는 남가주는 물론 미 전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생중계를 통한 열띤 질의응답도 펼쳐져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또 컬리지 프랩의 메들린강 카운셀러 사회로 3시간 넘게 진행된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는 특히 날로 변화하고 있는 명문대 입시 트렌드 속에서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알짜 정보와 노하우들을 심도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컬리지 엑스포에도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중간중간 추첨을 진행해 총 30명에게 최고 250달러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컬리지 엑스포 전체 내용은 미주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youtube.com/@koreatimes2000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제17회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를 검색해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0: 오늘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8월 31일이 또 8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현재 7시 28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많이 본 기사 탑50 가운데 상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충격이었죠. 개가 먹던 고기까지 판매한다. LA 노점상 위생은 충격적이다라는 소식 역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비범죄자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컬리지 엑스포 제17회 미주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정강 LA 신임 총영사가 부임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비자 받기 어렵다. 한국 유학생 비자 수가 17.5%나 급감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3-385-3304 385-3304.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청 논란과 관련해 이어진 정부와 여야 대법원 사이 공방은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9월부터 열리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간 입법과 예산, 청문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1: 정부 여당과 대법원 사이 벌어졌던 치열한 대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입니다.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줄지어 빈소를 찾았고
2: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도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을 자제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당내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상 부여된 임명권 행사라는 엄호와 사법부 독립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또 충돌했습니다.
3: 헌법상 임명권자로서 절차의 완결성과 인선의 공정성을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는 조치입니다.
4: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이런 가운데 100일 동안 입법 예산 전쟁이 벌어질 정기국회도 개막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청문 전쟁도 벌어질 예정인데 장관 6명과 대법관, 특별감찰관까지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두고 최적의 인선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함량 미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5: 전문성도 함께 국민과 검증하고 그리고 그 입장들이 정부의 입장으로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었습니다. 망신살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들 철회해야 합니다.
1: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각오지만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이 취임해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명 이튿날 국회 출근길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8: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 자, 대변인들과 논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혹시 의원직 겸직 논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용 후보자는 장관 취임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당 안에서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한 만큼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던 만큼 국민의힘에선 기득권 지키기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고 있는 용 후보자 배우자의 급여 문제 때문이냐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성별 갈라치기의 선봉장이었던 용 후보자가 여성 안전을 외쳐오면서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엔 앞장섰다며 후보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6: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7: 날선 목소리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하고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부터 장관 임명은 사실상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 등의 발탁을 계기로 진보 진영 연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5: 진보 개혁 연대 정당들과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제도들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 했던 것과 앞으로 필요한 것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7: 나아가 용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내놨는데
11: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면은 원외 정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7: 의원직 겸직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90년대생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무사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최강경 대응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가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의 이 대북 유화책에 거리를 두면서도 비핵화 프레임 폐기 등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2: 북한은 이번엔 한미일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예정대로 열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외무성 명의 담화를 통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미국에 날을 세운 지 나흘 만인데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적대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대미 정책에는 추후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 국무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걸 콕 집어 반발했습니다. 한미일 공조와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 등이 지역 안보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권 수호 차원의 핵 보유 정당성을 거듭 항변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손길을 내미는 미국을 향해 일종의 선결 조건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 기조를 아예 바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입니다.
13: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프레임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12: 협상 전 몸값을 최대치로 높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미국이 비핵화 기조를 바꿔 핵 군축 회담에 나설지도 미지수여서 당분간 북미 대화가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Granger offers professional grade products.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4: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15: 징역형 선고되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6: 항소하실 겁니까?
15: 저희 어제 압수수색에서 추가 고소로 이루어졌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4: 한 총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친윤 핵심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1억 원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교단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았다며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윤 전

0: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1: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0: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1: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5: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6: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5: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간의 압박을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스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앞둔 어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에서 쏟아지는 수출 물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세계적 불균형을 줄일 방안으로 중국과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라고 G20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는 1조 2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은 내부 경제가 매우 약해 수출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기네 경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수 부진 때문에 자국 시장에서 안 팔리는 과잉 생산 결과물을 외국에 싼 값에 팔면 수입국 제조업이 파괴되고 중국이 압도적인 흑자를 내면 무역 상대국이 그만큼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제품에 고율 관세와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부과해 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자 중국이 다른 지역, 특히 유럽과 중남미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수출에서 벗어나 만성적으로 미약한 내수를 강화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 대응에 달렸다며 나머지 전 세계가 중국과 무역 조건을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무역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쳐 중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 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취재하려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통신 소속 일부 기자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자사에서 재무부 취재를 담당하는 앨런 래퍼포드 경제전책 전문기자가 오늘부터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금지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래퍼포트는 지난 2017년부터 재무부를 취재했고 G7, 주요 7개국,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여러 차례 직접 참석해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 대변인은 독립 언론을 훼손하려는 행정부의 또 다른 불미스러운 시도일 뿐만이 아니라 대중의 감시를 노골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경제 전문 기자 맥 그로스먼 역시 이번 행사 취재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함께 취재 제한 조치를 당했다고 말한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는 모두 경제 금융 분야 주요 매체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취재에 제한을 가한 것, 뭐 다 아시죠?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8개월 만에 막대한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의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서반구 에너지 패권을 틀어주겠다는 의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발판으로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분야 치적으로 삼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석유 기업들이 적극 호응할지를 포함해 합의 세부 내역과 장기적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합의라고 지난 금요일 자찬하면서 베네수엘라와의 합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가까운 현지 사업가 알레한드로 베탕쿠르의 회사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가 100년간 베네수엘라 미개발 유전 개발권을 얻어 유전 17개를 개발하고 미국은 생산량의 55%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17개 유전에 매장된 원유는 65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 베네수엘라의 매장량 3,030억 배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한 회사가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비경영 지분 35%를 갖는 한편 생산량의 20%를 원가로 우선 구매할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라고 이 노스 아메리카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 소식을 전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잭슨홀 발언 이후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60%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국제 금값은 이번 달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은 28일 57%에서 어젯밤 기준 63%로 올라섰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연준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이 AI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반감이 최근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청소년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주 검찰 소송에서 최대 170억 달러에 합의했고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은 11월 중간선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이 일상 속 AI 확산의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와 앤스로픽 등 거대 AI 기업의 급부상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기술 부문에 대한 깊은 불만만 키우고 있다라고 CNBC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리더들의 공언과는 달리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기술이 초래한 악몽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특히 AI를 일자리 감소와 연관짓는 사람들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보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에 반도체 합작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만 SK그룹은 일본 투자는 가능한 아이디어 중 하나지만 합작 공장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단은 해명한 상태입니다.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최태원 회장은 AI 수요를 충족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일본 내 메모리 칩 생산을 위한 합작 공장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콜레스테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1784년 최초로 담석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리스어로 담즙이라는 콜레, 고체를 의미하는 스테레, 그리고 알코올을 의미하는 올, 이렇게 세 가지 어원을 합성하여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강화 유지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성호르몬, 소화효소인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므로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물질입니다. 너무 높아도 또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낮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T나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어떤 암 초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자신이 생장을 위하여, 즉 살아남고 우리 몸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많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이 다른 장기에서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더욱 낮게 나옵니다. 환자분들을 첫 진료할 때 저는 가족력과 어릴 때부터 병리 히스토리를 환자 차트에 잘 기록을 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1년 전만 하여도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최근 들어 피곤하고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한약을 드시러 오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져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그분이 차트에 어릴 때 폐결핵을 앓으셨다고 기록을 해놓았으면 저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진 이유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결핵균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50년이 지났어도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60대쯤이면 결핵균이 다시 재발을 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7: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6: 그럼 둘 다 워킹모니.
7: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6: 돈이 필요한 사람도
7: 투자하는 사람도
6: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7: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6: 213-804-9555.
7: 다시 한번
6: 213-804-9555. 워킹모니.com.
8: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AM
5: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더웠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폭염은 아직 가지 않았다,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말에 또 더울 예정이다 라고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 날씨가 바뀌었어요. 덥기는 매우 더웠던 모양입니다. 태평양 온도가 오르면서 열대성 폭풍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뭐 매주 달라지니까 제가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기상예보, 주말에 대한 기상예보가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전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말에 외식 많이 하시죠? 외식하면서 또 요새 길거리 타코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종류는 길거리 음식이 타코에서 많은 것으로 번져나갔죠. 네. 여러 가지 지역, 그 남미 지역 특산 음식도 있고요. 그리고 햄버거 파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위생이죠.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곳곳의 길거리 음식 노점상과 관련한 위생 민원이 최근 3년간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포스트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초까지 길거리 음식 노점상과 관련해 접수된 공중보건 민원 모두 9,746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피코 유니언 지역의 노점상 밀집 현상, 이번 실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올림픽 경찰서 건너편 120곳이 넘는 노점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 뭐 끊이지 않고 제보가 되고 있죠. 너무너무 더럽고 악취가 심하고 위생 문제가 심각해서 도저히 거주할 공간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신고를 했지만 노점상은 120곳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 타코 노점에서는 직원들이 손 씻을 장소가 없고 장갑도 제대로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 전이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알 건 알아야죠. 개가 봉지에 담긴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그 업주가 그 고기를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국제공항 인근에서는 쓰레기통 옆에 살사와 각종 소스를 개방된 상태로 놓아두고 이 주변을 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실제 어떤 조치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노점상에 대한 거리 단위의 무허가 영업 단속에서 벗어나 여러 노점 운영을 배후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조직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해서 노점상을 하는 게 아니라 노점상 운영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점상 규모에 비해서 허가 건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LAC에는 약 5만 명의 노점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2024년 9월 기준 유효 노점상 허가는 687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 딴 53건이었습니다. LAC에서 길거리 노점을 운영하려면 시 허가가 필요하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LA 카운티의 공중보건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는 식품위생을, 시 당국은 영업장소와 방식에 대한 규정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캐런베스 LA 시장은 허가 없는 노점상이라도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속 약화에 대한 우려가 때문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 시장은 노점상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클린 LA 정책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LA 곳곳이 시장통이 돼가고 있다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비즈니스 연맹은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식당은 영업정지까지 받고 있는데 일부 노점상은 화장실도 없고 냉장시설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다며 노점상들의 실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점상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허가와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죠. 지금도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단속을 한다고 지켜질 것이냐. 네. 뭔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일부 한인들은 한국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클린 서울 정책 펼쳐졌던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길거리 떡볶이, 길거리 오뎅 아무데서나 팔던 거 없어졌다는 생각 못 해보셨어요? 클린 서울 정책으로 대부분의 서울의 노점상들은 시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일부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올여름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체포 건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죄 혐의나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단속 대상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새로 공개한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 대다수는 민사상 이민법 위반 혐의만 받았을 뿐 형사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체포자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 합법적으로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던 사람,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 중인 임시 합법 체류 신분 보유자 등 이전에는 대규모 추방 정책 주요 대상이 아니었던 이민자 수천 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를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체포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이민 단속이 체포되면서 전과자로 전락할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자의 미국 학생 비자 발급이 전년 대비 17.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가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출신 유학생들 대상 학생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비에 17.5%가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어진 강경 이민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봄 학생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는 등 발급 심사를 크게 강화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 국가별 순위를 보면 중국이 1위, 인도, 멕시코에 이어서 한국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미국 유학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던 양로시설에서 자신이 돌보던 한인 노인 2명을 참혹하게 목 졸라 살해한 중국계 입주 간병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다이아몬드바 지역 주택에서 운영되던 해피 홈케어에서 한인 여성 모니칼리 당시 7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희숙 당시 83살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한인 노인 여성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지안춘 리 씨가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리에게 적용된 1급 살인 혐의 두 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다중살인에 따른 특별 가중사유도 인정했습니다. 또 리의 정신상태 심리에서도 배심원단은 범행 당시 법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리의 무죄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밖에 남가주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0: 지난 주말 밤사이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 길거리 폭주 행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대형마트가 무단 침입을 당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경찰국에 따르면 일요일 새벽 4시 30분쯤 그린 메도우즈 지역의 한 스페리어 그로서스 마트에 군중이 난입해 진열된 음식과 주류를 약탈했습니다. 당시 매장 직원들은 약탈을 피하기 위해 2층으로 대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피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이달 초 길거리 폭주 행위 도중 오토존 매장들이 털리는 등 상가 대상 약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번 일요일 약탈 사건과 관련해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나 현지 주민들은 군중의 규모가 8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경찰 인력보다 훨씬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예 가수 앤서니 버크가 오늘 월요일 기소인 회유 절차에 출석합니다. 올해 21세인 버크는 지난해 9월 할리우드의 한 견인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테슬라 차량 트렁크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14세 피해자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버크가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고 음악 생명을 끝내겠다고 협박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4일간의 예비심사에서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버크는 지난달 위자에 묶인 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버크에게 1급 살인 외에도 14세 미만 아동 성적 학대, 시신 불법 훼손 혐의를 적용했으며 목격자 살해 및 금전적 이익을 위한 살인 등 특별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해 사형 선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버크는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 없이 수감 중입니다. 보건당국이 아카디아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말 사이 밝혔습니다. 산가브리엘 밸리 모기, 병해 충방제국에 따르면 이번 바이러스 샘플은 지난 18일 볼드윈 스토커 박스 인근의 모기 포집 트랩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과 동물에게 전파되며 감염자의 대부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5명 중 1명꼴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150명 중 1명은 고열과 목 경직, 근육 약화, 뇌수막염이나 마비 같은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중증에 걸릴 위험이 크며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달 초 LA 카운티 보건국은 주전역의 바이러스 확산세 속에서 올해 카운티 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으며 사망자는 중증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로 인한 신경계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샘퍼넌도 밸리 주민이었습니다. 방재 당국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여있는 물을 없애고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새벽과 해질녘 야외 활동을 자제하며 긴 바지와 긴팔 셔츠를 착용하고 방충망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몽클레어 경찰이 7만 달러 상당의 펩스 블루리본 맥주를 가로채 도주한 용의자 혹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몽클레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아노이저 부시 유통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맥주 화물이 가로채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약 4만 5천 달러 상당의 맥주 화물이 애리조나주로 배송되기 위해 출고되었으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가짜 서류를 제출한 위장 하청업체에 의해 약 2만 5천 달러 상당의 맥주가 추가로 탈취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불과 1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했으며 경찰은 수법의 유사성으로 미루어 동일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따르면 포장도로 보수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카스타이크 인근 골든스테이트 5번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야간 차선 및 진출입로 통제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해슬리 캐니언 로드와 비스타 델 라고 로드 남쪽 1마일 구간에서는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양방향으로 최대 2개 차선이 통제되며 레이크 휴즈 로드와 템플린 하이웨이의 양방향 진출입로 및 남행 화물차 브레이크 점검소 진출입로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쇄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통제 범위가 확대되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양방향 최대 3개 차선과 해당 진출입로들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는 콘크리트 슬래버 교체와 가드레일 업그레이드, 고속도로 재포장을 위해 시행되며 교통국은 공사기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 6,115만 달러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봄에 시작되어 2027년 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 이전 갈등으로 잠시 시청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말리부 파머스 마켓이 어제 일요일부터 다시 말리부 도서관 인근 LA 카운티 소유 부지의 원래 자리로 복귀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시장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앞서 시 당국은 공공안전과 주차 공간 부족, 허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시장 운영사인 코누코피아 재단의 레거시 파크에서의 영업 중단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청 주차장에서 임시로 행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시 측은 성명에서 산타모니카 칼리지 말리부 캠퍼스 공사 기간 동안 레거시 파크를 임시로 허용해왔으나 여름철 관광객 증가로 상인 차량과 부스가 인근 공용 주차장의 40도가량을 차지해 안전과 접근성에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이르빈 시 매니저는 지역사회 소중한 자산인 마켓을 폐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안전과 규정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으며 이후 시는 카운티와 지역의원실 등과 긴밀히 협력해 카운티 부지로의 복귀를 성사시켰습니다. 1998년부터 매주 일요일 열려온 말리부 파머스 마켓은 이번 조치로 다시 익숙한 장소에서 주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남가주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책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8: 온라인 요식업 전문지 스시뉴스 LA, 스시뉴스 LA가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노동법 전문 김혜원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9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세리토스 TCI 이벤트 베뉴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저녁 식사와 음료, 디저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김혜원 변호사의 스시뉴스 LA 세미나는 최근 한인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법 클레임과 관련 소송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고 노동법 포스터도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뭐 정보 많이 가져가셨습니까? 미주 한인사회 최고 수준의 대학 입학 세미나 제17회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가 지난 19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던 이번 컬리지 엑스포에서는 4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명문대 합격 전략부터 학자금 보조 극대화 방법, AP 완벽 승리 전략, 그리고 AI 입시 시대 꿀팁까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또 남가주는 물론 전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생중계를 통한 열띤 질의응답도 펼쳐졌습니다. 올해도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중간중간 추첨을 진행해 총 30명에게 최고 $250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컬리지 엑스포 전체 내용은 미주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은 youtube.com/@koreatimes2000인데요. 유튜브에서 그냥 제17회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 이렇게 검색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자 미주 한국일보를 통해서 본 기사 탑50 가운데 상위권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전에 살펴봤는데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역시 이 충격적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입니다. 개가 먹던 고기까지 노점상에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아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LA 노점상의 위생은 충격적이라는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체포가 사상 최고치에 달했고 비범죄자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이아몬드바에서 한인 노인 2명을 살해했던 간병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정강 LA 신임 총영사가 부임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입시 알짜 노하우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는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 불, 1250만 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213-388-7979, 213-388-7979.
12: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7: 건강하세요.
15: 센터 메디컬 그룹.

0: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어제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간 압박을 본격화할 조짐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에서 쏟아지는 수출 물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세계적 불균형을 줄일 방안으로 중국과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라고 G20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은 내부 경제가 매우 약해 수출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기네 경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수 부진 때문에 자국 시장에서 안 팔리는 과잉 생산 결과물을 외국에 싼 값에 팔면 수입국 제조업이 파괴되고 중국이 압도적인 흑자를 내면 무역 상대국이 그만큼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제품에 고율 관세와 전면적 수입 금지를 부과해 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자 중국이 다른 지역, 특히 유럽과 중남미로 수출길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이 수출에서 벗어나 만성적으로 미약한 내수를 강화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달렸다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가 중국과 무역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역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쳐 중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 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지한 공화당 중간선거 후보의 예비 선거 성공률을 보도한 N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앵커를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크리스틴 웰커, 한때 위대했던 미더 프레스에서 지금은 미더 가짜 프레스로 여겨지는 인기 없는 진행자는 트럼프 후보 지지 성공률이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고 언급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최근 달링 그레이엄과 마이크 마제이의 승리를 보면 최근 및 오래전을 봐도 연방 상원의 경우 100%, 하원은 98%라고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랜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웰커와 집권 2기 취임 이후 종종 인터뷰를 진행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웰커와 세 번째 인터뷰에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논란을 두고 웰커와 논쟁한 뒤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중단하게 됐던 그 인물이 바로 이 크리스틴 웰커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축출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사진이 공개됐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이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전 대통령은 옥중 전황을 SNS X를 통해서 그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6월 25일자로 날짜가 찍힌 두 장의 사진 속에서 그는 죄수용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V자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손자, 손녀,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고귀한 분들께 사랑과 희망을 담은 작은 선물을 드린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며 성경 구절을 인용해 신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연방구치소 내부에서 촬영된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가 촬영했고 누가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8개월 만에 막대한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의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서반구 에너지 패권을 틀어지겠다는 의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발판으로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분야 치적으로 삼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계산입니다. 하지만 석유 기업들이 적극 호응할지를 포함해 합의 세부 내역과 장기적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합의라고 자찬하면서 지난 금요일 베네수엘라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또 이 대통령과 가까운 현지 사업가 알레한드로 베탄쿠르의 회사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 NABEP,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가 100년간 베네수엘라 미개발 유전 개발권을 얻어 유전 17개를 개발하고 미국은 생산량의 55%를 확보한다는 게 이 석유 합의 골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NABEP의 비경영 지분 35%를 갖는 한편 생산량의 20%를 원가로 우선 구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전략자본실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페니 워렌트 방식을 구상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트럼프 행정부와 델시 로드리게즈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합의한 베네수엘라 원유 개발 합작 사업에서 정경 유착 의혹을 받아왔던 기업인이 핵심 역할을 맡기로 해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석유 기업 노스 아메리카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 NABEP와 이 회사를 지배하는 기업인 알레한드로 베탕쿠르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NABEP와 베탕쿠르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합의로 이뤄지는 원유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당 유전 중 일부는 과거에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이 보유했던 것입니다. 이 베탕쿠르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기부터 권력을 유지 중인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입니다. 베탕쿠르는 차베스 집권기에 흥한 정치 연계 재벌을 가리키는 볼리치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그는 차베스 정부에서 경쟁 입찰 없이 따낸 계약으로 베네수엘라 전력 부문에서 재산을 축적했으며 이후 국영 석유회사와도 연관된 사업으로 영향을 넓혀왔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그와 그가 연관된 기업들은 횡령과 자금 세탁 연루 등 이런 의혹으로 스페인과 스위스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북한의 협상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만큼 회담 성사 가능성과 비핵화 접근법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김 위원장도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3: Has he?
2: Yeah, he has.
1: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이르면 11월 3일 미 중간선거 전에 성사될 거란 미 전직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NSC 북한 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김 위원장을 만나 대화의 물꼬부터 틀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4: A presidential conversation with Kim that jumpstarts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a second summit after the midterms or something like that in next year. I think you could see something like.
1: 다만 회담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 연구원은 앞서 북한이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시급하지 않아 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회담이 성사돼도 비핵화부터 요구하는 기존 접근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철수 등 미국의 더 중요한 현안부터 실질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도 비핵화 의제를 내세우긴 힘들어졌다면서도 서둘러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 Starting small, don't talk about denuclearization, but you know, preserve that strategic ambiguity. You know, we don't have to tell them that we recognize you as a nuclear state, and why would we do that?
1: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계속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실무급 의제 정리부터 올라가는 통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미국의 광물 자원 개발 카드를 제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무타키 탈레반 외무장관은 아프간은 광업, 인프라, 농업,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타키 장관은 아프간과 미국의 관계를 과거 20년간의 전쟁이라는 렌즈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미래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의 경제 정착은 완전히 열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021년 폐쇄된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관을 원한다며 우리가 대사관의 안보를 확보했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나무도 새로 심었다. 매우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이 탈레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사회 제재 해제와 해외 동결된 9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돌려받는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이 중 70억 달러가 미국에 동결돼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해 약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홍수 네팔에서 지금 발생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랜드 캐년에서도 어제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내 브라이트 에인젤 크릭 팬텀 렌치 일대에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해 다리 등 구조물이 파괴되고 약 15명의 캠핑 등산객이 실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등반객 가운데 60여 명은 헬기 등을 통해 구조됐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브라이트 에인젤 크릭에선 약 1시간 동안 1인치의 강한 비가 내렸고 빗물이 가파른 암색지대에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추가로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금 경찰은 계속 현장을 수색 중입니다. 뉴욕에서 한밤중 맨홀을 통해 하수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잇따라 목격해 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이후 뉴욕시와 인근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맨홀을 통해 하수도를 드나드는 모습이 최소 5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비밀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하수도에 들어가는 이유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하며 도시로 들어가는 도시 하수도를 탐험하는 도시 탐험가들이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너무 안이한 판단이죠.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던 인물 전설적인 배우 더 파더로 통해서도 역시 남우주연상을 받았죠. 앤서니 홉킨스가 클래식 음반을 냈는데 이게 클래식 부문 주간 1위 차트에 올랐습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 클래식 부문 주간 1위에 올랐습니다. Life is a Dream 이 클래식 곡은 독학으로 작곡을 익힌 앤서니 홉킨스가 평생에 걸쳐 만든 관현악곡 12곡을 담은 음반입니다. 음반 발매를 맡은 로라 몽크스 사장은 앤서니 홉킨스 경과 두다멜 등 이 아름다운 음반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작업한 게 꿈만 같았다며 작곡가이자 클래식 음악 지지자로서 경의 재능 이거는 앤서니 홉킨스 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재능을 인정받은 것을 축하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오랜 열정을 털어놓으면서 너무 늦었을 때는 없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홉킨스 올해 나이가요 88살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0: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9: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0: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9: 돈이 필요한 사람도
10: 투자하는 사람도
9: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0: 워킹머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9: 213-804-9555
10: 다시 한번
9: 213-804-9555 워킹머니.com
1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12: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2: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12: 213-388-5600. 213-388-5600.
13: 융자 나왔어요.
14: 우와 빠르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태양입니다.
19: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팔 갔다가 이란 들렸다가 오겠습니다. 네팔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사막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 발생 엿새째입니다. 지금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명 이상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 구조대원이 진입하는 데 성공해 기적의 생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강물 수위가 높아져 추가 범람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가 전문 장비,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한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현재 919명, 실종자는 4,793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네팔 당국은 피해 지역인 중부 바그마티주의 수력발전소 현장 11곳 이상에서 최소 933명의 작업자가 실종됐으며 이 중 라스와 지역의 트리슐루 발전소를 중심으로 100여 명이 터널 안에 고립돼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발전소에 갇힌 인원이 약 35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도 당국에 입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팔군 구조대는 트리슐리 발전소 토사에 파묻힌 터널 상부에 드릴을 이용해 진입로를 뚫은 데 이어서 파이프를 설치해 공기를 주입하고 카메라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구조대가 드릴, 굴착기, 유압 절단기 등 중장비와 폭발물을 동원해 터널의 4개 구멍을 굴착한 뒤 밧줄을 타고 터널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네팔 에너지부가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현지 내부에 갇힌 사람들의 상태, 위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일단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구조대원이 터널 안으로 더 깊숙이 도달하면 터널 내 실종자들의 실제 상태, 위치와 안전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덮친 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늘면서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919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100명 넘게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전해드린 네팔 수력발전소 기다리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팔 현지 연결해봅니다. YTN입니다.
1: 우려했던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네팔 재난청을 인용해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0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919명에 이릅니다. 실종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팔 당국은 어제보다 1,700여 명 늘어난 4,247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쪽 546명을 합치면 실종자는 모두 4,793명입니다. 네팔 정부는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고립된 현장 노동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장비와 폭발물을 동원해 터널 상부에 구멍 4개를 뚫은 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로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소리쳐 사람을 찾았지만 아쉽게도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구조대는 이제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진입한 곳은 터널 내 공사 지점과는 18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팔 정부는 산소 공급 장비와 카메라를 갖춘 대원들을 공사 지점까지 투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네팔군은 이곳을 포함해 수력발전소 6곳에서 구조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

0: 구조팀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팔 대응소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이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네팔군이 밝혔습니다. 네팔군은 구조대에 참여한 중국 터널 전문 구조팀이 터널 안 약 300m까지 진입해 수색작업을 벌여 시신을 찾아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희생자의 신원, 국적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두산에너빌리티가 건설하던 이 발전소는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네팔 대홍수를 일으킨 거대 안반 산사태를 두고 기후 변화 탓으로만 단정짓기에는 무분별한 인간 활동의 책임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산비탈 지반이 썩은 문지방처럼 약해진 상황에서 수천 명의 등반객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기가 빙하 부흥계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2: 네팔 티베트 대홍수는 고지대에서 발생한 거대 안반 산사태가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변화 탓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온난화 현상 자체가 거대한 붕괴를 곧바로 일으킨 직접적인 방아쇠로 작용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후변화가 고산지대를 지탱하던 얼음과 영구 동토층을 녹여 산 전체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린 점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뚜렷한 징후 없이도 언제든 지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밀집한 인간 활동은 대형 재난을 앞당기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국제 연구진에 따르면 등반객 수천 명이 머무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상업 활동이 엄청난 양의 얼음을 직접적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봄철 등반 시즌 50여일 동안 텐트 난방과 취사를 위해 태우는 막대한 화석 연료가 빙하에 고스란히 치명적인 열기를 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빙하 위에 그대로 배출하는 따뜻한 소변 열기만으로도 한 시즌에 150여 톤의 얼음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인위적인 열기를 모두 합치면 한 시즌에만 무려 2,500톤의 빙하가 녹습니다. 실제로 위성 관측 자료를 확인해보면 인간이 머무는 텐트촌 지표면의 온도 상승 속도는 인접한 순수 빙하보다 두 배나 빨랐습니다. 온난화로 이미 약해진 얼음벽 위에 수천 명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는 현재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복합 산악 재난을 막기 위해선 당장 베이스 캠프를 단단한 지반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막연하게 자연 탓만 하기보단 붕괴를 앞당기는 무분별한 인간의 상업 활동에 대한 뼈아픈 통제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다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군은 이란 라라크섬에 설치된 혁명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습했다라고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이후 한 달 만에 대규모 공습을 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화력 공격입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요르단과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해서 즉각 반격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요르단 내 미군 기지들이 라라크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지원하는 데 이용된 장소를 타격했다 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드론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알미나드 공군기지를 공격했으며 기지 내 미군과 헬리콥터가 주둔한 장소를 주된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기뢰 두 발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재 운항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 6개월을 맞은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라면서 협상 가능성을 일단 열어뒀습니다. 동시에 외교와 국방을 앞세워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 맞서겠다는 강경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YTN입니다.
3: 마수대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전쟁 6개월을 맞아 가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경제적 타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미국의 제재가 완화됐던 기간에 약 9천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지만 이후 수출입이 25에서 35%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해상봉쇄와 제재, 동결자급 해제 등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이행하면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이 사회 불안으로

0: 커지는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6개월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번에도 메시지만 냈습니다. 이란 정부도 외교와 국방을 두 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 맞서겠다고 밝혀 호르무즈 봉쇄를 고리로 협상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전에 미사일을 대거 소진하면서 군사력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유럽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일부 구형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개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할 힘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여전히 무기고 고갈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0: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자, 오늘 오랜만에 PGA투어, LPGA투어 경기 결과 먼저 전해드릴까요? PGA투어 투어 챔피언십 딱 30명만 출전하는 대회 마무리됐습니다. 스캇 셰플러 선수가 합계 16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호주의 이민우 선수, 한인 선수죠. 이민우 선수가 11언더파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고요. 김주영 선수는 9언더파 공동 1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김시우 선수 역시 9언더파 공동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민우 선수 11언더파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LPGA 투어 FM 챔피언십에서는 중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네요. 류닝 오잉 선수가 14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효주 선수가 두타 뒤진 12언더파로 단독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세영 선수가 10언더파 공동 4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미주 한인 제니 배 선수가 9언더파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임진희, 류혜란 선수가 8언더파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자, LA 다저스는 지난 주말 3연전 디트로이트와 했었죠. 디트로이트와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디트로이트 올 시즌 포기한 팀이잖아요. 스쿠버를 보낸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을 상대로 2승 1패, 3승에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아무튼 어제 경기에서는 테일러 글래스노 선수의 호투로 6-1 승리를 거두고 일단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치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경기가 없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홈으로 돌아와서 세인트루이스와 경기하게 됩니다.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9: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9: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9: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2: 송영 통큰 설렁탕.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지금 미국 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조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6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중동에 미군 병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대해서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전 현직 6회 공군 참모총장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사령관들은 이란에서 대규모 작전을 더 이상 장기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본토와 다른 지역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피트 헤게세스 국방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소강 상태인 이란 전쟁에 투입된 5만 명 이상 병력의 일부는 9월까지 그리고 다른 일부는 2027년 즉 내년까지 현지에 잔류하라라는 지시가 국방부 내부에서 있었는데 군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를 표명한 건 아닙니다. 자, 유럽 사령관과 남부 사령관은 대이란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 사령부에 함정과 감시용 항공기를 대거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본토 방어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크게 저하돼 있다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세미얼 퍼파로 이 태평양 사령관은 항공모함 전단과 해군 구축함 등을 계속 중동 지역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입장을 국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 뉴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줄 뉴스처럼 보입니다만은 절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 건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 내부에서 이같이 상부의 지시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군 내부의 동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 지역 사령관들은 이란 주변의 병력 주둔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비동의, 즉 non-concur 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주둔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명령은 이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대니까 상부의 주둔 명령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명령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미군 내부에서 이 같은 non-concur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자, 미국 군사체계에서 non-concur란 뭘 의미하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oncur라는 단어는 다 아시다시피 동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non-concur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군 내에서 이 용어는 정책에 항명하거나 뭐 거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 통수권자와 장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일단 집행은 하겠습니다만은 현장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군사와 행정적인 절차상에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음을 알리는 합법적인 표명 방식입니다. 역사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non-concur가 왜 더욱 이례적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한 명의 장성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최고 지휘관들인 유럽 사령부의 사령관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남부사령관까지 모두 미국 본토와 한반도 인근을 지키는 사령관들이 일제히 non-concur를 표시했다라는 점이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그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non-concur 다음 단계는 뭐냐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 non-concur의 다음 단계는 더 강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하는 formal objection이 있습니다. 이 formal objection은 non-concur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반대 표명, 그것도 공식적인 반대 표명입니다. 하나 더 나가볼까요? 이 formal objection 다음 단계는 현장 지휘관들이 대통령에게 이 작전을 재고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 자칫 반란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반란까지는 아니어도 뭐 명령 불복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도 현장의 지휘관들이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청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디스오베디언스까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디스오베디언스, 명령 불복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방장관이 항공모함을 중동에 계속 배치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지휘관들이 나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난컨커가 아닙니다. 디스오베디언스, 명령 불복종입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이 단계별 군 내부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1단계는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장성들이 계속 난컨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2단계는 이란 전쟁의 지속이 미국 본토를 지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군 장성들의 공식 평가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2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단계는 대통령에게 작전 변경 또는 병력의 철수 권고가 군 지휘부로부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단계는 일부 최고위 지휘관의 사임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이 계속 진행되도록 명령만 내려온다면 다음 5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여러 지휘관의 연쇄적인 사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단계는 명령 불복종이 나오기 시작한다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단계와 5단계, 즉 고위 지휘관들의 연쇄적인 사임이 시작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신호입니다. 아니, 뭐 지휘관이 그만두고 사표 내고 나가면 대통령이 다른 사람 임명하면 되지. 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게 연쇄적 사임.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명의 장성만 사임하는 것은 그저 개인의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사령관과 유럽 사령관, 더 나아가 본부의 수뇌부에서 연쇄적으로 사임자가 나온다면 이건 미군 최고위층과 백악관 사이에 전략적인 신뢰가 깨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반란 일보 직전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앞으로 사성 장군이나 제독의 연쇄적인 사임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군사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의사결정 자체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같은 좀 우려스러운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공군 소령이 연방의회에 가서 군복을 입은 채로 이번 이란 전쟁은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을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이슨 왓슨 공군 소령인데요. 그는 17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여한 전쟁 영웅인데 사복도 아니고 군복을 입고 현 정부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가 시위를 한건 7월 말이었고요. 그는 지난주 화요일 UCMJ, 즉 미국 군 형법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현역 군인의 공개적인 정치 반대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제이슨 왓슨 소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공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군 내부의 분열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분열을 넘어 명령 불복종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군 내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 체포, 구금된 한인 여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LA 인근 가디나 지역의 70대 한인 여성이 영주권 인터뷰 도중 이민 당국에 체포돼서 두달 넘게 아이스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71세 조창현 씨로 신원이 확인된 이 한인 여성은 범죄 전력도 없는데 지난 6월 영주권 인터뷰 도중 갑작스럽게 체포되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인 올해 72세의 김종수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유튜버 등 한인 인플루언서들에게 제보하고 있습니다. 남편 김 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결혼했으며 가디나에서 세탁소의 일감을 받아서 의류 수선업을 해왔습니다. 조창현 씨가 이민국에 구금된 것도 자신의 그 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체포되기 전 일감을 맡긴 한 여성과 미지급 수선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여성은 조 씨가 흉기로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 씨에게는 전과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생긴 체포 기록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체포로 이어졌다라는 게 남편의 설명입니다. 조 씨는 현재 샌버나디노 카운티 아들란토의 아이스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조창현 씨는 구금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구금 첫날 밤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경비원의 지시에 즉각 따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제압당한 뒤 쓰러져 외부 병원에 8일간 입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미국에 오기 전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영어는 이때오네 잘하지 못하고 한국어와 그리고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에 능통하며 스페인어는 조금 이해하는 정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도 조 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경찰 영사는 남편 김 씨의 요청을 받은 뒤에 구금 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조 씨를 면담하고 건강 상태와 시설 내 생활 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영사관이 파악한 병원 입원 경위는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승용 경찰 영사는 구금 이후 외부 병원에 8일간 입원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라면서도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 음식 등으로 저혈압과 구토 증세가 반복돼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병원에서는 내시경 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용 영사는 총영사관 차원에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조 씨가 구금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영사 조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조 씨는 지난 25일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경찰에 신고되고 이는 곧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 체포된 후 추방 명령까지 받게 된이 한인 여성의 케이스였습니다. 네, 유학생을 더욱 옥죄는 트럼프 행정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을 옥죄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재학 중 인턴십 기회까지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학생들이 이른바 교육과정 실무 연수, 이 CPT를 통해서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대학과 고용 기업 간의 협약이 체결돼 있고 또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그런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 유학생 등록 허가를 아예 취소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름방학 인턴십은 유학생들이 향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스펙으로 꼽히고 있는데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로를 아예 사전에 틀어막는 셈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관용적인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미국인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가로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서 기인한 조치인 것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엄중 경고에 나서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인턴십 승인이 실제로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UCLA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검토를 하는 동안에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라고 밝혔습니다. 유시 버클리도 지난 24일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 승인 신청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며 유학생들이 이에 맞춰 관련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유학생을 겨냥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인 이 J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을 맥시멈 4년으로 제한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OPT 프로그램에는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0: 로켓은 한번 쓰고 버린다.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발사 임무를 마친 로켓을 회수해 다시 우주로 보내는 기술이 우주개발 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로켓 재사용 분야는 이미 나사 우주왕복선 시대부터 기술을 축적해온 미국이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 민간 기업을 앞세워 주도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최근 중국 국유 기업에 이어 민간 기업까지 일단 로켓 회수에 성공하면서 이를 재비행과 전례 운용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다음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랜드스페이스가 둥펑지구에서 주최 3호를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분리된 1단 로켓을 약 390km 떨어진 간수성 회수 지점에 수직 착륙시켰습니다. 주최 3호는 스페이스X의 팰컨 9처럼 착륙 직전 엔진을 재점화해 낙하 속도를 낮추고 착륙 다리를 펼치는 역추진 방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랜드스페이스는 이번에 회수한 로켓을 6개월 안에 재발사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중국 민간 기업이 위성 발사에 투입한 궤도급 로켓의 1단 로켓을 지상에서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랜드스페이스는 이른바 중국의 스페이스X로 주목받아온 우주기술 스타트업입니다.
1: 네, 이제 9월부터, 뭐 9월이라 봐야 내일입니다. 아, 조만간 이제 며칠 안에 대한항공 기내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퍼스트 클래스만요? 아니,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립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곳곳의 길거리 음식 노점상과 관련된 위생 민원이 최근 3년간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가 먹던 고기를 다시 손님에게 판매했다라는 신고부터 쥐와 바퀴벌레가 음식 주변을 돌아다니고 뜨거운 햇볕 아래 육류와 소스 등을 장시간 방치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피커 유니언 지역의 노점상 밀집 현상도 이번 실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피커 유니언 지역이란 한인타운 벌몬트길을 따라서 올림픽과 남쪽에 자리한 지역으로 현재 노점상과 비공식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엘살바도르 코리도어는 현재 120곳이 넘는 노점상들이 몰려 있습니다. 또 사우스 LA 지역 호톤 블루버드 인근 한 타코 노점에서는 직원들이 손 씻을 장소가 없고 장갑도 제대로 교체하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신고자는 특히 개가 봉지에 담긴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도 업주가 그 고기를 계속 손님들에게 제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최근 허가가 없는 노점상이라도 LAPD가 형사 티켓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면서 단속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노점상들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0대 여성이 숨지고 보행자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8일 새벽 0시 30분에는 한인타운 팔가와 아드모 에비뉴 인근에서 머세디스 마이바흐 SUV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드모 에비뉴를 남쪽으로 달리던 마이바흐가 팔가를 서쪽으로 주행하던 도요타 캠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한 차량은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히스패닉의 여성은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마이바흐 SUV 운전자는 이 충돌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서 가로등과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 인도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잔까지 파손되면서 물이 공중으로 치솟는 등 일대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은 마이바흐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운영 양로시설에서 자신이 돌보던 한인 노인 두 명을 참혹하게 목절라 살해한 중국계 입주 간병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다이아몬드바 지역 주택에서 운영되는 이 해피 홈케어에서 당시 75세였던 한인 여성 모니카 이 씨와 당시 83세였던 박희숙 씨를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지한춘 리 씨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리에게 적용된 1급 살인 혐의 두 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다중살인에 따른 특별 가중 사유도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한춘 리는 지난 2023년 6월 24일 아침 7시 직전 보행기를 사용하던 모니카 리 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에 전기 테이프를 감아서 질식시켜 살해한 뒤 30분 뒤 두 번째 피해자인 박희숙 씨를 같은 화장실로 데려가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정강 신임 LA 총영사가 지난 28일 부임해서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갑니다. 정강 총영사는 오늘 로즈데일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주요 단체와의 만남 등을 통해서 지역 현안과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사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정강 신임 LA 총영사는 1998년 제32회 외무고시를 통해서 외교통상부에 입부한 뒤 주 러시아 1등 서기관, 또 주 오스트리아 참사관, 주 미국 참사관, 주 터키 공사 참사관, 그리고 주 이디오피아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 안에 이 스타링크를 이용한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를 전면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승객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장거리 비행 중에도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화상회의 또는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타링크 기반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첫 주, 즉 이번 주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입 날짜는 최종 점검과 인증 절차 결과에 따라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한국 항공사가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이용한 기내 와이파이를 모든 승객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비스는 우선 미주와 유럽 등 주요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데 보잉 777-300과 에어버스 A350-900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은 이후 적용 기종을 계속 늘려서 내년 말까지는 모든 기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기내 와이파이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말로 예정된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무료 기내 와이파이를 시작으로 양사 서비스 표준화와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는 아시아나 항공을 비롯해서 진에어, 부산에어, 그리고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고길거야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뷰티 브랜드 어뮤즈가 다음 달부터 미국의 노스런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에 잇따라 입점합니다. 어뮤즈는 다음 달 6일 노스트롬의 89개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또 10일부터는 타겟 611개 타겟 매장에 입점합니다. 타겟은 미국 전역에 약 2,0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리테일 기업으로 식품과 라이프스타일, 패션, 그리고 뷰티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는 유통업체입니다. 어뮤즈는 이번 입점을 계기로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추가 유통망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 25일 LA의 타겟 플래그십 매장에서 열리는 유튜버와 언론인 초청 행사에 참가하고 또 오는 10월 중순에 뉴욕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도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국경지대에 자리한 이 호수 온타리오호의 공식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일주일 만에 구글 지도에 이 바뀐 지명이 적용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구글 지도에서 온타리오호 위치를 찾아 확대하면 아메리카호라는 명칭이 붙은 호수가 나타납니다. 직접 온타리오호라고 검색해도, 즉 직접 레이크 온타리오라고 검색해도 자동으로 레이크 아메리카로 연결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 측은 미국 지질 조사국이 제공하는 지명을 구글 지도에 반영하는 그 관례에 따라서 호수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글에 접속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도 속의 명칭이 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구글을 이용한다면 아메리카호라고 나오고 있고, 즉 레이크 아메리카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캐나다에서 구글에 접속하면 종전처럼 레이크 온타리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 지역에서는 레이크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옆에 괄호 속에 레이크 아메리카라고 병기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입니다. 북미 지역 이 5대 호 중에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LAFC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가 7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하고 골 침묵에 빠졌습니다. 팀은 5경기 연속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토요일 DC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날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7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손흥민의 침묵 속에 LAFC는 0대0으로 비겨서 리그 5경기를 3무 2패로 마치면서 여전히 승리를 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지난 주말에 친구 집에 갔는데 월남쌈을 해주더라고요. 이 음식을 선택한 이유는 불 앞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워서였다고 합니다. 네, 요즘 집에 있는 그냥 채소 썰어서 월남쌈을 해 먹든 아니면 비빔밥을 해 먹든 어쨌든 불에 뭔가 올려서 끓이지 않는 음식들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야채 칸에 파프리카 좀 많이 사다 놓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뭐 보기만 해도 일단은 생기를 더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여름 채소입니다.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수분, 비타민, 식이섬유 등을 고루고루 함유해서 여름철 영양을 챙기기도 좋습니다. 네, 비타민C의 함량은 레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초록색에 비타민C가 162mg, 100g당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C 함유량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요. 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져 있죠. 뭐 필수 영양소까지는 아니지만 항산화 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여하면서 제7의 영양소로 불리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이 역시 색깔에 따라 종류와 양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빨간색은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더 많아서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는 그런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노란색에는 우리 잘 아는 루테인, 제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특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품종이나 익은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결국 어떤 색을 골라 먹기보다 여러 색 파프리카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집에 사다 놓은 라이스 페이퍼가 똑 떨어졌다면 깻잎도 좋고요. 김, 뭐 쌈무도 괜찮고. 파프리카만 충분하다면 아삭한 식감과 맛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온이 한풀 꺾인 느낌이죠. 그래도 아직 뜨거운 건 노노. 그렇다면 알록달록한 색만큼이나 영양도 다채로운 파프리카 활용해서 가벼운 한끼 만들어 보세요.
1: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킨 하자와 제첩 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의 담당 법원을 연방법원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 뉴욕 주법원의 피고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신청한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를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청은 지난 2024년 5월에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2006년에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밀 유지 합의를 맺는 대가로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 당시에 13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생긴 흔적을 법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기업 장부를 위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대니얼스에게 지급된 합의금뿐만이 아니라 은폐와 위조 과정에서 생긴 추가적인 비용 등도 포함이 돼서 도합 42만 달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4차례에 걸쳐서 장부를 위조했다라는 혐의가 주법원 1심에서 인정된 후에 만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지방법원은 유죄 판결과 1심 선고까지 이루어진 현 단계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은 주법원에서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즉 연방 대법원으로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케빈 워시 의장의 금리 인상 조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있었던 연설에서 물가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취임 후 가장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물가 우려를 제기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워시 의장은 중앙은행이 향후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줄여야 한다라면서 조용한 연준을 표방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정책 판단의 기준을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제시하면서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의 요구라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것입니다. 워시 의장은 지난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 심포지엄 연설에서 자신의 기준을 이전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준은 이렇다.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서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금리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뭐, 좀 어렵게 돌려 말하죠? 네. 어렵게 말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으면, 즉,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9월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확률이 워시 의장의 연설 이전에는 35%였는데 연설 이후 58%로 뛰었습니다. 워시 의장이 시장의 예상대로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그동안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FOMC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워시 의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 이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네, 그랜드 캐년 홍수 스토리입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에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해서 20여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어제 오후 2시 30분경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브라이트 엔젤 캐년과 팬텀 랜치 일대에 돌발적인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60여 명이 헬기로 긴급 대피했으며 해당 지역의 등산로가 폐쇄되었습니다.
공원관리청은 홍수 발생 당시 해당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명 이상의 20명 이상의 소재를 현재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원 당국은 브라이트 엔젤 크릭 일대에서 등산을 하거나 야영했던 사람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오늘도 그랜드캐년에는 뇌우와 폭우가 예보돼 있어서 추가적인 홍수와 추가적인 낙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홍수로 브라이트 엔젤 크릭을 가로지르는 보행자용 다리 대부분이 파괴되는 등 기반 시설에도 상당히

0: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맞닿은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정부가 거대한 간판을 내세우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총리는 온타리오 호수 인근에 온타리오호여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라고 적힌 대형 간판을 공개했습니다. 건물 2층 높이에 달하는 이 간판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나란히 제작됐습니다. 포드 총리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호수 이름을 바꾸려 한 조치에 항의한다라며 우리는 항상 주권을 보호할 것이며 깡패에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이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보다도 훨씬 먼저 존재했었다라며 미국의 그 짧은 역사를 에둘러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지지한 공화당 중간선거 후보의 경선 성공률을 보도한 NBC 방송의 앵커를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크리스틴 웰커, 한때 위대했던 미터 프레스 진행자에서 지금은 미터 페이크 프레스로 여겨지는 인기 없는 진행자는 트럼프의 후보 지지 성공률이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고 방금 언급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달린 그레이엄과 마이크 마제이의 승리를 보면

0: 면 연방 상원의 경우 100%, 하원은 98%라고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보도를 하는 NBC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때문에 브랜던 카, 이 FCC 위원장이 국가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덧붙여서 결국 NBC 방송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 차원의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네팔과 중국의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돌발 홍수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으며 실종자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한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788명입니다. 중국 측이 발표한 티베트 자치구 지역 사망자 16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804명입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만 외국인 592명을 포함해서 2,502명, 중국 측 실종자 546명과 합하면 실종자는 총 3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임차한 헬기 각각 한 대씩 두 대를 띄워서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수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네팔 군 당국이 안전 문제 그리고 항공 혼잡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수색 작업이 일단 미루어졌습니다. 한편 네팔 정부는 대홍수 피해 복구비로 약 40억 내지 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약 360만 달러씩, 그리고 유럽연합은 250만 달러, 영국은 500만 파운드, 말레이시아는 100만 달러의 지원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미군이 어제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 섬에 이란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군사 공격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뢰가 장착된 로켓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준비가 관측됐다라는 게 미국의 이번 공격의 이유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파르스 통신도 어제 라라크 섬 인근에서 폭발음이 크게 들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이번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공격에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공식 성명에서 라라크 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 행위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미국의 이번 이란의 로켓 발사대 공격이 전면적인 공격 재개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를 위한 선별적 작전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일단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2차 본격 회담을 할수 있다라는 전직 고위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어제 PBS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일단 김정은을 그냥 만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김정은과 만나는 장면을 일단 연출한 뒤 본격적인 대화는 선거 이후에 한다는 전략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그러고 나서 북한군의 러시아 철수 등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이 경우에 11월 초에 열리는 중간선거 이후 대략 내년 초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북한과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 결과를 곧 자체 핵무장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체 핵무장의 신호로 받아들일 나라라는 것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래클리프 미국의 CIA 국장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지난 2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측과 대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 만나 종전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래클리프 CIA 국장은 러시아 방문 시에 러시아 정보국 수장과 만나서 전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 군사적, 경제적 손실이 점점 커질 것이 우려된다라며 더 늦기 전에 종전 협상을 시작하라라고 러시아 측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중재를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사위 제라드 쿠슈너는 친러시아 성향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CIA 국장을 보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1: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예전 같으면 이 80도 넘어도 덥다 덥다 소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 달간 이 90도가 넘는 무더위를 겪고 나니까 뭐 80도 정도만 돼도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A와 오렌지 카운티 낮 기온은 85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 같은 날씨가 일단 쭉 이어지다가요. 주말이 되면서 구름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3월이는 가고 8월이가 왔는데 8월이도 가고 이제 9월이 오네요. 8월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경험 있어 보셨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탱자 한미옥입니다. 저희 이름은 미옥이 미옥아. 가끔 스스로요, 내가 나를 불러줘야 돼. 따뜻하게 미옥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과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바다의 뚝뚝이, 이 병코 돌고래가요, 동료마다 각자 다르게 부르는 특유의 휘파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부르듯 그 휘파람 소리로 서로를 찾고 소통한다는 거죠.
1: 어? 나 불렀어?
0: 게다가 덩치는 크지만 마음은 세심한 아프리카 코끼리들도요, 고유한 저주파 웅웅거림으로 특정 동료를 부르는데 실제로 스피커로 그 코끼리의 이름에 해당하는 소리를 불러주면
1: 어? 나 불렀어?
0: 하면서 반갑게 달려온대요. 정말 신기하고 귀엽지 않나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나는 너를 하나의 특별한 존재로 기억하고 있어, 이런 마음의 표현일 겁니다.
1: 오늘 여보 거기
0: 여보 이걸 떠나서 자기야도 좋지만요, 한번 이름을 불러주세요. 따뜻하게 나의 가족, 동료, 또 소중한 반려동물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8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동안요, 차차차 창작곡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노래요. 이분을 꼭, 이 곡을 꼭 한번 다시 부탁한다고 앵콜이 들어와서 부탁, 오늘 첫 곡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8분 20초의 햇살. 아니 왜 8분 20초예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반짝하고 빛나는 저 햇살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엔터테인먼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점을 이렇게 카드를 뚝뚝 뽑아보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해서 뽑은 게요. 끝과 새 시작, 낡은 것을 정리할 때입니다. 라고 오늘 마침 딱 맞는 그런 얘기를 해줘서 어휴 진짜 맞구나. 이번 주는 내일 바로 9월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찍 징검다리 휴가를 내고 4일 이상 길게 떠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름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싶은 마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안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핸들을 잡는 마음이 조금은 무거울 것 같아요. 기름값이 작년 노동절만 해도 평균 휘발유 가격이 미국에 1갤론에 3달러 19센트였는데 올해 8월은 한 달 내내 4달러 선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갤론당 80센트가 넘게 오른 거예요. 꽤 많이 올랐죠. 그래도 기름값은 올랐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추억을 위해서 여름날 마지막 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해서 어디론가 떠나는 계획이 있으신지도 모르겠네요.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본격적인 도로 혼잡이 목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카풀도 하고 이러면서 어디 가고 이러는 거 저는 옛날에 많이 해봐가지고요.

0: 장거리 가기가 이제는 조금 부담이 되고 몸도 부담이 되고 가스비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먼 길 함께 다녀오셔도 좋죠. 근데 그랜캐니언 국립공원에 기습적인 돌발 홍수가 넘쳐서요. 어떤 분이 텐트 안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비바람에 막 그 텐트 날아갈 것처럼 그리고 막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보고 4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5명 안팎의 관광객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해외 상황은 더욱 심각하죠. 네팔도 그렇고 천재지변이 여기저기서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실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뭐 조심한다고 되겠어요. 그래도 네팔의 한 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뭔가 이 그 경고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떤 학부모가 우리 데리러 갈게요. 그러니까 미리 그 속도가 있으니까 미리 몇 분 전에는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단을 내려서 아이들에게 모든 책가방과 모든 것은 놓고 그냥 뛰어라 해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이들 모두를 구해냈다라는 얘기가 뒤늦게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위를 와치해야 되는 거예요. What's going on? 넋놓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 뭐지 하고 제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알아채는 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다가요. 어머나 세상에 한 3개월 조금 넘은 그런 고양이 브라운 칼라인데 그 세라노 유가 골목 건널목에서 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세상에 차에 치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불쌍해. 한 번은 저쪽 유가를 따라서 행콕박 지역을 가는데 갈 때 봤어요. 어머머머머 이러고 가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 고양이를 이렇게 하얀 저기로 이렇게 잘 치워주는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누구도 잘 나서지 않는 일을 저렇게 봉사를 하면서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지구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 언제 이렇게 나들이 나갔다가 그냥 치인 고양이처럼 월요일부터 이런 얘기 너무 좀 그러네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알록달록한 페트병 그리고 부서진 플라스틱 장난감을 보면 아우 저 쓰레기 또 언제 치우나 싶으시죠. 멕시코의 까를로스라는 기발한 청년이요. 이 쓰레기를 보면서 어머 저 플라스틱 그냥 다 구워다가 우리 동네 집 몇 채는 짓겠네 이래서 눈이 반짝였답니다. 진짜로 이 플라스틱을 섭씨 350도로 푹푹 고아내는 오븐에 노릇노릇 구워내더니 가로 8피트, 세로 4피트짜리 아주 단단하고 짱짱한 벽돌 패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한 4,400파운드 정도 모으면 단 일주일 만에 방 두어 개의 거실까지 갖춘 440스퀘어피트 근사한 새 집이 뚝딱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한 데다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단돈 280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금자리를 선물하고 있다네요. 그냥 버려지는 고물덩어리가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또 우리 환경을 바꿔주는 아주 그런 귀한 둥지가 됐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버려지는 시간 짜투리 시간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지난 8월 달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새 시작을 앞둔 오늘 8월의 끝의 날입니다. 낡은 것을 정리할 때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시작을 오늘부터 혹은 내일 9월 첫날부터 함께 해보시죠.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주말에 침대에서 탱자탱자 빈둥빈둥 하면서 탱자님들 그리워하면서 보냈어요 하셨어요. 우리 비키님, 빈둥빈둥 이런 표현보다 탱자탱자라니까 왠지 느낌이 더 편하네요 하시면서 탱자라는 말에 반했다고 그러셨어요. 아, 탱자 탱자 탱자 가라사대. 여러분 한 분 한 분 탱자님이십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믿을 수 있는 한인 최고 의료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인데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또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활발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리퍼럴을 당일 처리해드려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 암 검진과 정기 건강 검진은 물론 한방치료, 물리치료, 치과, 보청기, 안경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완벽한 원스톱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888-847-3098, 888-847-309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메디케어 가입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연례 가입 기간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연례 가입 기간 전에 꼭 알아야 할 메디케어 HMO 다섯 가지를 오늘 쉽게 풀어주실 전문가 무지개보험의 노현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너무 바쁘셔서 여름휴가도 못 가시고 올해는 아예 안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9: 그래서 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AP 기간이 오기 때문에 요거를 또 잘 마치고 내년에 한 봄쯤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야, 근데 일하시는 게 굉장히 재밌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9: 이거 제 이제 그 일단은 제 적성하고 잘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노인 그 저기 신혈 선생님들 이렇게 잘 도와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0: 신혈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은 느낌이 쫙 옵니다.
9: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바로 무지개 보험입니다. 무지개 보험의 노현수 선생님. 무지개 보험의 전화번호 좀 하나 주세요.
9: 전화번호는 213-210-1616 입니다.
0: 1616.
9: 예, 예.
0: 13-210-1616. 예, 예. 오피스가 3130 윌셔 블루바드에 있네요.
9: 예, 맞습니다.
0: 408호.
9: 4층에 400호요.
0: 4층에 400호.
9: 예, 예, 예.
0: 아, 무지개 봄.
9: 네, 네.
0: 갑자기 무지개떡이 먹고 싶으면서 어르신 시니어분들이 떡 갖고 많이 찾아오시겠어요. 이거 좀 봐줘 이러시면서 그죠.
9: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분들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뭐 도움을 받고 고맙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갖고 오세요. 감사하게도.
0: 그래서 휴가도 반납하시고 열심히 그냥 일하시면서 일에 재미를 붙이셨는데 오늘 그 HMO 다섯 가지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HMO 이러면 나의 주치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9: 그렇죠. 주치의를 이제 정하셔야 되고 그 주치의 이제 검사에 따라서 내가 이제 무슨 병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주치의가 먼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병에 이상이 병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런 주치의들 스페셜리스트를 전문의를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리퍼럴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0: 주치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9: 맞습니다.
0: 저 아는 분이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9: 그러세요?
0: 근데 그분이 사다리에서 뭐 떨어지고 뭐 이러고서 병원에 있었는데도 그리고 뒤늦게 외국 닥터가 갑자기 쓰러져서 갔더니 너 알지? 너 폐암 사기인 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주치의가 그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누군가 검사하는 사람이 정상 이랬는데 주치의가 그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걸 관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9: 네네네.
0: 사기 때 그걸 뒤늦게 한 거예요. 이미 폐를 뭐 반이 다 덮었지. 그래서 어제 운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치의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세컨 오피니언, 더드 오피니언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서 굉장히 그런 사례라든가 굉장히 또 유능한 주치의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9: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분들도 주치의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전문의한테 보내잖아요. 그 전문의한테 보내는 기록들이 또 이제 그 주치의한테도 올라와요. 그럼 미리 이제 그 프리벤티브 케어라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이분이 무슨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치의 되시는 분이 그걸 정확하게 그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미리.
0: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듣고 또 무지개 보험에 우리 노현수 선생님은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210-1616, 210-1616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매년 찾아오는 AP 시즌 연례 가입 기간이잖아요. 이게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9: 네네 맞습니다. 네. 예.
0: 요 시기 이전에는 이제 우편함의 광고지도 수두룩히 쌓이고 주변에서 어느 어느 보험이 좋다더라 이 말이 많아서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9: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잡한 용어도 많고 네. 혜택도 보험사마다 달라서
0: 네.
9: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도대체 나한테는 어떤 보험이 좋은 건가
0: 네.
9: 하고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용어는 싹 빼고
0: 네.
9: AP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다섯 가지만
0: 네.
9: 아주 쉽고
0: 네.
9: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0: 오, 핵심 다섯 가지?
9: 네네.
0: 이것만 기억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9: 그렇습니다. 예, 예.
0: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조건 뭘까요?
9: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내 주치의 선생님의 선택이거든요.
0: 네.
9: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거는 내가 오래전부터 내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챙겨주던 주치의 선생님이 새로 바꾸려는 플랜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0: 네.
9: 예, 아무리 부가 혜택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보험이라도 막상 가입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의사 선생님을 못 만난다면
0: 네.
9: 아무 의미가 없겠죠.
0: 그쵸.
9: 내년에도 기존 주치 선생님께서 계속 진료를 맡으실 수 있는지
0: 네.
9: 꼭 먼저 짚어보셔야 합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네. 나를 제일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9: 네.
0: 주치의 그렇죠. 선생님,
9: 네네.
0: 내 주치의 선생님 되는가? 네.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9: 예, 두 번째는 자주 가는 전문의와 병원입니다.
0: 네.
9: 그러니까 주치뿐만 아니고
0: 네.
9: 심장, 당뇨, 관절 등으로 예를 들어서
0: 네.
9: 정기적으로 만나는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
0: 네.
9: 그리고 평소 자주 이용하시는 병원도 해당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 네.
9: 특히 HMO 플랜은 네트워크 확인이 무엇보다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0: 네. 주치 그리고 내가 가는 전문의 병원 네트워크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군요.
9: 그렇죠. 네.
0: 중요해요.
9: 네.
0: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 관련 내용일 것 같은데요.
9: 네네, 정확히 맞습니다.
0: 네.
9: 세 번째는 매일 드시는 처방약, 처방전이 어떤 제가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0: 네.
9: 매일 복용하는 처방약이 있으시다면
0: 네.
9: 새로 바꿀 플랜에서도 그 약을 동일하게 커버해 주는지
0: 네.
9: 그리고 내가 지불해야 하는 약값, 코페라고도 하는데
0: 네.
9: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0: 네.
9: 저희 같은 우리 에이전트들한테 상담으로 오실 때 오시기 전에
0: 네.
9: 현재 드시고 계신 약 이름을 메모지에 미리 적어 오시면 상당히 훨씬
0: 네.
9: 수월하게 정확하게 그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0: 아, 약 이름을 미리 적어가는 팁
9: 네네.
0: 정말 유용합니다.
9: 예.
0: 자, 그리고 네 가지 체크 포인트는요?
9: 네 번째는 이제 제로 프리미엄의 진실입니다.
0: 네.
9: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즘 광고를 보면
0: 네.
9: 월 보험료 제로 달러 아니면 네. 제로 프리미엄라는 문구를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0: 네.
9: 하지만 월 보험료가 제로 달러라고 해서 병원비나
0: 네.
9: 약값이 전부 무료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0: 네.
9: 의사 방문, 검사, 입원, 응급실 이용 시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월 보험료는 네. 제로 달러라서 선뜻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페이가 좀 많고
9: 네네네.
0: 오히려
9: 네네.
0: 공짜네 하고 가입했다가
9: 네네.
0: 나중에 그냥 지출이 클 수도 있겠네요.
9: 그렇죠. 그렇죠.
0: 네.
9: 그거를 잘 분간해가지고
0: 네.
9: 잘 따져봐야 될 거예요 아마.
0: 네, 예, 예, 종합적으로 예. 계산을 잘 해보시는 게
9: 네네,
0: 아주 중요합니다.
9: 예.
0: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9: 예, 다섯 번째로는 이제 추가 혜택, 엑스트라
0: 네.
9: 베네핏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0: 네.
9: 추가 혜택이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치과 안경 보청기,
0: 네.
9: 한방 치료, 아니면 OTC 이게 이제 비처방약 지원인데
0: 네.
9: 이런 부분에 부가 혜택을 꼼꼼히 챙겨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9: 하지만 혜택 수십 가지가 적혀 있다고 해서
0: 네.
9: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0: 네.
9: 핵심은 이 많은 혜택 중에 내가 실제로 사용한 혜택이 얼마나 되는가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0: 네.
9: 나에게 필요 없는 혜택이 100가지가 있는 것보다 내가 꼭 쓰는 혜택 두세 가지가 알차게 들어있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9: 네네.
0: 네. 치과안과 보청기, 한방치료, OTC 같은 그런 네. 혜택들 중에 그래도 나한테 꼭 필요한 두세 가지 알차게 들어있는 것도 좋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이 머리 쏙쏙 들어옵니다. 자, 이제 연례 가입 기간을 앞두고 보험을 이렇게 종종 바꾸시는 게 좋나요? 어떻습니까?
9: 그거는 꼭 이 보험 회사의 보험이 좋다고 혜택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0: 네.
9: 사실 나에게 어느 정도 그게 내가 필요를 하는 부분이 거기 네. 들어있는가를 네.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조건 옮기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0: 네.
9: 일단은 내가 그 있는 그 보험 혜택이 네. 필요로 한 혜택이
0: 잘 맞는가
9: 있는지 없는지 네.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네. 이걸 잘 보시고 비교를 네.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되 만약에 현재 있는 보험이 그래도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0: 네.
9: 제일 좋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계셔도 되는 거고 굳이 네. 안 옮겨도 되는 거거든요.
0: 네. 네.
9: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옆에 친구분들이나
0: 네.
9: 아는 지인분들이 이거 좋다고 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0: 네.
9: 내가 좋은 그런 보험이 어떤 건지
0: 그쵸.
9: 나한테 맞는 보험이 어떤 건지를 꼭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0: 네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이 그 해마다 또 달라지잖아요.
9: 맞습니다.
0: 혜택들이.
9: 예,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서 네. 무지개 보험이 우리 노현수 현수없다 현수 아니다 네. 노현수 씨랑 상담을 하시면 제 느낌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분이 아주 진짜 네, 네. 어? 무지개 또 차들고 들어오시던 시니어분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아주 친절하시고 따뜻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오늘 AP 가입 기간 전에 꼭 체크해야 될 다섯 가지 핵심 한번 다시 요약해 주세요.
9: 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로 닥터, 그러니까는 내 주치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0: 네.
9: 두 번째로는 내 스페셜리스트, 네. and hospital, 그러니까 내 전문의하고
0: 네.
9: 병원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0: 네.
9: 그 다음에 drug, 그러니까 내가 먹을 약을 커버하고 비용은 얼마가 적정한 건지.
0: 네.
9: 이것도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0: 네.
9: 그 다음에 cost,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내가 실제 낼 비용은 얼마인가.
0: 네.
9: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0: 네.
9: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xtra benefit, 이제 부가 혜택인데
0: 네.
9: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추가 혜택이 무엇인가.
0: 네.
9: 이것도 한번 잘 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9: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0: 네.
9: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아, 그렇습니다.
9: 네.
0: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9: 네,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0: 네.
9: AP 시즌이 되었다고 해서
0: 네.
9: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보험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0: 네.
9: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플랜으로 의사 선생님도 잘 만나고 네. 계시고 그다음에 약도 문제없이 커버되며
0: 네.
9: 비용도 만족스러우시다면
0: 네.
9: 현재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0: 네.
9: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보험회사가 제일 좋은가가 아니라
0: 네.
9: 어느 플랜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가입니다.
0: 네.
9: 사람마다 다니는 의사도 다르고 복용하는 약도 다르고
0: 네.
9: 필요한 혜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이번 AP에는 남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0: 네.
9: 나의 의사, 나의 병원, 나의 약, 나의 비용 등을 기준으로 똑똑하게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남에게 좋은 보험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메디케어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 꼭 네네. 기억하겠습니다.
9: 예.
0: 정말 나에게 맞는 게 필요하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9: 맞습니다. 예.
0: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으면 뭐해. 나랑 통하고 나랑 대화가 잘 돼야지.
9: 그렇죠.
0: 그죠.
9: 아주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하셨는데 마음이 탁 와닿습니다.
0: 네네. AEP 기간 바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우리 무지개보험의 노현수 선생님의 다섯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꼭 확인하셔서 내년에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무지개보험의 우리 노현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9: 네.
0: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주실까요?
9: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라디오 서울 우리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오늘도 건강하시고
0: 네.
9: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0: 네, 네 예. 감사합니다.
9: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바로 무지개 보험 213-210-1616 213-210 1616 노현수 현수 없다 하면서 현수 씨 계세요 하고 전화해 보세요. 바로 윌셔 블루바드 3130 윌셔 블루바드 400호에 있습니다. 3130이면 바로 여기죠? 여기.
9: 네. 예. 윌셔하고 어? 샤토 코너에 있어요.
0: 샤토 코너에.
9: 5층짜리 빌딩. 예.
0: 아, 네. 예, 예. 무지개 보험. 네. 우리 한인 분들의 건강을 잘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9: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0: 엠마뉴엘 들으셨습니다. 1974년 세계적으로 흥행한 프랑스의 에로틱 로맨스 이 영화 엠마뉴엘의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보니까 막 비키니를 입고 프랑스 하면 비키니인데 프랑스도 굉장히 그 이번 여름 더위 피해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8월을 보내고 이제 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도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최고 86도 그리고 내일은 83도 그 다음 84도 계속 이렇게 낮은 기온 예전에 비하면 10도나 낮네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오늘 마무리 잘하면서 또 다른 이제 다음 달은 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이 추석날하고 어떻게 원래 그렇죠. 8일 어떻게 보름이랑 딱 겹쳤네 이러는 그게 아니고 8월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이렇다니까요. 세상에 정신이 없어서요. 어제는 빨래를 하는데 드라이어를 양쪽에 이렇게 했어요. 돈 다 이렇게 넣고 올라와서 하고 내려갔더니 세상에 한쪽이 축축한 거예요. 응? 스타트 버튼 안 눌렀어. 아우 돈만 날라가고 진짜.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밥하실 때도 온 가족이 야 밥 먹자 이래서 막 요리 다 해놨는데 그 쌀밥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밥통 불을 안 누르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생쌀이네. 아이고 어떡해.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정말 그렇죠. 저희 집 얘기였습니다. 버튼을 잘 눌러대요. 오늘 여러분의 신체 버튼 어디를 꼭 눌러야지 뭔가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실까. 한번 이 목 마사지도 하시고요. 저는 이상하게 오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이 위에 이렇게 이걸 경추 몇 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목 디스크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결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굿모닝 차차차에서 좋은 음악이 나올 때는 여러분 스트레칭도 같이 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는 분은 있잖아요. 조여주는 거 그런 좋은 운동도 하시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굿모닝 차차 함께 하시죠. 일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의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피겁부터 추모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0: 보세요.
1: 어머, 짤순이가. 아, 짤순이 진짜 너무 반갑다. 짤순이. 어우, 향송을 들으니까 벌써 가을이 된 듯합니다. 맨날 90도 넘다가 85도가 되니까 살 것 같아요. 아이비님. 8월 마지막 날 월요일 기분 좋게 탱자씨 에너지 받아 탱자 가족 모두 파이팅 하시면서 좋은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8월 어떠셨습니까? 다들 더워서 너무 고생하셨죠. 아, 입맛도 없는데 이런데 먹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래도 내가 치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항상 감사를 해야 행복하고요. 또 그래야 좋은 에너지로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남과 비교하면서 난 왜 이러지? 막 이러면 우울하고 이게 찌그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8월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감사할 것들을 다시 뽑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탱자 뮤직 극장은요, 앞으로 탱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상의 분들의 그런 극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인타운에서 오래 사셨던 한타언니, 한타언니 스페셜로 이번 주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타 어떤 언니는 어떤 언니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고요. 지금은 LA의 한인타운 한타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저를 그냥 한타언니, 한타언니 부르는디. 아무튼 이번 한타언니 스페셜 여러분 반갑거문요. 아, 근데 지난 주말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모처럼 동생이 전화와서 클럽 간다길래 곧이요 하고 따라 나섰다가 세상에 다운타운에 익스체인지란 데인데 나는 이거 한타 익스프레스인 줄 알고 하마터면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릴 뻔했지 뭐예요. 아우 진짜 덩신 쪽발을 차려야지. 파킹비만 30불을 내고 겨우 들어가서 신나게 춤추고 놀았는데 세상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 그 외국 그 우리 한국 남자 성님 그냥 얼굴도 아, 참 저보다 위인 것 같은 한국 아저씨가 혼자 거기서 놀고 계시는 거 보고 진짜 야 대단하시다. 저런 분은 진짜 젊게 건강하게 사시겠다. 나도 자주 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더니까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찌나 친절하고 다정한지 모르는 사람끼리도 몸짓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묘하게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 입장할 때부터 왜 그 티켓 체크하고 그 뭐 소지품 검사하고 뭐 이러는 분이 있는데 어찌나들 다들 친절한지 저는 그 열쇠꾸러미에 그 몸 호신용으로 가스 그거 품어넣는 거 그 매운 페퍼 스프레이를 갖고 다니는데 그게 걸렸어요. 근데 어찌나 친절하게 동월이 내가 킵하고 있다가 나갈 때 전해줄게 하면서 세상에 나갈 때도 그걸 기억해주고 그렇게 하길래 아니 웬일이지 참 이렇게 친절하다. 다른 그런 클럽 가면 좀 좀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입장하니까 이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진 거지. 그래가지고 아유 분위기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동양 여자가 DJ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여자는 아니고 중국분이라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그 DJ를 이렇게 해주는데 야 나도 이 한타 익스프레스 DJ 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놀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됐는데 아무튼 이 클럽에서 다들 땀나게 운동하니까 물이 최고야. 물 물값이 좀 비싸더만요. 이제는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싼 세상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상 해봤어요. 뭐 기름 없으면 걸어다니면 되지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오늘 이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봐야 되겠슈. 그리고 저기 탱자가 그러는데 그 미혹 탱자가 그러는데 라디오 서울에 별이 언니 타로 카드 이런 게 생겼다고 해서 한번 들어봐서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탑 카드가 나와서 이게 데스 카드. 갑자기 무너지는 카드가 나와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 알고 보니 낡고 틀어진 걸 부숴야만 더 짱짱한 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붕괴와 각성의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어 나온 심판 카드, 과거를 정리하고 일어서라는 부름이고 그 다음에 뒤집어진 소드 A 카드는 나를 옥죄던 생각에 눈가리개를 풀고 걸어나가라 이런 해방의 카드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컵 10 이 카드는 뭔지 알아요? 무지개 아래서 온 가족이 손잡고 웃는 감정과 관계의 완성, 즉 우리가 함께함에 감사라 이런 축복의 카드랍니다. 아유, 그냥 드라이어에 한쪽에 스타트 버튼을 안 눌러서 한쪽은 말라있고 한쪽은 젖어있고, 우리 삶이 그렇게 한쪽이 젖어있을지 몰라도요, 내 삶의 무지개는 이미 떠오르고 있었던 거지요. 낡은 낙심과 슬픔은 여러분 오늘 싹 정리하시고 젖은 빨래 털듯 털어버리시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 9월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해방의 달, 단단하게 각성하고 지나간 과거는 훌훌 털고 다 함께 손잡고 그렇게 걸어나가는 9월을 맞이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노래, 손태진의 다시 필 수 있도록. 응?

0: 다시 피어나는 9월을 맞을 준비하셨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후니탱자와 오늘 순매나무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곧 찾아봬요.
1: 별빛들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1: 세븐디아스 타이어.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9: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20: 카페보넨?
19: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20: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9: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0: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9: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21: 안경의 길 53년
11: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2: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에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전도산 에어캐릭터, 면역력 증강을 지원합니다.
2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야, 뒤에 꺾이는 월요일 날 더 심하네. 야.
1: 아니 8월 마지막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여러분께 네. 그렇게 가끔 꺾어드려야지.
0: 가끔 꺾지가 않잖아. 그래. 야, 꺾기 달인, 꺾기도. 오,
1: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네, 네 사랑해요. 네.
0: 원래부터 네. 멋있는 남자, 원래 올해를 만나는 원래부터 멋진 남자 훈이훈이 하루입니다.
1: 훈이 씨 오늘 네? 어우 의상이
0: 좀 약간 사무라이 깡패 같지 않아요?
1: 뭔가
0: 어디서 일수 받으러 다니는
1: 거. 오, 멋있어. 아니야 그렇게 안 봤어. 굉장히 아, 이렇게 뭐, 가을 냄새가 나는.
0: 누구는 땅 파서 강사냐잉. 딱 돈을 빌렸으면
1: 주말 잘 보냈어요?
0: 어우.
1: 뭐 했어요?
0: 별거 안 해. 너무 네.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1: 아 그랬어요.
0: 아니 마당에 물 들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 그니까 습기가.
0: 와, 근데 진짜 이번 너무 더워갖고 못하겠더라고요.
1: 앉아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땀이 와가지고 이렇게 팔이 젖는 거 처음 봤어.
0: 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1: 네.
0: 오호.
1: 이상했어요.
0: 그러니까. 네. 그거는 샤워를 네. 하라는 하늘의 뜻인 네.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하루 두세 번 샤워했어요. 네.
1: 진짜.
0: 몸 하면 땀 나니까 또 다시 씻고 씻고.
1: 근데, 아, 근데 완전히 땀으로 샤워를 했어요.
0: 아 근데 좀.
1: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네. 연달아.
0: 네, 뭐 하셨어요?
1: 클럽에 갔어.
0: 클럽에 밤에요?
1: 네. 네.
0: 와, 대단하시다.
1: 아니, 한참 오랜만에 네. 한참 그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인데 네. 누나 나 혼자 간대요 클럽을. 아. 집은 플루톤인데.
0: 어허.
1: 그래? 그래가지고 익스 뭐라 그래서 나는 익스프레스인 줄 알고 어린 내가 그런 데를 다니나?
0: 익스큐즈미야 그럼?
1: 그래서 네. 9시 반에 만나기로 했던 거야. 근데 네. 내가 전화하기 잘했지.
0: 야 근데 진짜
1: 아니 한인타운의 익스프레스가 아니고 네. 다운타운에 있는 익스체인지였던 거예요. 엉뚱한 데 갈 뻔했어.
0: 아니 근데 되게 대단하신 게 네. 주말 9시 반에 만났다고요?
1: 네.
0: 보통 이제 9시 반에 저희 잘 시간이거든요. 이제 이제 문 열는데
1: 9시 반 9시 반에 문 열면 이제 본격적인 거는 한 10시부터 그래서 이 동생이 또 싱글이어서 네. 옆에 있는 또 싱글 동생 둘을 매치메이킹을 내가 해줬어요. 나는 이제
0: 그러니까 몇 명이 가신 거예요?
1: 셋이.
0: 세 분이? 아 여성분 둘, 남성분 하나?
1: 아니요. 남성분 하나, 여성분 하나 둘이 맺어주고 나는 중매쟁이로 나갔다가 같이 클럽 간 거지.
0: 뭐야?
1: 난 현지 조달.
0: 아, 그렇죠. 원래 이런 말이 있죠. 뷔페 갈 때는 도시락 싸가지 마라. 뷔페 가실 때 도시락 싸가면 안 됩니다.
1: 근데 네. 이제 막 춤을 추는데, 진짜 운동을 잘했어요.
0: 무슨 노래가 나오던가요?
1: 그 EDM 아니고 하우스 뮤직이죠.
0: 하우스 뮤직.
1: 근데 그 제 아는 동생이 그 DJ를 너무 네. 좋아해서 간 거예요. 중국. 맨 처음에 한국 여자인 줄 알았대요 DJ가.
0: 아 또 이쁜 분이에요 혹시?
1: 오.
0: 어 막 춤추면서 하시는 분?
1: 어 막 이렇게 근데 얌전하게 하더라고 막 이렇게 안 그래요? 하고 매지 매력적이야.
0: 그럼 별로야.
1: 네. 근데 놀라운 네. 거는요 거기에 지나가면서 제 그 아는 그 동생이
0: 네.
1: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0: 누구한테요?
1: 어떤 한국 아저씨한테. 네. 연세가 나보다도 많으신 분이 혼자 오신 거야. 아, 그런 멋쟁이들이 계시더라고요.
0: 자 그게 이제 보기 나름인데 멋쟁이 네. 지금 우리. 영초이님께서도 입장 불가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1: 아니에요.
0: 요거 약간
1: 아니야. 아, 그 진짜 거기가 좋은
0: 수질
1: 게
0: 검사 안 하시나요? 네.
1: 들어갈 때도요. 사람들이 네. 너무 친절해. 검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0: 아, 친절해야죠. 검사하시는
1: 거기에
0: 분이.
1: 그 백발에 네. 백인 어르신도 세 분이나 오셔가지고 노셨어.
0: 외국분이요?
1: 응응. 그 상관없더라고 이런 거.
0: 아 상관은 없죠. 상관은 당연히 없는데.
1: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는.
0: 그럼 거기 뭐 어떤 스타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음악이 하면서 이렇게 부스에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아니에요. 그럼. 그 무대에 네. DJ가 올라가서 무대에서 막 이러면 네. 밑에서 그
0: 스테이지에서
1: 스테이지를 보고 이렇게 춤추는 거야.
0: 스테이지구나.
1: 근데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 특히 라틴어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0: 네.
1: 굉장히 다 오픈 마인드로 너무 너무.
0: 아니 친절했어. 뭘 하면 오픈 마인드?
1: 아니 춤출 때
0: 본인한테 대시했나 보죠.
1: 아니죠. 같은 여자 남자 그런 걸 떠나서 커플이 와도 네. 춤추다가 막 이러면 같이 추고
0: 그게 무슨 오픈 마인드야. 깽판이지. 커플을 건드리면 안 돼. 깽판 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오픈 마인드예요. 불문율을 모르시네.
1: 아니
0: 절대로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네. 상대가 이미 남녀와 같이 있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불문율입니다.
1: 아니 남녀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오는
0: 아 그거는
1: 거.
0: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끼리 있는데
1: 여자 같이 조달했어요. 아,
0: 잘하셨어요.
1: 38 한국분이야.
0: 아 또 한국분이에요?
1: 한국말을 잘 못해.
0: 아이고야. 이런 거 방송 나와도 돼요?
1: 어때요? 나는 그래가지고 네. 물 마신다는데 내가 막 네. 가서
0: 딴 거 좋구나.
1: 동생이잖아. 물 아니죠.
0: 술 먹였구나.
1: 아니죠. 물을 내가 사줬어. 그랬더니 너무 감동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0: 뭐요?
1: 누나 그랬어.
0: 아니, 누나랑 다는 알 거 아니에요?
1: 어, 알죠. 어, 알죠. 어. 그러니까 누나니까 물 사준다. 그러니까 동생같이 이뻐하는 마음으로 어, 사준 거죠.
0: 자, 그렇죠. 어. 원래 누나들은 근데 약간의 경제력을 어필을 하는
1: 그
0: 경우가 있죠.
1: 그 친구가 목소리가 네. 너무 좋고 춤을 잘 춰서 물어봤더니 네. 옛날 그 FM 이런 데서도 웨더 이런 거 리포트하고 그랬대요.
0: 춤 잘 추는 거랑 웨더 리포트. 어.
1: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가 좋고 그리고 어. 돈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으면 자기는 그 안무가 춤. 안무가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0: 아, 그 정도 춤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딱 맞네요.
1: 뭐가 맞아요?
0: 그래? 우리 약간 그런 자유로운 아니, 영혼 오픈마인드. 아, 어쩌지 아까 그냥 제가 인사하는데 네. 뭔가 기분이 막 밝으시더라고.
1: 아니에요 진짜 아. 난 동생으로 생각하지.
0: 아, 원래 응. 다 동생으로 시작하고 뭐 언니 오빠 동생으로 시작하고 태어날 때부터 연인이 어딨나.
1: 아, 웃기고 있어. 어? 아유, 아유, 10살이 아니 10, 아니야
0: 아니 2살 차이네요.
1: 38
0: 2살 오빠네.
1: 어, 왜 그러세요.
0: 뭐. 그 정도야 뭐.
1: 우리 역시
0: 38이면 뭐 어? 그 친구는 뭐 뭐 좀 아나. 아니, 야, 좀 뭐.
1: 38세. 네.
0: 발음 잘하세요. 네. 아, 근데 괜찮네요.
1: 네. 뭐가 괜찮아요? 네.
0: 나이 딱
1: 좋네. 빨리 넘어가요. 오늘 주제가
0: 광땡
1: 뭐야?
0: 광땡 아니요. 광땡.
1: 38 광땡이다.
0: 광땡이잖아. 야. 아니 지난번에 그 보실 때 뭐 엄청난 저게 온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큰 행운이.
1: 아, 그랬나? 어. 어. 그래서 내 네임카드를 줬더니 문자가 왔어. 계속 오네.
0: 그, 저 스팸 아니야 스팸?
1: 그래가지고 제가 어? 예스 하고 땡큐 이러니까 딱 스톱이 됐어.
0: 뭐로 왔길래 예스하고 땡큐지?
1: 아무튼
0: 어? 좋아요 궁금합니다. 네. 자 뭐야 오늘 뭐 해야 돼? 오늘 순매남입니다.
1: 클럽 얘기하다가 네.
0: 자 오늘 여러분 월요일날은요 요새 여름이 이제 거의 다 가긴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요새 다이어트는 늘 죽기 전까지 하는 거라고 늘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1: 네.
0: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드실 땐 좀 드셔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뭐냐?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내 몸에 덜 미안하는 그런 음식 탑10.
1: 좋아 좋아.
0: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참 많이 필요해. 저도 저를 위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1: 네.
0: 자 10위부터 갈게요. 오이야.
1: 오이?
0: 오이야. 오이.
1: 오이.
0: 오이. 오이. 오이는요 거의 뭐 채소계의 물입니다.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약간 산에 올라갈 때도 오이 챙겨 갖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거기다 이제 막걸리 드시면 문제인데 오이 정도만 딱 들으시면 몸은 어? 물이다! 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밤에 입이 네. 심심하거나 출출하실 때 오이를 생오이를 네. 드시기 바랍니다. 무슨 쌈장 찍어 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생오이. 오이에 또 막걸리 드시지 마세요. 그냥 오이입니다. 자 9위!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가 귀엽잖아. 조그맣고 귀엽잖아요.
1: 먹기 편하죠.
0: 와, 근데 간식처럼 먹기 좋은데 이게
1: 벗길 필요도 없고
0: 어 그냥 껍질 안 벗겨 그냥 바로 드셔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1: 벗기지 말고 그냥 드세요.
0: 아, 좀, 좀 음식 얘기할 때 좀
1: 아니 음식 얘기
0: 방울토마토
1: 아, 이렇게,
0: 아, 방울토마토도 사실은 그래요. 그 뭐지 올리브오일에 살짝 이렇게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더 건강에 좋긴 한데
1: 제가 너무 잘해 먹는 게 간단한 거
0: 뭐요?
1: 방울토마토에다가요 네. 그 모짜렐라 치즈 넣어가지고 올리브오일 조금 뿌려서 그냥 마이크로오븐에 돌려요.
0: 그럼 어떻게 터지지 않아요?
1: 2분 정도.
0: 그럼 빵 터지지 않아요?
1: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0: 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 살찌고요.
1: 조금 덮어서.
0: 근데 그럼 살찌고.
1: 살찌지.
0: 어, 그냥 방울토마토만.
1: 너무 맛있어.
0: 지금 익스체인지 네. 우리 럭키비키님 찾아보셨나봐. 네. 9월 4일날이 K-POP 나이트래요.
1: 어! 그럼 왜 우리 9사
0: 번개를
1: 우리 모일까 거기서?
0: 번개를 익스체인지에서 하자고 그러시는데
1: 어, 가자.
0: 자 9월 4일이면 레이벌데이 아니에요? 레이벌데이 아니야? 그죠?
1: 그러네요.
0: 네.
1: 어? 아니 9월 4일이 얼마 안 며칠 안 남았네.
0: 내일이 9월 1일이구나.
1: 한 달 남았다는 거죠?
0: 내일 화, 수, 목. 아 금요일이네.
1: 금요일날?
0: 금요일. 이번 금요일이네요.
1: 어.
0: 자 럭키맨님 포함해서 우리 미옥님이랑 해서 시간 되신 분은 LA 저기 다운타운의 익스체인지 9월 4일 K-POP 나이.
1: 우리 한타 경제 살리기 우리 익스프레스로 가요.
0: 그렇죠.
1: 제가 그리고 네. 솔직히 고백하면 금요일 날 익스체인지 갔다가 토요일 날 또 네. 익스프레스로 갔어요. 연일 이틀을 떠가지고
0: 익스 가셨구나.
1: 거기 갔는데
0: 일요일 날 excuse me.
1: 응. 네. 우연히 그렇게 됐어.
0: 뭘 우연히
1: 거기 갔는데 네. 어떤 언니 셋이서 네.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얼굴도 너무 이쁘고
0: 무대에서요?
1: 아니 거기 스테이지요.
0: 그 스테이지 무대.
1: 그 전화번호 땄잖아요 제가.
0: 왜요?
1: 단중에 같이 놀라고. 아니 제가 노래했는데 네. 제 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듣게 했다고 그랬는데.
0: 아 정말요?
1: 언니.
0: 근데 어떻게
1: 제가 동생들이죠.
0: 미옥씨보다 동생이시죠?
1: 동생들.
0: 그럼 어떻게 저랑 비슷한
1: 잘 키워드리려고.
0: 그런가? 아니, 저도 잘 키워드릴
1: 근데
0: 있어요.
1: 근데 안타까웠어. 네.
0: 왜,
1: 좀
0: 왜,
1: 젊은
0: 왜.
1: 남성들이 와서 같이 놀았어야지.
0: 전화하시지 저한테.
1: 아이,
0: 왜요?
1: 혼날라고 지금
0: 문자를 하시지 그때
1: 듣고 있다 그녀가.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 못 들을 거야. 아니 근데 네. 떠나서 그럴 때 문자 주세요.
1: 진짜요?
0: 아 평소 이상한 걸로 문자 하지 마시고.
1: 그럼 그렇게. 자기가 오지 말고 동생들을 어? 보내요.
0: 야 이런 아니 아니 지금 대놓고 욕하신 거야? 너 오지 말고 동생. 그러면 제가 연락드리면은 네. 우리 네. 미옥 씨 나오지 말고 미옥 씨 동생을 부르실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1: 그건 그러네. 어,
0: 그러니까 자 넘어갈게요. 네. 어, 일단 그 얘기 나중에 광고 나올 때 하고. 네, 네. 자 8위.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살이 안 찌는 음식 8위. 양배추.
1: 어, 양배추 저 제일 좋아해요.
0: 양배추는 위에도 좋잖아요.
1: 그쵸.
0: 위에 안 좋으신 분도 양배추 참 좋은데 포만감이 좋아요.
1: 상하지도 않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0: 그래요?
1: 네. 일단, 한 달도 가요.
0: 일단 배가 포만감을 굉장히 주는 음식이기 네. 때문에 드시면 좋고요. 네. 고기랑 드실 때 함께 드시면 고기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서 또 좋습니다.
1: 네.
0: 다만 양배추에 어, 텁텁한데 그리고 마요네즈 같은 걸 뿌리기 시작하면 끝이 안 돼, 없죠. 안 마요네즈 케첩 뿌리면 안 됩니다. 어. 네, 그냥
1: 올리브오일 살짝 뿌리고 식초 넣고
0: 그냥 소금만
1: 먹어요. 너무 맛있어.
0: 그냥 드셔도 이거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찜 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아. 밥에 싸 먹어도 좋고.
1: 네.
0: 자, 7위. 토포.
1: 두부는
0: 뭐 여러분 단백질에 너무 좋고 네. 몸매 관리에 좋고 네. 배도 은근히 부드럽해집니다. 구워도 되고 튀겨도 되고 찌개에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쪄도 되고.
1: 네.
0: 하지만 이거를 이제 볶은 김치라든가 삼겹살이랑 만나면 다 먹습니다. 두부만 드세요. 자, 6위. 삶은 계란. 영어로 life is an egg. 삶은 계란이죠. life is an egg.
1: 네.
0: 삶은 계란. 배고플 때 하나 드시면 딱 몸이 진정이
1: 좋아요,
0: 됩니다.
1: 좋아요.
0: 그런데 계란을 먹고 입맛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삶은 계란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빵을 하나 토스트를 먹고 라면 먹고 막 이러면 네. 또 문제가 되니까 삶은 계란 그것도 한두 개만.
1: 네.
0: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는 계란 삶을 때 그 보통 한 판이 12개잖아요. 계란이. 네. 한 6개를 저는 한꺼번에
1: 그쵸?
0: 해가지고 그거를 익어가는 그 강도별로 서서 6개를 다 먹어요. 완전 반숙부터 해서 마지막 6개째 피날레는 완숙으로 6개 순자리에 서서 촥.
1: 우리는 6개면 며칠을 먹는데 서 있는 한 자리에서 먹는
0: 저는 그게 남들 다 이렇게 먹는 줄 알았거든요.
1: 아니, 하긴 그러시겠어요. 아니, 근데 스케일이
0: 한참 운동할 때 이렇게 먹었는데 사람들이 저 당연히 남들이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6개를 어떻게 먹냐는 거야.
1: 근데 이게 점점 익어가죠 금방.
0: 그러니까는
1: 반숙
0: 이게 11분 12분부터 하나씩 까먹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한 16분 되면 완전히 완숙이죠.
1: 완숙이야.
0: 그럼 여섯 개 다 끝나. 그러면 만찬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밥을 먹죠.
1: 저는 그래가지고 클럽에서 놀다 들어오니까 출출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계란 삶아서 넣어놓거든요.
0: 네.
1: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또 먹었구나.
0: 그 다른 분 좀 싸주고 그러세요. 혼자만 네. 드시지 마시고. 질문. 삶은 계란 드실 때 뭐 드세요?
1: 저는 아까 양배추 그 무친 거.
0: 아니 그 말고 뭐 소금을 찍어 드신다든가 뭐 이런 거.
1: 아니요 양배추 그
0: 아,
1: 샐러드 만들어 놓은 양배추
0: 아,
1: 하얀 김치처럼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랑 그냥 먹어요.
0: 보통 이제 소금 찍어 드시잖아요. 보통은 네, 그죠? 네. 근데 저는 소금 찍어 먹긴 한데 소금보다 좀 간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장 찍어 먹으면 따로 물이 없어도 약간 촉촉한 수분이 뭉쳐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그래도 좋은데.
1: 저는 그거 좋아해요. 약간 그 소스로 만들어진 거 고추장 소스.
0: 매운 소스. 그것도 맛있어요.
1: 그러니까
0: 저 뭐지 그
1: 핫소스.
0: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퍼 먹을 때 쓰는.
1: 퍼 먹을 때.
0: 그 닭소스 뭐라고 그죠? 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1: 포국수
0: 빨간 거.
1: 빨간 거
0: 베트남 소스. 네, 그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
1: 아 있는데 있다고 해.
0: 닭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1: 아 그래 그거 말하는 거 나도.
0: 네 그거 뿌려 맛있어요.
1: 그러니까 핫소스라도 그냥 깔끔하고 투명한 거 있고 이렇게 좀 얼큰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0: 얼큰하고. 네. 좋습니다. 자 먹어서 배는 부르지만 살 안 찌는 음식 4위. 이거는 미옥 씨가 좋아하는 버섯.
1: 내가 좋아해요.
0: 네.
1: 아니, 버섯.
0: 듣기도 하여튼 뭐 버섯. 볶아도 구워도 국물에 넣어도 좋습니다. 포만감 제대로 나오죠.
1: 아, 하지만 좋아. 몸에 그렇게 좋대요.
0: 버섯 버터에만 너무 볶아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3위는 곤약면 또는 두부면. 곤약면 사실 맛있어요. 곤약 맛있습니다. 근데 곤약면을 어디다가 어떻게 먹냐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곤약면이나 두부면을 드시면 확실하게 그런 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대체품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켓에. 곤약면.
0: 곤약면 맛있죠. 곤약면.
1: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정말요? 그 식감도 꼬들꼬들해서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럭키비키님 감사합니다. 스리라차.
1: 스리라차.
0: 아쿠카라차가 아니고 스리라차. 아쿠카라차.
1: 스리라차.
0: 스리라차. 그게 생각이 안 나네.
1: 그러니까요.
0: 감사합니다. 럭키비키님. 네? 자, 2위. 채소가 듬뿍 들어있는 국물 음식. 채소가 듬뿍 들어 있는 국물
1: 있습니까?
0: 국물입니다. 거기다 뭐 면 넣고 밥 넣고 이러면 안 돼요.
1: 국물만.
0: 국물.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 이건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그릭 요거트와 베리류.
1: 아, 그릭 요거트.
0: 하지만 여기서 꼭 중요한 거. 무가당인지.
1: 어.
0: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무가당 그릭 네. 요거트.
1: 저는 그릭 요거트로 딥을 만들어서 네. 아까 뭐 마요네즈 찍어 먹으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고. 오이나 방울토마토.
0: 그렇죠.
1: 어제 만들어 먹은 거 뭐였냐면 이것도 그냥 창작한 거야. 그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코레지 네. 커리지 치즈 있죠.
0: 네, 네.
1: 그거 좀 넣고 레몬이나 식초 넣고
0: 어우, 네.
1: 양파 다져 넣고 마늘 다져 넣고
0: 생양파 생마늘을 거기다 넣는다고요?
1: 네, 네.
0: 그래서요?
1: 그래서 그거를
0: 그걸 어디다 찍어 드셨나요?
1: 이만한 조그마한 바삭한 크래커랑 찝으면서 거기다가 그 아루골라 아루골라 옆에 섞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샐러드 겸 딥.
0: 뭐야, 굉장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 냄새는 장렬하겠네요.
1: 아니요, 맛있어.
0: 아니, 그러니까 드시고 난 다음에 뭐 생마늘 생양파에
1: 괜찮아,
0: 식초에.
1: 맛있어요.
0: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
1: 옆에 분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지 뭐. 근데 그릭 요거트를 꼭 달콤하게만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다가 의외로 그렇게 식초 뭐 올리브오일 넣고.
0: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1: 아, 그래요?
0: 그 발효된 그 시큼한 맛을 전 싫어해요.
1: 난 너무 좋은데.
0: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상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음식 상한 거.
1: 아니, 왜 상한 걸 많이 먹었어?
0: 아,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걸 막 주워 먹으니까.
1: 어머나.
0: 주워 먹다가
1: 응.
0: 이 시큼한 맛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다 상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1: 다 발효 음식을 먹었구나.
0: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은 발효된 것들을 먹다 보니까 그게 싫어요.
1: 싫어요.
0: 근데 저 김치도 발효되는 거 못 먹고.
1: 진짜?
0: 그러니까 발효가 완전 된 거는 잘 먹어요. 근데 되는 그 중간 단계.
1: 아.
0: 쿰쿰한 향 그거 못 먹어요.
1: 아...
0: 그러니까 발효가 된 거 먹는데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걸 못 먹어요.
1: 좀 희한하네 또 참.
0: 그러니까 그리, 저는 치즈는 잘 먹는데 요구르트 같은 게 발효되고 있는 이것도 못 먹어요. 못 먹지 않아서 싫어해요. 싫어요.
1: 그렇구나.
0: 좀 싫어요. 제가 유일하게
1: 뭔
0: 싫어하는.
1: 뭔 말하는 줄 알겠어. 나는 그 냄새 그렇게 좋던데.
0: 그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저는 또
1: 치즈 냄새. 아, 너무 맛있었는데.
0: 자, 여러분.
1: 네.
0: 몸매 관리는요.
1: 아니 네. 버섯이 제일 야한 채소라고 그랬죠.
0: 네. 더 향한 게 있었던 거야?
1: 고추 아닌가? 아이, 고추?
0: 그건 너무 적나라한 거고.
1: 그치. 고추 잠자리는.
0: 네.
1: 아니.
0: 야, 고추 잠자리가 버섯을 먹어? 야, 좋다.
1: 조용필의.
0: 네. 엄마야, 나는 왜 고추 잠자리?

0: 이거 잘하실 것 같으세요, 훈이?
1: 엄마야.
2: 저 누나야.
0: 누나야? 네. 아.
2: 누나
0: 헌터.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2: 네, LA 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자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암에 대한 얘기를, 너무 좋은 건강 얘기를 풀어주신 우리 내과 주치 또 암 주치의 안상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니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최근에 네. 플로튼에 또 안 메디컬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과 주치의 진료의 암 예방과 조기 검진 그리고 네. 암 치료 및 생존자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접목하셔가지고 온콜로지 인포먼 프라이머리 케어를 표방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원장님 워낙 유명하시지만 또 처음 보시는 또 청취자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0: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2: 잠깐 아주 짧게만 양력을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안 메디칼 이끄는 안상훈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수련과 국립암센터 암예방 전임의 과정을 거치신 뒤 미국에서 내과 레지던트와 혈액 종양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셨고요. 현재도 USC 대학병원에서 암 전문의이자 진료 교수로 환자를 진료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워낙 네. 유명하시거든요. 암 쪽에서는 뭐 최고 분이신데
0: USC에서도 계시지만 이렇게 특별히 플러터네.
2: 그렇죠.
0: 좋은 주치의는 단순히 아플 때 약을 처방하고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전체 건강을 책임지고 질병을 예방하며 중요한 문제를 맞들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사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2: 맞습니다.
0: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 자, 그럼 우리 이제 원장님을 모셨으니까
0: 네.
2: 원장님 그 안 메디컬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콜로지 인포먼드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제가 이제 암 전문의로 미국에서는 활동을 했지만 아까 예. 그 제 양력에서 들으셨지만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가정의학과 주치의를 했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제가 암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이제 항상 느꼈던 게 암을 좀 더 잘 예방할 수 있고 또 조기에 발견하고 좋은 치료를 받고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네. 치료 후에도 관리를 잘 하셔서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말로만 하는 백세가 아니라 진짜 이제 백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국에서 제가 아무래도 암 전문의를 하다 보니까 암 전문의는 결국은 암 치료만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암 치료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이랑 조기 검진 그다음에 치료 후 관리 등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할 수 있는 이런 프랙티스를 해보고자 해서 와. 제가 안 메디칼 그러니까 안상훈 내과로 네. 개업을 해서 내과 주치의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암 전문의로 USC도 일을 하고 하는 네. 두 가지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온콜로지 온콜로지 인폼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게 말은 이제 영어를 거창한데
2: 네.
1: 그러니까 암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 프랙티스죠. 주치의 케어를 해드린다
0: 네.
1: 그런 말씀입니다.
0: 네. 네. 네. 온콜로지 이러면 온콜로지 종양
1: 네.
0: 뭐 이런 암을
1: 그렇죠.
0: 말하는
1: 종양학이죠.
0: 거죠.
1: 암을 얘기하는
0: 종양학.
1: 거죠. 네. 그러니까 종양을 잘 네. 알고 하는 네. 주치 네. 네. 그런 컨셉입니다. 네.
0: 아, 너무 중요해요. 이거
2: 그러니까요.
0: 진짜. 일반적인 주치 진료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1: 그 요즘에 이제 가장 한인들한테 있어서 가장 높은 사망률 1위가 암이거든요. 우리는 심혈관 질환이 아니에요. 백인들이나
2: 네네.
1: 흑인들은 심혈관 질환이 아직도 사망원 1위지만 우리는 암이거든요.
2: 네.
1: 그래서 암을 잘 예방하고 조기 검진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사실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네.
1: 근데 이제 암 조기 검진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늘 바뀝니다. 이게 최신 업데이트 네. 이렇게 되는데
0: 네.
1: 제가 이제 한인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암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
0: 네.
1: 조기에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0: 네.
1: 또 요즘에는 암이 있어도 잘 치료하신 다음에 오래 사시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암 또 다른 암이 생길 수도 있고
0: 네.
1: 원래 있던 암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2: 네.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재발을 안 하게 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0: 네.
1: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또 일찍 발견해서 또 치료하면은 또 완치하고 오래 사실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세세하게
0: 네.
1: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표방하는 저희 내과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그게 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하신다. 위내시경,
2: 네.
1: 뭐 대장내시경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2: 네.
1: 대부분은 그냥 뭐라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냥 괜찮다는데요. 막 이러고 마시는데 네. 사실은 내시경을 하시면은 정상이랑 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상이랑 암 중간 단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 단계가 어떤 건 암 전 단계 병도 있고 어떤 건 암이랑 상관없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 내시경을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암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하면 일찍 발견해서 네. 빨리 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2: 와, 완전 진짜 전담 관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0: 그렇죠.
2: 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네, 전문이시니까.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외람된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번 했다가 의사분이 굉장히 걱정된 말투로 외국 분이셨는데 또 뭐가 이상한 거 보이니까 한번 해봐라 네. 라고 하셨는데 했는데 결과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0: 예.
2: 아니 이게 뭐 어디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네. 모르겠고
0: 네.
2: 되게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답답한데 뭐 의사가 괜찮았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아니, 이러고 마는 거거든요.
0: 근데 거꾸로요. 네. 제가 아는 분은 폐암으로 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거 검사하시는 분이 정상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단계 정도 있었을 네네네네. 수도 있겠죠.
2: 그렇죠.
0: 정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놓친 거야 그거를.
2: 맞아요.
0: 그래서 폐암 그러니까... 사기 때 발견이 된 거예요. 병원을 다녔는데도.
1: 폐 사진을 찍으시면은요, 특히 네. 한국 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폐 CT를 찍으시면은 그냥 완전히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분은 소수고요.
0: 네.
1: 많은 경우는 네. 과거에 뭐 결핵 같은 거 앓으셨던 흔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절이라 그래서 조금만의 알갱이 같은 혹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모양이나 크기나 위치나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0: 네.
1: 얼마나 이거를 자주 팔로우업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0: 네.
1: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그런 거 모르시거든요. 그냥 암 아닌 것 같다면 괜찮다 그러면 끝 이러시고
2: 그렇죠.
1: 신경 안 쓰시는데
0: 네.
1: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네, 암 관리를 잘하는 데 있어서.
2: 자,
1: 네.
2: 지금 저기 카톡으로 그 원장님 전화번호를 문의하시는 분 계신데
0: 네.
2: 일단 한번 안내해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0: 네.
2: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657-888-9919번 657-888-991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우리 원장님 저희가 솔직히 사시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실제로 의사분을 만나기 어려운 병원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오픈하신 안 메디컬은 어떻게 진료가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2: 네.
1: 이제 저희 그 한인 주치 프랙티스들이 보통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형태가 하나는 그냥 의사 혼자서 다 보는 분.
2: 네.
1: 또 한 분 바빠지시면은 의사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의사를 도와주는 보조해 주시는 우리 PA라 그러죠. Physician Assistant나
2: 네.
1: NP, Nurse Practitioner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진료 형태가 의사만 계신 데는 혹시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의사를 빨리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의사 혼자서 진료하고 뭐 노트 쓰고 다 혼자 하게 되면은
2: 네.
1: 급한 일이 있어도 빨리 봐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 네.
1: 약속 잡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의사 보조분이랑 같이 진료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분만 보지 의사 얼굴을 못 보는 경우도
2: 맞아요.
1: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저도 제 APP가 있어요. 저도 PA가 있는데
2: 네.
1: 저는 이제 모든 환자분들을 같이 진료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맨 첫 번째 오시면 당연히 같이 진료를 해서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여러 문제들에 대한 플랜을 함께 세우고 그다음에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정기 진료에서 오셨을 때 당연히 같이 보고요. 근데 중간에 급한 일이 있다. 근데
2: 네.
1: 이제 제가 또 이제 다른 환자분 진료하는 것 때문에 못 본다 그러면 제 PA가
0: 네.
1: 뭐 급한 리퍼럴이든지 약을 리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와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랑 같이 화상이나 전화나 아니면 실제 오셔서도 진료를 갖다 해드리는 그러니까
0: 네.
1: 약간 팀으로서 같이 주치를 해드리는
0: 네.
1: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우리 안상훈 박사님은 상담과 환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치들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주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 특히 이제 한인분들이 그런데 주치에 가면은 이제 어디 문제 있으면 리퍼하고
2: 네.
1: 다른 데 이제 보내드리고
2: 네.
1: 약 리필해드리고 이제 그게 주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원래 주치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이 안 생기도록 하고 생기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2: 네.
1: 그 상당수의 부분은 사실은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1: 예를 들어서 불면증 있으신 분 되게 많으세요.
0: 네.
1: 한인 환자분들.
2: 맞아요. 맞아요.
1: 네, 불면증 되게 많으신데 불면증 있으면 되게 그냥 뭐 수면제 드리고 끝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불면증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될 게 수면 위생, 그러니까 내가 수면을 잘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먼저 하고 있나, 그런 네. 것들을 다 한번 체크해 보는 게 1번이거든요. 가장 네.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불면증 있으면 약 받으시는데, 문제는 그런 약들이 다 중독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약들을 보면은 이게 나중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유발을 더 빨리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면증 약들을 대부분 오래 사용하신다고요. 이렇게 한두 번 네. 드시고 끝 이런 분 별로 없고 네. 대부분 몇 달 몇 년씩 사용하시는데 네.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상의가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면증 약들도 오래 사용해도 좀 안전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주치의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약 드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시간 소모 많이 안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들 뭐 당뇨나 뭐 비만이나 등등 다 마찬가지지만 네. 일단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서 가급적이면 약이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면은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우리 박사님은 워낙 암에 대한 정말 스페셜리스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암 환자가 아니셔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다양한 그런 진료 때문에 안 메디컬 진료를 받으시러 가도 괜찮은 건가요?
1: 아, 물론입니다. 예, 저희는 주치 프랙티스인데 내과 네네. 주치를 하는데 네네. 특히 이제 암을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지 뭐 암 환자 아니면 못 오신다는 거 아니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오시면은 제가 보통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가지고 계신 문제 목록들을 갖다가 쭉 보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치료가 잘 되는 건 그대로 하는 거고 네. 아닌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매니지를 해야 되겠다는 플랜을 같이 세우고요. 특히 첫 만남 때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하나하나 문제들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암 환자 아니시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네. 네. 우리 안상훈 원장님은 USC의 암 전문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암 전문의가 주치의를 한다는 게 환자에게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게 이제 암이라는 분야는요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네. 발전이 굉장히 네. 빠른 그렇죠. 속도로 되고 예. 얼마 전에도 사실은 췌장암 그동안에 뭐 굉장히 힘든 병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췌장암을 잘 또 치료할 수 있는 먹는 표적 치료제가 승인이 됐어요. 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존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먹는 약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문의가 되게 많이 오세요. 네. 왜냐면 아직은 한국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암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발전이 빠르고 네. 그러니까 조기 검진, 예방, 치료, 뭐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 늘 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늘 암 환자를 보지 않으면 이거를 갖다가 이 최신 지식을 갖다가 이게 계속 습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USC에서 계속 그 진료 교수로 환자를 뽑기 때문에 네. 이제 최신 직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잘 알고 있고 아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 주치분들한테 잘 케어해드릴 수 있는 거죠.
0: 네.
2: 역시. 근데 저희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의사분을 뵙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료 정보는 잘 모르고 그냥 말씀만 상담만 하거든요. 근데
0: 그쵸.
2: 우리 안 메디컬에서는 환자가 본인의 의료 정보도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희 안 메디컬은요. 저희가 이제 페이션 패스포트라고 해서 쉽게 네. 그 본인의 그 의무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는 로그인을 들여서요. 예, 그 본인의 피검사라든지 뭐 사진 찍으셨던 결과라든지 네. 제 의무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2: 아, 너무 좋네요.
1: 네, 특히 이제 뭐 이 당뇨나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어땠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네. 이제 의사들이 바쁘면은 설명을 갖다 짧게 하면은 또 그 당시에 이해를 잘 못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2: 맞아요, 맞아요.
1: 본인의 피검사 결과를 쭉 보면은 추위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2: 그쵸.
1: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건 뭐지 하면은 다음 미팅 때 가서 또 질문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류 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인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의무 기록에 대한 액세스나 접근성이 네.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2: 맞아요.
1: 저희는 환자 본인이 얼마든지 들어가서 본인 기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0: 너무 좋네요.
2: 그러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0: 아니 그냥 검사 나왔어도 어머 좋대요 이러고 수치 같은 거 우리 못 보잖아요.
2: 맞아요. 봐도 잠깐 보고 말
0: 것처럼 열람이 가능한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셨다는 겁니다.
2: 역시
0: 안상훈 내과 바로 네. 플러턴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가 플러턴 1950 써니크레스트 드라이브 플러턴이고요. 전화번호 657-888-9919 657-888-9919번입니다.
2: 네, 지금 댓글에도 우리 청취자분께서 교수님, 네. 박사님께서 USC 가셔서 다시 플러턴 오셨는지 몰랐는데 네. 오늘 오픈하신 거를 방송 듣고 알아서 너무 반갑고 네. 바로 가정의학과 주치의를 바꾸는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박사님 팬분이 그렇게
0: 내 주치의님이 정말 유이스 씨의 암 전문이시라면 너무너무
2: 그럼요.
0: 든든하고
2: 그러니까요 프로토 계신 분들은 아주 네. 빨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근데 갑자기 막 진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잖아요 박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 그 이게 이제 주치의는 사실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2: 아, 중요하죠.
1: 네, 근데 접근성이 그 뭐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일주일 있다 와라 그러면은
2: 맞아요.
1: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제가 진료를 하는 날 오셔서 하시는 거는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날은 그러니까 며칠씩 기다리신 일은 없고요.
2: 네.
1: 뭐 물론 이제 휴일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2: 네, 네, 네. 네.
1: 그래서 당일날이랑 다음날 진료 가능하고 특히 저희는 네. 이제 화상진료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치의가 케어해드리는 그 전체 진료 중에 한 80%가량은요.
0: 네.
1: 화상으로 얼마든지 진료를 할 수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실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치의한테 가서 주치의가 막 뭐 청진기 대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몇 번이나 되나요?
2: 그렇죠.
1: 많지 않거든요.
0: 네, 네.
1: 왜냐하면 많은 경우는 사실은 환자분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0: 예.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급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시기 힘드시거나 그러면 화상으로 하고 또
0: 네.
1: 화상이 굉장히 쉬워 이제 화상하면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유튜브 하실 수 있으면 화상 진료 하실 수 있어요.
0: 네.
1: 유튜브 못 하시는 분 없잖아요.
2: 네. 네.
1: 연세 드신 분들도
2: 네.
1: 왜냐하면 링크를 보내드려서 한 번만 클릭하면은
0: 네.
1: 바로 화상 진료할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의 한 80-90%의 문제는 화상으로 해가지고 진료해서 바로 해결. 해드릴 수 있고요. 뭐
2: 네.
1: 약 같은 거 가까우신 약국 가서 하시면 되고 피 검사도 가까운 데서 하시면 되니까
0: 네.
1: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어렵시다 그러면 당연히 오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제 PA가
0: 네.
1: 항상 첫 만남 때 같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다 두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요 환자분은
0: 네.
1: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0: 아 너무 반가워요 USC 암 전문의 안상훈 내과
2: 네.
0: 원장님께서 이렇게 플러터 내라는 지역에다가 개인 진료소를 병원을 오픈하신 거잖아요.
1: 네네.
0: 장소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시고 많은 신각을 쏟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1: 예, 제가 왜냐하면 USC에서 진료하면서 이제 두 군데에서 오랜 기간 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USC에 가기 전부터도 그래서 제가 원래 LA에 있는 그 한인타운이랑 그 다음에 부에나팍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두 군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진료를 해서 거기 아무래도 제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2: 네.
1: 일단은 플러튼이 부에나팍 바로 근처고요.
2: 그쵸.
1: 제가 있는 오피스가 이제 세인 주드 병원 바로 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근데
2: 아.
1: 이제 그 지역은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
2: 예.
1: 또 이제 노던 오렌지 카운티 그러니까 북쪽 오렌지 카운티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2: 네네.
1: 한인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LA에도 개업을
0: 네.
1: 해서 또 LA에 환자분이 많이 계시니까
0: 오.
1: 그래서 내년에는 네. LA에서 개업해서
0: 네.
1: 두 군데에서 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2: 너무 너무 든든하시거든요.
0: 네.
2: 그 원장님 그 시간 되시면은 LA 개원하시고 토레스 쪽도 좀 고민해 주시면 토레스 다닌 분들이 저희 같은 분들이 굉장히 불쌍하거든요.
1: 네. 네.
2: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박사님이 몸이
1: 네,
0: 하나요.
2: 네.
0: 안상훈 박사님 같은 분이 몇 분 더 계셨으면 좋겠다.
2: 근데 우리 박사님께 사실 내년에 또 목표도 계획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내년에는 일단 LA 한인타운 그러면 거기
1: 네네.
2: 개원도
1: 네네.
2: 지금
1: 네네.
2: 목표를 하시고 계신 거고.
1: 네네.
2: 네. 또 주치의로서 또 여러 가지 또 목표가 있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폴러튼이랑 그 다음에 이제 LA 한인타운에서 이제 개원을 하는 게
2: 네.
1: 일단은 목표고요. 그래서
2: 네.
1: 일단은 뭐 이제 개업을 해서 나오면은 또 이제 환자분들을 알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2: 아.
1: 저는 옛날부터도 사실 제가 뭐 암 전문의로서도 그냥 바쁘게 그냥 진료하고 해피하게 살 수 있었지만
2: 네.
1: 그렇지만 사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암 진단돼서 오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
0: 네.
1: 전에 있는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암이 안 생기도록 하고 일찍 발견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개업해서 나오기로 한 거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더 많은 분들한테 잘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또 해피하게 또 즐겁게 또 함께 건강 관리하실 수 있으면은
0: 네. 네,
1: 그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0: 아 정말 우리 안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좋은 주치의는 환자가 아플 때만 만나는 의사가 아니다.
2: 그렇죠.
0: 건강할 때부터 위험 요인을 찾아 예방하고 질병을 일찍 발견하고 큰 병이 생겼을 때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방향을 잡아주는 의사다. 아. 암을 가장 잘하는 주치의로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안 메디칼의 목표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2: 그 플러튼 여러분 지금 네. 우리 오픈하신 안 메디칼 전화번호 안내해

0: 가 봐요. 네. 운전 중이라 번호 자꾸 알려달라고 분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따로 카톡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네. 우리 65788-9919
0: 65788-9919 번입니다.
1: 네, 우리 안상훈 원장님 종종 나오셔서 건강 얘기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암을 좀 예방하고 이러려면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2: 그 삶의 그 네. 스타일을 이제 네. 바꾸는 게 중요한데 사실 암마다 네. 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게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은 건강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흡연 음주를 안 하시는 게 금연과 네. 네. 술도 이제 적당량은 오케이지만 많이 안 네. 드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암에 따라서 식단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서 또 제가 상담할 기회가 네. 있으면은 좀 해드릴.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앞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오늘 암메디칼의 안상호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2: 네, 감사합니다.

0: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으십니다. 나무가 그건... 있어서 좋아요. 그늘이 있어서 그죠?
1: 아 근데 진짜요. 습한데도 그늘에 딱 들어 바람이 샥 부니까.
0: 아 바람도 좀.
1: 정말
0: 불어주고.
1: 그 나무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0: 아,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이래서 살만합니다.
1: 항상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0: 날. 더 좋아. 내일은 더 좋을 거야.
1: 그럼요.
0: 2부 이 시간.
1: 네, LA 코리아 타운 죄송합니다.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길 53년 금강안경 도망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접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7: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

0: 그러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2: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3: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요즘은요 정말 메인 TV쇼에서도 뉴스에서도 우리의 BTS 소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막 나오잖아요.
1: 그 미국 뉴스
0: 전용기 타고 온다고 막.
1: 아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좀 제가 좀 길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요?
1: 네? 많은 분들이 BTS를 보기 위해서 팬들이 여기저기 많이 모이거든요. 네. 오해할까 봐.
0: 왜?
1: 저보고. 네. 또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떡해. BTS 이럴까 봐.
0: 자기한테?
1: 네.
0: 아니죠. 자기는 그 바디가든 줄 알고.
1: 아, BTS의 그 약간 RM이나 슈가 쪽.
0: 아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더위 먹었어.
1: 야 이거 알미한테 진짜.
0: 아 그건 너무 있다.
1: 알미한테 진짜 그래. 혼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0: 아니에요.
1: 눈코입은 또 똑같이.
0: 우리 훈이 씨는 더 잘 생겼어.
1: 아 그럼 안 돼요.
0: 매력 있어.
1: 밑에서 멋있어.
0: 아 진짜.
1: 어, 감사합니다.
0: 바로 내일 모레 해서 하고.
1: 내일부터.
0: 어, 네. 내일부터 공연이 있습니다. BTS의.
1: 맞습니다.
0: BTS의 아리랑 이 노래를요 외국 친구들이 네. 떼창으로 아리랑 하는 게 진짜 감격의 날입니다 우리.
1: 이런 날이 있을 줄은 진짜.

0: 오늘이 야외 식사의 날이고요. 야외에서 먹으면 더 밥이 맛있지? 그죠?
1: 뭐 날만 시원하면 네. 네. 벌레만 없다면.
0: 거기다가 내셔널 매치메이커 데이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이어주는 거.
1: 그거 써먹어야겠다.
0: 어, 좀 해줘봐.
1: 누굴요?
0: 형 없어? 이러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나를 징검다리로 삼아 우연히 이렇게 서로 잘 되면 좋잖아요.
1: 서로에서 서로가 어떻게 서로죠?
0: 아니 내 나를 징검다리로 해서 네. 누군가 만나서 더 잘 되면 좋잖아.
1: 나를 사뿐히 치려고 할 거 가라?
0: 어, 나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어요.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그런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여러분 하시면서 아주 흐뭇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1: 네,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화요일 날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은 8월 마무리 하시고
1: 저희는 9월 1일 날 신나는 모습으로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텔레트로 나올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1: 밥 한 그릇 더요.
1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1: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1: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0: 14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LA 곳곳의 길거리 음식 노점상에 대한 위생 민원이 최근 3년여 사이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포스트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접수된 공중보건 민원은 모두 9,746건에 달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개가 먹던 고기를 손님에게 다시 제공했다는 신고부터 쓰레기통 옆에 소스를 개방해두고 쥐가 돌아다녔다는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베니스 비치에서는 핫도그와 소스류가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 방치됐다는 민원이 타당한 것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민원들이 실제 어떤 조치로 이어졌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LA시에는 약 5만 명의 노점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유효한 음식 판매 허가는 단 53건에 불과했습니다. LA 비즈니스 연맹의 스튜어트 월드먼 대표는 일반 식당은 위생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노점상은 화장실과 냉장시설조차 없이 영업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최근 무허가 노점상에 대해 경찰이 형사 티켓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해 단속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점상을 없애기보다 허가와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합니다.
5: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이 기소한 간병인 지한춘 리 씨에게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 씨는 2023년 6월 다이아몬드바 지역의 해피홈케어 시설에서 입주노인 2명을 잇따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75살의 모니카 이 씨와 83살의 박희숙 씨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리 씨는 이른 아침 보행기를 사용하던 모니카 이 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에 전기 테이프를 감아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약 30분 뒤 박희숙 씨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1급 살인 혐의 두 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다중살인에 따른 특별가중사유도 인정했습니다. 리 씨 측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7일 열린 정신상태 심리에서 배심원단은 리 씨가 범행 당시 법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심신상실을 근거로 한 무죄 주장은 기각됐으며 리 씨는 향후 양형 선고를 앞두게 됐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정면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어제 호숫가에 초대형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표지판에는 온타리오호, 지금도 언제나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가로 7m, 세로 3m가 넘는 이 표지판은 지지대까지 포함하면 꼭대기가 2층 건물 높이에 이릅니다. 포드 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한참 뒤에도 이곳은 여전히 온타리오호로 불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이 캐나다 연방의 탄생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며 개명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는 등 지명 개명 행정명령을 잇따라 내려왔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표지판 설치로 지명 주권 문제를 외교 갈등의 전면에 올려놓은 셈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군사작전 지원 요청을 거절한 한국의 강한 불만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관련 작전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약 4만 명의 병력을 한국에 두고 있는데 도움 요청에 한국이 사양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밝혀 향후 다른 현안에서도 이번 사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 지원 요청을 거절한 한국을 다시 직접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나토와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거의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며 한국이 바로 그 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일한 군사작전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4만 명의 병력을 한국에 두고 있는데 그들은 이란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요청에 차라리 안 하겠다고 말했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어 자신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란 상황에 대한 지원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혀 향후 다른 현안에서도 이번 사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란 관련 작전에 대한 동참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면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동맹국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래적 동맹관을 반복해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는데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둔 미군 규모를 약 4만 명이라고 언급했는데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 8,500명 수준입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재학 중 인턴십 기회를 대폭 제한하는 새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메모를 보내 교육과정 실무연수, 즉 CPT 조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방학 등 기간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과 고용기업 사이에 협약이 맺어져 있고 해당 전공 학생 전원에게 CPT가 필수 과정인 경우에만 인턴십이 허용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 유학생 등록 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름 인턴십은 유학생이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핵심 경력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경로를 학업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들이 미국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 아래 유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에 이어 인턴십까지 연속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학들은 이번 메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LA 경찰국과 LA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보행자 3명이 다쳤습니다. 토요일 자정 무렵 팔가와 에드모어 에비뉴 인근에서 머세데스 마이바흐 SUV가 서쪽으로 주행하던 토요타 캠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한 캠리는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다 전신줄을 들이받았고 운전하던 30대 히스패닉 여성은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마이바흐 SUV 운전자는 충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서 가로등과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인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전까지 파손되면서 물이 공중으로 치솟는 등 일대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은 마이바흐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버몬트 에비뉴 인근 비미니 플레이스에서도 SUV가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SUV에 치인 보행자 여러 명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뉴욕 연방법원이 지난 8월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니 바르가스 판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사실상 차단해온 국무부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사전에 일괄 배제한 행정조치였습니다. 이민법은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재정상태, 교육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 직후 국무부는 전세계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공적부조 심사기준 교육에 들어갔고 이미 예약된 이민비자 인터뷰 상당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혼란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비자 수속에 집중된 것으로 관광이나 학생 취업 등 비이민비자 절차는 별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75개국에 대한 일률적 차단은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 능력과 공적 부조 가능성 심사가 오히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국적 기준 일괄 차단에서 개인별 정밀 심사로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4: 2009년 네팔 총리가 에베레스트 정상의 돌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며 히말라야 빙하 위기를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올해 네팔은 빙하와 암석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와 영구동토가 녹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망률이 취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보다 15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가져온 돌. 2009년 네팔 총리가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던 겁니다. 녹아내리는 히말라야의 위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6: Global warming has led to unprecedented melting of snow in the Himalayas. The threat of glacial lake outbursts has increased.
5: 네팔 청년 20만여 명이 서명한 기후 불평 등 반대 청원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러 네팔은 빙하와 암석 붕괴로 발생한 거대한 홍수에 휩쓸리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온난화로 빙하와 영구동토가 녹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나라와 피해를 보는 나라는 엇갈립니다. 이른바 기후불평등입니다. 1851년 이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미국은 전 세계의 17.7%, 중국은 13%를 차지하지만 네팔은 0.14%에 불과합니다. 반면 피해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국가협의체 IPCC는 홍수와 가뭄, 폭풍으로 인한 사망률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보다 15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7: 조기에 사람들을 피신시키는 그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하죠. 조기 경보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다. 이런 것이 결국에 이제 기후변화가 얘기라는 기후불평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국제사회도 대응에 나섰지만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비해 그 속도는 빠르다 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0에서 취약국의 적응과 손실과 피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10여 년이 흐른 지난해 손실과 피해 기금 첫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후불평등의 결과를 혹독하게 겪고 있는 네팔. 기후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이제라도 가속도를 실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정보, 한국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5: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16: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5: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16: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5: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16: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1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8: Korean Air.
1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1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2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전직 미국 당국자의 구체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PBS 방송 대담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김정은을 먼저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나 내년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비핵화에 대한 그의 시각 변화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비핵화에 집중하다가 최근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뒤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철수처럼 미국 입장에서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온 기존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벗어난 시각으로 향후 협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올여름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체포 건수는 지난 6월에 4만 3천여 명, 7월에는 4만 9,500여 명으로 두 달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체포된 이민자의 과반이 형사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체포자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 합법적으로 망명 절차를 밟던 사람, 임시합법 체류 신분 보유자 등 이전에는 대규모 단속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던 이민자 수천 명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하루 2,000명 체포라는 내부 목표에 어느 때보다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와 메인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연루된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반발이 일었지만 체포 증가세는 크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적은 몬태나와 버몬트에서도 체포율이 2배 이상 뛰었고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였습니다.
22: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영국 출신 극우 논객 밀로 야노플로스가 미국에서 추방됐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27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국제공항에서 야노플로스를 체포했고 그는 곧바로 영국으로 추방 조치됐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야노플로스는 2019년 뉴욕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판사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야노플로스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선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동적 발언을 쏟아내며 이름을 알렸고 저서 데인저러스는 출간 전부터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아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보수 진영에서도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전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임시보좌관으로 일하는 등 극우 진영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야노플로스 본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대표적 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추방 당국에 신고한 것은 한때 가까웠던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지지한 정책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2: 심야에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차량으로 납치하기 위해 길이 약 40cm 케이블 타이 26개를 미리 준비한 정황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장윤기 측은 케이블 타를 범행에 쓰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평소 차량에 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법원에 호송차가 들어오고 이어 수의를 입은 장윤기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이주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이 잔혹한 데다 계획적이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며 극형 선고가 정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 여고생 유가족들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호소해왔습니다.
6: 제 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4: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차량으로 납치하기 위해 준비한 정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조수석 옆에서 나온 길이 40cm 케이블 타이 26개가 피해자를 결박하려고 사용한 주요 증거물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측은 케이블 타이를 범행에 쓰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내버려 둔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인이 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케이블 타이를 이 사건 범행에 쓰기 위해서 미리 구입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요.
4: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도우러 온 남학생까지 중상을 입힌 장윤기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에 이루어집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가 지난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학생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비시민권자를 추방하려는 시도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와 5조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은 스탠포드 대 학보 스탠포드 데일리가 제기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외국인 학생을 추방하려 하면서 유학생들이 정부 비판을 스스로 검열하게 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와이즈 판사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에게 속하며 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소송에는 보복을 우려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삭제한 합법 체류 여성도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컬럼비아대 활동가 마무드 칼릴과 터프치대 출신 리메이사 웨즈튜르크, 조지타운대 연구원 바다르칸 수리 등이 추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 보호가 시민권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연방 법원이 공식 확인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이민비자 제한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8월 21일 뉴욕 연방법원의 자네트 바르가스 판사는 국무부가 75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이민비자 발급 중단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무효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75개 나라 국민이 미국 입국 후 정부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민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해왔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배제한 행정정책이었습니다. 공적 부조 가능성을 심사하는 퍼블릭 차지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은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재정 상태,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퍼블릭 차지 심사 기준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미 예약된 이민비자 인터뷰 상당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비자 수속에 집중된 것으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인터뷰 전체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정책의 방향은 국적을 기준으로 일괄 차단하는 방식에서 신청자의 재정 능력과 공적 부조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비자 수속 정상화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22: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을 강타한 대홍수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팔 경찰과 중국 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사망자는 최소 810명, 실종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한국인 9명도 포함돼 있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가장 많은 실종자가 발생한 곳은 네팔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11곳 이상에서 최소 933명의 작업자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대는 현재 4km 이상 뻗은 지하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 명의 노동자 구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터널 상단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고 식량을 투하했지만 내부에서 빛이나 소리에 반응하는 신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차 홍수 위험은 다소 줄었으나 구조 현장 인근 강 수위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산사태로 구조대원들이 대피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네팔 재무장관은 이번 재난복구에 최대 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참사 발생 닷새째인 오늘도 구조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북한 외무성은 오늘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미일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반발하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핵화 프레임 폐기와 핵 보유국 인정 등 선결 조건을 내세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0: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 미국의 대북 유화책에 거리를 두면서도 비핵화 프레임 폐기 등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북한은 이번엔 한미일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예정대로 열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외무성 명의 담화를 통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미국에 날을 세운 지 나흘 만인데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적대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대미 정책에는 추후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 국무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걸 콕 집어 반발했습니다. 한미일 공조와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 등이 지역 안보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권 수호 차원의 핵 보유 정당성을 거듭 항변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손길을 내미는 미국을 향해 일종의 선결 조건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 기조를 아예 바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입니다.
8: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프레임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7: 협상 전 몸값을 최대치로 높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미국이 비핵화 기조를 바꿔 핵 군축 회담에 나설지도 미지수여서 당분간 북미 대화가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9: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2: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1: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2: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보온밥솥, 전기전골냄비 및 전기생선구이기, 전기그릴 등
11: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3: 12시 정오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4: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달 지수는 89.4로 전달보다 0.8포인트 내려앉았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입니다. 기대지수는 전달보다 5.8포인트 떨어진 68.21을 기록했습니다. 기대지수가 80 아래로 내려가면 통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현재 기대지수는 그 기준선을 이미 밑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소비 중심의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방향을 고민하는 시점에 나온 이번 수치는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유튜브의 계정 정지 관행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비공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금요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유튜브가 자사 이용자 정책을 위반하면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강등했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콘텐츠 정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했다가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를 당했는지입니다. 현재 FTC는 위원 세 자리가 공석인 이 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민주당 소속 위원 2명을 해임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남은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과 마크 미도어 위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번 조사는 FTC가 구글 검색 광고 관행과 AI 챗봇의 아동보호 문제 등을 놓고 알파벳을 상대로 진행 중인 여러 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퍼거슨 위원장이 작년 초부터 예고해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로 올렸습니다. 두 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신현숙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선제적 조기 대응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뒤늦은 대응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반등이 유력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강북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괄적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은은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도 3.3%로 높였는데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한은은 두 차례 인상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당분간 속도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신 총재는 앞으로 네 번의 회의에서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급등했던 채권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경기 확장 국면 초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섣부른 채권 매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오늘 오후 귀국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멘티스의 1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고립됐다가 멘티스의 1헬기로 구조된 뒤 카트만두를 거쳐 귀국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귀국한 직원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건강 이상은 없었으나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소장 한 명은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남았으며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네,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전에 밝힌 내용입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는 지난 26일 한국인 직원 10명이 고립돼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다음 날인 지난 27일에 구조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오늘 오후에 귀국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확인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직원 9명이 갑작스러운 재난과 고립을 겪으면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귀국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길 원했고 이 의사를 존중해서 추후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구조됐던 10명 가운데 현장 소장 1명은 수색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습니다. 현장 소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지에 남아 수색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네팔 홍수로 지난 26일부터 피해 지역에 고립돼 있다가 헬기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고 이후 카트만두를 거쳐 귀국했습니다. 현장 소장을 포함한 10명은 홍수 당시 하천 지역에서 떨어진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머물러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에 대한 구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지 실종 직원들의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입니다.
1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4: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5: 미국의 대표 관광지 그랜드 캐년이 돌발 홍수에 덮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브라이트 엔젤 크릭과 팬텀 렌치 일대에 불과 30분 만에 최대 1인치의 비가 쏟아지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가파른 암석지대에 빗물이 스며들 틈도 없이 쏟아지면서 거대한 바위와 진흙이 뒤섞인 급류가 콜로라도강까지 밀려내려갔고 보행자용 다리 여러 곳이 유실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은 맑았던 날씨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애리조나주 공공안전부와 함께 구조에 나서 고립됐던 62명을 헬리콥터로 대피시켰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부상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산객과 배낭여행객 20여 명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는 관광시설에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공원 내 유일한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오늘부터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내 호텔과 롯지의 숙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해당 상수도관은 이미 수명을 넘겨 잦은 고장을 겪어왔으며 당국은 2억 800만 달러 규모의 교체 사업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조와 피해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14: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 여성이 자전거를 타다 전차 레일에 바퀴가 끼어 넘어진 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김예빈 씨는 32살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자전거 바퀴가 도로 위 전차 레일 틈에 끼이면서

0: 중국 허베이성의 한 절임 배추 공장에서 포르말데히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치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르말데히드는 방부 처리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공장에서 나온 절임 배추가 한국으로 수입된 뒤 김치로 가공돼 한국산으로 표기된 채 유통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중국산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원산지 세탁입니다. 이 제품들 가운데 일부가 로스앤젤레스 지역마트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절임 배추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면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는 허점이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매 전 성분 표시와 원료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0: LA에서 진짜 우리가 사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재현이와 지수가 들려드립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우리가 사는 LA 이야기. 한타 음식과 요즘 유행 구경거리와 스포츠 연애와 K컬처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경향까지, 거기에 우리만의 솔직한 개인 수다까지 더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에서 함께하세요.
10: 재현이와 지수의 토요일 토크쇼 LA 사는 이야기 본방사수 하시거나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 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오 뉴스 들으시고 점심 챙기며 잠깐 숨 고르실 때죠?
1: 오늘은 그 한 끼가 왜 동네 뉴스가 되는지 짚어보려 해요.
0: 맛있는 거리 풍경인데도 위생 걱정은 커지고
1: 한인 식당들은 형평성 문제를 말하고요.
0: 타운의 밥상 얘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점심시간에 나가보면 길모퉁이마다 불판이랑 간이 테이블 보이는 곳이 많죠.
1: 맞아요. 회사 점심 나와보면 차에 불판 싣고 와서 바로 굽는 곳도 있고요. 김치 냄새 구수하게 나는 포장마차 느낌도 있고.
0: 사실 LA 길거리 음식 문화가 오래되긴 했습니다. 트럭에서 시작해서 요즘은 저

0: 회식 텐트까지 동네 풍경이 됐죠. 이게 저녁만이 아니라 낮에도 넓게 퍼졌고요.
1: 그게 문제예요. 점심 장사하는 한인식당들 바로 앞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한 길거리 스탠드가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재현의 배경체크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도시에서 저렴하고 자유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준비 과정이 눈에 다 보이는 만큼 위생과 안전을 더 까다롭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리도구 관리나 음식 보관이 엉성하면 손님은 물론 주변 가게까지 피해를 받거든요.
1: 그 옆에 있는 한인식당 입장에서는 같은 동네에서 음식 파는데 누구는 허가 받고 검사 받고 임대료 내고 누구는 차 세워놓고 바로 팔고 이게 공정한가 싶을 수밖에 없죠.
0: 손님 입장에서도 고민이 됩니다. 길에서 바로 굽는 냄새는 솔직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손 씻을 곳도 잘 안 보이고 설거지나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1: 또 쓰레기 문제도 있어요. 일회용 그릇이 그대로 길가에 쌓이면 보기도 그렇고 결국 동네 이미지가 같이 흔들리거든요.
0: 그럼에도 이게 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누구 한쪽만 탓할 수는 없죠.
1: 그래서 요즘 한인업주들 사이에서는 한 목소리로 얘기해보자는 움직임도 생겼어요. 길거리 음식 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라 동네 기준을 같이 만들자는 거죠.
0: 우리 타운이 먹거리의 도시인 만큼 위생과 공정함을 같이 챙기자는 흐름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1: 점심 드시는 여러분도 오늘은 한 번쯤 내가 사 먹는 이 한 끼가 우리 동네 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떠올려보시면 좋겠어요.
0: 재현의 눈에는 이 풍경이 참 복잡하게 보여요.
1: 길거리 음식이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냄새도 솔솔 나고 줄까지 서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커피랑 빵 하나 집어들듯이 점심도 그렇게 가볍게 해결하려는 분들 많아요.
0: 예전에는 이런 포장마차 느낌이 동네 추억 정도였는데 요즘은 상점앞 인도까지 파고들어서 반쯤은, 장터 반쯤은 식당가처럼 보이죠.
1: 그 사이에서 한인식당 업주들은 참 애매한 마음이에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손님을 뺏기는 느낌도 있고요. 또 위생 점검 받으면서 비용 들여서 시설 갖춰놓은 입장에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0: 위생과 허가 문제를 떠나서 누군가는 임대료를 다 내고 실내에서 장사하고 또 다른 쪽은 차 한 대와 텐트로 훅 들어와서 같은 손님을 두고 겨루는 셈이니까요.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래도 길거리에서 시작해서 가게로 성장한 성공 스토리도 많잖아요. 처음엔 생계형으로 시작했다가 손님들 반응 보고 정식 가게 내는 경우들요. 이걸 다 막자고 말하기는 또 조심스러워요.
0: 그래서 더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동네 풍경과 서민 장사라는 말 한마디로 다 덮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인 식당들이 수년 동안 지켜온 기준을 가볍게 볼 수도 없고요.
1: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지수의 생활 번역 들어갈게요. 한인타운 길거리 음식 사회 문제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한 줄로 줄이면 이거예요. 눈앞에서 바로 구워주니 싸고 편한데 이게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옆 가게들은 억울하지 않은지 이 싸고 편한 한 끼의 뒤에 누가 비용을 대신 치르고 있는지 묻는 얘기거든요.
0: 여기에 제가 겹쳐보는 1.5세대 시선은 이렇습니다. 예전엔 한인타운이 실내 식당 위주의 조용한 골목이었다면 요즘은 길 위에 장사까지 합쳐진 새 풍경이 된 거죠. 어떻게 공존시킬지가 이제 우리 세대의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1: 그래서 요 며칠 시청과 카운티도 단속이냐 묵이냐냐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위생이나 안전 문제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쪽도 있고요. 생계형 장사니까 최대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도 있고요.
0: 그 사이에서 우리 한인식당과 손님들은 현실적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업주는 위생과 허가를 지키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손님은 편리함과 안전 사이에서 자기 기준을 세워가야 하고요.
1: 그래도 희망적인 건요. 이런 얘기를 타운에서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동네 상권을 같이 지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길거리 장사하는 분들도 예전보다 위생과 주변 정리 신경 쓰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어요.
0: 길거리 음식의 설렘과 타운의 안전한 밥상을 함께 지켜낼 방법 우리가 같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점심 먹으면서도 한 번쯤 떠올려 볼 만한 고민이죠. 또 위생 점검 받으면서 비용 들여서 시설 갖춰놓은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느껴진다는 얘기가 많죠.
1: 그래서 오늘의 팁 먼저. 하나, 길거리 음식 드시기 전에 물 손 씻을 수 있는지 음식이 뚜껑이나 랩으로 기본은 덮여있는지 한 번만 더 보세요. 내 위장은 내가 지키는 거니까요.
0: 둘, 점심 자주 사 드시는 분들은 단골 가게 한두 곳은 정해서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누가 만드는지 알고 먹는 밥은 위생도 신뢰도 훨씬 편안하다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1: 셋, 혹시 타운에서 길거리 스탠드 보실 때 너무 위험해 보이거나 통행을 막는다고 느끼시면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요. 시에 정식으로 의견을 남기는 창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도 안에서 목소리를 내야 동네 풍경도 서서히 바뀝니다.
0: 우리 점심 풍경이 맛은 살리고 안전은 지키는 방향으로 같이 조금씩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 끼 드시면서 이 셋만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셋. 혹시 타운에서 길거리 스탠드 보실 때 너무 화나기 전에 한번 숨 고르셨으면 해요. 이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라 나선 거라서요. 다만 우리 동네 밥상을 지키는 선은 같이 고민해야겠죠.
1: 그래서 내일은 이 얘기를 한 걸음 더 가보려고 합니다. 길거리 음식 단속이 왜 어렵다는 건지, 또 한인 식당 업주들이 시에 바라는 현실적인 요구는 뭔지 짚어볼게요.
0: 점심 드시면서 우리 동네 밥상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LA 한입 토크였고요.
1: 내일도 정오 뉴스 끝나고 바로 여러분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오늘 한 줄 정리하자면요. 길거리 음식도 밥상이고 한인 식당도 밥상인데 그 사이에 위생과 형평성의 선을 어떻게 그을지가 우리 타운 숙제다.
1: 그래서 이번 주 돈 흐름도 여기서 갈라지죠. 점심 한 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우리 동네 가게들의 하루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
0: 내일은 화요일 생활 한 입으로 길거리 음식 단속이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꼬이는지, 또 한인 업주들이 시에 바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뭔지 풀어보겠습니다.
1: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LA 한입 토크, 재현 씨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코리아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두고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박호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월요일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고 안주하지 마라. 네, 이 말은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지요.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인데요. 주말 동안 채운 에너지로 이번 주 목표를 향해서 기분 좋게 첫걸음 내딛으시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좋으면요, 한 주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활기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0: 네, 로시트였습니다. 존 와이드 함께 들었어요. 다시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조금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날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경험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나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반가반가요. 해피투게더 8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1일. 네, 끝자락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된다고요. 9월. 9월. 9월 하면은 뭐 가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날씨는 덥네요. 기분 좋은 월요일, 내게 주어진 일과 일상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 출발합니다. 예, 맞아요. 멋지게 출발하시는, 그리고 8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바다가 준 특별한 선물 후코이단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자,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리지널 후코이단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우미노시코 후코이단에서 드디어 신제품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예, 우미노시코 후코이단인 이 그 디 매니저님 맞나요?
1: 신디.
0: 아, 신디 매니저. 오타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아,
0: 샌디 매니저님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예, 실수가 있었어요. 네, 샌디 매니저님 모시고 프로모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네. 아니 매니저님 이번에 네. 그 에디션 프로모션을 진행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이잖아요. 네. 리미티드 에디션은 그 기존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좀 큰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1: 네. 일단은 제가 네. 제품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네. 일단 병도 저희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네. 생긴 거고 네, 네. 이제 출시가 된 지는 한 조금 됐는데 저희가 네. 이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네. 일단은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25년 동안 네. 사랑해 주신 고객분들이 지금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온 네, 이후에 네, 네.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요. 일단 후코이단 원료가 다르고요. 네, 네. 그리고 후코이단 함량을 높인 그 저희가 이제 특허권까지 받은 포뮬러로 네, 네, 네. 기술로 이제 개발한 제품인데 네. 일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는 저희가 모주꾸라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하고 네. 그리고 미역귀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네. 거기에 저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만의 아주 특별한 버게스 공법이라는 방식으로 재배한 아가리쿠스 뿌리균사체 요 세 가지가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 들어 있고요. 네, 네, 네. 반면에 이제 새롭게 출시된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네. 두 가지 후코이단이 아닌 거기에 한 가지 더 가곰에산 후코이단이라는 다시마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그러니까 세 가지 후코이단이 들어 있는 아주 특별한 포뮬러를 저희가 사용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용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네, 아무튼 뭐 미역기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잘 알고
1: 네,
0: 있습니다.
1: 맞아요.
0: 자, 근데 가곰에 다시마 후코이단이 추가된 게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아하, 그렇다면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이 리미티드 에디션은 어느 하나가 뭐 더 좋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1: 그렇죠.
0: 예,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1: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셔야 될 분, 네, 아니면 네.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을 드셔야 될 분, 네. 아니면은 같이 이제 드셔야 할 분,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복용량 제품의 그 종류를 저희가 네. 레코멘드 해드리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아마 아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감기에 걸리면 밤에 더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목도 더 아프고
0: 더 아파요.
1: 열도 더 나고 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밤낮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6시간에서 8시간 주기로 이렇게 면역력이 기복을 보이는 리듬을 가지고 네네네.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네네. 아침, 점심, 저녁은 오리지널을 드시고 네. 그리고 주무시기 바로 전에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을 이렇게 드시게끔 아하. 저희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항상 이제 전문적인 상담 교육을 받은 상담원과 네네네. 아무래도 후코이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된 효능을 보고 싶어서 드시는 네. 거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러려면은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을 때도 약 처방을 받을 때도 본인 네. 건강에 맞는 용량을 처방을 받잖아요.
0: 네.
1: 그런 거랑 똑같이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시중에 이제 많은 후코이단이 있지만
0: 네.
1: 저희가 유일하게 연구에 사용되어지는 제품인 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본인한테 맞는 복용법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0: 네.
1: 866-566-9999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네.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 코코이단이 우리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거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가곰의 다시마 이 코코이단이 새롭게 들어갔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밤에 이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간에
1: 맞습니다.
0: 새롭게 이렇게 리미티드 요 리미티드 에디션 네. 요 제품을 먹어주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은 후코이단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네. 정말 우리 몸에서 제대로 된 효능을 내려면 네. 제대로 만든 제품을 드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5년 동안 이렇게 오리지널을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을 네. 연구를 한 게 7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0: 아,
1: 7년 동안
0: 네,
1: 연구를 하고 그리고 후코이단 업계에선 최초로 특허권까지 저희가 받은 그렇군요. 제품이거든요.
0: 네,
1: 근데
0: 네,
1: 왜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좋고 네. 귀한 제품이냐면 일단 원료 자체가 달라요.
0: 그렇군요.
1: 네, 후코이단이라는 거는 바다의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을 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면은 갈색을 띠는 갈조류가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역귀.
0: 미역귀.
1: 근데 미역귀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효능을 낼 수 있는 퀄러티가 가장 좋은 거는 전라도 완도산 저희가 그거를 쓰고 있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모주꾸라는 갈조류는 후코이단 함유량이 가장 많아요. 근데 모주꾸라는 갈조류는 실질적으로 오키나와 섬에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0: 일본
1: 90%
0: 오키나와
1: 이상. 네. 일본에 속해져 있지만 네. 지리상으로는 대만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사능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은 오키나와에 저희 양식장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양식을 하고
0: 네네네.
1: 거기에서 수확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완제품이 FDA를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지리상으로는 가장 안전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료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은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오키나와산 모주꾸 후코이단 그리고 미역귀 후코이단에 이제 가곰에산 후코이단이 들어있는데 이 가곰에산 후코이단은 아주 특별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네네. 추출이 가능하고 굉장히 희귀한 원료로 네. 불려지고 있거든요.
0: 아하.
1: 그러니까 다시마라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시마는 알긴산이 많아서 후코이단 추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0: 아하.
1: 그런데 특별히 이 가곰에산 다시마,
0: 네네.
1: 이 후코이단에서 나오는 이 다시마 같은 경우는 점성이 굉장히 높고요. 후코이단 함유량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 네. 이 설명을 다 드리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정말 아주 귀한 원료로 그리고 또 후코이단 세 종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0: 정말 귀한 성분이 듬뿍 들어갔다는
1: 네,
0: 생각이
1: 맞아요.
0: 드네요.
1: 네.
0: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니 미역기를 많이 먹으면 되지 미역국 많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1: 맞아요.
0: 생각하세요?
1: 오늘 제가 오피스에 네. 에서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예.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피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제품을 다 이렇게 비교해 드리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입에서 녹여서 씹어서 저희 제품은 네. 식물성 캡슐이라 가능하거든요. 근데 딱 드시더니 이거 해조류 맛이 많이 나네? 그러면 내가 그냥 미역기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1: 미역귀를 그렇게 드신다면 염분이 많아서 성인병이 걸리시겠죠.
0: 그렇네요.
1: 저희가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 같은 경우에는 캡슐 하나를 들어있는 후코이단이 보통 이제 5kg 정도에서 이 후코이단
0: 네.
1: 하나를 만들어요.
0: 우와.
1: 그러면 그 안에 염분이며 뭐 요듬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건 하나도 추출하지 않고 거기서 후코이단만
0: 추출해서
1: 네, 추출을
0: 담았군요.
1: 하는 순수.
0: 아.
1: 그래서 그렇게 저희 제품 샘플을 드셨을 때 바다의 향을 아주 진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짙은 갈색을 띠는 네. 거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죠.
0: 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제품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맞아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오리지널 제품과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신 그런 고객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실제 케이스가 있을까요?
1: 굉장히 많은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왜냐하면 네. 이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이분이 뉴욕에 사시거든요. 네. 근데 15년 이상 오미노시즈 후코에단 오리지널을 네. 드시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아하. 그분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아프셔서 정말 네. 좋은 결과를 봐서 그분 모든 가족분들 한 20명이 넘는 가족분들이 다 저희 제품을 드시고 계신데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너무 그 사례가 좋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0: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1: 그분이 직접 저희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오미노시즈쿠 오리지널 후코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했습니다. 복용 방법은 아침에 오리지널 후코이단 캡슐 3알, 점심에 오리지널 후코이단 캡슐 3알, 그리고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 4알을 꾸준히 네. 복용했습니다. 이 복용량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실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했지만 복용 후에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네. 치료 중에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0: 다행입니다.
1: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복용을 했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리미티드 에디션 복용은 마쳤고 네. 지금은 오리지널 후코이단만 복용을 하며 건강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고 저희가 후기를 이분이 보내주신 것 진짜 인상 깊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이분은 진짜 효과 보셨네요.
1: 네.
0: 드시고서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 케이스잖아요.
1: 그렇죠.
0: 저 고객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라 네, 이렇게 또 권면을 해줬는데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또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매니저님 그러면 이 실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오리지널 후코이단 제품과 또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예,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은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 하면은 진짜 시중에 어떤 매장 같은 데서 많이 비타민처럼 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하지만 후코이단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세상에 25년 전에 탄생을 시켰을 때 연구소에서 저희가 매년 연구를 하고 네네. 그리고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이 어떤 효능을 낼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이뮤날러지에 항상 보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코이단은 그냥 매장에서 비타민처럼 사드시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866-566-9원9원에 전화를 주시면 네네.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 전문 상담원하고 상담을 하시면 네네.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오리지널을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네. 저희가 결코 리미티드를 권하지 않고 오리지널만 네. 일단 권해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면역력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달 정도는 오리지널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과 리미티드를 같이 네. 병용을 해서 드시기를 권하고 하지만 저희가 866-566-9원권을 전화를 주시면 네. 리미티드 에디션 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리미티드 에디션 샘플을 보내드릴 거고요.
0: 샘플을 보내주시는
1: 네,
0: 거예요?
1: 무료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하. 그리고 오리지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네. 또 오리지널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샘플을 보내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을 먼저 상담해 보시고 네.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네.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 저희가 진짜 처음으로 네. 실시를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모션도 함께 네. 이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이 우민호 씨 꾸꾸이단이 최초잖아요.
1: 네, 세계 최초죠.
0: 제품으로는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꾸꾸이단 제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1: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갈색이에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그 꾸꾸이단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기준점이 된 것 같다는 네.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오리지널 일본 네.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조라고 일본말로 써 있어요. 아하. 이게 바다의 물방울이란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JHF의 인증 마크가 안 보이신다면 네. 갈색병이지만 오리지널을 찾으시고 싶으시면 해조라는 이 꼭 네. 한문을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민호 시주코 후코이단 샌디 메이저님께서 오늘 이렇게 후코이단에 대해서 좋은 제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866-566-9원9원입니다. 866-566-9원9원으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디 매니저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시나요?
1: 네, 저도 하지만 저희 오피스에는 매장이 네. 아니라 큰 오피스이기 때문에 상담원은 정말 몇십 명 저희가 네. 이제 세계 각국 언어로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세계 각국에 또 지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혹시 친인척분 계시다면 네. 저희가 다 그 지사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예. 지금 오리지널 우미노 시주코 후코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같이 구매를 하신다면 저희가 최고 100불 상당의 또 할인 쿠폰이 마련되어 있고 아. 많은 할인 제도와 그리고 이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무료 샘플 비교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책자 이거를 네. 다 보내드리니까 866-566-9원9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 더 자세한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고맙습니다.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한 달 동안 이 프로모션을 해드린다고 네. 하네요. 정말 좋은 제품인데 이 리미티드 에디션 특별 혜택
1: 네.
0: 예,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일단은 오리지널 우미노 시주코 후코이단 한 병과 네. 리미티드 에디션 신제품을 같이 구매를 하신다면 저희가 50불 할인 쿠폰을 해드릴 거고요. 네. 오리지널 우미노 시주코 후코이단 두 병 그리고 리미티드 한 병 네. 하시면 80불 할인
0: 네.
1: 그리고 오리지널 캡슐 세 병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만 구매하셔도 네. 저희가 100불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주문을 원하시는 분 바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할인 혜택 또 프로모션에 주시니까요.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866-566-9원9원입니다. 866-566-9원9원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또 좋은 제품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1: 네, 맞아요.
0: 이렇게 기다리셨던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 달 동안만 하신다고 합니다.
1: 네, 9월 15일까지입니다.
0: 예,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15일까지니까요. 네. 요 찬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1: 네, 866-566. 네. 9원9원입니다.
0: 네.
1: 건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네. 정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아프신 분들이 후코이단을 저희 제품을 드실 때는 좀 더 많은 양을 드셔야 되지만 건강하실 때 조금 면역력이 필요하다? 내가 좀 어디가 아프다? 저희가 임상실험 결과가 많으니까 적은 양으로 정말 작은 습관이 건강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866-566-9원9원으로 한번 무료 샘플 먼저 받아보시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구강 쪽에 좀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샘플만 드셔보셔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0: 네. 무료 샘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1: 네.
0: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아프신 분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이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민호 시주코 후코이단의 샌디 매니저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아,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펀.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까요?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입니다. 매직.

네,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였습니다. 매직이었어요. 그 송입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 아주 멋진 엽서도 올려주셨네요. 머문 꽃이라는 엽서를 올려주셨는데요. 예쁜 꽃 앞에서는 발길이 멈추고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는 눈길이 머문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머문다. 사랑합니다. 라는 엽서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내용이네요. 머문 꽃.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따뜻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머문다잖아요. 이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산등성이라는 아주 공감이 가고요. 또 울림을 주는 내용, 이야기 올려주셨네요. 이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니콜 초이님 어서 오세요. 네, Be grateful, good morning이라고 인사를 아침 일찍 해주셨습니다. 로라제이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아름다운 그림과 웃기는 글, 상쾌한 아침에 즐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리 해피님들은 참 재밌는 유머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올려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웃음이 없으면 웃음을 나눠주라, 돌리 파트너 이런 내용도 올려주셨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플 땐 팔도 비빔면, 하하하하 말 되는데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플 땐 팔도 비빔면. 예, 허리가 아플 땐 피자 먹고 허리 피자. 예, 이것도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허리는 안 아파도 오늘 저녁에 피자 먹으려고요 라고 또 댓글을 피드백을 올려주신 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졌어 하는데 또 이 졌어라는 게 아무튼 재밌네요. 이 내용들 유머로 올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 가볍게 그냥 한번 씩 웃으시면 될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이라는 하루가 당신에게 최고의 날로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행운과 또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라는 엽서도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맛있다 돌멩이의 이 맛있다 이 밴드의 돌멩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흙먼지가 날리고 아침마다 출근 지각 대장이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오면서 미안한 듯 인사했대요. 좋은 아침. 썰렁한가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가족적인 분위기. 이번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0: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Not yet, ma'am. No.
2: Then she's late.
1: Yes, she is late.
0: 네, 영화 스펜서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3: Your Royal Highness. Family are all gathered in the drawing.
0: 다이애나 스펜서가 1997년이죠. 1997년 오늘 세상을 떠났네요. 영국의 전 왕세자위 프랑스의 파리 알마터널에서 파파라치의 추적을 피하던 중에 이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 They don't.
0: 다이애나 스펜서 하면은요, 영국의 왕세자비이자 20세기 후반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문화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중의 왕세자비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 You have to change. You have to be able to do things you hate. It has to be two of you. It's the real one and the one they take pictures of.
0: 찰스 3세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면서 윌리엄과 해리 두 왕자를 출산했지요. 이 왕실 내부의 갈등과 찰스 왕세자의 불륜 문제 등으로 오랜 권태기를 거쳐서 1996년 최종 이혼했습니다.
2: Oh,
0: 자, 프랑스 파리 알마터널에서 파파라치들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려다 고속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녀의 이 서거는 영국 왕실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고요. 언론의 사생활 침해 규제와 이 파파라치 취재 윤리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후에도 그녀의 스타일이라던가 자선정신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는 여전히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이 문학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스펜서라는 영화에 다이애나 스펜서의 삶과 서사를 다룬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스펜서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다이애나의 일생 전체를 담기보다는

그 1991년 크리스마스 연휴 3일 동안 샌드링엄 별장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고통과 이 압박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왕세자비 다이애나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명이자 본연의 자아인 다이애나 스펜서를 찾아가는 자유를 향한 뭐 탈출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다이애나의 고개의 각도, 이 시선, 또 제스처는 물론이고요. 내면의 불안과 억압을 완벽히 재현해낸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이 배우의 이 여련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었죠.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선 시제가 하나뿐이에요. 미래는 없고 과거와 현재가 똑같죠. 전통과 규율에 매여 변화나 미래를 허용하지 않는 왕실의 답답한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마이크 앤 더 메커닉스의 All I Need Is a Miracle이라는 노래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다이애나가 아이들과 함께 궁전을 벗어나 드라이브할 때 흐르는 80년대 팝송으로 정말 극적인 해방감과 자유를 선사하는 노래죠.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Yeah.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6: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가능성을 품고 시작하고 계신가요? 헨리 포드는요,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됩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잘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항상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뭔가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결과는요 아주 멋지게 당신의 성공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주파수를 가능성에 맞추는 순간 오늘 하루도 전혀 다른 특별한 풍경으로 펼쳐집니다. 스스로를 믿고 신나게 달려보는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함께 불러준 샬로우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모든 위대한 시작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일단 해보자. 이런 작은 용기에서 출발한다고 하네요. 링컨의 말처럼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선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저함을 털어내고요. 여러분만의 멋진 유일무이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오늘, 오늘만이 할수 있는 날이고 주어진 선물입니다. 라는 멋진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6: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3: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4: 어머니, 지난번 만두 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 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3: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4: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3: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4: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15: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9: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1: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미 유튜버로서 널리 대중에게 알려진 분이시죠. 미국 변호사이자 회계사이신 전청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마 저분 아마 좀 굉장히 나디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0: 네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본인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1: 네, 네. 방금 과찬으로 소개해 주신 전청입니다.
0: 네.
1: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고 네. 또 저희 회사는 JC1이라는 회사인데 법무법인, 뭐 회계법인,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뵙게 된 배경은 제가 이 조만간 다음 네. 다음 주부터
0: 네, 네.
1: 이 하반기 이 교민들 대상으로 하는 네. 세미나를 6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0: 아하.
1: 그래서 그거 소개하면서 뭐 어떤 내용이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면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소개 목적으로 나왔고요.
0: 네. 뭐
1: 그렇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 그 텍스 재정 세미나를 남가주 이민자들을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시는 그런 세미나 개최한다는 그런 광고도 저희 한국일보에 하셨잖아요.
1: 한국일보 후원입니다.
0: 그렇습니까? 네. 한국일보에서 봤어요. 많이 뵀어요. 칼럼도 써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자, 오늘 모신 김에 이렇게 생방으로 자세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 예, 자세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0: 네. 자, 15년 동안 5천 명 이상의 실제 케이스에서 핵심만 추리셨고, 예, 뭐 그런 내용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신다면요.
1: 그러니까 제가,
0: 네,
1: 뭐 저를 앞서 소개해 주실 때도 이제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네.
1: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제가 알고 제가 또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를 활용을 했고
0: 네네.
1: 또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책을 또 쓰기도 했고요.
0: 아, 책도 쓰셨군요.
1: 예, 그리고 아하. 세미나도 꽤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제가 있는 곳이 얼바인이니까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0: 네네.
1: 뭐 다른 지역들, 뭐 뉴저지도 그렇고 텍사스 또 한국에 또 자주 나가니까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0: 네.
1: 이게 저도 이제 하는 일을 좋아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하다 보니 양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0: 아하.
1: 그래서 세미나도 원래는 뭐 한 2시간 정도 플랜했던 게 실제로는 뭐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돈을 해야겠다 싶어서
0: 네네네.
1: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이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시간을 갖고 몇 주에 걸쳐서 정돈을 해봤어요.
0: 네네네.
1: 그랬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보가.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거를
0: 네.
1: 한 4개 정도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하면 참 좋겠다까지 생각이 됐고 그러면
0: 네, 네, 네, 네.
1: 이거를 이제 이 교민들이 참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0: 네.
1: 또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 이 정보를 가지고 전일 세미나의 형태로 하면 많이들 효용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네.
1: 했어요. 그래서 그게
0: 아하.
1: 이제 생각이 확대되다 보니까
0: 네.
1: 이번 하반기에 뭐 여러 지역에 걸쳐서 진행하는 네네. 그런 플랜이 된 거죠.
0: 그렇군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6개 도시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잖아요.
1: 네.
0: 오호. 어떤 분들이 주로 와서 세미나를 들으면 좋을까요?
1: 그래서 내용이 앞서 제가 한 네 가지 꼭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자산.
0: 해외 자산
1: 신고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0: 네네.
1: 이게 제가 사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는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상담을 하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케이스의 3분의 1 이상이
0: 네.
1: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0: 아하.
1: 또는 뭐 기타 해외 자산
0: 네네네.
1: 이거는 회사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0: 네네.
1: 그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배경 정보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0: 네네.
1: 계시더라는 거죠.
0: 그쵸.
1: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좀 그간에 관련된 법들이 어떻게 나왔고 이게 어떻게 나의 케이스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텍스 플래닝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아. 절세다 절세다라고 하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절세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라고 했을 때에는 또 이제 말문이 막히거든요. 굉장히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세 투자 그리고 절세를 통한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
0: 네.
1: 그게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보험 상품이 될 수도 있겠고 어뉴이티가 될 수도 있겠고 주식과 같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
0: 아하.
1: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게 왜 절세 투자라고 불릴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활용함으로써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
0: 네.
1: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투자 대상이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0: 네네.
1: 그 투자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익이
0: 네네.
1: 가장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0: 네.
1: 미국 법이 제공하는 그런 혜택, 제도상의 혜택을 통해서
0: 네.
1: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두 번째가 될 거고요.
0: 그렇군요. 굉장히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 예, 그래서 세 번째는
0: 네.
1: 이제 이게 오전에 그렇게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트러스트 얘기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은퇴,
0: 은퇴
1: 그리고 증여상속 이제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0: 네.
1: 사람들이
0: 네.
1: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은퇴 준비 그리고 증여상속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아이디어로서 트러스트 트러스트에는
0: 네.
1: 모두가 해야 되는 리빙 트러스트가 있다면
0: 네.
1: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는 컨셉도 있거든요.
0: 네,
1: 모두에게
0: 네,
1: 적용되는
0: 네.
1: 건 아니지만 그런 전체적인 그림 미국의 이 관련 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0: 네, 네, 네.
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교시 때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은 미국에 계신 교민이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마찬가지로 한국말을
0: 네.
1: 쓰는 그런데 많은 경우 한국에 여전히 가족이 있건
0: 네.
1: 형제가 있건 아니면 자산이 있건 어떤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게 있건 해서 이걸 이제 크로스 보더라고 하는데
0: 네.
1: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한국에 내가 집 한 채 두고 온 경우도 있을 거고요.
0: 그렇죠. 상속받은 것도 있을
1: 그렇죠. 상속받은
0: 거고요.
1: 것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걱정할 수 있는
0: 네.
1: 걱정한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 거기서 나오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절세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0: 네, 네,
1: 대한
0: 네.
1: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0: 아.
1: 이거는 특히 양국의 법에 모든 적용을 모두 적용을 받다 보니
0: 네, 네,
1: 두 나라의
0: 네.
1: 법을 잘 알아야 첫째는 법을 지킨다라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실히 지킬 수 있고
0: 네, 네, 네.
1: 둘째는 또 두 나라의 제도의 차이를 활용해서 내가 절세를 추가로 달성할 수도 있단 말이죠.
0: 네네네.
1: 그러니 컴플라이언스라는 그 법을 지킨다라는 차원에서건
0: 네.
1: 내가 절세라고 하는 어떤 플래닝 차원에서건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잘 몰랐다가는
0: 네네.
1: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나라에서 하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낼 수 있을 것이고 잘 내가 플랜을 하면
0: 네.
1: 뭐 어떻게 보면 두 나라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그런 상황을 달성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 가장 안 좋은 상황을 피하고 가장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0: 네.
1: 어떤 배경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0: 와, 정보가 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청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정말 이 절세의 이 절세 플래닝을 통해서 절세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국에 아직 계좌나 이 자산이 있으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몇 년째 이 미국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조용하게 좀 걱정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아. 그게
0: 예.
1: 저는 이제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
0: 네.
1: 어떤 배경에서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고요.
0: 네.
1: 이게 사실은 해외 자산 신고 의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0: 네.
1: 어떤 그 자국민의 해외 자산에 대한 감독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에 따라 법을 많이 바꿨어요.
0: 네, 네, 네.
1: 그러는 가운데 이제 벌써 10여 년 전에 이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하나 어나운스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엄격하고 벌금 부담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말하자면
0: 아.
1: 자진신고하면 용서해 줄게요. 그 대신에 본인이 보고 안 한 자산의 30%, 40%를 네. 벌금으로 내세요라고 얘기했으니 이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정보가 여전히 사람들한테 워낙에 이게 쇼킹한 정보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그 정보를 토대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걱정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괜히 내가 신고했다가 긁어부스럼되는
0: 그렇죠,
1: 거 아니야?
0: 그렇죠.
1: 또는 신고를 해도 자수를 해도 이렇게나 벌금이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 고민이 네. 여전히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미국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의 네. 어떤 그 30% 40%라는 그 벌과금이 그로 인해 선량한 위반자들 네. 지금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선량한 위반자 세법이 규정한 선량한 위반자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수면 위에 올리지 않고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을 네, 일으켰다는 네, 네.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정말 선량한 위반자들이 벌과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채택을 했고 그걸 네, 우리가 네. 활용할 수 있는데
0: 네.
1: 그걸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
0: 네.
1: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그걸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 세법의 전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아, 우리가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걸 해결함으로써 내가 수면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법이 제공하는 여러 절세 방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절세 방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1: 절세도
0: 적극적으로
1: 절세지만
0: 활용을 하는 거죠. 예.
1: 그렇죠. 우리가 보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네. 걱정만 할 대상이 아니라
0: 네.
1: 충분히 벌과금 부담 없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전달하고 네. 싶은 거죠.
0: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절세 방안도 있다고 하니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요. 예,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산을 물려주시거나 그러니까 유산 상속이죠. 예,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증여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1: 그럼요. 그럼요.
0: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재산 상속 그 유산 상속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이 자리에서 각각의 컨비네이션을 다 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0: 예, 예, 예.
1: 우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0: 예.
1: 상황은 어떻게 보면 증여자라는 하나의 요소가 있고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을 것이고
0: 네.
1: 그다음에 수증자죠. 리시피언트죠라는 등장인물이 있고 증여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있을 거란 말이죠.
0: 네, 네, 네.
1: 그러면 증여자가 어느 나라의 거주자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0: 네, 네, 네.
1: 또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
0: 네.
1: 한국이냐 미국이냐 또는 딴 나라냐 그리고 수증자가 어느 나라냐, 한국의 거주자냐, 미국의 거주자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콤비네이션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worst case, 가장 안 좋은 거는 이거 그냥 세금만 내가 제대로 계획하지 않아서 두 번 내는 그런 상황. 말하자면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는 상황이고.
0: 예.
1: 근데 이거를 조금만 미리 플랜 어헤드 해서
0: 예.
1: 계획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비해 놓았다면 과세가 아무 데서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거든요.
0: 진짜요?
1: 예를 들어 이런 걸 볼까요? 가족 중에
0: 네.
1: 내가 미국에 다 있어. 이건 좀 심플한 경우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을 한국에 두고 안 가져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렇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어떤 어르신인데 한국에 자산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나 이 자산을 자녀에게 이제 주고 싶은데 자녀도 여기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거를 증여를 하건 상속을 하면요.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낼 거예요. 한국의
0: 그렇죠.
1: 뭐 증여 상속세는 미국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0: 높아요,
1: 부담도 높고.
0: 네네네.
1: 그럼 그걸 내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분이 자산만 미국으로 가져와서
0: 네.
1: 그걸 진행했다면 한국에도 세금 안 내고 미국에도 세금 안 내는 상황이 됐을
0: 진짜요?
1: 거예요. 그러니 이건 굉장히 여러 어떤 변 어떤 그 가능한 시나리오 네. 중에
0: 네.
1: 일부의 쉬운 케이스이긴 한데 적어도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0: 네.
1: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는 법을 안 지킨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0: 네.
1: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반해
0: 네.
1: 이 우리의 상황을 나의 상황에 맞는 어떤 그 가능한 옵션, 플래닝 옵션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면 네. 베스트 솔루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거죠.
0: 아,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님 여섯 개 도시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데 언제 있던 거예요, 이 세미나가?
1: 우선 첫 번째로 네. 우리 LA에서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에
0: 9월 12일 토요일이요.
1: 네. 네. 이 아로마 센터에서 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0: 몇 시에 있습니까?
1: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할 겁니다.
0: 아, 아침 10시부터. 네, 네.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교실을 하고 그다음에 점심 제공 이후에 또 이렇게 가는데 저도 이렇게 전일 세미나를 하는 건 또 첫 번째 시도이다 보니 네. 뭐 기대도 되고 또 뭐 잘해야겠다는 그런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와, 저도 꼭 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토요일이라고 하셨죠?
1: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주 19일 토요일에는 19일? 네. 또 이제 얼바인에서 네. 같은 성격의 세미나를 진행할 겁니다.
0: 얼바인에서 있고요.
1: 예. 그리고 이제 그 네. 다음 달에는 동부 지역으로 가서 네. 뭐 뉴저지가 며칠이더라? 뉴저지도 있고 또 그 어디야? 예, 버지니아.
0: 네, 네. 버지니아에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뭐 LA에서는 9월 12일 토요일 날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아로마 센터에서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뭐 점심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와, 이런 세미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1: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 저는 예. 제가 하는 일을
0: 감사합니다. 뭐, 세상에.
1: 네. 제가 예.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이런 걸 잘 전달하고 싶은데 네. 굉장히 정말 알찬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유튜버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뭐 뷰수가 뭐 엄청나던데요.
1: 아유, 뭐 그건 예. 뭐
0: 그만큼 이제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1: 그렇죠.
0: 예. 네. 특히나 한국에 이제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A 지역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날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로마 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고요. 점심 제공합니다. 그리고 19일 토요일은 얼바인에서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으로 이민이나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세미나가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1: 물론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네. 크로스보더 네. 이슈의 정확한 대상이기도 하고 네. 또 오늘의 이 지금 청취자분들과는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미국에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투자를 하건 이주를 하건 뭐 이런 면에서의 관심은 부쩍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서울에 또는 한국에 나가서 네. 이런 비슷한 성격의 행사도 많이 갖고 뭐 관심들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49-553-1110번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예, 그리고 뭐 이 오늘 그 텍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에 우리 우리 전청 변호사님께서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49-553-1110입니다. 949-553-1110으로 세미나에 대한 문의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글쎄요. 앞서 오늘 이런 자리를 네.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1: 이 내용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는 뭐 라디오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0: 네.
1: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흔치 않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그냥 1시간, 2시간짜리의 짧은 그런 성격의 세미나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정말 전일로 내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네. 그 활동이 뭐가 됐건 투자자건 사업가건 아니면 회사를 다닌 그런 사람들이건 또는 자영업자건 모두에게 적용될 법한 적용할 수 있을 법한 좋은 정보들을 말하자면 총망라했지만 그게 그냥 총망라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주제를 가지고 네. 좀 짠 그런 내용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유튜버로 존청 변호사님 검색을 하면은
1: 미국 변호사 존청
0: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 예, 이거 검색하시면 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정보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아니, 한 번 오시는 걸로 부족할 것 같아요.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오셔서 저희 교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요한 정보들 좀 네. 많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기회 되면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0: 안녕히 가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2: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가열의 행복해요 들어봤습니다. 미국 변호사 전층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유튜브 채널 미국 변호사 전층을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예, 뷰수가 엄청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이번 세미나는 정말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그런 정보가 가득한 세미나가 될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절세할 것인가? 한국에 재산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재산 관리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49553 1110번입니다. 949553 111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 새 코너가 오픈이 됐어요. 여러분들 라디오 서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실시간 막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도 그렇지만 뭐 새로운 코너들이 자꾸 막 개발돼서 올라가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별이 언니의 타로라는 그런 새 코너가 오픈이 됐는데, 와, 이거 뭐 사람들이 해보신 분들이 막 재밌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LA 한인타운 어딘가에서 이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카드를 퍼주는 이웃 별이 언니가 진행하는 타로 코너입니다. 이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78장의 카드 중한 장, 또는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힌다고 하네요. 무료입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될 텐데요. 홈 화면에 이 별이 언니의 타로 배너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픈 기념 이벤트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 50불 소반 식당 식사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명, 선착순 10명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 오픈을 기념해서 라디오 서울이 추석을 앞두고서 9월 한달 동안 참여자에 한해서 추첨해서 10분께 추첨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소반 식당 50불 식사권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재밌다고 하니까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죠.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이 새 코너들이 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볼거리 또 이런 내용들, 정보, 섹션별로 다 나뉘어져서 뭐 IT면 IT, 과학이면 과학, 뉴스면 뉴스, 또 연예 소식이면 연예 소식, 뭐 월드 뉴스면 뉴스,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다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1650 간추린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 관광지 그랜드 캐년에 돌발 홍수가 덮치면서 20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과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최대 25.4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났고 60명이 넘는 방문객이 헬리콥터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치명적인 돌발 홍수로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원 당국은 헬기를 동원해서 이 대대적인 공중 수색 그리고 대피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0: BBC에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설령 홍수가 닥치더라도 홍수가 닥치지 않더라도 고작 하루 수업을 못하는 문제일 뿐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이란의 로켓 발사대를 전격 타격하며 한달 동안 이어지던 군사적 소강 상태를 깨뜨렸습니다. 이미 중부 사령부 타임 허킨스 대변인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해협 내 국제 회로에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발사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즉각 타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석유 유통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국제 유가도 즉각 반응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이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단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고 11월 중간 선거 뒤에 2차 회담을 할수 있다는 전직 미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북한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와 이를 자체 핵무장의 청신호로 볼 나라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라이첼 민 영리 선임 연구원은 북미 간의 뉴욕 채널을 재개하는 것과 같이 실무급에서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큰 성과로 볼수 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앨런 씨가 지난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사상 최대 금액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력은 3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 급여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역설이 공식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11억 달러 중 절반이 LAPD와 LAFD에 돌아갔습니다. 시민단체 오픈 더 북스가 공개한 2014년 LA시 급여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초과 근무 지출은 11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LAPD가 2억 6,550만 달러, LAFD가 2억 6,200만 달러로 두 부서가 시 전체 초과 근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자율주행 무인 택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웨이모와 테슬라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 매체 베런스는 26일 로봇 택시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웨이모와 테슬라가 미국 내 서비스 지역 확대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의 길거리 음식 노점상에 대한 위생 민원이 최근 3년 동안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초까지 접수된 노점상 관련 민원은 총 9,746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허베이성 절임 배추 공장의 불법 포름알데히드 사용 파문이 불거지면서 이 LA 한인 마트 이 유통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한국 내 유통 제품은 불검출 판정을 받았지만 정작 핵심 문제는 이 라벨 앞뒤가 다른 원산지 세탁 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면 스티커 대신 뒷면 원재료명에서 배추 국산 100% 이렇게 써 있고요. 여부 확인 절임 배추 중국산 주의라고 씌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1650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연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래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

0: 공진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 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 안녕하세요. 서독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까지 들어버렸네요. 혹시 제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들려드렸어야 했는데요.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But life goes on.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노래입니다. For the good time.

세상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다리가 놓여진 세상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ove is just a dream' 소프라노 조수미 노래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라디오는 내 친구. 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주이면서 오늘 이제 턱걸이로 말일로 걸쳐 있죠. 8월 31일. 야, 이제는 9월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항상 계절이라는 게 민감해서 달 수가 변하고 날짜가 변하면 조금 날씨가 달라진다 싶기도 한데 80도대로 날씨가 뚝 떨어졌어요. 이제 저녁에는 60도대가 되고 일요일에는 약간의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시원하게 비 한번 쏴주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오늘 하루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덜 더운데 그래도 덥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중에 가장 하루 중에 햇볕이 따가우면서 조금은 힘이 지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출발을 시원한 경음악으로 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우리 폴 모리아의 연주곡으로 아주 시원하게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9: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8: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9: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3: 내셔널 스테이스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더 멀리 이끄는 강력한 성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험을 위한 기술과 효율성, 또는 순수 전기차 미지의 놀라운 주행거리로 올여름을 더욱 마음껏 즐겨보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멋있게 출발을 해서 좀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시게 했고, 잠시 양해 말씀드린 것은 화면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금 뭐 기계가 여름이라서 좀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라디오 서울 일하시는 분이 열심히 고치시고 있어서 화면이 잠시 중단됐으니까 양해하시고, 또 이렇게 중단됐다가 봐야 또 더 그립고 보고 싶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주말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더위와 함께 싸우시느라고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그 동부나 이런 그 중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다가 여러분 아시는 네팔 쪽도 아주 난리 법석을 떨고 많은 피해자가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주말에도 보니까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에는 아주 풍성하게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시고 교류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혼자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또 좋은 어떤 그 글귀도 올려주시고 또 노래도 올려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H님 8월의 끝자락 이쁘게 장식하자고. 아, 로라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들러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울적했다고. 8월이 가는군요. 네, 그리고 가을의 문턱 9월 멋지게 맞이하시자고. 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참, 우리 통계님도 변함없이 지금 화요일일 텐데 너무도 감사한 분들이고 또 저희 귀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너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5시까지 말일 날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그 말일을 조금 뭐랄까 지루하지 않게 꾸며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내일서부터는 9월의 첫날이죠. 여러분들 기운 조금만 내시자고요. 오늘 월요일이긴 하겠지만. 자, 통계님이 멀리서 또 좋은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제목같이 제목이 그래 늦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다시 시작. 내일이 1일이니까 그 대신 내일부터 시작하지 말고 오늘서부터 그냥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녹색지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래 늦지 않았어.

네. 네, 아마 저희 마이크 쪽에서 조금 그 허웨이 나는 바람에 이 노래 1절만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제가 방송하러 오면서 이제 말일이기도 하고 월요일이기도 하고 말일이면 우리에게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렌트비 준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공과금서부터 뭐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달은 매달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달도 있는데 어떤 달은 아이고 참 힘든 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사증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노래는 우리 알청님 항상 편안함이 깃드는 그런 분 같아요. 뵙지는 못했지만 선곡도 그렇게 멋지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입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아이 덕분에 좋은 노래 함께 했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뭐랄까요, 잔잔한 감동이 있는 우리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수나 다른 그룹들이 있지만 유난히 해바라기가 주는 저희에게 소소한 감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도 같지 않나 싶기도 한데,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자, 순철님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비비안님, 아이고 요새는 참 이렇게 와주셔서 귀가 조금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화면이 안 나오는 게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좀 교정하느라고 화면이 잠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얼굴 보여드릴게요. 자, 휴일 잘 보냈냐고 우리 순철님 또. 야, 참 비비안님 표현 좋습니다. 뒹굴뒹굴 제 맘 가는 대로, 그게 제일 멋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그 서로가 이렇게 주말 안부를 묻는다는 거, 사실 미국에 사는 생활, 특히 LA 사는 생활이라는 것이 글쎄요, 뭐랄까요, 이제 친구나 가까운 사람은 사실 뭐랄까요, 뭐 안부를 오히려 못 물어보게 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얼굴 보면 안부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들이 훨씬 더 그런 생각이 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아무래도 뭐 방송국에 오면 방송국 직원들 보면 아이고 주말 잘 보내셨어 인사하게 되고, 사실 지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랄까 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보는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이 저희의 주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글쎄요, 예를 들어서 비비안님 같은 경우에 항상 저희 그 카카오톡이나 들어오시다가 귀가 좀 불편하셔서 약간 못 듣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신지 그거를 제가 뭐 이루 사정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유튜브 창에 올려주시고 카카오탕에 올려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나 싶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순철님께서 많은 분들이 기타 배울 쪽에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한 번쯤 튕겨봤을 곡이기도 하고 새롭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제가 기타를 배울 때 제일 처음 연주했던 곡은 사랑입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 노래를 코드 세 개 가지고 배웠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얼굴의 햇살을 이용복 씨가 부른 눈을 감으면 그 노래고, 세 번째로 배웠던 노래가 바로 이 너의 침묵에, 이 노래는 아마 모든 분들이, 특히나 남자분들은 기타를 퉁기면서 배워봤던 그런 노래 같은데, 마침 또 우리 순철님께서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셨네요.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귀로 들으시는 분들, 또 유튜브 애청하시는 분들, 과거의 추억 속으로 잠시 가서 기타를 퉁기던 그런 우리의 젊은 날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참그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정감 있고 조금 아까 사랑으로도 그랬죠. 근데 이 노래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송다정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오래간만에 듣는다고 들어오길 잘했다고. 아이고 너무 어서 오십시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인사들 나누시고 네, 낮에 시간 있어서 혹시나 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 듣고. 옛날에 기차 타고 여행하실 때이 노래 많이 들었다고. 예. 자, 뭐 기차 얘기하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그 서울 계셨던 분들은 청량리역에서 북한강 쪽으로 가는 기차를 가면 강촌이라는 데를 거쳐서 청평까지 가는 길에 저 멀리 춘천 가까이 가평까지 가는 그 춘천 국도 선이죠. 열차를 타고 아주 뭐랄까요. 그냥 기타를 퉁기면서 그냥 어느 칸에 가도 저희 또래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고 가끔은 다툼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기타 그 중간 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서 어렸을 때 담배 배워가지고 담배 피느라고 그 시원한 바람 쐬면서 그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폼을 잡던 그런 시절을 뭐랄까요? 그 보냈던 그런 추억이 나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 있으시죠? 우리 다정님도 맞아요. 청량리에서 기타 찾죠. 그래서 그 청량리 역에 가면 시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 거기서 배낭들을 메고 모여서 그때는 뭐 전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녀왔던 그래서 강촌에 가면 그 자갈밭에 텐트도 쳐놓고 또뭐 라면도 끓여 먹고 이 잡탕 같은 것도 끓여 먹었죠. 비비안님 얼굴 나왔습니다. 옷이 이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티셔츠 하나 건졌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항상 여러분들과 담소하고 싶은 욕심 중에 하나가 좀 저와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대화 속에서 또 나누는 음악들 속에서 우리가 이 추억을 좀 물들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 돌이켜 보면 말이죠. 저희 여름에는 남자들은 교복이 주로 약간 하늘색 빛나는 이그 여름 바지에다가 위에는 하늘색 아니면 흰색을 입었어요. 근데 흰색을 입었는데 잘못해서 만년필을 꼽아 놓으면 그 잉크가 번져서 교복을 한 벌씩 버리고 혼이 나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시계탑, 그렇죠. 남이섬. 남이섬을 잊어버렸네요. 예, 남이섬 많이 놀러 다녔죠. 소풍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 교복을 물들여서 버렸던 기억인데, 아마 여자 학생들은 당시 기억에 단발머리에 보통 검정색이나 진곤색이라는 그긴 스커트 입고 하얀 카바 신고 구두나 운동화를 단정히 신고 그다음에 이게 위에 교복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에는 흰색을 많이 입었던 반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은 안에 그 러닝구라 그러죠. 메리야스를 입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너무 타서 그 메리야스를 못 입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땀이 너무 나면 말이죠. 이 땀에 젖어가지고 옷에 다 들러붙던 그런 추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런 추억 속에 듣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셨죠? 자, H님이 이번에 함께 해보시자고. 아이고, 최성수 씨가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아요. 근데 묻혀진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최성수 씨 그러면 뭐 해후, 동행, 뭐 그런 노래들, 기쁜 우리 사랑을 이런 노래들을 주로 많이 듣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노래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는 그런 숲 속의 진주 같은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노래방 애창곡 중에 한 곡입니다. 제목이 멋져요. 그대는 모르시다이다.

0: 네,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참 가사가 멋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뭐랄까 그 저희 음원이 조금 투정을 부려서 제가 모든 노래를 유튜브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여러분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복구가 될 겁니다. 알청님, 기차에서 어떤 친구가 Beautiful Sunday를 트럼펫으로 기차게 불렀던 생각이 나요. Beautiful Sunday 좋습니다. 자, 2부 첫 곡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화면에 보였지만 우리 동화 씨라고 우리 라디오 코리아의 살림꾼 우리 동화 씨 없으면 방송국이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아주 성실한 친구인데 아이 고맙게도 음원이 복구가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음원으로 깨끗한 거로 들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오신 우리 다정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 카카오톡 창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1650으로 들어가셔서 저희 프로그램의 라디오는 내 친구 쪽으로 들어오시면 노란 칸에 그냥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시면 그냥 친구들 간의 채팅방이에요. 그냥 편히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가끔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좋은 노래 있으시면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또 한 분의 친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선곡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가 막힙니다. 따뜻한 곡들, 편안한 곡들. 우리 비비아님 말씀처럼 이승철의 노래도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승철 씨도 그렇고 간혹 들으면 신승훈 씨도 그렇고 우리 김건모 씨도 그렇고 그 당시 그 발라드 황제들이 변진섭 씨 역시 마찬가지고. 뭐랄까요? 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김범수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아유 벌써 1분 순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사천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요.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그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간혹 이렇게 보면 보고 싶은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이 참 많고 그렇지만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볼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그리운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냥 꿀꺽 삼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이 잠깐만큼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노래의 끝곡으로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뷰티풀 먼데이입니다. 뷰티풀 먼데이. 아, 우리 덕분에 또 좋은 노래 생각이 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뷰티풀 타임이고, 아, 다정님 술 한잔 마시면 부르는 노래인데 잘 들을게요. 그죠? 마음속으로 한잔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노래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1일이기도 하고 또 뭐라 할까요? 이 마리를 가서 이제 9월을 맞이하는 날이니까 조금 월요일이라서 여러분들 에너지나 당이 떨어지셨을까봐 조금 신나게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해서 좀 시원한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어떠십니까?

아마 한때 우리 시절의 낭만을 또 흔들었던 오튜브라는 일본 그룹의 노래 시즌 인더 선. 아마 이런 그두 노래 뷰티풀 선데이도 그렇고 아까 다정님이 술 한잔 하시면 부르는 노래를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나 또 맥주 한잔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부르는 신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추억을 마음에 담으시라고 함께 준비했던 노래였습니다. 자, 2부 역시도 5시까지 조금 기운을 북돋우게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여러분의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조금 뭐 특별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오늘이 바로 여러분 뭐잘 아시는 그 저희 부친 아버님이기도 한고 이봉조님의 39주기 날입니다. 39년 전 오늘 한국에서 5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벌써 4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내년이 40주기네요. 돌이켜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 4시에 뒤에 얼굴을 뵀던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천하의 불효. 제가 바로 천하의 불효입니다. 부모님 임종 큰아들이면서 장남이면서도 좀 아까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지만 그래도 지금쯤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두 분이 만나셔서 잘 계시고 계시다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처럼 만에 제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라이브를 하는 우리 장요셉 단장님도 색스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연을 맺었지만 그런 연고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글쎄요. 지금 만일에 생존에 계시다면 95세니까 아마 연주는 불가능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56세이다 보니까 좀더 우리 곁에서 좋은 그런 그 색스폰 소리를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고 그 당시에 87년도니까 사실 유튜브도 그때는 막그 거의 전무후무할 때고 많은 기록들이 남겨 있지 않다라는 게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봉조란 사람과 현미 씨란 사람을 세상에 알려준 노래 밤한개 여러분 알다시피 미스티 나잇이라는 원래 재즈 노래인데 그것을 이봉조 씨께서 편곡을 해서 현미 씨가 노래로 부른 것이 오늘의 현미 이봉조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봉조 씨의 그 밤한기 연주 좀 오래돼서 음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렀던 그 색스폰 연주 밤한기 연주 여러분과 함께 듣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그 당시에 한참 때 지금으로부터 한 55년이 훨씬 더 된 그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참 그 제가 봐도 굉장히 그 잘 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어서 와요.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라겠네요. 자, 그래서인지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색스폰이 저하고 친구처럼 색스폰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개인적으로 색스폰이라는 악기는 너무 제가 사랑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장단장님과 또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제가 있는 한은 색스폰이라는 악기는 저는 비록 연주를 할 줄 모르지만 제 가까이 몸의 분신같이 지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제는 그래도 현미씨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그 사연이 있는 노래를 한 곡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봉조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미 씨에게 유작을 두 곡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한 곡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라는 노래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때 이봉조 씨가 현미 씨를 위해서 뭐랄까 그 남겨둔 곡이다라는 거라서 가사가 왜 사느냐고 누구와 묻거든 못다한 사랑뿐이라고 그런 의미였는데 50주년 앨범에 수록이 한 곡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인데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 이봉조 씨가 현미 씨를 위해서 남겨둔 노래였다면 이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은 바로 현미 씨가 이봉조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만든 노래였다고 두 분이 이렇게 다른 사연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남긴 모든 것. 네, 제가 이제 이것을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아마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전하는 말씀 듣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토요타 내셔널 세일즈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전...
2: 국내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스라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7: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6: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7: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새로운 공간,
3: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이스의 정인숙.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순철님, 명함이 사장님 명함이 유행하던 시절 현미 씨 몽땅 내 사랑 곡이 있었죠. 네, 별도 있었고, 예, 제가 내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꼬님, 지나가다 보니 반가운 분이 보여서 인사만 드리고 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자, 말씀드린 대로 이봉조 씨의 유작, 현미 씨가 이봉조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당신이 남긴 모든 것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봉조 씨를 추모하는 생각에서 제가 준비한 밤안기 연주와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참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 50주년 기념 1번 앨범 제가 프로듀싱 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박스 안에서 헤드폰을 이렇게 끼시고 지그시 눈을 감고 노래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목소리만큼 우리한테 마음에 많이 담아 있으니 저도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들 말씀대로 운이 좋고 좋은 것이 저는 그래도 부모님의 음악을 항상 이렇게 듣고 싶을 때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께 함께 들려드릴 수도 있는 그런 행운을 가진 행운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내친 김에 저희 가족들이 연예인이 많다라는 것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노사연 씨 노래 한곡 정도 함께하고 싶어서 노사연 씨 노래 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 한곡 소개하겠습니다. 주로 뭐 만남, 그 다음에 바램, 돌고 돌아가는 길, 요 정도 알게 듣고 님 그림자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지 않은 노래인데 소개해드립니다. 노사연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여러분 낯익은 목소리 아시죠? 김종환 씨입니다. 듀엣으로 불렀고 이 노래 역시 바람이란 노래를 김종환 씨가 존재 이후에 김종환 씨가 작곡해서 선물로 준 노래인데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도 우리 김종환 씨가 노사연 씨하고 함께 듀엣으로 불렀던 김종환 씨 작곡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엔 또 쑥스러운데 우리 비비안 님께서 제가 이렇게 특기니까 제 노래 듣고 싶다고 첫사랑 신청하셨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앨범을 내고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한 3개월 전에 그냥 17년 만에 한번 다시 불러보고 싶어서 첫사랑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그 노래 신청하셔서 쑥스럽지만 다정님 원래 좋은 방송인지 알지만 오늘은 왠지 더욱더 마음이 찡하면서 느낌이 남다르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이런 표현이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럽지만 제 첫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돌아섰지만 힘들 때마다 그대 생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러지 말기요. 아이고 다정님, 너무 좋아서 일을 못하겠어요. 저녁 준비해야 되는데 중독 방송 어찌하나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3: 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388-5600 213-388-5600
10: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철님, 잠시 첫사랑 생각하셨다고 젊어서 연애하던 시절이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노래가 가진 힘이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자기의 첫사랑도 생각을 하고 과거는 어땠는가라고 되짚어보는 게 바로 노래가 가진 힘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용복입니다. 그 얼굴에 햇살을.

네, 그 시절 9월 9일 햇살을 우리 순철님 말씀하신 대로 이 노래도 제가 기타 배울 때 했던 것이고 이 이영복 씨가 그 보통 12줄 기타가 있고 6줄 기타가 있는데 9줄 기타를 쓰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은 싱글이고 나머지 두 줄로 된 그런 멋진 기타를 연주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다정님, 오늘 방송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일인 벌써 2시간이 후딱 갔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녁 준비 마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서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네, 오늘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한영의 누구 없어 보내드리면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고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조금만 기운 내시고 월요일 잘 넘기셔야죠. 말일 잘 넘기시고 내일 9월 1일 새로운 기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보세요.

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2: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2: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지난 주말에 친구 집에 갔는데 월남쌈을 해주더라고요. 이 음식을 선택한 이유는 불 앞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워서였다고 합니다. 네, 요즘 집에 있는 그냥 채소 썰어서 월남쌈을 해먹든 아니면 비빔밥을 해먹든 어쨌든 불에 뭔가 올려서 끓이지 않는 음식들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야채 칸에 파프리카 좀 많이 사다 놓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뭐 보기만 해도 일단은 생기를 더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여름 채소입니다.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수분, 바이타민, 식이섬유 등을 고루고루 함유해서 여름철 영양을 챙기기도 좋습니다. 네, 바이타민C의 함량은 레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초록색에 바이타민C가 162mg 100g당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바이타민C 함유량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요. 네,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져 있죠. 뭐 필수 영양소까지는 아니지만 항산화 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여하면서 제7의 영양소로 불리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이 역시 색깔에 따라 종류와 양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빨간색은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더 많아서 이는 세포 손상을 줄이는 그런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노란색에는 우리 잘 아는 루틴, 제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특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품종이나 익은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결국 어떤 색을 골라 먹기보다 여러 색 파프리카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집에 사다 놓은 라이스 페이퍼가 똑 떨어졌다면 깻잎도 좋고요. 김, 뭐 쌈무도 괜찮고 파프리카만 충분하다면 아삭한 식감과 맛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온이 한풀 꺾인 느낌이죠. 그래도 아직 뜨거운 건 노노. 그렇다면 알록달록한 색만큼이나 영양도 다채로운 파프리카 활용해서 가벼운 한 끼 만들어 보세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을 강타한 대홍수 참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경찰과 중국 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810명이고 실종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9명도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구조당국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은 네팔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11곳 이상의 현장에서만 실종자가 93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지하 터널 안에 100여 명의 노동자가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구조대는 터널 상단에 구멍을 뚫어 산소와 식량을 투입했지만 내부에서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2차 대홍수의 위험은 다소 줄었지만 구조 현장 인근 강수위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국경 인근에서 새로운 산사태로 둑 호수가 생겨 구조대원들이 대피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번 홍수로 파괴된 수력발전소는 15곳에 이르며 한국 기업이 참여한 발전소도 무너졌습니다. 네팔 재무장관은 재건 비용이 최대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백악관에서 국내 정유업계와 연료 유통업계 경영진을 만납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배석하는 이번 회동에는 대형 석유 메이저부터 중소형 정유사와 유통사 경영진까지 망라됩니다. 핵심 의제는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기준으로 평균 소매 디젤 가격은 올해 들어 57%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주유소 소매가는 낮아지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표명해왔습니다. 이달 초 쉐브론과 엑소모빌 등 석유 메이저들을 직접 지목해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 유통업계까지 포함된 만큼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값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생활비 부담을 중간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